0: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키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메타는 인공지능 전환을 이유로 8천 명을 감원했고 인텔, 시스코, 아마존도 수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으로 늘어난 국가 자금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뱅크 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뱅크 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는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www.radioseoul1650.com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남가주 대표 관광지인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5년 연속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명단에 올랐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 힐더베이가 발표한 올해 연례 수질 평가 보고서에서 산타모니카 피어 북쪽 피코 블러버드에서 남쪽 윌셔 블러버드 사이 구역이 주 전체에서 두 번째로 오염이 심한 해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의 세균 수치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최근 월 평균 수치가 안전기준의 최대 20배에 달했습니다. 힐더베이는 남가주 연안 수질연구 프로젝트와 협력해 미생물 DNA 분석을 통해 오염원이 인간인지 조류인지 반려견인지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팔로스 버디스 블러프 코브 해변과 카피스트라노 카운티 해변, 데나포인트 하버 등 남가주 7곳은 우수 수질 해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타모니카시 지속가능성 책임자 샤넌 페리는 산타모니카만 대부분 해변은 A등급을 받았지만 피어 인근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피어 바로 주변은 피하고 북쪽이나 남쪽으로 약 100야드 떨어진 해변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년 연속 불명예 명단 등재로 산타모니카 피어 수질오염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레바논 내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인사들을 대거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레바논 국회의원과 정부 당국자 등 9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레바논 평화 과정을 방해하고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헤즈볼라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청소년 체육부 장관을 지낸 모하메드 압델 모탈레브 파리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시아파 정당 아마룬동의 안보 당국자 아흐마드 아사드 바알바키와 레바논 일반안보국의 하타르 나세르 엘딘 준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레바논 정부로부터 추방령을 받고도 현지에 머물고 있는 모하마드 레자 쉐이바니 주레바논 이란 대사 지명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헤즈볼라는 테러 조직이며 완전히 무장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가 레바논 정부의 침투에 헤즈볼라의 폭력 행위를 돕고 평화를 저해하는 당국자들에 대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스웨덴 나토 외무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란도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에 관련 결의안이 있으며 안보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100개국 넘게 참여하고 있어 안보리 역사상 가장 많은 수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이란 전쟁 중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면 나토 가입 이유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쿠바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협상을 선호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가 미국 해안에서 145km밖에 떨어지 않아 그곳의 불안정이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을 감싸며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에볼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을 절반 이상 소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는데 사드 요격 미사일 200발 넘게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사드 미사일 재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스팀슨 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에 남은 사드미사일이 약 200발에 불과하며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요격미사일 부족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일본과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배치 사드 미사일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고비용 사드 미사일을 대량 소진하는 동안 이스라엘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체 요격 미사일을 각 100발 미만 사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사일 방어체계 약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지속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3: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2: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3: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2: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3: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

0: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1: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0: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4: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냉장고와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규제를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각관에서 미젤딘 환경보호청 청장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소비자 비용을 대폭 낮추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인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강한 온실가스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제가 냉장고 교체 비용을 급증시켜 많은 식료품점과 식당이 문을 닫았고 결국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미국 가정과 기업이 연간 24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예정됐던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 서명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그는 일부 내용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 선두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집권 2주년을 맞아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대만의 명칭이 중화민국이든 중화민국 대만이든 대만이든 무엇이라 부르든 이미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30년 전 대만인들이 직선제로 총통을 선출한 것은 주권재민의 구체적 실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수위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화 자유제도를 변함없이 고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 해협의 안정적 현상 유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과 현직 대만 총통 간 직접 대화는 없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과 공식 왕래하는 것과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 넘게 교착됐던 협상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21일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리는 무니르 총사령관은 지난달 8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주도했고 이후에도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란 매체는 이번 방문 목적이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내무장관도 16일과 20일 두 차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외무장관 및 내무장관과 종전 협상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의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고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양국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권했습니다. 이 의향서에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합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입니다. 특검팀은 윤

0: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조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이며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며 유죄시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함된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김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1: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9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국무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무부는 21일 보건경보를 발령하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했던 입국자들은 워싱턴 DC 인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모든 여행자가 대상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토안보부가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9명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경로를 단일 공항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X 공식 계정을 통해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국가에 중국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 주행과 제동 차선 변경을 도맡는 기술로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테슬라는 베이징과 상하이, 우한, 광저우 등 중국 9개 대도시에서 기술 도입을 위한 인력 긴급 채용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당국 허가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샤오미와 샤오펑 같은 현지 기업이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온 상황이라 테슬라가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첫 외부 공급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1일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설계칩인 마이아 200 서버를 임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엔트로픽은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3대 클라우드 업체의 자체 칩을 모두 사용하는 첫 인공지능 개발사가 됩니다. 이들 자체 칩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추론 작업에서 비용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클로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부족을 겪었던 엔트로픽은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자체 칩을 주로 내부 서비스에만 활용해왔습니다. 다만 양사의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로 최종 타결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엔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는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데이터센터 공간 일부를 오픈AI 칩을 위해 배정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은 오늘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이 휴전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 생산 시설을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하고 있으며 드론 역량은 이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이란은 또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며 통제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종전 협상 국면을 이용해 호르무즈 통제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동시에 추진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4: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란은 휴전 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휴전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6: No one in the world is in favor of a tolling system. It can't happen. It would be unacceptable. It would make a diplomatic deal unfeasible if they were to continue to pursue that.
5: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7: And unfortunately, it's not going to change. And if the U.S. will try to change this situation, then eventually the Iranians will attack them, and escalation will be actually inevitable.
5: 결국 이란은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 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8: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비,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은행들이 고객의 체류 신분을 실사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추방 대상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시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일환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은행 업계는 고객 확인 비용 증가와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명령이 합법 체류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먼웰스 에비뉴와 서 6가 교차로에서 한 사람이 강제로 차량에 끌려가는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는 이 사건을 강도 및 절도 사건으로 분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출동해 상점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녹색 바시티 재킷을 입은 용의자를 발견했고 추적 끝에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용의자들을 모두 검거했으며 현재 상황은 안전하게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이 확보됐다고 안내했지만 목격자나 추가 정보를 가진 시민은 올림픽 경찰서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서 50대 여성이 맨홀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로 떨어졌고 뜨거운 증기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직전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맨홀 뚜껑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맨홀 내부에는 고온의 증기 배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오래된 지하 인프라로 인해 맨홀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맨홀 관련 사고가 수백 건 보고됐습니다. 시 당국은 맨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부족으로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공사 중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밤 9시 직후 웨스트체스터 지역 사우스 세풀베다 대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위험으로 인근 도로를 즉시 차단했습니다. 세풀베다데로는 LA 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통제 구간은 센츄리대로에서 맨체스터 에비뉴까지 약 1마일에 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우회 도로마다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가스회사 측은 밤새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오늘 새벽 도로가 재개통됐습니다. 당국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9: 로스앤젤레스 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1억 달러가 넘는 공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장기간 연기하면서 도시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주민투표로 승인받은 대규모 공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 공무원 수가 부족해 설계와 감독을 맡을 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LA시 공사업국은 정원 대비 약 30%의 공석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보수와 공원 개선, 그리고 상하수도 교체 사업이 최대 2032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외부 용역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추가 예산 부담과 품질 관리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주민들은 세금으로 승인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는 것은 행정 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LA시는 올해 안에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톡스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비올레타 메일리안 의사는 불필요한 보톡스 시술을 환자들에게 실시하고 메디케어에 4,50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메일리안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주로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톡스 주사를 반복적으로 투여했습니다. 검찰은 메일리안이 사기로 얻은 돈을 개인 호화생활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일 의료인이 저지른 보톡스 관련 메디케어 사기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편두통이나 근육 경련 같은 특정 질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메일리안의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 않았으며 최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방규정으로 캘리포니아 전역 수십만 명의 칼프레시 수혜자들이 식품 지원 혜택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새 규정은 18살에서 54살 사이 성인 수혜자들에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약 22만 5천 명이 새 근로 요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많은 수혜자들이 이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 옹호단체들은 통지 시스템이 불충분하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시간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면제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신청 과정이 복잡해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세수 감소로 예산 적자가 확대되자 대대적인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공공방송 지원과 뉴스 및 예술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고 복지와 교육 예산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현금 보조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노인과 장애인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인력 충원 계획과 지역 학교 지원 예산 역시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기술주 부진이 세수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층이 주 밖으로 이탈하면서 세금 수입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의회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산안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와 표결 일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3: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3: 청와대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6: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7: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5: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8: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견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5: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북구갑이 전국급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과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10만여 명 가운데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이 지역에서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끌 후보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단일화 변수까지 남아 표심의 향방은 미지수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이번엔 부산 북구갑 차례입니다.
10: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들의 3파전이 성사되며 전국급급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11: 낙동강 벨트의 심장부 부산 북구갑은 서부상권 최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을 품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부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을 내리 3번 뽑아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후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국감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순환기는 표심,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11: 국회 여론의 바로미터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하동우 전 수석이 AR 이제 거기에 기회도 있고 이러니까
14: 여기에는 북구에는 박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북구에 나온 사람 찍어줘야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15: 지금 선거철이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다.
11: 유권자 수가 11만 명 남짓한 북구갑은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의 토박이가 많은 좁은 동네입니다. 인지도보다 살갑고 친근한 지역 일꾼에 대한 열망이 도드라졌는데 세 후보 모두 아직은 합격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13: 박민식이는 북부에서 초중고를 여기 나왔어. 그런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사상이다.
16: 갔다가 다시 온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보다 더 안 좋아.
11: 한동훈 후보는 전입 신고하고 난 이제 뼈를 묻겠다고 네.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17: 뼈를 묻으시는가 볼 겁니다.
11: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북구는 소득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후보에게 표를 줄 결심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8: 요즘에 상권 눈이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점포들이 생겨나는데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19: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20: 북구가 보면 부산의 수도 좀 낙후가 돼가 있는데 좀 새롭게 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뭐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2: 엎치락뒤치락 3파 전구도 속 단일화 변수까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가 더 진정성이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느냐가 6월 3일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1: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올여름 대형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주 산림화재국은 북부와 내륙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비상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봄철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산림과 초지가 예년보다 일찍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야외 캠핑과 농촌지역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불 대피 계획과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해두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강풍이 부는 날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역 카운티의 산불 경보 문자와 웹사이트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2: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00, 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3: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향 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 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7: 213-383-3838
0: 213-383-3838
1: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6 213-503-166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7: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판막성 심장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심장은 4개의 공간이 있고 따라서 판막도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이 펌프할 때 혈액이 거꾸로 가지 않게 판막이 닫혀야 하고 피를 내보내거나 받아들일 때는 판막이 열려야 합니다. 즉 심장 판막은 두 개씩 같이 열리고 두 개씩 같이 닫혀야 합니다. 건강한 심장을 청진기로 들으면 소리가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두 개의 소리가 강약으로 일정하게 납니다. 그런데 판막 환자의 심장을 청진기로 들어보면 강약으로 나는 두 개의 소리 외에 쿵짝짝 이렇게 세 번째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영어로는 멀멀 그러니까 쏘아 하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은 잡음이 들린다면 심장 판막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문제도 있고 여성분들은 자가면역 질환, 즉 자신이 자기를 공격하는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심장 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보면은 관절 부위를 싸고 있는 활막이 먼저 공격을 받아 관절이 나빠지는데 문제는 심장 판막도 관절의 활막처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도 함께 공격을 받으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인한 심장 판막의 문제가 의심되면 최대한 류마티스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양방에서 심장 판막 수술은 돼지의 심장 판막이나 인공 판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렇게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사람이 심장에 사용했을 경우 혈전 혹은 다른 불순물들이 그 주위에 쉽게 끼게 됩니다. 그러다 심장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뛰거나 떨리듯이 부정맥이 올 때 그 불순물 덩어리들이 쉽게 떨어져 나가면서 뇌 혈관에 막혀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 후에는 이런 2차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데 치료의 초점을 두고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 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 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 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 흥분을 해서 앞에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어찌됐건 삼성전자 파업 안 갔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은 다행이죠.
3: 아 그럼요.
2: 이게 만약 갔으면 주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3: 근데 아마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 반도체 주가 엄청 올랐는데 네. 하이닉스는 거의 한 80% 가까이 올랐었고 떨어지기 시점까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올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좀 반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파업까지 했으면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었지 네.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2: 자 그런데요 파업을 하진 않았다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요 사업 성과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을 한다 예. 10.5%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자라든지 주주한테 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깎아나가게 있잖아요. 이거는 주가라는 거에 어떤 이론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시장초 완전 노조의 요구 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성과급을 나누는 것이 없었다라면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흐름상 네.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상 물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하지만 우리처럼 직접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주식으로 나눠준다라든지 미래에 이제 그 성과를 장기 근속을 해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 주식으로 보상을 받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과도한 이익이 나고 그런 것들 또 하이닉스도 또 일정 부분 또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좀 나눠준다라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 네. 글쎄요 뭐 이 정도 선이다라면 우리가 조금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라면 뭐 좀 잘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진짜 그 주주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종업원 분들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영업이익 그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래요?
4: 저는 어쨌든 뭐 네. 합의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 7점 정도?
2: 7점.
4: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죠.
2: 네.
4: 이제 찬반 투표를 결정해서.
2: 마지막 변수가 있긴 해요.
4: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요거를 좀 길게 끌고 가서 타협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주가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2: 상무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3: 저는 뭐 한 8점 정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너무 소수의 어떤 한두 개의 기업 내지는 한두 개의 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에 또 그 이제 합의를 만약에 못했거나 만약에 합의 결과가 사측에 조금 더 유리하지 못하게 전개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좀 컸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걸 어쨌든 봉합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0: 좀그뭐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굉장히 공지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본가나 주주의 마음으로 이런 쟁의를 지켜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5%대, SK하이닉스가 4%대 덩달아서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 되는 겁니까?
2: 근데 이제 관건은 삼성전자가 이제 시초가에 30만 원을 터치했거든요.
1: 예.
2: 시초가에 30만 원을 이제 아니 시간에 30만 원
1: 아, 시간
2: 터치했고,
1: 내에서 예.
2: 29만 원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주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른 여타 주식들 대비해서 오늘 오후장까지 이 3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넘겨주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레벨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25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만 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1: 네.
2: 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한시름 덜었습니다.
1: 네.
2: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30만 원에서 500원 빠진 주가에서 밀렸다가 오늘 시간에서 30만 원을 터치했으면 결국 뭐 같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파업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치면 이제 파업 이슈 끝났잖아요.
1: 네.
2: 그럼 주가는 올라줘야 된다라고 볼
1: 아,
2: 수 있겠죠.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 레벨이 뭐 서로 오늘 아니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빠졌다가 원래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는 날좀 빠지고
1: 아, 네.
2: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는 시간차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삼성전자 파업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뭐 최소한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다라고 볼수 있고
1: 예.
2: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왔죠. 근데 30만 원못 넘는다? 아, 요거는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1: 예.
2: 단기적으로 모든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도 30만 원을 못 넘었다?
1: 예.
2: 그럼 어떤 재료가 나와야 30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요?
1: 네.
2: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여줘야 돼요.
1: 아,
2: 주가로, 그리고
1: 예.
2: 투자자들의 성원으로 30만 원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게 안 되면은 오후에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2: 네.
1: 같은데 여기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일정 부분 이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이슈가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까?
0: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1: 예.
0: 저는 본질적인 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가들이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5월 초 중반까지 엄청 달렸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뇌관
1: 네.
0: 내지는 불안 요인은 역시 이제 금리죠.
1: 금리,
0: 예.
1: 예.
0: 근데 금리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이제 이란 전쟁 그 합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좀 오늘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레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은 전쟁 전을 크게 뛰어넘어서 이제 올랐고, 근데 유가는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3월 말에 있었던 그뭐 110불, 120불 그
1: 네.
0: 레벨에 그냥 있고, 근데 금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저희 시장이 좀더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금리 안정이 좀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1: 아, 예.
0: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제작진이 일부를 삼성전자의 날이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오늘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1: 날이어야만
2: 날이어야
1: 한다는
2: 된다는 거죠.
1: 거죠.
2: 예, 그런
1: 예.
2: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성님께서 이제 금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여기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 파업 이슈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1: 예.
2: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이 크거든요. 자, 우리가 3월 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1: 네.
2: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 사이드카 걸렸고요.
1: 그렇죠. 예.
2: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매도 사이드카
1: 네.
2: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장장 유가가 움직이는 게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지표로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1: 그러니까 실제로 당장 충격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타격이
2: 심리적
1: 온다.
2: 충격이죠. 지금
1: 예.
2: 금리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들한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도 일부 있고 또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또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모르죠.
1: 네.
2: 중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돼서 갑자기 오늘 밤에 금리가 치솟아 버리면 이건 또딴 얘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자. 저는 약간의 톤다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 톤다운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부에서는 계속 일단 반도체에 대한 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한국투자증권은 57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우 과감해. 그런데 이런 주가, 이런 흐름에 조금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은 이래도 파네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인이 안 살 것 같거든요.
1: 아, 예, 계속?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저희가 올해 코스피가 이제 5월 그 저희가 이제 8,000 찍고 이제 떨어지기 직전까지
1: 네.
0: 코스피가 거의 한 80% 올랐어요. 근데 외국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그만큼 올랐겠죠.
1: 예.
0: 근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무려 105%가 올랐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 예.
0: 한 80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는 무지하게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거의 한 20% 넘게 굉장히 좀 보유 시가총액이 늘었어요.
1: 예, 예.
0: 100%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보유 비중이 그냥 더블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이는
1: 조정을 해야 된다. 거죠. 예.
0: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외국인이 판 규모를 보면은 한 6%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보유한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투자를 해서 100% 넘게 수익이 났고 네. 그 중에 한 5% 6%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이다라고
1: 네.
0: 표현할 수도 있고
1: 네.
0: 레밸런싱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좀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판 거는 또 그동안 파는 속도에 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좀 많이 가팔라졌어요.
1: 네. 네.
0: 근데 그거는 역시 저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 환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1: 예.
0: 좀 보여져서 저는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분율 자체가 여전히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엄청 높잖아요. 50%를 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많이 이미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안 사더라고요.
1: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0: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
1: 네.
0: 그때 살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부터는 안 사거나 조금씩 덜어낼 겁니다.
1: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막판에 개인들이 빚내갖고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 네.
0: 저는 근데 진정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은 외국인이 아니라 저희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 보면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물렸던 경험들이 2021년,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1: 네.
0: 저희 주변에 뭐 인도 같은 시장, 그다음에 일본 같은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PER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던 국면들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파는데 내국인이 다 받아주면서 사실은 진정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길이다.
0: 네. 네.
1: 뭐 약간 덜컹덜컹거리시고
2: 여기에 이제 또 두 가지를 덧붙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2: 지난주 초반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1: 예.
2: 지금 이제 그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1: 네.
2: 이게 뭐냐면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작은 자본금에 레버리지 빚을 일으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이 IT 쪽들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그 수익을 확장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서의 그 IT주들도 변동성이 생기고 국내 IT도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온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스페이스X 상장이 빨라진 겁니다.

0: 일부라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악재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신흥시장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중국 쪽 반도체를 사는 움직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 예. 우리를 지금 살 만한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우리 그 삼성전자 지금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저도 조금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뭐 5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계속 높여잡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 투자 중고 또 5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근거는 역시 실적입니까?
2: 아, 네. 그런데요. 그 저희 회사에 최근에 이제 그 뉴페이스 손인준 네.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제 화끈하게 올려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 중에 좀 재밌는 건 그거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간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한 400조 뭐 이 네.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2: 비율로 치면 거의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78%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 78% 80%면 이익에서 반도체 부분은 그냥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만 있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도 있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렇죠. 파운드리도 네. 있고
1: 까먹고 있죠.
2: 다른 네. 것도 있잖아요.
1: 네. 시스템 LSI라든지.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가 지금 이제 0이라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가 어쨌든 인텔도 그렇지만 네. 지금 자꾸 TSMC의 대체제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1: 아.
2: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저만큼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밖에 안 된다. 이건 조금 더 밸류에이션 줘도 된다. 이제 이런 논리고요.
1: 그렇네요. 만약에 이쪽이 0이라면 DBI텍 같은 데는 그냥 주가 빵이어야겠네요.
2: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챗GPT 이후에 AI 붐 때문에 지금까지 11배 정도 올랐어요. 네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만 네. 4배, 3배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D램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익이 10배까지는 안 오르겠죠. 당연히 이익은 물량, 그게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10배까지는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익이 6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전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인 편인데요. 허상무님께서 아직은 그래도 승자를 사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은 굳이 산다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그 개념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무 실적도 그렇고 성장이 소수의 네. AI를 가진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너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의 월풀 같은 가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엄청 안 좋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힘들다고
1: 그러니까요.
2: 얘기를 해요.
1: 네네.
2: 근데 그게 사실 저희 미국의 이야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국내 내수도 사실은 진짜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2: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천문학적인 성과급 파티를 한다라는 거죠.
1: 얘네들만 그러니까 좋았어. 이제. 예. 네.
2: 지금 뭐 부동산으로 치면은 똘똘한 한채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너무나 소수의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역대급의 호황을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대열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진짜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뭐 금리 영향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최후에 남을 수 있는 산업들은 뭐 반도체, 뭐 전력. 전력은 조금 많이 비싸서 약간 좀 경계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산업으로 굉장히 점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지 않을까.
1: 네.
2: 그래서 지금의 승자가 나중에도 승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AI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은 이 회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 이야기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회계연도 1분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다들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왔고요. 좋게 나온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했잖아요. 요거는 시장에 약간 우려를 준 것 같아요.
0: 글쎄요. 뭐 시장 근데 이게 중국 시장 매출 를 제외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열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건 좀 감안하긴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아직은 좀 가이던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1: 한다.
0: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뉴스들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1: 네.
0: 뭐 최태훈 기자 조 기자님 같은 경우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1: 네.
0: 뭔가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좀 딴짓을 부리는 거 아니야?
1: 담배 끊었어요.
0: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그렇게 우리 뭐 집중해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이 흐름 자체가 꺾였다라는 신호로 저는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2분기 이후에 실적 원가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 반도체 기업엔 좋은 소식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거나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장중에는 보면은 뭐 ARM 뭐 이런 반도체 장비 뭐 그다음에 일반 반도체 업체들 주가는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은 한다라는 거고, 젠슨 황 CEO도 지금 AI 수요가 포물선이라며요. 이렇게 포물선. 엄청난 자신감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늘 꼴찌잖아요. 맨 마지막에 화려하게 이미 잘 나올 거라는 거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했어라고 하니까 잘했는데도 이제 칭찬을 못 받는 거죠.
1: 엄청 잘했어야 돼.
2: 네.
1: 그런 거죠.
2: 원래 S등급 받아야 되는 애가 그냥 S등급.
0: 어떤 소액 투자자분들이 혹시 이 상품을 들어갈까 봐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한50% 갖고 있는데 약간의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 볼까? 그러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한 방을 노려서 누구는 몇 배를 벌었대는데 나도 몇 배를 벌어야지라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같기도
0: 근데
1: 하니까요.
0: 의외로 그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많아요.
1: 아니,
0: 그리고
1: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항상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시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최근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다가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7599, 7600선까지는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하방의 어떤 안정성, 하방은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0: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고객의 탁금이 130조대로 굉장히 풍부한 상태이고요. 신용잔고가 한 36조 된다 하더라도 고객의 탁금에 비해서는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랑 잠깐 비교를 하면 앞서 이제 상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똘똘한 한채 정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수급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 때랑은 지금 제가 증권사에 계신 PB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1: 아,
0: 다음 차기 주도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 팔아서 오히려 삼성지 하이닉스를 사라.
1: 아니, 지금 뭐 명확하게 보인대요.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또 뒷받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섹터라고 보여주고 있는 뭐 로봇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7천선에서 안착 시도가 좀 이뤄지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쉽게 지금 시장이 뭐 후퇴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조금 전에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약간 중간 쉬는 시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따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진격의 개미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무서울 정도 사는데 올리면서 내리면서 뭐더 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어떻게 보세요?
2: 물론 이제 이게 과해지면 좀늘 과유불급이라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좀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겁이 조금씩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번에도 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관세라는 그 폭탄을 어쨌든 극복을 해냈고, 이번에도 이란 전쟁이라는 어떤 폭락을 거의 한달 만에 굉장히 빨리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보통 직전의 경험치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 올해, 아, 주가는 한 10% 20% 빠지면 사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반복학습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1: GEP 교육을 받고 자라서
2: 네.
1: 그런가?
2: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기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증권가 일부에서는 지금이 버블의 전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뭐냐면은 개인 투자 자금이 주도주에 집중되고

0: 기관도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이런 것들이 슈퍼 버블의 말기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1: 어떤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상황 현상만 놓고 보면 버블 현상과 유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밀림을 산다 강한 믿음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변에서 동학계 2021년 느낌을 받는 게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 주식 얘기를 하고
0: 뭐
1: 짧은
0: 네네.
1: 기간에도 근데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렇고 주위에서 식당을 가도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0: 네.
1: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제 지인들도 저한테 주식을 네. 많이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는 때마다 주식 물어봐요. 저 얼굴 알아보면 이제 얼굴 알아보고 이제 그러보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라는 것이 영원히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게 모두가 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수급은 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버블 징후가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뭐 마이클 버리도 지금 뭐 그런 얘기했고
0: 뭐 공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1: 뭐 그다음에 네. 저기 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근데 한편으로 근데 그때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그게 이제 수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경계감은 좀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확연히 버블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버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0: 뭐 터져봐야 알죠.
1: 예, 지금 네. 이제 버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축소해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 방송에서 최근에 5월 들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전력 인프라를 비투로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난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천만 원 내 원금에 증권사에 천만 원을 빌렸다라면 그 천만 원치만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어떻게 팔아요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주식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그걸 상환시켜 버리면 됩니다.
0: 네네네.
1: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지금은 조금 빚을 줄여놓는 것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0: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개인들이 5월에만 순매수로 34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게 더 살 금액이 있을까요? 총알이 남았을까요?
2: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어쨌든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인 거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살 수 있는 힘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뭐 반대 매매, 뭐 B2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보다도 예를 들면 B2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를 때가 굉장히 좀 위험한데
0: 네.
2: 지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뭐 70% 80% 올랐는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늘었어요.
0: 예.
2: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딱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고
0: 네.
2: 분명히 거기에 약간 뭐 좀 광폭 내지는 이제 좀 묻지마 이런 돈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학개미 때 운동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0: 네.
2: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도 1.5배.
0: 예, 예, 예. 그러니까
2: 예를 들면 코스피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0% 올랐으면 예탁금은 한 80% 정도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식을 쫓아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실은 돈이 들어오고 빚을 내서 투자도 하고 레버리지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버블을 닮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0: 네.
2: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블이 붕괴될 거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얌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지금 B2 여기에 대해서 강제 청산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1: 이게 우리가 예. 정확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0: 예.
1: 우리가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못 갚았을 때 우리가 강제로
0: 그렇죠.
1: 이제 반대 매매를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용잔고 36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야, 지금 좀 흔들리는데 신용이 청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신용이 청산될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미수 매매입니다.
0: 네.
1: 미수 매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수요일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가
0: 그렇죠.
1: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무조건 내가 한번 딱 질러서 다 다음 보통 우리가 개성공인도 말씀하신 학습 효과처럼 네. 밀림을 사가지고 다음 날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렸던 거죠. 그런데
0: 네.
1: 지금 주가가 5월 달 들어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보통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못 감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되다 보니까 목요일 아침 반대매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반대매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물론 신용도 있을 거예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짜리 짧은 미수 매매를 하는 것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제가 그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변동성 나타낼 때는 저도 증권사 시절에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분들은 뭐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을 하신 분들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상고하죠. 하반기에는 힘이 좀 많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힘을 내는 이 정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시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저는 좀 아주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여름 지나면은
0: 네.
2: 조금 시들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약간 이렇게 한숨 돌릴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2: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역시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2: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뭐 수출, 뭐 영업이 엄청나게 정말 수직 상승. 뭐 V자도 아니죠. 이건 뭐 그냥 갑자기 이제 땅에 있던 게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로 가버리는 네. 수직 상승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증가율
0: 예.
2: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됩니다.
0: 근데
2: 이제 제가 제 계산으로는 4월달, 5월달이 4, 5, 6 정도가 거의 피크인 것 같고 7월 이후로는 증가율, 수출 증가율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도 그렇고 조금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0: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2: 예, 예. 수학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과연 이제 이거를 크게 뭐 그래도 주식시장의 어떤 이익의 레벨 자체가 지금 계속 내년에 뭐 코스피 영업이익 뭐 천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또 이익의 어떤 증가율.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오르긴 올라도 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랠리가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아마도 6월 달에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ECB도 올리고
0: 예, 예.
2: 저희는 뭐 6월 달에는 통화정책이 없으니까
0: 네.
2: 근데 아마 5월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 좀 시그널을 좀 줄 것 같고 또 6월 달부터 FOMC에서 이제 케빈 와시 의장도 뭐 자기는 이제 금리 인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 그건 뭐 트럼프 생각이고요.
2: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갈수록 주가가
0: 힘이 빠진
2: 예,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상반기도 굉장히 좀 컸는데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0: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나는 생각 무섭다. 아무튼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떠나가가지고 다음 주도주를 찾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LG전자 주가 예전에 저는 기자 생활할 때 LG전자는 10만 원 넘으면 사는 거 아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거 로봇주들 지금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까?
1: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로봇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보선 다이나믹스 상장이 뒤로 이제 수년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새만금에 8조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0: 예.
1: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아틀라스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에 대해 그것에 대한 이제 조기 투입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서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로봇주들 올렸었던 보선 다이의 상장 일단 연기됐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오히려 조기 그 투입 가능성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자꾸 로봇주들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만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로봇주들이 올라가면서 역시 성장주다.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 뭐 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장주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회수들이 막 수십만 회를
0: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너무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코스닥은 계속 박스권이고 잘 못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100선 정도 예전보다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이거 원금 보장은 안 되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한 10월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스닥의 그 분리제, 승강제 네.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입이 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사실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도쿄 주식시장을 뭐 프라임 시장, 스탠다드 시장 이렇게 그렇죠. 예. 나누면서 소위 이제 프라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량 기업들만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지수를 만들고 거래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리레이팅 그다음에 뭐 그 PBR 그 낮은 업종들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두 개로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너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힘이 너무 세요. 그게 다 지금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니까
0: 그러니까요.
2: 사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살 게 별로 네. 없고
0: 세상의 모든 돈이 다 글로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2: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런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약간 쉬어가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완만해질 때 이때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상반기는 코스피라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에 기대를 걸어도 된다 해도
2: 네네네.
0: 됩니까?
2: 네. 저는 그러니까 예. 한 10월 이후에 네. 이 그런 거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이죠. 왜냐하면 올해는 너무 반도체가 좋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진짜 예상대로 나오면은 거의 60%대 후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예, 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갈 텐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까지 이익을 많이 벌고 나면은 이제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소부장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반도체가 가면은 또 결국은 이제 에너지 ESS 네네네. 이런 쪽들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네.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실망한 많은 분들 조금만 더 힘내고
1: 말씀드리면 예.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0: 전 삼성전자요.
1: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게 해소돼야 됩니다.
0: 하반기엔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장 증권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는데요.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5: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8: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한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6: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5: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노조에 초일류 기업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9: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5: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2: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11: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13: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14: 유환홍입니다.
4: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부산 북구갑 차례입니다.
5: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들의 3파전이 성사되며 전국급급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12: 낙동강 벨트 심장부 부산 북구갑은 서부상권 최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을 품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부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을 내리 3번 뽑아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15: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후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무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국갑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순항이는 표심,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12: 북구 여론의 바로미터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하성우 전 수석이 AR 이제 거기에 비해도 있고 이러니까
17: 여기에는 북구에는 박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북구에 나온 사람 찍어줘야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18: 지금 선거철이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다.
12: 유권자 수가 11만 명 남짓한 북구갑은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의 토박이가 많은 좁은 동네입니다. 인지도보다 살갑고 친근한 지역 일꾼에 대한 열망이 도드라졌는데 세 후보 모두 아직은 합격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16: 박민식이는 북구에서 초중고를 여기 나왔어. 그런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사상이다.
19: 갔다가 다시 온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보다 더 안 좋아.
20: 한동훈 후보는 전입 신고하고 난 이제 뼈를 못 듣겠다고 네.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21: 뼈를 묻으시는가 볼 겁니다.
12: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지역 경제 침체로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북구는 소득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후보에게 표를 줄 결심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1: 요즘에 상권 눈이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점포들이 생겨나는데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22: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10: 북구가 보면 부산의 수도 좀 낙후가 돼가 있는데 좀 새롭게 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뭐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5: 엎치락뒤치락 3파전 구도 속 단일화 변수까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가 더 진정성이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느냐가 6월 3일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3: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4: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3: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4: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1: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0: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짚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1: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해시장,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4: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5: 회의 직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됐고 회의 중간에 후보 배우자도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의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체육회 직원 40여 명이 이곳에 소집됐습니다. 입장 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작된 내부 회의. 체육회장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직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시장 후보 배우자가 시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진행된 비공개 내부 회의였다며 시장 후보 배우자는 우연히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체육회장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14: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낙선케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2: YTN은 녹음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 여름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는 예측조차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5: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4: 도심 한복판에는 물기둥이 쉼없이 터져오르고 거센 급류는 파도처럼 차선을 뒤덮습니다. 강으로 변해버린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위기로 강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 침수는 배수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우량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은 실제 도시 구조를 그대로 옮긴 실험장을 구축했습니다. 서울 강남 도로 구조를 반영해 만든 실험장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맨홀, 지하 배수시설까지 실제 도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실험장은 시간당 최대 5,400mm 수준에 해당하는 대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극한호우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물론 2022년 강남역 침수 당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는 홍수 상황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조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6: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3: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게 단순한 반발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상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3: 기업들이 도대체 역사, 인식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좀 참담하게 바라보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1980년 5월 당시에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가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문제학 열사의 누님이시죠. 문미영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5: 아, 네. 안녕하세요.
3: 아유, 이른 아침에 인터뷰에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5: 네.
3: 최근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탱크데이라는 명칭을 마케팅에 사용해 큰 공분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5월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신 열사의 유가족으로서 이 사태를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5: 아, 네. 먼저 탱크라는 용어를 듣는 순간
3: 네.
5: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 네.
5: 어쩜 이렇게 시기도 잘 맞췄는지 아, 정말 궁금했거든요.
3: 네.
5: 80년 5월에 전두환 신군부가 다 아시다시피 탱크와 군홧발로 얼마나 많은 강북 시민과 학생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까?
3: 네.
5: 당시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제 동생도 마지막까지 태우까지 항쟁하다 5.17을 새벽에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을 했는데요.
3: 네.
5: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5.18이 떠올라서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3: 그러셨죠. 네.
5: 네. 그런데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이 국가적 비극인 5.18을 희화화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피맺힌 역사를 조롱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화가 난다는 것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 네.
5: 어떻게 누가 이 시기에 이런 저급한 발상을 했는지 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3: 네.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대표를 즉각 경질했지만 5월 단체들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요.
5: 네.
3: 유가족 입장에서 기업 측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5: 아, 정용진 회장은 과거에도 적절치 못한 말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3: 네.
5: 저는 이번 사태가 실무 직원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집행에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의 저급한 역사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3: 네.
5: 직원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조롱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정용진 회장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오, 정용진 회장의 사퇴까지도 요구하시는 거군요.
5: 그럼요. 사퇴하셔야죠.
3: 네. 네.
5: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한골 탈퇴하는 심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저희가 그냥 언론에서 보고 느꼈던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분노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5: 네네네.
3: 스타벅스 사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매년 5월만 되면 정치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좀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3: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이들과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4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마다 5월이 오면 우리 유가족들은 한 맺힌 그 그리움과 먹먹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직도 저희들과 5월 광주는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불행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3: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과 권력에 취해서 좌우로 편가르기 하면서 국가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본질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독일처럼 철저하게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5: 그리고 우리 사회도 갈등과 분열이 아닌 아픔을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3: 네. 이번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양 네. 열사의 어머님이 장동혁 네. 대표에게 당신은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냐라면서 항의하기도 했어요.
5: 네.
3: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5: 아, 좀 바뀌어야죠.
3: 네.
5: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을 역사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찌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왔을 때
3: 네.
5: 우리 어머니께서 네. 바로 이제 옆에 앉으셨대요.
3: 네.
5: 옆에 앉으셨는데 보는 순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3: 네.
5: 당신은 무슨 맛으로 여기를 왔냐고. 당신은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5.18 유가족 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잘 느끼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이 기록되는 것, 개최되는 네. 것 그런 것까지도 다 협조하고 앞장서서 네.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유가족분들의 분노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5: 네.
3: 문미영 선생님
5: 네.
3: 오늘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 뉴스 특보 일요신문 민홍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홍기 기자입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전날 밤 극적 합의입니다.
3: 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4: 네, 총파업을 예고한 지 1시간여를 앞둔 어젯밤 10시 45분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해서 파업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3: 네.
4: 하지만 오후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교섭 테이블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도 한 발짝씩 물러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으며 극적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3: 잠정 합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4: 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는 성과 인센티브와 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 성과급을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 성과급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향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와 함께 노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재원조성 계획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3: 네, 극적 합의가 이뤄진 배경은 뭐예요?
4: 정부의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긴 했지만
3: 네.
4: 사실 결국에는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최대 100조 원대 손실과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훼손 등 국가적 경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노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 거죠.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은 넘지 않아야 한다. 결국 모든 조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선 안에서 자신들이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죠?
4: 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노조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됩니다. 그럼 지난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 갈등도 최종 마무리됩니다.
3: 네, 어쨌든 다행이고요. 네, 이번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던 분이시죠. 이용우 전 의원 모시고 해당 사안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5.18 탱크데이 후폭풍입니다.
3: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4: 네, 어제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스벅 불매운동, 텀블러 및 컵 버리기 운동 등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혁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3: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이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과거 무신사 광고 논란까지 좀 번졌어요.
4: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국내 의류 쇼핑몰인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신사가 과거 SNS에 건조가 잘 되는 양말을 홍보하며 속건성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말라서 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조롱하는 광고라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3: 네. 네, 세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한국 선방 호르무즈 해협 통과입니다.
3: 간만에 좋은 소식이에요.
4: 네, 맞습니다. HMM의 유니버셜 위너호가 이란 정부와 협의 아래 어제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통행을 허가한 것은 2월 28일 미국 공습 이후 처음입니다. 이란 정부와 혁명수비대는 다른 나라 선박들의 통행료를 걷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유니버셜 위너호는 어떤 명목의 비용도 이란 측에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3: 6월 8일 날 울산항에 네.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4: 네.
3: 이란 측이 왜 한국 선박의 입장을 좀 바꿨을까요?
4: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3: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뭐 설명은 없어요? 아직까진?
4: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3: 네.
4: 한국이 그간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노력을 들여왔고 그 결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4: 근데 이제 또한 이제 나무 피격 사건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여러 정황상 공격 주체가 이란이었다라는 것 가능성이 이제 무게가 실리자 이란이 표면적으로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의 외교적 협상 차원에서 우리 선박의 탈출을 승인했다라는 것입니다.
3: 남은 선박도 있잖아요.
4: 네.
3: 거의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4: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5척입니다. 다만 정부는 남호 피격을 대이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기류입니다. 어제 조현 장관도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협상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4: 네.
3: 가자지구 쪽에서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4: 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서 어제 한참 또 화제도 되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4: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포 법적 근거는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며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최소한 국제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3: 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4: 네. 네타냐후 총리

0: 마지막 뉴스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입니다.
0: 네, 드디어 선거 본게임이 시작됐어요.
1: 네, 오늘부터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3일간의 대정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번 지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 역시 14곳에서 열리며 미니 총선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0: 각 당은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1: 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민생경제 키워드를 내세워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할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마저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입법 행정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에 넘겨주게 된다는 점을 내세워서 정부 여당 견제론에 불을 당긴다는 각오입니다.
0: 뭐 선거 분위기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고 네. 이번 지방선거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이번 선거 사전투표는 다음 주 5월 29일과 30일 금요일과 토요일이고 네. 본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제 후보들이 많이 선거운동을 할 텐데 네. 꼼꼼히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 꼭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AI 원론적인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1: 네, 네. 선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민웅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단 1시간 30분 남기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중재로 나온 합의안,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용우 경제더하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2: 예,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대표님, 이 노사 갈등 그리고 파업 극적으로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2: 보통 일반적으로 파업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막판 벼랑 끝
0: 맞아요.
2: 했다가 타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봤습니다.
0: 네. 그러면 예상대로 된 거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셨어요?
2: 걱정은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페북에 글도 썼었고요.
0: 네.
2: 근데 아마 제가 썼던 페이스북 글에 마지막으로 한 여섯 번째에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0: 뭐라고요?
2: 저 같으면 지금 노사가 네. 한쪽은 영어를 하고 한쪽은 러시아를 쓰고 있다. 언어가 다르다.
0: 네.
2: 근데 자 그렇다면 나 같으면 특별 성과급으로 이번은 일회성으로 타결 저기 하고 앞으로 노사가 같이 만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양자가 예측 가능하게 협의를 하는 걸로 타결을 할 게 방법일 거다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네요.
0: 자랑하시는 거예요?
2: 예.
0: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특별 경영 성과급을 별도로 제도하면서 영업이익을 100조에서 200조 달성이라는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별 경영 성과급의 한도는 따로 없지만 기존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로 유지됐고요. 전반적으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한 거다라고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2: 이제 출발점입니다.
0: 출발이에요?
2: 그렇죠. 이 잠정 합의안이 있고 노사 그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을 하겠다가 나와 있고 사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하고 노사가 스스로가 예측 가능한 결과들 네. 올해 일을 하고 성과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성과급은 어느 정도 선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 가능해지만 노사 갈등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네. 피차 예측 가능해져.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일 열심히 해서 회사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는데 경영진이 그거 얼마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갈등이 싹 설 수 있는 소지가 네. 지금까지 있었던 거고요.
0: 네.
2: EVA로 해서 그래서 자본비용을 뺀다고 해서 EVA가 얼마 나왔다는 걸 노조 측에서 한 번도 저게 어떻게 계산됐지? 저게 얼마 정도라지? 예측을 한 적은 없거든요.
0: 네.
2: 경영진 일반적으로 주어진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해야 될 일은 네. 그런 갈등 소지를 적게 하고 서로 간에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0: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익금이 상당히 정말 예상치를 윗들고 있고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도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2: 사람 심리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세상을 한 해만 살 거냐.

0: 두 배를 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례가 있어요.
1: 뭡니까?
0: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있잖아요.
1: 네.
0: 몇 년이 적자였죠.
1: 적자였어요.
0: 성과금 받았을 것 같습니까?
1: 받았지 않았어요? 안 받았어요?
0: 겉으로는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노사 경력금이라는 형태로
1: 아. 그러니까
0: 사실 우리 노사 협상을 하다 보면
1: 네.
0: 왜냐하면 메모리 사업부가 그렇게 적자일 경우에도
1: 네.
0: 존속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메모리가 아닌 다른 사업부 흑자에서 그것을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렇다면 지금 좋지만 자신들도 메모리 사업부는 언제나 적자가 주기적으로 생기는 사업부고 뭐 핸드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일정 정도로 생기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버퍼가 필요할 거고
1: 네.
0: 그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람 심리가
1: 그러니까요.
0: 아 지금 왔을 때 빨리 해야지.
1: 그렇죠. 탐욕, 욕심.
0: 예, 욕심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내는 게 바로 네.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죠.
1: 대통령께서 뭐 노조의 뭐 파업권, 노동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측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0: 네.
1: 이 말씀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은 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0: 적절한 것이었고요.
1: 네.
0: 근데 그 말씀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
1: 오.
0: 그 지적을 하셨죠. 간단하게 우리 장 소장님이 네. 그 가게를 하나 하면
1: 네.
0: 제일 먼저 얼마 팔렸을까?
1: 매출.
0: 그렇죠. 재료비가 얼마 들었지? 그다음에 내가 누구 썼지? 네. 인건비.
1: 네.
0: 그런 거 다 내면 영업이익이에요.
1: 임대료 뭐.
0: 네. 영업이익이고 그거 할 때 돈을 빌렸으면 네. 이자 내고.
1: 그렇죠.
0: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렇죠?
1: 네.
0: 이거는 뭐냐면 재무제표에 그렇게 쓰인 거는 그 사업자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가 되는 순간
1: 네.
0: 이자 비용과 세금 비용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1: 그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
0: 원래 그런 거 다 법 적용이 다 끝나고
1: 네.
0: 초과 이익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의무를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 그다음에 뭐 OT수당 국민연금 납입 고용부담 이게 다 지급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거 지급 못하면 법 위반인 거거든요.
1: 네.
0: 그런 거 다 지급 끝나고
1: 네.
0: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는 단어는 나오지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지 그냥 영업이익이 생기면 예를 들면 영업이익 100억이 생기면 나한테 성과급이익 1억이 나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개념 자체가
1: 좀 더 설명해 주세요.
0: 영업이익이 100억 이 생겨서 성과급 재원이 10억이 생겼다.
1: 네.
0: 재원이 10억이 생겼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개별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1: 네.
0: 어떤 조건에 따라서 준다.
1: 네.
0: 이런 의미가 돼요.
1: 네.
0: 실제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 부분은 이제 노사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1: 네.
0: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1: 네. 그럼 좀 세부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사업부별 배분 비율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사측의 주장대로 반도체 전체는 40%, 흑자 사업부에는 60%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세요?
0: 양자가 합의를 했다면 네. 그 합리성은 인정해야 될 거고요.
1: 네.
0: 아까 설명한 거 비슷하죠.
1: 네.
0: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날 때가 있고 그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가 났던 게 반도체 사업부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양자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숫자가
1: 네.
0: 이제 경영진과 노사가 잘해야 된다는 게 이 숫자가 다른 사업부에 아, 우리가 이 정도 기여한 건 맞지.
1: 네.
0: 마음을 얻으면 노노 갈등이 없어질 거고요.
1: 네.
0: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면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 거라고 봐야 돼요.
1: 과제예요?
0: 예.
1: 그럼 이거 협상하는데 또 많은 갈등과 혼란과
0: 내부에 다른 사업부에서
1: 네.
0: 야, 저 정도면 괜찮아. 이해하자 할 수도 있고.
1: 네.
0: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는 게 뭔데?
1: 네.
0: 근데 지금 온 걸 혼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 이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1: 적자 사업 부분에도 성과 상여금을 준다라는 것은 성과주의라는 삼성의 경영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좀 위배했다? 아니면 좀 저버렸다? 그런 평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원칙이
0: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네. 삼성전자가 3개, 4개의 사업부로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업부로 경영하는 그 경우에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건 삼성전자의 총이익, 영업이익이 얼마냐, 순이익이 얼마냐 보는 거지.
1: 네.
0: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다른 부분하고 조화를 하면서 한 거지. 물론 그 안에서 누가 더 기여를 했고 누가 손실을 입혔는지는 따져야 되겠지만
1: 네.
0: 전체가 다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모든 사업부가 적자가 됐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각각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삼성전자는 회사를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1: 네.
0: 지금 SK의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는 반도체 중심으로
1: 그렇죠.
0: 됐죠. 네. 핸드폰 안 하잖아요.
1: 안 하죠.
0: 가전도 안 하죠.
1: 네.
0: 그러면 그쪽에서는 핸드폰 가전의 성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1: 네.
0: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만약 그러면 그 사업부 떼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적자가 났을 때 그 사업부에 대해서 보완을 받고 하는 거 기대하지 말아야죠.
1: 네.
0: 그거는 또한 삼성전자의 사업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1: 네.
0: 근데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원하면 삼성전자도 물적 분할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1: 네. 대통령께서 그 영업이익의 N%를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적정선을 좀 지켜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어요.
0: 네.
1: 그 부분 한번 대통령의 싱크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1: 있대?
2: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 그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의 12% 수준으로 정해진 거, 이 12%라는 이 포션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0: 저는 영업이익의 12%를 준다고 합의가 된 게 아니고 아까 지적했듯이 영업이익의 12% 정도를 재원으로 한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대통령께서 영업이익을 얼마를 하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거하고 맥이 같은 거고요.
1: 네.
0: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던 겁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영업이익을 주고 영업의 비용이 듭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이 있고
1: 그렇죠.
0: 그 반도체 설비 하나 할 때 몇 초씩 했을 때 그걸 은행에서 빌려면 그 비용은 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주주한테 증자로 했으면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빼버리기 시작하면 그쪽에 줘야 될 걸 훼손하는 게 돼버려요.
1: 네.
0: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세금 문제도 세금은 국가가 가져가야 될 권리죠.
1: 그렇죠. 네.
0: 근데 그 앞에서 재원이 된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주는 거예요.
1: 네.
0: 게다가 올해는 아마 삼성전자 세금 많이 내겠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세금 낸 적이 없어요. 결손일 때.
1: 아, 그렇죠.
0: 2월 결손, 결손일 때 세금 안 내죠.
1: 맞아요.
0: 예. 이번에 세금 계산할 때 그 결손을 차감하죠. 그때 세금 안 낸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들이, 국가가 삼성전자 결손이 된 거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지금의 이익의 내용 중에는
1: 네.
0: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1: 네.
0: 지금 가장 중시해야 될 게 삼성전자나 잘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잘 된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생태계, 주변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쪽과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다 싸움만 하겠죠. 내 거 다 찾아먹겠다.
1: 그러니까요. 그 걱정이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LG 플러스 30%, 삼성 바이오로직스 20%, 릴레이 파업과 요구가 뭐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은 잠정 합의를 했고 이 제도화하는 게 삼성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 기준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이때도 영업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몇 퍼센트. 네. 저는 사실 영업이익 몇 퍼센트 이거는 삼성전 노사 갈등의 시발점이 하이닉스가 10% 받는데.
1: 그렇죠.
0: 저는 가장 잘못한 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합의한 순간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 과정에서는 영업이익의 의미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렇게 문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제도를 하고 하죠.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삼성전자 바로 이사회와 경영진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노조한테 설명하고 국민들 알려주고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떤 의미다. 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1: 그러니까요.
0: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인데 합의를 그러니까 영업 아까 이자 같은 경우도 이자는 채권자하고 작정이 돼 있는 건데 채 관계가 없는 노사 합의해가지고 내 재원을 빼먹는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합의 수준인데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그 실마리가 마련해진 건 잘 된 거죠.
1: 하이닉스의 기준점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니 삼성은 12%인데 우리는 왜 10%야? 또 노조가에서 우리도 15% 이상으로 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하이닉스 경영 상태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하이닉스도 실제로 이건 가장 제가 잘못됐던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 영업이 이게 10% 했던 거에는 네. 최태원 회장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1: 아, 그 얘기는 뭐
0: 사실 네. 심각하죠.
1: 네.
0: 원칙을 지금 훼손한 합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1: 네.
0: 실제로 경제 5단체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성명을 지난달에 네. 하려고 했는데 상공회에서서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1: 알겠습니다. 그 야권에서는요 이번 삼전 노조 사태를 여당의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법안을 재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말이 안 돼요? 왜요?
0: 아니 노란봉투법은 네. 하청이나 다른 조각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여기서 쟁점이 된 게 그 네. 하청이나 협력업체하고 직접 교섭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은 걸 네. 엉뚱하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했고요. 이런 물론 노란봉투법에서 생각을 해볼 지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1: 아니 하청업체에서는 자 삼성 노조 이제 저런 성과급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성과급 더 내놔라 삼성의 뭐 지도부 대표 나와라 같이 협상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0: 아예 협상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1: 아니에요?
0: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네. 삼성전자 노조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크는데 제조업체, 협력업체에서 낙기 지켜주려고 적자일 때도 고생을 하면서 버텨줬던 게 있죠.
1: 그래서 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0: 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하겠다. 근데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협력업체 돈을 주면요. 세법 증여세의 문제가 생겨요.
1: 아, 그러네요.
0: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의 노조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면 증여세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증여세 부분에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법을 바꿔주세요. 같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와 같이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니까 네. 법에서 이런 부분 좀 완화를 해주는 법을 바꿔주세요. 정부에서 그걸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야권에서 주장해야 될 일은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의 법적인 문제는 그걸 협의하는 게 야권의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여기다 놓고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인 거예요.
1: 네. 이 삼성 노조의 이런 파업과 성과급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국가적인 숙제를 남긴 것 같아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대표님 어떻게 해법을 좀 주세요.
0: 저는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회사별로 그런 기금을 만드는 회사가 생겨요. 어,
1: 기금이요?
0: 그리고 기금을 만드는 그 세법 같은 게 필요하고요. 네. 배분했을 때 얼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논의가 안 돼 있어요.
1: 안 돼 있죠.
0: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사회가 각각 각자가 먹고 살고 나만 살겠다고 할 거냐.
1: 네.
0: 내가 잘된 것도 다른 사람의 영향이 있는 거고 그 네.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 어려우실 때 네.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듯이 필요하지 않냐. 네.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그런 법이 있는 이유도 그런 갈등이 있다가 정치적으로 제도화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된 게 법인 거거든요.
1: 이제 시작이네요.
0: 시작입니다.
1: 우리도 이제 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고 정치권에서 제도화하고 그럴 단계가 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속속들이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본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용우 경제더하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6.3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선거전과 함께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만 할 뿐 정책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이건 유권자에 대한 직무 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서 파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얽혀 협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5: 총파업을 유보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오늘 27일까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합의안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최종 타결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맞서고 있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종전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5: 윤석열 정부 비서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때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에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팀에 소환됩니다. 홍 전 차장은 1차장 산하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경합지인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5: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7: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6: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겐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8: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6: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6: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제1야당의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5: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또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11: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10: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1: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12: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13: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부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허세인 비추기 속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결전에 돌입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5: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14: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4: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6: 반갑습니다.
14: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14: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17: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볕집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14: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고위 인사들이 이란으로 급파돼 종전 협상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미국으로 가져올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1: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체제 내부의 합의는 농축 우라늄이 이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다시 드러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금지 입장을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물밑에서는 종전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척 상황이 있습니까?
1: 네, 종전 협상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곧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타스님 뉴스 등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에 이어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달 넘게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역시 파키스탄 측이 오늘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There's some good signs, but we understand this. I don't want to be overly optimistic as well. So let's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days.
1: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늘 선호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고, 오늘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핵 문제와 호르무즈 개방 등을 논의한다는 의향서를 중재국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가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서 이 관계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5천 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란은 휴전 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5: اگر مجدداً دشمن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بشه و دست به تجاوزی علیه کشور ما بزنه حتماً با گزینه‌های غافلگیر کننده دیگری مواجه خواهد.
4: 실제로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3: No one in the world is in favor of a tolling system. It can't happen. It would be unacceptable. It would make a diplomatic deal unfeasible if they were to continue to pursue that.
4: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6: And unfortunately, it's not going to change. And if the U.S. will try to change this situation, then eventually the Iranians will attack them, and escalation will be actually inevitable.
4: 결국 이란은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 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UAE 에너지 인프라부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에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바라카 원전 인근 송전 설비의 복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UAE 정부가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 직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고요. 한국 정부도 피해 시설 복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양국 모두 일단 진화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8: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7: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9: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7: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10: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7: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이스라엘 군에 나포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오늘 귀국합니다. 전날 태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김하연 씨와 김동현 씨는 오늘 새벽 6시 3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들은 테라비브로 이송된 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1: 5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점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일시장과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노조 규약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최종 타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또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가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비서실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봤고요. 국회의 계엄 미보고 같은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2: 국회의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와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와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에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이미 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3: 불만이 많아요.
4: 뭐가 불만이
3: 많아요? 시간에 막 뭐라 하셨잖아요.
4: 네?
3: 우리 휴식 시간에 막 뭐라 하셨잖아요.
5: 아니, 제가 저 우리 장 대표님 네. 이 용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좀 전에 뭐가 하나 뭐 묻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떨어뜨리는.
3: 아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뭐라 했잖아요.
5: 아 저는 장 우리 장성철 대표밖에 모르는데.
3: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맥정치 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3: 요즘에 선거 걱정 안 하세요?
6: 아 선거 걱정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조금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될 텐데 네. 이게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네. 좀 걱정이 많아요.
3: 그렇죠. 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6: 그렇습니다.
3: 맞아.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6: 메뚜기 좀 그만 뜨라고 그래요.
3: 돈 벌어야죠.
6: 그렇지. 예.
3: 아니 이거 참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 이슈 스타벅스 코리아 5.18 탱크데이 논란이 일파만파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좀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6: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자제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3: 아,
6: 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의 탈을 쓴
3: 예.
6: 거기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3: 네.
6: 인면수심의 행위는 맞잖아요. 5.18의 어떤 민주항쟁의 이 대한민국 역사적 가치 자체는 이게 결코 조롱당하거나 이걸 가지고 어떤 브랜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인 신세계가
3: 네.
6: 그 자회사인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마케팅을 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의 스타벅스 본사
3: 네.
6: 거기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9.11을 맞이해서 비행기 데이를 만들 겁니까?
3: 에어플레인 데이.
6: 에어플레인 데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3: 네.
6: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미국 사회가 이를 용인할까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기업 문 닫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5.18 폄훼 논란 자체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그 책임자만 문제가 끝낼 건 아닌 것 같다.
3: 강찬호 의원님
7: 네?
3: 대통령께서 예. 그냥 법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7: 네.
3: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7: 네, 네.
3: 그러한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아니 뭐 법적 행정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네. 정말 정말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
3: 네.
5: 아, 규명한다면은 뭐 그게 대해서 할 수 있겠죠.
3: 네.
5: 대통령까지 뭐 이렇게 그 발언을 한 것이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굉장히 이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3: 네.
5: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까지 또 얘기할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저 뭐냐 여러 가지 좀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5.18이기 때문에 5.18은 어쨌든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국민의힘 전신 김영삼 대통령이 그 5.18을 명예회복을 시켰거든요.
3: 맞아요.
5: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야를 넘는
3: 그렇죠.
5: 그야말로 그 온 전 국민에 합의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는 그 사기업이 그러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3: 그러니까요.
5: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저 다른 데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 네, 물론 이제 그 이번 스타벅스 논란이 됐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그걸 다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3: 어떤
5: 본인들의 그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말이죠. 5.18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5.18을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들의 그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이것을 복권시키고 지금 국가기념일도 만들어서 어저께 저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그 연설도 하고 산부여행 다 모이고 행사를 하는 것도 그 김영삼 대통령 덕분이에요.
3: 네.
5: 그런데 그런 그 본인들의 그 역사를 지금 잊고 또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몰지각하게 그 5.18에 대해서 그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있잖아요.
3: 네.
5: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5.18에 대한 어떤 그 의지와 정신을 체득을 해야
3: 네.
5: 그래야지 비로소 국민의힘 정치인 자격이 있다.
3: 네.
5: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세이판 네.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8: 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무사히 와주시면 다행이죠. 김준일 평론가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0: 스타벅스 출입 자제해라. 그리고 5.18 조롱처벌법 추진하겠다. 정은호 캠프 스타벅스 출입 및 물품 반입 금지령 공지했어요. 이러한 것을 왜 할까요?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1: 뭐 일단 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0: 네, 예, 그리고 아니, 전 국민이 화를
1: 전 국민이 해야죠, 화가 났는데 진짜. 특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거를 그냥 생각을 네. 해보면은 네. 근데 후보가 스타벅스 들고 다니면은 그 후보는 또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0: 그러네요.
1: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기업 활동에 대해서 뭐 압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뭐 그거는 이제 신세계가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롱 처벌법은 저는 조금 이거는 과유불급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0: 과유불급이에요? 아니 왜냐하면은 뭐 독일도 홀로코스트 폄하하고 막 이런 것들 다 처벌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롱 처벌법까지 가면은 이제 뭐가 조롱인가 아니냐라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과거의 일베 문화 뭐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예를 들면 막 방송국에서도 뭐 이렇다면 막 실수하고도 막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면 조롱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어디까지 이제 처벌해야 되느냐 막 이런 유해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의 명확성에 좀 반대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이게 현직 판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류모 판사가 쓰셨는데 네. 이게 사법부한테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오히려 네. 이거는 그래서 국민 여론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2: 이러면요 네. 앞으로 천안함 말이죠. 천안함이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거 하면 그럼 뭐 천안함도 지금 조롱처벌법 만들어야 되고요. 네. 뭐 6.25는 나만이 쳐들어가는 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6.25 이거 저 뭐냐 폄훼 처벌법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돼요 이런 논리로 하면 저 그렇게 보고 서소장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있어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 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이걸 굳이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앞둔 정말 법적인 거기보다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동이다
1: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은 이미 5.18과 네. 관련된 왜곡은 처벌을 해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왜곡은 네. 이게 왜곡인지 아닌지 사실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네. 대해서 기준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롱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롱까지 다 처벌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론으로 저는 심판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 이건 되게 좀 너무 과잉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0: 서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러한 법안을 하겠다고 하다가 접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쉽죠.
0: 안 하는 게 낫다?
3: 아니 해야 되는데
0: 해야 된다. 네, 네.
3: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과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조금 더 그 좀 미시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기준은 매우 분명하거든요. 네. 그걸 보통 헌법 전문에 답습니다. 우리가 헌법 전문에 4.19의 정신 자체를 폄훼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덜어 있겠죠. 근데 최근에 5.18과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 민주주의 정신을 왜 헌법 전문에 담으려고 할까요?
0: 네.
3: 그게 국가의 근간이에요. 그 집안에는 가훈이 있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 족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하나의 정신 자체를 어떤 정치 집단이나 어떤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폄훼를 했다면 거기에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는 것들이 그 사회가 건전한 것이지 아 그냥 뭐 자유로운 민주주의니까 뭐 그 정도 비판할 수 있고 뭐 조롱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유권 해석해 하고 해버리면 너무 사회가 후져지잖아요.
0: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3: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유전 안에 큰 어떤 뼈대 같은 거를 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은 있어야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인식 구조가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6.25 폄하 뭐 조롱 방지법, 뭐 천안함 폭침 방지법, 조롱 방지법. 이렇게 계속 요구 나올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과도한 어떤 예의 같아요. 6.25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2: 6.25가
3: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더 강력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뭐 6.25를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것들은 네. 아주 조악한 하나의 현상이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런 그 논란들이 있은 적 봤습니까? 없잖아요. 유독 5.18, 5월만 되면 이 난리를 보수 측 특히나 국민의힘의 태극기 아니면 일베 일부인데 저는 대다수의 그래도 저명한 정치인들이 폄훼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이다.
0: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죠. 뭐 어떠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2: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한마디만 하면은 법 이전에 네. 그 서로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역사도 공부하고 네. 논의도 항상 하고 네. 뭔가 이런 그 여론과 정치로 풀어가는 것이 더 좋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방선거구의 네. 정청래 대표가 이 법안을 직접 정말 실질적으로 할지 네. 그것도 좀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했는데 뭐 내용은 우리가 살펴볼 게 아닌 것 같고 서 소장님 네. 극적 타결했어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민주당에게 선거에 도움이 됩니까?
3: 되죠.
0: 왜요?
3: 일단은 혼란을 수습했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거기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넘었다라고 발언하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많은 네.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0: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1: 예. 아니 뭐 결과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뭐 잘했죠. 네. 이게 강, 온 모든 양측을 다 이제 활용을 한 거잖아요. 국무총리 나서고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긴급조정권을 네. 시사하는 발언들 계속하면서 압박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본인 권한도 아닌데 네.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잖아요.
0: 그랬죠.
1: 그래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이거가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난리가 날 거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결과로 보는 게 맞고 네. 뭐 디테일들을 이게 사실 이게 좀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0: 그건 딴 방송 가서 하세요.
1: 딴 방송에서 하고 왔어. 그런데 굉장히 보면은 네. 이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서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은 네. 하이닉스가 10% 받잖아요. 네. 10.5%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노조는 15%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라고 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이런 것들을 포장도 해주고 뭐 이런
0: 하이닉스가 것들. 이제 11%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 아니 이미 10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네. 여기도
0: 더 내놔라 그러지 이제.
1: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아니야? 삼성전자도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더 이상의 이제 과도한 이런 요구는 이제 업계 10년 동안에 묶어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다. 이게 처음에 3년만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하이닉스랑 똑같이 10년 그리고 10.5% 막 이런 것들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중간에서 중재를 세게 잘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요.
0: 내년엔 500조 이익이 났어요.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들어섰어요. 전임 집행부 이거 협상 잘못했다. 12% 13% 내놔라. 이럴 가능성은 없다.
1: 그럼 노조 폭파해야지.
0: 강찬호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는 네.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는 즉각 파업 처리해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하면서 양쪽을 모두 깠어요. 네.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2: 글쎄요. 이제 또 근거를 좀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0: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으신 거군요.
2: 저는 장동혁 대표의 불신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야당은 당연히 네. 이제 어쨌든 여당을 공격하는 거는 야당의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고 어쨌든 간에 네. 네. 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타결이 일단 잠정적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는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0: 성급했다.
2: 예, 약간 성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아주 정말 빼박 증거. 네. 진짜 이게 이런 지금 부족에 비판하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네. 당연히 공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빼박 증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네.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여당에 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3: 국민.
2: 본인만 국민인가?
1: 여기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주만 400만 명이고

0: 네. 삼성전자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기업 근로자들의 어떤 사기와 생산성을 위해서도 이 정도 어느 정도 타협은 불가피했다고 봐야 돼요.
1: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클 수도 있다.
2: 전 그게 크게
1: 보여요. 통상 성과금이 수억씩인데 거기에다 6억, 7억 더 달라고 그러니까. 했을 때 과연 이제 이 대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있는 사람들 외에 그 밑에 이제 뭐 1차 밴더라든지 중견기업이라는 다른 기업으로 이게 파생될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그 좀 현명했다는 게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났으면 세금도 떼기 전에 노조가 이거를 이익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선을 지키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건 투자자들도 얘기하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화랑이고 주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상 이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또 초유의 사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업이랑 노조랑 이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이 향후에 이제 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
2: 김준일 평론가님 10주 있죠? 삼성전자.
3: 뭐, 예.
2: 저도 10주 있거든요. 저도 10주인데 우리 예.
3: 가슴을 쓸어내시겠네.
2: 주주총회 우리 열어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더 확대해라. 예. 이런 식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아니 뭐 배당
2: 전 국민에게 배당해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0: 아니 근데 뭐 배당을 확대하면 좋은데 네. 저보다 더 훨씬 많이 가지신 분들 많이 가져갈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예. 그것도 배 아프고 그래서.
2: 알겠습니다.
0: 이거를 너무 다 뭐 좀 속된 말로 다 뜯어 먹으려고 지금 다 달려드는 것도 저는 솔직히 보기가 좋지 않다. 여기저기서 밥 숟가락 올리는 것도.
3: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실제 네. 우리나라가 진짜 반도체에 네.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통령도 나선 것이고 이게 그냥 그 얼핏 보면은 그냥 사기업의 노사 문제인데 이거 지금 네. 전 국민 대통령까지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반도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기형적으로 너무 많이 이제 포지션 차지하고 있는 나라 이런 측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을 굉장히 이제 중시를 하는 정부잖아요. 네. 주식으로 뭔가 나라 경제를 키워보겠다는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민주당 정부는 보통 이제 친노조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주식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주들의 이익 또 회사의 이익도 챙겨야 되는 정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2: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 민주당 정부하고 좀 기조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뉴 이재명이라는 좀 중도 실용적인 성격의 정부다라는 이런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그 지난번 조국 합당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던 그 지금 사상 논쟁, 지금 노선 논쟁 이런 걸로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1: 네.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사실 이거는 지금 국제 글로벌 전쟁이에요.
3: 그러니까 그래서
1: 국내
3: 그래.
1: 산업에 있어서의 뭐 아주 그 우량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 가진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도체를 선도하지 않으면 AI 산업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주식에 뭐 관심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이 돈들이 계속해서 몰리는 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들은 부동산 가지고 재미보는 사회는 국가는 맞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활황이 돼야 경제가 튼튼해진다라는 기본적으로 저는 선진국의 반열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구조지 그게 어떤 개인적 취향은 아닌가.
3: 개인적 취향은 안 그렇어요.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1: 정부 네. 기조가.
3: 그러니까 주식을 중시하는 정부는 맞잖아요.
2: 근데 어쨌든 네. 대한민국 그렇죠. 임금 근로자 평균 월 임금이 한 35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7억을 성과급 받는다고? 이거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거다.
1: 1년에 집안 채씩.
2: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상당히 폐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 모르겠다. 우리는 김용남 후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을에 출마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 당이 압박해도 단일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영주 소장.
1: 네.
2: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가요?
1: 그 괄호에 단일화가 그 괄호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2: 뭐가 있어요?
1: 당이 압박에도 가로치고 네. 조국 후보와 단일화 불가능.
2: 오 다른 분하고는 단일할 수 있다?
1: 저는
2: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1: 저는 그럴 수 있다고.
2: 그럼 어느 정도 이미 로드맵이 다 서 있다?
1: 전 로드맵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진보당이 전체 이번 지방선거 판을 봤을 때 네. 울산부터 시작해.

0: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의 후보 단일화.
1: 네.
0: 단일화는 아니고 연대라고 할게요. 연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당 내에서 지도부에서 이미 뭐좀 함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랬을 때는 평택도 이 진보당과 민주당의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그러면 일단은 암묵적으로는 깔려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김영남
1: 가능성 높게
0: 후보의
1: 보시는구나.
0: 당이 압박에도 단일화 불가능은 가로치고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 불가능인 것
1: 네. 강찬우 위원님.
2: 네.
1: 이렇게 김재원 진보당 후보랑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판이 많이 바뀌겠네요.
2: 그럼요. 우선 제가 볼 때는 친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김영남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단일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김영남 후보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지금 좀 이제 우리 서영주 평론가, 저 서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보당하고 단일화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2: 그렇다면은 뭐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왜 이런, 왜 김영남 저는 이분이 이렇게 단일화 뭐 절대 안 한다, 단일화 압박해도라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1: 네.
2: 최근에 보니까는 정청래 대표가 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후원회장 맡았잖아요. 그런데
1: 네.
2: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 며칠 전에 김어준 쇼, 김어준 그 유튜브 나가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국민의힘 의석을 만약에 유이동, 황교안 저쪽 보수가 단일화하면은 저 절대로 이 저 그쪽에 의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뭐 이런 다 해갖고는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남 이른바 보좌관 정강이 찼다는 그 논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김영남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다시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 김영남 의원 후보 입장에서 좀 그게 상당히 좀 귀에 걸린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내용을 하면은 그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선거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럼 그 선에서 끝나야지. 대표가 다시, 대표는 구체적인 디테일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사과를 해버린 게.
1: 사과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2: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대표의 어떤 행동들이
1: 네.
2: 김영남 후보 진영에서는 이거 좀 혹시 단일화다시 추진하시는 거 아니야?
1: 조국.
2: 그렇지.
1: 합당과 뭐.
2: 그러한 그 의구심을 지금 부르는 이제 이러한 것들로 비춰지는데 그럼 그 왜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 정청래 대표가 그 후원회장 맡겠다고 할 때만 해도 이제는 단일화는 없고 당연히 내가 우리 당 후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했다는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좀 반영이 된 거냐
1: 뭡니까?
2: 분석을 해보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김영남 후보를 밀고 있고, 그다음에 평택의 그 개소식에 말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갔는데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1: 네.
2: 명파라 막 하면서 그 친명 핵심 지지자들이 막 전국에서 와가지고 네. 막 내려와 뭐 막 난리치고 너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고 정청래 대표가 나가는데 딱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거기 후원 저 지지 연설하러 온 거예요.
1: 네.
2: 두 사람이 잠시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조우를 한 뒤 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갔는데 우레 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면서 이제
1: 그래요.
2: 친명이고 김영남을 확실히 밀어주는 분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막 이제 벌써 대조가 확 나왔고 그 다음에 김영남 후보가 또 광주에 송영길 5.18 맞아서 같이 갔어요 또. 그러 갔는데 거기서도 광주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환호나 함성이 엄청나요.
1: 친송입니까?
2: 아니 뭐 아니죠. 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1: 그래요?
2: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뭐죠? 친청 친명에 이제 송나라까지 들어오네.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하다가 송나라까지 들어오나.
1: 알겠습니다.
2: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의구심을 낳는 거죠. 만약에 김용남 이분이 당선이 되면 네. 이분은 친명 친송이 되잖아. 그런 게 이제 친청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소극적인 행보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1: 김진우 평론가님, 강찬우 의원님이 대단히 재미있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단일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가 유희동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김재현 후보가 뭐 김영남 후보에게 힘 실어주면 조국 후보가 조금 좀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3: 그러니까 일단 조국 김영남 단일화는
1: 없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게
1: 네.
3: 이제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많이 나오니까 보면은
1: 네.
3: 조국 김용남이 지금 1,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고
1: 네.
3: 그 다음에 유이동이 3등하고 그 다음에 네. 황교안, 김재현 이런 순서대로 보통 나오고 있어요. 3등을 막기 위해 1, 2등이 단일화하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살면서.
1: 그러네.
3: 예. 이상한 거다 그거는.
1: 네.
3: 그러니까 단일화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없는데 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 가능성 지금 주시하고 있다.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3: 유희동 의원이 여조상으로 뭐라도 1등을 한번 찍는 게 좀 나와야지 그 두 사람의 단일화가 얘기라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지 지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조국 후보가 더 좀 적극적이거든요. 공동 공약도 같이 내자 뭐 이런 건데 그거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그리고 내가 합당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단일화까지 이게 조국의 어떤 선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고 김용남 후보는 지금 단일화 논쟁 들어가면은 본인은 불리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뭐 단일화에 양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뭐 본인이 뉴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새로운 이런 거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걸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 논쟁을 하면 이거는 조국이 깐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용남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감정적으로도 많이 상해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하정우 전 AI 수석. 아주 논란이 많고 지지율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4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누르고 4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지역 중에 하나죠. 부산 북구갑.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박민식, 하정우, 한동훈.
0: 뭐야?
1: 이렇게 세 후보가
0: 랜덤으로 돌려준 거예요? 랜덤으로?
1: 출마해서 상당히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좀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앞서는 그런 접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어요.
0: 유일하게 나왔죠.
1: 처 소장님. 예. 민주당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0: 늘 저는 선거가 이렇게 투표율이 임박할수록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1: 네.
0: 고개 쳐들지 마라.
1: 네.
0: 입 조심해라. 네. 귀를 열어라. 네. 이게 이제 선거의 법칙인데 사실 뭐 한동훈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유일한 첫 그 여론조사라고 봐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접전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열광하고 가슴이 뛸 수 있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체 여론조사의 합을 봤을 때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한동훈 후보가 뭐 좋아할 사안 아닌 것 같고
1: 저는
0: 이제 좋아할 사안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높은 여론조사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기죠.
1: 어떤
0: 장동영 리스크.
1: 아
0: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1: 장동현 대표가?
0: 장동현 대표 지금 최근에 김민수 최고도 벌써 이제 폼을 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예요.
1: 치킨 먹고
0: 어디서 가서. 그 다른 한동훈 후보 도와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야 해당 얘기하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 벌써 포문이 열려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 13일.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 양 대결로 이강구도로 가겠지만 박민식 후보 이렇게 죽을 후보는 아닙니다.
1: 만만치 않다.
0: 그래서 저는 사실상 며칠 지나면 제자리 찾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김준일 평론가님 이 여론조사 의미 좀 분석 좀 해주세요.
3: 뭐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채널A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서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북구갑 선거구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 접조사 네. 한 거고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 뭐 네. 이렇게 나왔어요.
1: 네.
3: 그러니까 저는 이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다 특히 이제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수치는 다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 잠깐만. 예. 그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
1: 말씀하세요.
3: 자, 이게 그런데 좀 튀는 여론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세를
1: 보세요?
3: 더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의 여론조사들 쭉 보면은 여기에서도 박민식 후보는 20.5가 나왔는데
1: 네.
3: 다른 최근에 나왔던 조선일보 매트릭스 뭐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개가
1: 네.
3: 박민식은 2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 네.
3: 이 추세는 맞다라고 보는데 하정우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1: 그렇죠.
3: 그동안에 나온 거보다
1: 네.
3: 보통 하정우가 37에서 39 요 사이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1: 네.
3: 뭐 손털기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뭐 오빠 논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 네.
3: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조금 견고하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1: 네.
3: 이게 하정우가 너무 많이 빠졌다 지금 이게 다른 거 한 5% 포인트 다른 거보다 빠진 거예요.
1: 그렇죠.
3: 한동훈이 34.6 나온 거는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봐. 다른 데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1: 추세가 조금.
3: 예예. 예. 하종우가 너무 많이 빠져서 두 가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뭡니까?
3: 하나는 그동안 이게 원래 전화면접 조사가 그렇고 좀 후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선반형이 아니라 ARS는 선반형 이슈에 선반형이 있다라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반영이 된다면은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누적됐던 안 좋은 이슈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뒤늦게 지금 이게 반영이 돼서 빠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라고 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적극 투표층만 더 물어보면은 하정우가 37.6 한동훈이 37 네, 이게 보통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37.6 적극 투표층 네. 아니라 그냥 나온 거니까 실제는 유보층들이 조금 더 많이 잡혔다. 이 여론조사에서. 그게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4.4니까.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가 한동훈한테는 굉장히 좋은 캠프한테는 좋은 신호일 수는 있는데 한두 개가 더 나와야지 이게 네. 추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요, 네. 요 정도로 정리할게요.
1: 근데 PD님 그 뭐 댓글에 뭐 동아일보 여론조사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는데 그게 뭐가 뭘 발표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3: 채널A 여론조사라 아마 동아일보 여론조사로 말씀하신 것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네. 강찬호 의원님.
2: 네.
1: 분석
2: 이 뭐 기술 평가 굉장히 분석을 잘한 것 같고요.
1: 네.
2: 어쨌든 중요한 건요. 하정우가 뭘 뭐 이상 또 눈에 띄게 많이 빠졌다 이런 측면보다는
1: 네.
2: 2강 구도가 확실하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제 2강 1중 내지 1약으로
1: 네.
2: 1중에서 1약으로 간다. 2강 1약으로 지금 가고 있다.
1: 네.
2: 이거 추세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더 조금 덜 나왔을 수는 있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40% 이상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후반대 박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좀 전에 그 차이를 유의미하게 봐요. 지금 하정우가 30% 후반에 있었다가 지금 30% 중반까지로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아직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1: 하정우 후보가 왜 그러면 박스권에 네. 갇혀있다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2: 아니 원래 기본적으로 북갑이 네. 전재수라는 개인에 의해서 저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지
1: 네.
2: 북갑이 그전까지 다 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었고 그 작년에 김문수 저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년에 김문수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50% 이상 받은 것이고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41%인가 받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전재수 지금 서울지역 부산시장 후보만큼의 그런 개인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그 플러스 요인을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1: 네.
2: 뭐 오빠 손털기를 넘어서 지금 이 주식 파킹 이거 100원 파킹 100원 주식 요 논란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1: 부정적으로.
2: 네,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방어도 하고 뭐 반박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더군다나 AI 수석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는 기관 안에 이런 것도 연루된 것들이 이제 정황이 있고 어쨌든 그 해당 회사가 지금 막 그 여러 가지 뭐 큰 기업들하고도 싸워서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쨌든 거론할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네.
2: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다시 한번 디펜드를 잘 해야 되는데
1: 네.
2: 과연 그럴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고 눈에 띄는 거는 지금 그래서 이른바 반한계 부산의 반한계 의원에서 벌써 지금 물밑에서
1: 네.
2: 물밑에서 사실상 박민식으로는 안 된다.
1: 오.
2: 그래가지고 한동훈 이제 캠프 쪽으로
1: 네.
2: 얘기가 들어가고 있다.
1: 오.
2: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이러냐면 지금 저 이 반한계 입장에서는 북갑도 북갑이지만 본인들도 다 지금 부산에 다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고 거기서 구청장도 당선시켜야 되고 또 큰 틀에서 부산시장도 당선시켜야 되는데
1: 네.
2: 지금 이렇게 북갑에서 갈라지다 보니까
1: 네.
2: 한동훈 쪽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제 나머지 저 부산 지역에서
1: 네.
2: 안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그래서 그 만약에 한동훈하고 연동이 되면은 지금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그런 지금 시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2: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동영 마이너스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
1: 네.
2: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 그 나 말고는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이라든가 부산 그 여러 가지 후보들 다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박민식 설득해서 드랍시키겠다.
1: 네.
2: 예, 이런 식의 지금 일종의 좀 제안이. 물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1: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2: 네.
1: 서 소장님
0: 네.
1: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 이거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때요?
0: 좀 오래갈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네, 명백하게 털면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이슈라서 사실 저는 하정우 후보가 이 부분을 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털어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식 파킹이라는 게 얼마나 네거티브냐면 파킹이라는 건 다시 몰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1: 그치.
0: 파킹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다 본인의 누릴 수 없는 권리를 그대로 그 주식을 받았던 쪽에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수 없어요. 파킹이라는 거는 묻어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그걸 가져오는데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식 파킹, 주식 파킹이긴 해요. 그거는 아니니까 그걸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하정우 후보의 선거 방식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들이 너무 착해요. 그냥 열심히 지수형님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I로 발전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 측 보세요. 막 네거티브든 흑색선전이든 막 파상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파킹이네, 뭐 이익충돌이네. 아니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고 규정하는 법적 조치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건 선거의 흑색선전으로 활용할 때는 하정우 후보 측은 이것도 그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공직자의 처신을 불분명한 이런 걸 던지면서 가야 됩니다. 네거티브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방식으로 이 13일 동안 선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 캠프 쪽에서 좀 프레임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1: 서 소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식 파킹 의혹보다 AI 센터장을 네이버에서 하면서 본부장을 하면서 업스테이지의 주식을 받은 그 행동이 맞느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뭐 자문, 고문, 계약하는 거 오케이 우리 허락해 줄게 이랬지만 1만 주라는 주식까지 받았다라는 거 그것까지 과연 네이버 측에 알리고 허락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0: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스타트업계에서의 베스팅 구조 자체가 이 주식을 뭐 가지고 현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우리 회사에 스타트업이 네. 그래. 우리 회사는 지금 자금력도 없고 적자가 뻔한데 우리 회사에 당신의 재능을 주면 내가 주식을 어느 정도 4년이나 네. 5년, 6년 뒤에 당신 걸 해주겠소. 이걸 보상해 줄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요.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요. 네이버가 스타트업 아니 AI나 IT 쪽에서는 거대 공룡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이런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요.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1: 그런 건 알겠는데
0: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스테이지에 가서 하정우 후보가 그 당시에 네이버에 있으면서 했던 건 이의 재능 자체를 그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해서 거기 육성이 되면 우리도 좋고 그 이 스타트업도 좋고 우리가 나중에 키워서 가져와야지 이런 저는 그 논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정우 후보가 가장 잘하니까 이거를 좀 섬세하고 분명하게 탁탁 꺼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검사라서 모르고 뭐 그런 피가 흐른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설프게 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생태계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스타트업의 생태계 모르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끊지 말고 조금 더 설명을 진짜로 해줬으면 좋겠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문제 없을까요? 네이버에 재직하면서 업스테이지 그러니까 주식 만주를 받았어.
3: 제가 이제 가르마를 제가 나름대로
1: 해주세요.
3: 판단한 문제에 가르마를 좀 타면은
1: 해주세요.
3: 일단 네이버에서 재직하면서 스타트업을 만드는 거는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1: 좋아요.
3: 그거가 문제를 삼아야 오케이. 되는 거는 네이버가 문제를 이게 뭐 공직도 아니고 이를테면은 네이버가 겸직을 일종의 겸직을 허락해줘가지고 네이버가 그렇게 해라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 AI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거 이제 만들고 거기에 도움을 주고 주식을 받고 뭐 이런 거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100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가 뭐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은 아니다. 특히 회사에서 뭐 겸직을 허가해 주거나 이랬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 네이버가 문제를 삼을 일이지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주를 받아서 100원에. 그런데 보유 기간이 6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임원으로 3년 그리고 보유 3년에서 6년인데 2021년에 받아서 2025년에 청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6년이 안 돼서 그 기간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만주 중에 4,444주는 대표한테 받았던 100원으로 원래 반납하고 5,556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백지 신탁을 해가지고 이거는 공직자로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맡긴 거라서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가 좀 이제 찝찝한 게 있냐면은 지금 이 회사 이름이 업스테이지 이제 주식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백지 신탁이 업스테이지가 그 이름이 이제 독파모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게 있어요. 정부에서 공모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소버린 AI 만들겠다라는 거, 우리 주권 AI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프로젝트 다섯 개 업체 중에 하나로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게 최종적으로 경쟁 세 개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업체가 5,6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정우 전 수석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는 과기정통부가 공정하게 심사위원단을 별도로 꾸려가지고 한 거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AI 이 수석이 이 주식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백지신탁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정말 영향이 없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는 맞아요.
1: 의문이 있죠.
3: 저는 이게 핵심이에요. 솔직히 나머지 주식 뭐 파키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1: 아니 그럼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예. 삼성전자의 개발 총괄 실장이에요. 그 사람이 회사 이렇게 보고를 해. 하이닉스에서 저 가끔 와가지고 좀 강연도 좀 하고 좀 자문 좀 해달래요. 그거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그래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이닉스 주식을 만 주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회사 얘기를 안 했어. 이건 괜찮아요?
3: 안 했대요, 이거?
1: 아니 그거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보고가 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1: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가
3: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보고가 됐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에서의 그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에 가가지고 엄청 뭐 강연도 하고 뭐 누구 후보 후원회장도 하고 그래요. 욕먹을 일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1: 그건 괜찮은데
3: 아니 그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나오지 않을 거냐. 이거는 이제 그런 각자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공직자로서 이게 뭐 일단 뽑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한 공격이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그냥 그 네이버가 알아서 할 문제야 그거는. 이거를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선정에 있어서
1: 선정.
3: 하정우의 영향력이 행사가 됐는지 이거를 포인트다. 한동훈 캠프가 밝혀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다.
2: 네. 네. 저 아까도 계속 독파모 저게 그 좀 전에 뭐 과기부가 했으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는 네.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웃죠. 더군다나 AI 수석으로 지금 총체적으로는 독파모를 총괄하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4: 선정은 과기부가 하니까
2: 물론 과기부 하죠. 근데 우리나라 그 정 뭐 그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청와대 입김이라는 게 얼마나 세요. 정부가 다 들어가고 더군다나 본인이 그렇게 관할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그 업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대 후보 중에 다른 4개 후보들은 원래 이제 큰 좀 지명도가 있는데 갑자기 이 업스테이지만 보니까 좀 굉장히 다크호스로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지금 네. 말한 대로 올해 3파전으로 줄어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하정우 후보의 당시 AI 수석 재직 기간하고 맞물려 보면은 굉장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 이해충돌의 네. 문제 제기는 받을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2: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네. 서 소장님 반박할 내용 있으면 잠깐 하시고.
0: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의혹만 던지지 말고 이해충돌의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후보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 구속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 막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하는 것이 네. 전형적인 선거용 마타도다. 그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중앙일보 오늘 북구갑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텐 리서치에 의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북갑 505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앙일보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선수장님 요거는 좀 어때요?
0: 누구요?
1: 35, 20, 3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흐름. 그러니까 어제 동아일보의 채널A의 여론조사와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좀 비교해 보면 일정 흐름은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이강 일
0: 점천이죠. 뭐. 그러니까 이강 일중 뭐 일약으로까지는 표현하고 싶잖아요. 10으로 떨어져야 약인데 이강 일중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중을 한동훈 후보는 안고 가는 거예요.
1: 네.
0: 일중.
1: 네.
0: 저는 그 대목에서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하정우 후보 좀 분발하셔야 되는 건 맞다.
1: 네.
0: 이게 청색등에서 사실 지금 황색등으로 지금 그 북갑이 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 방식, 캠페인, 그다음에 본인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정우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돼요.
1: 네.
0: 자꾸 내가 재수 형님을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0: 하정우가 뭘 하겠습니다. 하정우는 어떤 사람이고 북갑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북갑은 저에 있어서는 고향이자 저의 모든 거를 바칠 뭐 이런 거다. 좀 과하더라도 하정우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지수 형이 주어가 돼 있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좀 탈피되고 한동훈 후보한테도 네거티브에 당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1: 공격해.
0: 공격해라.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3: 요 여론조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박민식은 또 20 나왔어요.
2: 그렇죠.
3: 어. 그러니까 계속 20이 나와요. 어떤 여론조사를 돌리든 다 20이 나와요.
1: 그럼 김준 평론가님 예. 이게 만만치 않은 지지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야 많이 이제 지지세가 약화됐네.
3: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막판에 소위 말해서 보수 결집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이길 사람한테 표를 주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네. 20을 상수로 두고 한동훈 캠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네. 20이라면은 하정우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정우가 40을 얻어버리면은 한동훈이 못 이깁니다. 박민식이 네. 20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 여조에서는 실제 이제 무응답층이 있기 때문에 22, 뭐 23 이렇게 실제 개표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정우가 40을 찍으면은 한동훈은 38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거는 하정우를 공격해야 된다. 지금
1: 알겠습니다.
3: 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판이 그렇게 흘러갔다. 지금
2: 그러니까 하정우를 공격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는 게
1: 뭐예요?
2: 박민식 후보가 하정우를 공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1: 그러네요.
2: 그게 굉장히 지금 왜 그러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하정우를 공격하면은 만약 그걸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 표가 한동훈한테 가거든. 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안 하는데 근데 좀 보수 후보가 그리고 공격 안 하면 됩니까? 한동훈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지.
1: 알았습니다.
2: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 그 또 우리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0: 네.
1: 부산 북구가 누가 됩니까?
0: 하정우.
1: 누가 됩니까?
3: 몰라.
1: 누가 됩니까?
2: 한동훈 후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1: 오, 그러면 이제 다 세 분에게 공통된 것 같고. 네. 그 하나만 저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네. 그 정청래 지도부가 서울시장 선거 만만치 않다. 또 넉넉하지 않지만 좀 이길 거다.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이거든요.
3: 네.
1: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진짜 엄살인가 아니면 진짜 좀 어려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아니 그냥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영남도 네. 그렇고 오차범위로 들어간 게
2: 예.
3: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엄살이라고 볼 수 없죠.
1: 아, 그래요?
3: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판세가 뒤집어졌냐?
1: 네.
3: 뭐 그렇게 저도 보지는 않아요. 뭐 수치상으로 오차범위지만 정원호 후보가 더 나오고 오세훈 심판론도 있고 최근에 GTX 철근 누락 사건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1: 네.
3: 이게 순살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뭐
1: 오세훈 후보에게도 좀 악재다.
3: 예, 오세훈 후보 그래서 뭐 이제 MBC 뭐 허위 사실 공표로 막 고발하고 언론 보도 막 이러고 있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진짜 급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넘어가면은 정청래 책임론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됐는데 지금 서울에서 시작한 정청래
1: 그러니까요.
3: 대표 서울에서
1: 네.
3: 하는 이유가 네. 만만치 않다. 여기에 당의 총력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거고
1: 네.
3: 정원호 후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장점도 많은데 본인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는 선거다. 제가
1: 네.
3: 보기에는 이게 본인이 일잘로로 왔는데 뭔가 뭐 세세한 거 되게 많이 발표도 해요. 뭐 이거저거 하는데 크게 언론을 쫙 타고 이런 게 너무 없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찐철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부탁하겠습니다.
0: 네.
1: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고 하고 오늘 방송을
0: 마구 눌러주세요.
1: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4: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찐철파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를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7: 중재국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이 이란으로 급파되며 종전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고요?
8: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미국으로 가져올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9: We will get it.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8: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농축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체제 내부의 합의는 농축우라늄이 이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수뇌부는 농축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다시 드러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금지 입장을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6: 네, 지금까지 전해주신 것처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종전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척 상황들 알려진 게 있습니까?
8: 네, 종전협상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곧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타스님 뉴스 등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에 이어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 넘게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역시 파키스탄 측이 오늘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0: There's some good signs, but we understand this. I don't want to be overly optimistic as well. So let's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days.
8: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늘 선호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고 오늘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핵 문제와 호르무즈 개방 등을 논의한다는 의향서를 중재국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6: 이란 전쟁 이후 미국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비용 급등이란 전쟁의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1: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이란 전쟁발 고유가의 악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물류비 증가분이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주가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마트는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 등 미국 전역에 5,200개 매장과 자체 물류 배송망을 두고 있어 유가 상승이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지갑이 얇아진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아 월마트로 온 불황형 호조입니다.
12: Here in the US, they're telling us they're feeling some pressure and they're looking to Walmart for value. We're continuing to invest in prices, extending the rollbacks we started.
11: 미국 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경기 둔화는 이제 월마트 같은 대기업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중소, 중견 기업을 위주로 조사한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9로 전월은 물론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PMI는 정부 통계보다 최소 한두 달 먼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 둔화는 4월엔 대기업에 국한됐지만 5월엔 중소 중견 기업으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제조업 PMI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55.3으로 전월과 전망치를 웃돌며 전쟁 이후 미국 내 산업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S&P 글로벌은 제조업 PMI가 물가 상승과 공급 차질을 우려한 고객사들의 선제적 재고 축적을 반영했다고 짚어 제조업 PMI 상승 역시 불황형 호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네, 어제 코스피 무려 8%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면에는 극단적인 쏠림 현상과 B2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1분기 우리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중견과 중소기업의 수출은 10% 안팎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쏠림 현상이 대단히 크다라고 봐야겠네요.
1: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반도체 수출이죠. 사실 상위 10대 기업 전체는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수출이 1년 전 대비 좀 빠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성과급 얘기도
0: 예.
1: 나오고 있는데, 수출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근로자들한테 돈을 좀 많이 주고, 수출이 안 좋은 기업들은 올해 적자니까 올해 성과급 없어 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그죠? 이게 결국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중견 중소 수출 기업들은 수출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게 사회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고 성장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이런 것들이 수출 대호황을 이끌고 있고요. 자동차라든지 내구 소비재는 오히려 줄어들고 전체 소비재도 마이너스란 말이죠. 말씀하신 이런 양극화 구조 계속되는 것들, 이런 쏠림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양극화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우려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2017년, 18년의 사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경제가 그 전보다 조금 좋아졌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때첫 이제 출범할 그때였던 걸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화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왜 성장이 좋았냐면, 그때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어요. 근데 다른 쪽은 좋지가 않았고, 근데 반도체 산업의 그 취업 유발 계수라고 그러죠. 그 취업 유발 계수라는 거는 반도체 산업 내 고용뿐만 아니고 반도체 내 납품하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경제 전체의 고용 취업 유발 계수가 10억 원당 한두 명밖에 안 돼요.
0: 굉장히
1: 근데
0: 작네요.
1: 예, 제조업은 6명, 뭐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5, 6명 하면 7명까지 올라가거든요.
0: 건설은 어떻습니까? 더 큽니까?
1: 건설은 훨씬 더 크죠.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 우리 가정이지만, 지금의 호황이 만약에 반도체가 아니고 자동차나 조선이었으면 한국 경제가 좀더좀 내수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17년, 18년에 이제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의 명칭이 일자리 추경이었습니다.
0: 그랬죠.
1: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반도체가 그래도 이제 호황이었으니까 우리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비 1.7%까지 뛰었고, 올해 연간으로 지금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이란 전쟁이 지지부진하자 급기야 티격태격 싸우는 트럼프와 네타냐후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언성을 높이는 등 거친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측근들에게 격노하는 등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19일 이란과의 합의 추진 방안을 전화로 논의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크게 격앙된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통화 내용을 브리핑받은 미국 쪽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양쪽의 서명을 받아내기 위한 의향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가 그 의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향서에는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한 3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한다는 것입니까? 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나빠진 듯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주도가 돼서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 다른 연관국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라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이스라엘과 합의 없이는 전쟁 종식은 불가피합니다라고 소리쳤다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마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하지 못한 격한 말을 측근들에게 토해내면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조만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일정 조정에 대해서 백악관에 문의해온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전쟁을 끝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전쟁을 이어가야만 하는 네타냐후 총리. 결국 이제 두 사람의 밀월 관계도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 유효기간이 다 돼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한미 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이 뜬금없이 쿠팡을 감싸는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셸 박 스틸 주한미 대사 후보자는 어제 70년 넘게 이어져온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신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후보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직했던 두 임기 동안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면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일했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주축으로 하고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으로 강화된 우리의 공동 방위 태세는 여전하다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통상 그리고 안보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팩트시트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협정을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처럼 똑같이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뜬금없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 분명히 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쿠팡, 요즘 크게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쿠팡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로비가 미셸 스틸한테까지도 손을 뻗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셸 스틸이 주한미 대사가 되면 쿠팡의 기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전망입니다.

0: 이어서 믿을 수 없는 자외선 차단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약 80%가량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효과도 별로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가 어제 발표한 자외선 차단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2,784개 제품 가운데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것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단체가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서 추천한 20%, 약 550개 정도의 제품 가운데 497개는 주로 미네랄 성분으로 제조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네랄 기반으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진피층에 흡수되지 않아서 피부 자극이나 독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FDA가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이 미네랄은 산화 아연과 이산화 타이타늄 등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WG는 이 화학물질로 제조된 자외선 차단제는 추천할 수 없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학물질 기반 제품은 피부로 들어간 차단제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방출하는 화학 반응으로 작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일단 화학물질이 피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에 흔히 사용되는 6개 화학물질은 단 하루만 사용해도 위험한 수준으로 인해서 인체 혈액에 흡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되는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의 경우에는 차단제를 바른 뒤 혈액에서 2주 이상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은 생식기능 저하, 면역계 교란 등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규제받는 화학물질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FDA는 지난 2019년 자외선 차단제 제조업체들에게 호모살레이트와 옥시벤존 등 12개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업체들은 아직까지 그저 확인 중입니다라고만 답변하고 있고 판매 중단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여전히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불안하면 선블락 로션, 선스크린 로션을 구입할 때 미네랄 성분 위주로 제조되었는지를 찾아서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의 스타벅스, 즉 스타벅스 코리아가 얼마 전 5월 18일,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끔찍한 짓을 했죠. 80년 5월 18일, 그날 이 광주 민주항쟁 현장에 군이 투입되고 총탄이 오가는 가운데 탱크까지 광주 시내에 진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마치 이를 조롱하듯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을 탱크데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급기야 시민단체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취재기자 현장 연결로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불매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2: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나 텀블러를 자르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났다, 집에 있는 스타벅스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 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 마케팅 전략 진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퇴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죠.
2: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희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 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사가 찰스 3세 국왕의 서거 소식을 잘못 송출하는 사고를 내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방송사 라디오 캐롤라인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초래한 모든 혼란과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방송사는 전날 오후 동부 에섹스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찰스 3세 국왕이 서거했다는 내용의 비상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영국 방송사들은 국왕 서거와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비한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찰스 3세는 카밀라 왕비와 함께 북아일랜드 공식 행사에 참석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라디오 캐롤라인은 1964년 BBC의 방송 독점 체제에 반발하며 설립된 방송사입니다. 과거 영국 해안 인근 선박에서 불법 해적 방송 형태로 운영되며 이름을 알렸고 1967년 해적 방송 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1990년 선박 방송은 종료했으며 현재는 정식 방송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입니다. 한편 방송국 측은 직원이 문제를 인지한 뒤 정규 프로그램을 복구했고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분디부조 에볼라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백신은 개발까지 3개월에서 9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들은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을 우선하여 진행할 후보 백신을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자료들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두 종류의 잠재적 백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개발된 것은 대표적인 유형인 자이르 에볼라뿐입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의 리처드 대표도 분디부조 에볼라 백신에 대해서 즉시 개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로 가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민주콩고에서는 600건 이상 분디부조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3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콩고 지역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미국인 6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미국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연방재무부와 연방기관들의 금융거래 검증 절차를 확대하고 신원 확인 및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권의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신원 검증, 신분 검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이용 과정에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커지고 있습니다. LAPD가 최근에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올림픽 관할 지역의 전체 중상 교통사고는 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보다도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같은 기간 17건과 비교하면 무려 82% 증가한 겁니다. 사망자가 난 교통사고는 올해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과 같았습니다. 2024년 같은 기간 4건과 비교하면 50% 많은 수치입니다. LAPD는 주요 위험 교차로로 한인타운 내 유가와 버먼트 에비뉴를 제시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항목에서 유가와 버먼트 에비뉴 교차 지점은 위험한 좌회전이 주요 원인으로 표시됐고, 지난 5개월간 총 8건의 대형 사고가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해변이 또다시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중에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5년 연속 불명예 명단에 오르면서 수질 오염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인근 세균 수치는 안전 기준에 최대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힐더베이의 연례 해변 수질 평가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피어 북쪽 피코 블루버드에서 남쪽 윌셔 블루버드 사이 해변 구역은 캘리포니아 최악의 오염 해변 10곳 중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남가주 지역의 우수 수질 해변으로는 팔로스 버디스의 블러프 코브 해변, 카피스트라노 카운티 해변, 데나 포인트 하버, 헌팅턴 시티 비치, 헌팅턴 하버, 라구나 비치, 그리고 선셋 비치 등이 선정됐습니다. LA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아시아는 전체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주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간가격 87만 5,500달러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면 20%를 다운하고 30년 고정 모기지를 6.71% 이자에 받는다라는 가정 아래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와 이자, 재산세 등 주택 경비는 월 5,53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페이먼트를 감당하려면 연소득이 최소 22만 1,200달러는 돼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아시안 가구의 29%만이 이 같은 소득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본 것인데 LA 카운티만 따로 놓고 보면 더욱 심해집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중간가 91만 8,860달러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소득이 23만 2,400달러가 돼야 이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을 갖춘 LA 카운티의 아시안 세대는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고가의 비만 치료제를 월 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와 제파운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월 150에서 최고 7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월 50달러에 이용하려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자격은 체질량 지수, BMI 27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BMI가 3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드컵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이 축구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월드컵 공식 개최 도시인 LA는 경기장과 팬 페스티벌, 또 공식 팬존 운영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LA 한인사회도 한국 대표팀 조별리그 일정에 맞춘 대규모 합동 응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최초의 48개국 참가 대회이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 공동 개최로 열립니다. LA는 16개 개최 도시 가운데 핵심 도시 중에 하나로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8경기를 개최합니다. 잉글우드에 위치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6월 12일 미국 대 파라과이 개막전과 6월 25일 미국 대 튀르키예전 등 조별리그 5경기가 열리고 32강전 2경기, 8강전 1경기 등 모두 8경기가 LA에서 열립니다. 한편 월드컵 한인사회 공동응원준비위원회는
6월 11일 한국과 체코와의 1차전, 그리고 6월 24일 한국과 남아공과의 3차전 응원전을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 개최하고, 또 6월 18일

한국과 멕시코가 맞붙는 2차전은 올림픽길 노르만디 코너 인근에서 거리를 막아놓고 거리 응원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대형 스크린과 이벤트 부스, 그리고 푸드 트럭 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에 광문철 현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한방 건강식품 기업인 GC 내추럴 대표인 광문철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 임기로 LA 한인상공회의소를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네, 우리가 한국만 가면 꼭 들르는 올리브영. 그 올리브영이 이제 한국 가서 들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올리브영이 드디어 LA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5: 구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6: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6: 구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 올리브영 스토리는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미국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이 전 쿠바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한다, 기소한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물론 라울 카스트로의 신병이 확보된 건 아닙니다. 일단 재판에 서류를 그렇게 접수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라울 카스트로는 올해 95살입니다. 여하튼 전 쿠바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했다라고 밝힌 어제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제 미국과 쿠바 간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쿠바인가요?
13: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공모함과 구축함, 보급선으로 이루어진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SNSX에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타이완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의 일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전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바 앞바다 미군 항모전단 전진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한 채 각종 제재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할 때에도 카리브해 항모전단을 배치했습니다.
0: 이어서 한국만 가면 꼭 들리는 올리브 영이 드디어 LA에 상륙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CJ 올리브 영은 오는 29일 미국 내 첫 오프라인 매장을 LA 인근 패사디나에 설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패사디나의 올리브 영 매장을 통해서 남가주 지역의 K-뷰티와 K-웰니스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CJ 올리브 영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진출은 국내 브랜드가 개별적으로 현지의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 내 뷰티와 패션 트렌드의 중심 지역에 K-뷰티 글로벌 쇼케이스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영 패사다나 점은 약 9,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단독 단층 매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고 도보로 1, 2분 거리에 룰루레몬, 알로, 티파니 앤 컴퍼니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이 위치한 소위 핵심 상권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오픈과 함께 미국 전용 온라인 몰도 개장합니다. 기존 글로벌 몰에 비해서 배송 기간을 대폭 줄이고 무료 배송 기준도 낮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리브영은 지난 3월 LA 인근 블루밍턴에 대형 물류센터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온라인 몰 배송을 올리브영이 직접 처리할 방침입니다. 올리브영은 올 상반기 중에 LA에 한 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1년 안에 미국 내 5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LA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중남부와 뉴욕을 포함한 동부권의 핵심 상권을 공략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민인 하버드 대학교 스토리 전합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이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A학점을 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결국 학부 과정에서 이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에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 정책의 핵심은 20% 플러스 4 방식입니다. 20% 플러스 4라는 방식입니다.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예외적으로 거기 플러스 4명, 최대 4명까지 추가로 A학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A학점은 20%까지만 주되 추가로 플러스 4, 추가로 4명까지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성적의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버드대학에 따르면 지난 2024-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무려 60% 이상이 A학점이었습니다. 2012-13학년도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하버드 대학에 다니면 60% 안에만 들면 거의 웬만하면 다 A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고 GPA를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상 소피아 프로인트 상도 과거에는 졸업할 때 한두 명 정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 55명이 동점자가 돼서 공동수상했습니다. 떼거지로 55명이 공동수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 AI 확산으로 더 심해졌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의 수업에서는 약 30% 더 많은 A 학점이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 학부생의 약 94%가 20%+4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 간부인 한인학생 이현수 씨는 최근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절대 성적을 근거로 A학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 안에 들어가면 A학점을 준다라면 서로 상대방 학생이 동료 학생이 20%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일단 2027학년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그리고 시행 3년 후에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하버드대학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예일대학도 이 같은 제도 20%+4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물건을 찾거나 집안 일을 할 때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해 못했던 혼잣말 어르신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혹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괜찮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이 늘어나는 현상은 심리적이고 인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억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뇌는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동시에 확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다시 들음으로써 정보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잣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배열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특정 사물을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찾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열쇠 잃어버렸을 때, 열쇠 어디지? 열쇠, 열쇠, 열쇠 이렇게 중얼거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찾는 동안 소리내 말하는 것은 물건의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건데, 말 되죠? 같은 맥락에서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이까짓 거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한 뒤에 분명히 뭔가 해냅니다. 네, 그리고요, 혼잣말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정신건강 전문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타인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네, 본능적으로 인간은 적막을 깨고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사회적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민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8: 이제 걱정 그만.
9: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0: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1: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2: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4: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5: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6: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7: 누구랑? 우리끼리?
16: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8: 티친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를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9: golfpromi.com.
20: 우선 장님 주말에 뭐 해?
18: 골프.
20: 누구랑 해?
18: 프로랑.
20: 어떻게 해?
18: 골프 프로미에서.
16: 맞춤형 티친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8: golfpromi.com.
2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22: 3, 2,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CJ그룹 식품 계열사들이 텍사스주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 대회 현장에서 K푸드 알리기에 나섭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로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더 CJ컵 내 그룹 통합 체험관 하우스 오브 CJ에서 브랜드 홍보 부스를 특별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로는 매일매일의 축하 Celebration in Everyday라는 슬로건을 콘셉트로 해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제품 체험 공간에서는 K-베이커리 대표 메뉴인 단팥빵을 비롯해 진한 우유 크림빵, 클라우드 도넛 등을 선보입니다. CJ푸드빌의 K푸드 브랜드 두루미도 함께 소개합니다. 또한 7번 홀에는 한강공원을 연상시키는 계단식 데크 공간을 마련해서 관람객들이 음식을 즐기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우스 오브 CJ 부스 내에서는 비비고 만두를 형상화한 이 포토존과 함께 비비고 누들 신제품 시식 행사도 진행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라임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재 안정된 상태가 한반도 상태다라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라임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열렸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현재 한반도는 2019년 1월 이후로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그 이후로 김정은이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를 소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수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계속 웃돌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수의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를 계속해서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면 일정 수준의 통화정책 긴축이 필요하다라며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왜 인하하지 않느냐라고 압박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만은 정작 본인이 결정한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어렵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며 갑자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소속 후보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LA 시장에 출마한 스펜서 프렛 후보가 열렬한 마가 인물이라고 들었다. 잘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달 2일 LA 시장 선거 예비 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이 프렛 후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스펜서 프렛은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 더 힐스에 출연해서 인지도를 모은 인물로 공화당원이지만 스스로를 마가라고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편 이번 LA 시장 선거는 현직인 캐런 베스 시장을 비롯해 서부의 맘단이다라고 불리우고 있는 리티아 라만 시의원, 그리고 IT 기업 코너스톤 온디맨드의 전 CEO 애덤 밀러, 그리고 목사 출신 레이 황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해서 다음 달 2일 예비선거를 치르고 11월 3일 상위 2명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이요.
6: 두 번째 참가자.
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6: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9: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0: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9: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1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2: 올림픽 골프니까.
1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3: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1: 세종 송보감.
13: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1: 세종 송보감.
13: 쌩쌩 돌아라 하하.
11: 세종 송보감이잖아.
14: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5: 213-383-8899 383-8899
16: 세종.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이어서 이제 다음 타자는 쿠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구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수장을 미국의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 1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 사태로 얼어붙었던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996년 미국 내 쿠바 망명단체가 운영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서 탑승자 4명이 사망한 그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라울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그런데 올해 95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드 블랜치 연방 법무부 장관은 그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오게 되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무부 수장이 법정 최대형까지 언급하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100세가 멀지 않은 라울 카스트로가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강한 발언으로 칼을 빼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인 압박 카드다라는 분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막후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95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서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쿠바 대부분의 지역은 교통이 멈춰 있고 청소차도 다니지 못해서 길거리는 쓰레기 투성입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쿠바 전역에서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자체가 뉴스가 아니라 프랑스 대통령과 불화설이 있는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한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악시오스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최근 유럽 동맹국들과의 갈등 때문에 참석 여부가 불확실했었다라는 예측도 제기됐어서 이 자체가 뉴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동맹국들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라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토의 방위비 증액 문제에서부터 관세 문제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등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베르사유 궁에서 만찬을 준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미국 보란 듯이 세계 질서 구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이 19일과 20일 1박 2일로 확정 발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막 끝낸 바로 다음 날인 16일이었습니다. 결국 미중 회담에 이어진 러중 회담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은 이란 전쟁 등 글로벌 정치 경제 불안정을 가라앉힐 세기의 담판이 될 것이다 라는 세간의 기대와는 달리 양국 무역 갈등 휴전을 연장하는 정도의 소위 스몰 딜만을 도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러중 회담에서는 세계 다국화와 새로운 국제관계에 대한 공동 성명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패권 체제를 겨냥한 공동전선을 펴고 단단히 밀착하는 구도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정부의 개입으로 일단 파업은 모면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매년 지급한다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미국 언론 등 외신이 이번 삼성의 파업 위기 사태를 연일 탑뉴스로 보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보도하는 시각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언론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글로벌적인 시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언론은 이번 사태로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게 됐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YTN이 종합했습니다.
2: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이 출연한 영화에 나오는 이 노래 제나두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은 뭐였을까요? 네, 제나두였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노래 제목으로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영화는 망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영화의 주제곡을 살린 건 70, 80년대 한국의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망한 영화였어도 그 안에 삽입된 이런 보석 같은 음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보석 같은 하루 발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여러분. 오늘도 차차차. 살다 보면요, 참 문제 없는 날보다 문제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을 때도 있고, 괜히 피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은 글에 이런 말이 오늘 있더군요. 문제를 피하면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오지만, 문제를 오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오 하이 문제 야 왔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결국 절대 무기력해지지 않는다고요. 신기한 말 아닙니까? 같은 문제도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쉽진 않죠. 아우 빌 날라오고 응? 몸은 그냥 쑤시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아우 문제야 반갑다 이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오늘의 고민 하나가 내일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의 눈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망가기보다 그래 문제 한번 와봐 어? 내가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결국 우리를 앞으로 데려가는 거니까요.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그러죠? 지금 너무 큰 문제일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뭐였더라?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때가 올 겁니다. 그나저나 하, 불이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왜 레인이 잘 안 올까요? 로드 스튜어트,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오늘도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점점 익어가고 있는 이 계절입니다. 스펠링, 영어 스펠링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해주죠. 그래서 스펠링이 헷갈릴 때 자동 완성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끔은 아, 이 스펠링이 이게 뭐더라 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탑10이 정해졌네요. 그리고 주별로 가장 검색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거 뭐지? 스펠링 어떻게 되더라 하고 찾았던 단어가 또 뽑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스쿨, 학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됐고요. 또 콜로라도는 칼라, C-O-L-O-R이죠. 근데 이게 가끔 헷갈리나 봐요. 조지아에서는 치와와, 루이지애나에서는 레스토랑, 길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스파게리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고요. 미네소타주에서는 우크렐레, 이것도 스펠링이 좀 어렵죠? 오레곤에서는 다이아몬드, 텍사스에서는 리사이클, 재활용, 요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하는군요. 이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뭔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미 전역에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이 철자를 몰라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순위 1위가 뭘까요? 1위, 대망의 1위. 부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발음이 좀 잘해야지. 뭐 이게 부가 아니고 막 그러면 그 골프에서도 보기라고 그러죠. 보기, 이 스펠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좀 헷갈려요. B-O-G-E-Y죠. 옛날 영국의 한 그 골프클럽에서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 이 각 홀의 기준 타수를 정하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부기맨 아이들을 뭐 잡아먹고 이런다는 그 전설의 그 부기맨에 빗대어서 귀신같이 잘 치는 걸 또 부기맨이라고 했대요. 보기. 근데 가장 철자를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 부지입니다. 부지.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런 단어가 있었나. 상류층인 척하는 속물적인 걸 바로 부지. 이상하네. 이게 아무튼 비 뭘까요? 스펠링이 뭔지 오늘의 문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펠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아시는 분은요, 라디오 서울 카톡 아이디 RS1650 혹은 radioseoul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채팅에 들어오셔서 스펠링을 남겨주시면요, 뭘 선물로 드릴까요? 서른도 공연 티켓을 드릴까요? 아니면 최근 제가 열심히 뜨개질해서 회오리 수세미를 떴거든요. 수세미를 드릴까?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철자를 몰라서 헤매었던 이 단어 부지 이 스펠링을 이참에 뭐 공부해보는 거죠. 부지. 2위는 뭘까요? Favorite. My favorite, 가장 내가 좋아하는 favorite, 이 단어도 헷갈렸고요. 3위가 through, 뭐뭐 통해서죠. through, T-H-R-O-U-G-H. 4위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이것도 좀 헷갈리나요? 나 비지한다라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나름대로 외우는 방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5위는 바로 tomorrow, 이 단어도 가장 철자를 몰라서 헤맸던 단어라고 합니다. 6위가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7위 definitely, 명확히, 어머 절대로 틀림없어 할 때 definitely. 그리고 8위가 beautiful도 철자를 그렇게 헷갈렸나 봐요. 9위 niece입니다. niece, 여자 조카를 말하죠. nephew가 아닌 여자 조카 niece. 이 스펠링도 우리는 그래도요 스펠링을 참 많이 공부를 하고 회화는 떨어지지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영어를 엄청 열심히 쓰고 그랬잖아요. 물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위는 separate입니다. separate.
분리하는 거, 별거하는 거, separate 이 단어도 굉장히 몰라서 헤맸던 거라고 그러는군요. 대망의 1위, 부지, 부지, 부지? 네. 과연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 이참에 공부해봐요.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꼭대기를 넘어서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 주말 분위기로 살짝 들어가면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는 날이죠.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5: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4: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5: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4: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5: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5: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벤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5: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5: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6: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그리고 네. 여러 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1: 그렇게
0: 네, 계속 삶아가지고 네. 우려가지고 네. 오늘 묻혀서
1: 마른 나물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철이 아니어도 네. 물에 불리기만 하면 좀 일손이 많이 가지만
0: 네.
1: 고구마 순을 불려가지고 네. 어떻게 무침은 맛있을까?
0: 그렇죠. 저는 이제 간장 넣고 마늘 네. 넣고 네. 뭐 이제 액젓 있으면 조금 넣고 네. 기름 참기름 식용유 좀 넣고
1: 네.
0: 설탕은 제가 음식에 별로 단 거를 안 좋아하니까 안 넣는데
1: 네.
0: 근데 아주 조금은 넣어야 돼요.
1: 네.
0: 그래야지 그 씁쓸한 맛을 잡아주고
1: 네.
0: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조미료는 거의 안 쓰는데
1: 네.
0: 이제 소고기 다시다는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좀 그 네. 조금 더 맛이 나아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은하게 볼까요?
1: 네. 네. 그렇게 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 저랑 이렇게 음식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단 거는 싫어해서 네. 설탕을 안 쓰는데
0: 네.
1: 요즘은 식당 가면 왜 이렇게 단지?
0: 아.
1: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네. 세상에 간장게장이 너무 달아서 못 먹었어요. 그
0: 네.
1: 정도로. 근데 외국 친구들 입맛에 맞추느라고 그런다고 또 그러시지만 너무 달더라고요.
0: 근데 꼭 이 미국 사람들이 단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1: 아니죠. 네. 아닌데 좀 아무튼 건강하게 네. 그러면서 맛있게 만드는 네. 그런 비법을 갈고 있는
0: 네.
1: 그리고 LA 타임스가 인정한 반찬의 미학이라고 네. LA 타임스의 조나단 골드가 네. 이 소반의 반찬을 보고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런 네. 표현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네. 초인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맛도 잘 알고
1: 네.
0: 진짜 일 많이 하면은 저 우리 남편은 장갑 네. 끼고 나는데 저는 맨손으로 하거든요.
1: 네.
0: 그 하나하나 그 촉감이 너무 좋고
1: 아.
0: 만져보면 이제 딱딱한 네. 거 부드러운 거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것도 버리고 너무 딱딱한 것도 버리고 항상 손으로 만지면서요. 그러니까
1: 아.
0: 정말 하다 보면 지문이 진짜
1: 네.
0: 그냥 거의 달아질 정도예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 때도 재료와 네. 어떤 소통이 필요한 거군요.
0: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켓도 제가 거의 가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것도 많지만
1: 네.
0: 야채는 거의 제가 마켓 가는 게 정말 취미예요. 저는.
1: 어머나 그걸 네. 정말 취미로 즐거운 네. 마음으로.
0: 그럼요. 야.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이제 몇 군데를 네. 도는데
1: 네.
0: 그게 되게 이제 어느 집은 싸면서 싱싱한 거, 어느 집은 뭐 싸면서 싱싱하지
1: 네.
0: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마켓마다 그게 있으니까 제가 다니면서
1: 아.
0: 사고 하면서 이제.
1: 네.
0: 또 와서 반찬하고 또 우리 일하는 분이 있을 때는 일하는 분이 하고 내가 쉬는 날은
1: 네.
0: 내가 있는 날은 내가 해요. 그러면서 색깔도 이뻐야 되고
1: 그쵸.
0: 맛도 있어야 되고
1: 매일매일 예술을 하시는군요.
0: 예술이. 네, 그래서
1: 밥상 예술.
0: 제가 이제 그림도 해보고 서예도 했고 옷도 했고
1: 네.
0: 정말 여러 가지를 했는데
1: 네.
0: 진짜 음식은 종합 예술이에요.
1: 종합 예술이네요.
0: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아, 누님 네. 예술 좀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요즘 어떤 반찬 어떤 재료가 어느 마켓에서 가장 좋은가요? 이거 정보는 뭐 우리 박영희 사장님께 전화하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0: 맞아요.
1: 방송이라 대놓고는 말하지만 못하지만 요즘은 어떤 재료들이 제철인가요? 요즘 해먹을 수 있는 것들.
0: 이제 요즘은 샐러리 저희 집에서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샐러리. 샐러리를 사서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1: 네.
0: 썰은 다음에
1: 네.
0: 이제 씻어가지고 살짝 소금 넣고 데쳐요.
1: 네.
0: 그거를 이제 마늘 넣고 식용유 조금 넣고
1: 네.
0: 이제 액젓 저는 액젓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1: 네.
0: 액젓
1: 깊은
0: 맛을 낼 수 있는
1: 네.
0: 게 그거고 이제 그거 넣고 들깨를
1: 네.
0: 그 가루 파는 거를 사다가 하면 맛이 없어요.
1: 금상...
0: 뭐가 미끌미끌하고 이상하게
1: 그래요.
0: 뭐가
1: 텁텁해.
0: 섞었는지 맛이 없어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그 큰 50파운드 포대로 사요. 왜냐면 조그만 거 사면 조그만 게 30불이니까 굉장히 비싸게
1: 네,
0: 느껴져서
1: 네.
0: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큰 걸 사자 그래가지고
1: 네.
0: 사서 이제 그걸 여러 번 씻어요. 이렇게 씻으면 위에가 들깨는 동동 뜨고
1: 네.
0: 밑에 돌 같은 거는 깔아앉아요. 그럼 그걸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 네.
0: 돌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럼 그거를 믹서에다 이제 물을 넣고 한 반반 정도 넣으면 된 것 같아요.
1: 네.
0: 넣어서 갈아요.
1: 네.
0: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후라이팬에다 넣고
1: 네.
0: 들깨 넣고 그다음에 뭐 양념 이것저것
1: 네.
0: 마늘하고 이렇게 기름하고 식용 아니 식용 조금 넣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액젓 넣고 네. 좀 바글바글 끓여요. 은은하게. 네.

0: 이게. 그러다가 샐러린 데쳐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넣고 네. 이제 막 저으면 이제 네. 들깨가 거기에 다 묻잖아요.
1: 네.
0: 그럼 그때 끄집어내요.
1: 아.
0: 근데 이제 원래는 들깨를 처음에는 들깨를 넣고 샐러리도 다 같이 넣고 볶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깨가 익을 때까지 볶다 보면 너무
1: 많이 볶아져.
0: 그 볶아져요.
1: 아.
0: 그래서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좀 아삭한 게 먹고 네. 싶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제가 그 들깨를 먼저 끓이다가 네. 샐러리를 넣고
1: 네.
0: 오늘은 왠지 나 피곤해서 좀 씹기가 싫어 난 말랑한 옛날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네. 그냥 같이 넣고 또 볶아요.
1: 볶고.
0: 그러면은 네. 또 좀 말랑해지면서 옛날 뭐 그런 맛도
1: 그러니까
0: 나고
1: 늘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0: 기분에
1: 늘
0: 따라서
1: 그날 저는 예술이군요.
0: 저는 좀 그런 아, 편이에요. 날씨에
1: 야.
0: 따라서도
1: 그 지겹지가 않은 거야. 그때 그때
0: 에이.
1: 다르고. 오, 정말.
0: 네.
1: 수많은 반찬 중에서 네. 대표님이 가장 정성을 들이는 나만의 필살기 반찬이 있다면 뭐예요?
0: 연근조림.
1: 그거 네. 어렵던데 잘 안 졸여져요. 네.
0: 연근조림은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에는 그 효소를 많이 담아놨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비트,
1: 네.
0: 비트는 이제 제가 항상 담아놓고 있는데 그게 뭐 두세 달 해가지고 색이 이쁘게 안 나와요. 한 1년, 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넘어야지
1: 네.
0: 색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1: 아.
0: 그러니까 그걸 담아놓고
1: 네.
0: 이제 연근을 씻은 다음에 네. 물이 딱 연근만큼
1: 자작자작.
0: 물을 자작하게 넣어요.
1: 네.
0: 그다음에 그 효소 담은 거를 한 두 국자 정도 그 양에 따라 다르지만
1: 네.
0: 내가 이제 하는 항상 하는 양이 있으니까
1: 네.
0: 넣고 끓여요. 소금
1: 네.
0: 조금 넣고
1: 네.
0: 그러면 그게 아주 그 비트색으로 너무 이쁘게 나와요.
1: 네.
0: 뭐 그때 이제 한번 씻은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생강청을 제가 담아 놓은 게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생강청 넣고 그다음에 그 올리고당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1: 네.
0: 넣어요. 그다음에 식용유 조금 넣고 액젓 넣고 마늘 넣고
1: 네.
0: 그걸 바글바글바글 끓어요. 그러면은
1: 네.
0: 저는 이제 색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간장을 넣어버리면
1: 네.
0: 색이 좀 진한 색이 나오고
1: 네.
0: 안 이뻐요.
1: 네.
0: 그래서 먼저 그걸로 코팅을 먼저 한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끓으면 그때 간장을 넣어서
1: 네.
0: 간장도 이제 고루 그 거기에 이제
1: 네.
0: 들어갈 수 있게 색깔이 좀 잘못하면
1: 네.
0: 어떤 데는 뭐 이색 저색 그쵸.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은은하게 하기 위해서
1: 네.
0: 그냥 되게 졸여요. 그러면은
1: 네.
0: 좀 연한 그 브라운색 같이
1: 네.
0: 돼요. 그러니까 비트색은 없어져요.
1: 네.
0: 그게 넣으면
1: 아.
0: 그렇게 해서 하니까 거의 궁중 요리
1: 비싸게
0: 예, 예,
1: 눈으로도
0: 예.
1: 이런 색깔이 다 천연 자연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근데 그 소반식당에 가면 그 청이 쫙 있잖아요.
0: 네. 네.
1: 뭐 어떻게 담는 거예요?
0: 그냥
1: 네.
0: 내가 제철에 아무거나 과일이든 야채든
1: 네.
0: 담고 싶으면은 이제
1: 네.
0: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매실이 나와서 매실을 담았는데
1: 네.
0: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1: 네.
0: 저는 그냥 항아리에다가 뭐 매실을 집어넣어요.
1: 네.
0: 한 70% 정도
1: 네.
0: 집어넣고 그 위에다 설탕을 부어요. 그러면
1: 네.
0: 설탕이 속으로 스르륵 들어가요. 어떤
1: 네.
0: 분은 그걸 녹인다고 그러시더라고. 설탕을
1: 네.
0: 하루 정도 밖에다 놔두면 그게 은은하게 녹는다네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1: 네.
0: 그럼 그때 이제 막 섞은다고 그래요. 근데 섞으면 어떨 때 조금 막 으깨지기도 하면서 좀 조금 텁텁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0: 탁해진 것
1: 네.
0: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냥 놔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한 며칠 되면 거기서 이제 저기가 즙이 나오면서
1: 네.
0: 이제 설탕이 다 내려가서 위가 떠요.
1: 네.
0: 그럼 거기다 또 조금 더 설탕을 넣어요.
1: 네.
0: 그리고 소금은 조금 한 스푼 정도
1: 네.
0: 같이 넣으면
1: 네.
0: 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설탕이 몸에 안 좋니 막 이러는데
1: 네.
0: 안 좋은 것보다도 좋은 게 더 제 생각에는 많은 것 같아요.
1: 아, 이 발효가 되니까.
0: 발효가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1: 네.
0: 설탕 많이 안 넣고 싶으면
1: 네.
0: 1:1로 넣는데 저는 1:1보다 설탕을 더 많이 넣어요.
1: 네.
0: 왜냐면은 그 습기가 많이 나오는 과일이나 야채가 있어요.
1: 네.
0: 그거는 1:1로 하면은 곰팡이 펴버려.
1: 아, 네. 그렇죠.
0: 근데 설탕이 네. 좀 많이 들어가면
1: 네.
0: 녹을 만큼만 녹고 자기가 딱 스탑해요. 더 안 녹아요. 그럼
1: 네.
0: 남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
1: 네.
0: 근데 설탕이 적어버리면 곰팡이 피고 실패해도
1: 네.
0: 돼요.
1: 네.
0: 그리고 위가 그 설탕이 항상 덮여 있어야지. 그러니까
1: 네.
0: 누를 수 있는 걸로 누르든지
1: 네.
0: 아니면 설탕으로 덮든지 해서
1: 네.
0: 그걸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곰팡이도 안 피고 성공이에요.
1: 네. 네. 그렇게 해놓으면 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레몬청
0: 레몬은 저는 설탕도 넣지만은 네. 식초를 또 넣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식초만 넣어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설탕도 좀 넣는 게 좋은 게 네. 그러면 이제 새콤한 거 무칠 때 오이 무침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목마를 네. 때 네. 그거 한 잔 탁 타 먹으면 네. 저는 이렇게 뚱뚱하지만 네. 그게 뭐 막 그 단 거 막 가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먹고 네. 싶, 맛있게 먹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1: 아니에요. 딱 좋으신데요. 네.
0: 저는 딱 맛있는 거를 되게 바래요. 그래서 음식에 네. 설탕 안 넣고 뭐 네. 뉴슈간가 뭐 이런 거 넣잖아요. 네. 저는 그 맛을 제로슈가. 너무 안 좋아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네. 음식이든지 그거는 저희는 한 번도 예. 조금 넣더라도 설탕이 되게 네. 맛있는 맛이 나와요.
1: 아. 소바는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으로 통하는데요. 네. 매일 아침 수많은 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지키는 대표님만의 철칙이 있나요? 네.
0: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집에서 한 것보다 더 정성 들여서
1: 네. 마음으로
0: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정말 물값이 많이 나옵니다. 아. 몇 번을 씻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좀 네. 미안하긴 하지만 네. 저기 되게 깨끗이 네. 하려고 노력하고 이쁘게 네. 하려고 노력하고 네.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
1: 네, 아니 우리 소반식당이 네. 더욱이 뜬 게 바로 봉준호 감독님.
0: 네.
1: 그 기생충으로 오스카를 네. 거머쥐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네. 식사하신 곳이 소반이다고 네. 이래가지고 셀럽들이 정말 네. 사랑하는 LA 최애식당이잖아요.
0: 네, 네.
1: 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0: 그러니까 거의 네. 뭐 날마다 거의 유명한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오시는데 예, 예. 최근에는 네. 데니엘 데이킴
1: 네.
0: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 그 영화 그런 데서 되게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1: 네.
0: 근데 엄마 그분이 양념게장 좀 해주라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놔뒀는데
1: 네.
0: 이제 그분이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무슨 되게 유명한 셰프하고 같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네. 나는 TV를 잘 안 보니까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은 여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1: 네, 네.
0: 내가 가서 인사 좀 하라 그랬으니 가서 인사하면서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만 이제 자기를 몰라줘서 섭섭해서 그랬는지
1: 네.
0: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만 네. 아니요 그냥 배우예요. 그래. 그래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1: 네.
0: 그 이터라는 그 LA 타임스 같이 음식만 네.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거기서 진짜 소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그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된 무슨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1: 네.
0: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지. 그래서 이런 네. 그렇게 나는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1: 네.
0: 좀 미안하다. 내가 좀 알았으면 좀 잘해줬을 텐데.
1: 네.
0: 그러면서 그러고 거의 정말 자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요.
1: 네.
0: 되게 손님들도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요즘 특히 더
1: 예. 네.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찾는 예. 소반식당 요즘 한류의 붐도 있지만 예. 가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 몰리는 데만 몰려서
0: 네.
1: 소반식당을 다른 또 식당 하시는 분이 좀 부러워도 하실 것 같은데요.
0: 근데 워낙 적잖아요. 그러니까 와봐야 네. 얼마나 식당이 여섯 개 바가 한 10명 앉는 거 다 들어와야 40명인데
1: 네.
0: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1: 그러니까 화려함보다 이 식당에 네. 가면 뭔가 집밥 먹고 위로가 네. 되는 그런 맛이 있는 게 아닌가
0: 네.
1: 그래서 타지 생활을 하는 분들께
0: 네.
1: 또 집에 가봐요 내가 혼자 뭘 혼자 먹겠다고 뭘 요리를 해 이렇게 네.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네. 대표님의 음식이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와서 드시고 뭐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뭐 할머니가 해주는 맛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이제 유학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1: 네.
0: 이제 그런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시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로 그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1: 네.
0: 정말 뭐 감동해요. 어떤 사람은 네.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정말 그립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거를. 우리 시골에 이사 갔는데
1: 네.
0: 거기에 아는 분이 그렇게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인데 정말로 전라도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언니 외에는 내가 언니 안 하는데
1: 네.
0: 그분한테는 내가 언니 막 그러고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1: 네.
0: 옆에서 어떤 분이 어머 너무 언니 언니 하니까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더 많대 그러면 내가 큰 언니 작은 언니로 불러드릴게요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1: 이야 그 맛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맛을 찾아주는 언니니까 네, 얼마나 네. 반가우시겠어요
0: 정말 그 네. 그리움은 정말로 예.
1: 또 그 그리움을 소반식당에서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우리 소반식당은 예. 네. 간장게장 갈비찜 예. 은대구조림 네. 이게 정말 시그니처잖아요 네. 네. 새로운 메뉴도 나왔어요?
0: 저는 새로운 메뉴는 저희는 거의 못 만들어요 식당이 네. 너무 적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은 한 식당에서 메뉴 하나만 유명한 게 있어도 성공한 건데 네. 우리는 몇 가지인데 더 이상 뭘 만드냐 그리고 부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 요리를 하나 하려면 네. 그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다른 게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네. 새로운 거 근데 네. 우리 딸은 자꾸 하라고 그래요 엄마 왜 새로운 걸 안 해 뭐 젊은 사람들은 막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럼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네. 그리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 아우 네. 근데 매일 그렇게 직접 만드시고 이러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정말 즐거워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그리고 즐거우면 힘들지가 네. 않고 네. 또 제가 보기보다 좀 약한 편이에요 네. 일할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면 힘들고 그러는데 네. 일하다가도 저는 피곤하면 저도 어제도 가서 한 시간 쉬고 왔어요 네. 바로 집이 우리 딸 집이 옆에 네. 있으니까 쉬고 오는데 조금 쉬고 나면 또 금방 괜찮아요
1: 네.
0: 근데 전번 주 마더스데이는 정말 여기 근육 여기가 뭐 볼록 나오면서 진짜 손이 아프고 우리 남편도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1: 네.
0: 근데 또 돌아가면서 아플 때는 좀 쉬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너무 재밌게 하니까 네. 그게 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1: 나야. No, 네. 근데 이 간장게장이요. 네, 네. 미국인들에게도 밥도둑으로 유명해요. 네. 원래 날 것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 네. 익숙한 게 아닌 거를 어떻게 그 외국인 손님까지 사로잡은 비결이 있나요?
0: 그러니까 그 재료가 한 24가지가 들어가요. 한약재도 한 서너 가지. 과일, 네. 뭐 야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맛이 되게 오묘한 맛이 나와요 되게 그리고 네. 국물만 떠먹어도 제가 보약 같다 그래요 아침에도 진짜 한 두 숟가락 그 국물에다만 네. 말아먹고 왔거든요
1: 말고 거기다가 근데, 계란 하나 후라이에서 탁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0: 근데 그 국물이 정말 너무 맛있고
1: 네.
0: 그 먹어도 그 정말 보약 같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서 네. 할라피뇨 그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 네. 뭐 레몬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니까 정말 그 맛이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로 좋아서 먹는 사람은 내 생각에 한 30%
1: 네.
0: 내 생각에
1: 네.
0: 그리고 보통은 그냥 너무 유명하니까 먹어보는 뭐 정도인 것 같고 네. 대신 중국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이 먹고
1: 네.
0: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드시고 근데 중국 손님들이 저희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네. 중국 손님들은 정말로 좋아하세요.
1: 좋아요. 네. 야. 먹고 싶네요. 야, 정말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네. 식재료 선정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0: 네.
1: 그렇죠?
0: 네.
1: 네. 진짜. 아니 주위에서는 좀 편하게 네. 또 식당 잘 되니까 뭐 좀 큰 규모로 네. 뭐 소반 투 뭐 이렇게 사업 확장이라든가 네. 그렇게 구상은 안 해보셨어요? 좀 편하게
0: 그거는 정말 처음 시작해서부터 네. 지금까지 그런 네. 유혹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1: 네,
0: 근데
1: 네.
0: 저는 내가 뭐 되게 보람 있고 행복한 거를 저는 원해요. 근데 네. 더 커지면 내 체력이 안 따라갈 것 같고
1: 네.
0: 또 그렇게 뭐 욕심이 없고 지금도 계속 네. 크게 하자 2호점 하자 막 정말 많은 데서 오는데
1: 네.
0: 저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절대 여보 그냥 우리 행복하자 그러고 네. 계속 그대로 그냥 그 조그만 거 네. 하고 있어요.
1: 아,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0: 네.
1: 이민 1세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이제는 한식 전도사신데 언제 몇 년에 시작하시면서 식당을 하시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지금 12년 그러니까 14년 네. 네, 시작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2년에 조금 넘었어요.
1: 네. 아, 가장 보람 찾던 순간
0: 네.
1: 또 반대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듣고 싶습니다.
0: 제일 보람되고 막 네. 정말 짜릿하고 좋았던 건 정말 네. 봉준호 감독님 네. 그 파티할 때 새벽 5시까지 네. 정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목이 셌어요. 몇 아. 시간을 그냥 우리 소리 지르고 막 축하하고 했으니까
1: 네, 네.
0: 정말 그때가 제일 재밌었고
1: 네.
0: 평상시에도 항상 보람되고 네. 재밌고요.
1: 네.
0: 포기하고 싶을 때는 다른 거는 없고 가족끼리 네. 내가 맨날 말하는데 네. 남편하고 저하고 딸하고 서로 좋은 거 하자고
1: 네.
0: 그 되게 대립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정말 그 엄청 심했어요.
1: 네.
0: 막 손님들이 있을 때도 막 뭐 듣든 말든 서로 막 하고 네.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절충이 돼가지고
1: 네.
0: 서로 포기할 건 하고 그래도 지금도 뒤에서는 막 토닥토닥 서로 합니다만 네. 손님들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그게 제대로 이제 찾아가기 네. 위해서 네. 과정이니까
0: 우리 딸은 딸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해야지 손님이 좋은 거다. 나는 또 내가 추구하는 네. 게잖아요. 네. 나는 이게 좋다. 우리 남편은 네. 남편대로. 그러니까 서로 잘하겠다고 막 그 싸우는 게
1: 네.
0: 싸운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그
1: 네.
0: 이제 의논하는 건데 그게 이제 네. 급하니까 바쁘니까 싸운 걸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1: 아, 네.
0: 그런 게 좀 힘들었지.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1: 예. 누가 이제 거의 디렉터십니까? 이제 세 명 중에 그래도
0: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껏
1: 아.
0: 서로 다 개성이 강하니까
1: 네.
0: 서로 이제 피해가면서
1: 네. 아, 좋습니다.
0: 네.
1: 요즘 K푸드 열풍이 뜨겁습니다.
0: 네.
1: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진짜 이 인건비도 올랐고
0: 네.
1: 재료비도 올랐고 그래서 요식업이 네. 굉장히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0: 네.
1: 그래도 성공한 한식 경영자로서 네. 이런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0: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제 행복한 걸로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1: 네.
0: 너무 보람되고 성공하니까.
1: 좋아하는 일?
0: 예.
1: 네.
0: 저는 뭐 부자가 되고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요즘 성공했다고 그래서 뭐가 성공했나 하는데 너무 행복하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요즘은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해요.
1: 네.
0: 옛날에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1: 네, 네.
0: 근데 행복하면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1: 그럼요.
0: 예. 그래서 네. 그렇게 살고
1: 네.
0: 있어요. 예.
1: 그런 게 반찬으로 음식으로 느껴지니까.
0: 예. 그리고 저희는 워낙 네. 적으니까 대신
1: 네.
0: 우리가 일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딸이 엄마 요즘 힘드니까 이제 가격은
1: 네.
0: 올리지 말고
1: 네.
0: 가격 지금 몇 년 안 올린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너무 물가가 오른다 좀 올리자 그랬더니 딸이
1: 네.
0: 올리지 말고 우리 남편도 못 올리게 하고
1: 네.
0: 이제 저도 월급 반 깎고 엄마 아빠도 와서 일해라 해갖고 우리가 그냥 거의 일해요. 그러니까
1: 네.
0: 인건비가 그래도 많이 나가긴 나가지만 그래도 덜 나가잖아요. 우리가
1: 네.
0: 많이 하니까
1: 가족이 똘똘 뭉치셔서
0: 똘똘 뭉쳐서 하니까 그냥
1: 네.
0: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예. 네. 자, 우리 소반을 찾는 손님들에게 우리 박영희 대표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모든 손님이
1: 네.
0: 손님으로 본 적이 없고 한국에서 오셨으면 고향 사람 뭐
1: 네.
0: 어디 다른 주에서 오셨으면 그 아릿한 친척 막 이런 기분이 항상 들어요.
1: 네.
0: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정이 많다 그러는데
1: 네.
0: 한 분 한 분 또 애들이 오면 왜 또 그렇게 귀여워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1: 네.
0: 그러니까 손님들도
1: 네.
0: 그렇게 뭐 거의 다 대해주시지만
1: 네.
0: 그렇게 남기를 저는 바래요.
1: 아, 좋습니다.
0: 네.
1: 자, 앞으로 소반이 우리 LA 한인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0: 저는 그냥 누구라도 한국 한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줄
1: 네.
0: 의향도 있고
1: 네.
0: 또 그러니까 어느 방송이든 오면 저는 다 해줘요. 왜냐하면
1: 네.
0: 한식을 취재하고 싶다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1: 네, 네.
0: 그렇게 저기 하고
1: 네.
0: 이제 저희 집이 시골인데 통나무집에 좀 집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1: 어디요? 어디 시골이에요?
0: 저기 피논힐이라고 그 마운틴 하이 그 스키장
1: 네.
0: 그 뒷산
1: 네.
0: 그리고 핀란하고 중간 산에 있어요.
1: 어머.
0: 근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1: 거기
0: 네.
1: 집이 있으세요?
0: 네.
1: 거기에서 네. 출퇴근하시는 건 설마 아니시죠?
0: 아니 와서 며칠 있다가 거기 가서 며칠 있고.
1: 아.
0: 근데 이제 내가
1: 거기 매실농장도 있고.
0: 네, 매실농장도 많고 대추도
1: 네.
0: 우리 집에도
1: 네.
0: 대추도 있고
1: 한인분들
0: 그래요.
1: 많이 계시더라고요.
0: 많이 계셔요. 너무 재밌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외국 사람이든 한국 2세든
1: 네.
0: 요리 배우고 싶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금 그런 네. 것도 하고 싶고
1: 네.
0: 전통 결혼 네. 그것도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1: 예. 전통 결혼식을
0: 해주고 싶어요. 음식도 해주고. 예, 예.
1: 오, 너무 좋은데요.
0: 예.
1: 어, 그 히트 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막 너무 네. 너무 하고 싶어해서 요즘 준비하고 네. 있어요.
1: 어디 장소는 어디서 하실
0: 저희
1: 거예요?
0: 저희 집에서.
1: 거기 시골집에서?
0: 네, 네.
1: 오, 그 대박인데요.
0: 통나무 네. 집에 네. 또 아는 분이 자개장을 주셨어요. 약간 자개장 해놓고 또 병풍도 막 아는 분들이 주셨어요.
1: 네, 네.
0: 세 개나. 그래가지고 그거 해놓고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1: 네.
0: 손님들이 와서 자꾸 좀 자기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해서 지금은 가게 하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네. 너무 보람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1: 전통 혼례.
0: 네.
1: 네. 결혼뿐만 전통. 아니라 또 뭐
0: 칠순, 팔순 이런 것도
1: 예,
0: 괜찮고.
1: 팔순도 좋고.
0: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젊은 사람들 한국 음식 배우고 싶다 그러면
1: 네.
0: 저희가 부엌을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1: 아, 네.
0: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 할 수 있게 그런
1: 요리도
0: 하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1: 너무 멋진 꿈입니다.
0: 네네.
1: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0: 네.
1: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0: 감사합니다.
1: 네.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또 힐링이 되는 곳 소반입니다. 올림픽과 놀턴에 위치해 있죠.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1: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입니다. 네, 얼른 또 가셔서 이제 점심 장사 또 하셔야죠.
0: 이제 좀 쉬고 네. 저녁에 네. 저는 오후 4시부터 일합니다.
1: 아, 그러십니까?
0: 좀 음식 하고 나면 막 열 몇
1: 그렇죠.
0: 가지 아침에 하고 나면
1: 네.
0: 좀 힘이 딸려요. 아, 좀 쉬었다가 또 네. 오후에 하고.
1: 네, 소반 식당. 네. 아,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정종숙의 달고지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6: 유지승의 모닝뉴스
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9: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6: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뉴스
5: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6: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5: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6: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5: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6: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5: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6: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5: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6: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5: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6: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7: 베틸리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1: 젤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1: 올림픽 골프니까.
2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주쿠 후쿠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주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M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M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4: 선택하세요 품질을,
2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6: 타이어.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7: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26: 두 번째 참가자.
28: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26: 세 번째 참가자.
29: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26: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3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시작합니다. 2부의 남자 우리 흔히 한올 씨 오늘 갑자기 목줄이라고 나오셔서
6: 아니 가끔 해요 목줄 길 잃을 것 같을 네. 때 이 네임텍 같은 거
5: 거기다가 누가 끈 붙여가지고 끌고 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6: 여러분들의 팻
5: 아 팔에도 그렇고
6: 팩 같은 패션이 네.
5: 아, 네.
6: 약간 저쪽 커리비안 느낌.
5: 어우 좋아요.
6: 날이 덥더라고요.
5: 네.
6: 불은 나고 있고.
5: 아 그래서 아, 너무 좋아.
6: 아 불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진짜.
5: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자연이.
6: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또 리사이클링하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5: 지금 대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심해요, 얼마나 너무 힘들겠어요.
6: 이게 매년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요.
5: 그러니까 봄 집값 또 봄 값은 또 올라가고 봄도 안 들어주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6: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겠죠. 그냥
5: 제가 방송에서 가끔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네. 좀 단촐하게 딱 들면 이사 갈 수 있는
6: 아 짐을요?
5: 네.
6: 그게 뭐예요?
5: 심플하게
6: 그게.
5: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것들
6: 만약에
5: 딱
6: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딱 집에 갑자기 뭔가 하나만 들고 가야 돼.
5: 네.
6: 뭐 들고 가시겠어요? 딱 하나만.
5: 점돌이.
6: 아 점돌이 빼고.
5: 점돌이 빼고.
6: 물건.
5: 물건.
6: 네.
5: 뭐
6: 예를 들면 뭐 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네. 여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고가 될 수도 있고.
5: 그거죠.
6: 뭐요? 금고?
5: 네.
6: 아 금고 있으세요?
5: 금고 아니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6: 아니
5: 비상금 그 사진 찍어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여기를 봐라 이런
6: 아 진짜
5: 아, 어떻게 안 돼 이런 얘기 그거랑 이제 뭐 별거 없지만 조금 뭐 귀금속 여성분들 아니,
6: 하나만 고르시라니까
5: 하나 골라야 돼
6: 지금 밤에도 두 개 못 고르시잖아
5: 아니 저는 여차하면 튀는 가방은 만들어놨어요 들고 튀는
6: 아 그 생필품 딱 담겨 있는 거
5: 네 그런 거죠
6: 좋습니다
5: 네 백팩에 네. 비상용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 심지어는 여권까지 넣어놨는데
6: 여권
5: 지난번에 여권이 네. 어디 있더라고 찾는데 거기 들어가 그 있더라고요 안에... 너무 헷갈려 또 그러면 또
6: 거기에요 네. 현찰은 넣지 마시래요
5: 왜요
6: 어차피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재앙이 났을 때는 네. 어차피 현찰은 종이 조각일 뿐이야. 차라리 금문보석 같은 거는 물물 교환 네. 가능한데 네. 현찰은 의미 없으니까요.
5: 네.
6: 현찰 뭐 크레딧카드 아 카드도 maybe 하나. 근데 저도 애들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쌓을 수가 이게 너무 많아 가져가고 싶은 게.
5: 그치요.
6: 못 느꼈더라고요.
5: 물도 넣어놓고 좀 이랬는데.
6: 아,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
5: 아 몰라 대충 살아 이러면서 나중에는.
6: 아 뭐 그러면 그냥 그런 거
5: 그래요.
6: 그런 거지 뭐. 근데 저도 그 생각 가끔 하거든. 저 상상력이 예, 있어서 예, 예. 막 그런 아포칼립스가 나면 어떡하나.
5: 비상 키트는 해놔요. 왜냐면 또 지진이 언젠가 온다고 들잖아요.
6: 그 미역 쪽시라도 예. 불안하시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분한테 전달했던 그 사진 위치 예, 예. 저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어? 아, 혹시 모르잖아요.
5: 유언장도 바꾸려고 그래요 최근에.
6: 뭐 그런 거 좀 만들어줬어요 벌써?
5: 네, 잘했죠. 리빙 크로스트 해놨어요.
6: 되게 계획적이시구나.
5: 네, 아예 해놔야 되겠더라. 왜냐면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
6: 입고 구가 무슨 상관이에요?
5: 그래도 엉뚱하게 저기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리고
6: 야 대단하다. 되게 계획성 있으시구나. 이렇게,
5: 그럼요.
6: 아니 또 이렇게 사회로 환원할 게 많으신가 봐요.
5: 아 한운이 넣어줄까 거기에?
6: 재단 만드시는 거 아니야 재단?
5: 우리 점돌이를
6: 차차차 재단 만드는 거 아니야?
5: 돌봐주시는 분에게 네. 얼마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6: 제가 또 어느 순간
5: 점돌이를
6: 점돌이 사랑.
5: 근데 어제요, 너 너무 좋은 일 있었어요.
6: 뭐야 또 축하드립니다.
5: 왜냐면 우리 네. 점돌이가 이제 수컷인데 네. 혼자서 이렇게
6: 외로워요?
5: 그러는 것 같아요.
6: 밤마다 야야 이래요?
5: 아니 그러진 않은데 네. 최근에 괜히 나도 외롭지만 쟤도 외롭고 지금 3년 딱.
6: 아, 아직 네. 딱 조금 전에 오케이 근데요?
5: 근데 아직도 아 이런 일.
6: 짝을 못 만났어.
5: 아니 이렇게. 수술 다 했는데도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내가 자는데 쓰다듬어 줬더니 고추가 또 그냥
6: 그러니까 잘좀 형상이 나왔다는 거죠.
5: 깜짝도 놀래서 야 얘가 아직도 이런 혈기가 있는데 그래도 누가 여친이라도 여친이 멀리 있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6: 아 여친이 있어요, 걔가?
5: 저쪽 핀란에 근데 좀 요즘 좀 안 좋아 뭔가 그래서 네. 못 보고 있는데
6: 네?
5: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남자가 네. 이렇게 하다가 그 집도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서로 고양이 왔다 갔다
6: 진짜? 네.
5: 서로 냄새만 맡아주겠어요. 지금 만나게 해주면 안 돼.
6: 갑자기 만나면 안 되니까. 네. 네.
5: 근데 이 여자는 연상이에요. 6년 된 여자 고양인데
6: 야 누나를 만났구나.
5: 근데 너무 애가 시크해.
6: 누가요?
5: 뭐 이렇게 이러고 있더니 내가 한
6: 암컷이?
5: 한번 이렇게 이렇게 냄새 맡고 막 이러길래 어머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한번 싹 쓰다듬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발로 냥냥 편치로 팍 날리는 거예요. 되게 파이스티한.
6: 아 예민하네.
5: 네. 그래서 우리 점돌이가 연상의 누나로 모시기에는 좀
6: 너무,
5: 센
6: 너무
5: 여자.
6: 너무 파이팅이 남치나?
5: 센 여자.
6: 아, 너 누나가 좋아요.
5: 누나가 좋아요?
6: 누나가 네. 좋아요.
5: 요즘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분이 네. 자기 집에서 살림만 했으면 좋겠대.
6: 왜요?
5: 응?
6: 아 그 바깥 일은 네. 여자분 해주시고
5: 네. 그러라면
6: 살림남도 많아요. 요새
5: 살림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6: 근데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림이
5: 저한테 살림하면
6: 못하지. 그럼 잘할 할 줄 아는 분이 하는 건 괜찮지. 네.
5: 그러니까 꼭 뭐 남자는 밖에서 벌고 여자가 집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요즘은 서로가 잘하는 거 하고
6: 맞아요.
5: 서로가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
6: 그게 말이 이제 좋아져 살림남이지. 저희 때는 셔터맨이라고 그래. 셔터맨 아시죠? 셔터맨.
5: 알죠.
6: 남들 맨날 남들 어릴 때 술 먹으면 다들 꿈이 우리 꿈은 셔터맨 막 이랬잖아요.
5: 아, 요즘 셔터를 내리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6: 왜요?
5: 아직 비즈니스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6: 그렇죠. 그런 건 좀 힘들지.
5: 아니 BTS가 스탠포드에서 공연하면서 어느 그 화덕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었는데 거기 진짜 사람이 지금 미어 터진대요.
6: BTS 이분들이 저는 과거에 좀 인연이 있지만 인연이 있어요. 저는
5: 있었어요?
6: 있어요.
5: 있는데
6: 아 그건 너무 길게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한인타운에서 식당 오셨을 때 난리 났었거든요.
5: 네.
6: 지금처럼 어릴 때 좀 이런 데 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5: 불러 빨리.
6: 우리 한인 식당 그렇죠. 좀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
5: 몇 군데만 돌아도.
6: 그러니까 한 서너 군데만 딱 돌아주면 좋을 텐데.
5: 네.
6: 전화 뭐 할까요?
5: 네, 전화해 줘요.
6: 그럼 저한테 뭐라 할 줄 아세요?
5: 빨아, 빨아. 빨아 지금 발라 줘 와서.
6: 누가? 버러 형이야.
5: 응? BTS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6: Butter?
5: 네, 우리 버러 좀 쫙 바르면서
6: 바다
5: 버러 네.

0: BTS의
1: Butter.
0: Butter 들으셨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스 놓고 뭐 이러고 가스가 이대로 가다가는 8불까지 갈 것이다라고.
1: 진짜요?
0: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1: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그 어느 경제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걸?
0: 전문가?
1: 어, 애널리스트가 분들이 나오셔갖고 미국 TV에서 갤런당 5불 나오는 순간 미국은 대공황에 빠질 것이며 엄청난 전국적으로 그 폭동이 일어나서 뭐 엄청난 임팩트 막 날리고 막 피 튀기면 침 튀기면서 설전을 벌이시는 거예요.
0: 네, 네.
1: 그 당시만 해도 5불이 어떻게 돼 그랬거든요.
0: 네.
1: 지금 7불이잖아요.
0: 그러니까
1: 저희 때 99전에 막 이랬는데 그죠?
0: 그러니까요.
1: 옛날 갤런 99전 때 저 1불 내고 계속 넣은 적 있어요.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갖고
0: 그렇죠. 그때 99센트
1: 네, 99센트 갤런당
0: 네, 갤런의 87년 1불 9전 뭐 이랬어요.
1: 저는 그때 주말에 놀러 왔다가 그러니까 언더 18이니까 크레딧 카드가 못 만들잖아요. 없었어요. 카드가 없고 있는 캐시로만 아르바이트 한 번 돈으로 주말에 놀러 온 거예요. 토렌스를 아는 형들 친구 집에 와서 주말을 아주 활기차게 재밌게 놀고 이제 일요일 날 집에 라구나를 가야 되는데 차에 가스가 없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어쨌든 가는데 정말 지갑에 1불짜리 딱 하나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1불 내고 1갤런하고 조금 더 넣었어요. 쭉쭉 짜서.
0: 네.
1: 1불이면 1갤런 넣었으니까.
0: 어, 그러면 뭐.
1: 그리고 갔어요 집으로.
0: 20마일은 가지.
1: 그러니까 토렌스에서 네. 라구나를 갔어요.
0: 네.
1: 물론 중간에 두려워서 에어컨도 못 켜고 덜덜덜면서 갔지만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말도 야 어떻게 1불짜리 개수를 넣냐. 지금은 1불 넣으면 끝이잖아요.
0: 그렇겠네요.
1: 거의 뭐 나락 이거 끝나는 건데 그때
0: 오늘 한번 가서 해볼까? 일부러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쳐다보려나? 그거 어떻게 될까?
1: 아니 뭐 누구한테 말해? 아 가서 돈 주고?
0: 네, 돈 주고
1: 원 달러 넘버 원 get out 소금 뿌릴걸?
0: 아니 get out 아, 그 반응이 궁금해서 아,
1: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약간 유튜브 각인데 이거?
0: 네. 오.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1: 뭐요?
0: 그 테스트하는 거
1: 뭐
0: 보면 가스비가 네. 없는데 돈 좀 좀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네. 5불 주고 막 이래요.
1: 진짜요? 착하다.
0: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다 우리 테스트인데 나 부자야. 내 너 돈 줄게 하고 1000불을 다시 되갚아줘.
1: 왜 내 주변에 그런 게 없는 거야? 저도 참 사랑 일 많이 하고 살았는데.
0: 아, 그래서 저는 주위 조금 많이 이렇게 줘요.
1: 주세요.
0: 저기 옴니스 분들이시면 네. 그게 다 저축하는 거로 생각하고 좀 잔돈.
1: 아 근데 진짜로 주변에 베푸고 사면요 언젠간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0: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1: 진짜로 그럼 해야 돼. 저보다 어려운 분들에서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0: 네.
1: 진짜 그런 마음은 가져야죠. 진짜 못할지언정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죠.
0: 그러다 보면
1: 다 복이 돌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 저도 예전에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한국 할머니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0: 네.
1: 얼반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애남에서 본 적이 있고 터스틴에서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든그룹에서 본 적이 있고 플러튼에서 본 적이 있어요.
0: 뭐 팔고 다니시나요?
1: 아니요.
0: 그냥
1: 하세요? 이러고 있다가 한국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오셔갖고 플라자 같은 주차장에 오셔갖고 한국 사람이에요. 네. 아유 내가 지금 길을 딸이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하게 1분만 달라고.
0: 네.
1: 항상 1분만 달라고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몇 군데서나 뵀거든요. 그 똑같은 분을. 근데 뵐 때마다 드리긴 했는데 한 다섯 번째 뵈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
0: 네.
1: 그래서 어디 가시냐 모셔다 드리겠다.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0: 아.
1: 그냥 1분만 주면 된다.
0: 그거 네. 있었어.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1: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왜요?
0: 그분도 남자분이 자기가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다니는데
1: 네. 젊은 분이요?
0: 네. 돌아갈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래서 국어를 하는데 식당에서 그 다음에도 또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내가 뒤 딱 쳐다보니까 이게 상습범인 거지.
1: 미국 분이에요?
0: 아니 한국 분이요.
1: 한국 분이? 네. 야 근데 왜 하필 또 비싼 페퍼다인이요?
0: 그러니까 나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만 나오면 그분이 생각이 나서 지금도 페퍼다인 하고 계신지
1: 아니 그 비싼 사립을 하고서 사칭하고 다니죠.
0: 그러니까요. 아.
1: 차라리 동네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지 차라리.
0: 글쎄.
1: 너무 웃긴다.
0: 그거
1: 얼마 달라고 그래요?
0: 그래서 얼마
1: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0: 아니고 뭐
1: 처음에 주셨어요?
0: 몇십 불 아니죠. 페퍼다인 딱 뜨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누가 뭐 이랬는데 그 다음에도 또 저쪽에서
1: 너무 웃긴다, 또
0: 식당에서
1: 그분.
0: 또
1: 야, 그 창조 경제다.
0: 저 페퍼다인 오 그 야 상습범이로구나.
1: 저는 진짜로 실제로 공경에 취하신 분을 본 적이 베가스 살 때
0: 네.
1: 여름에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120도 이런단 말이에요. 지열이 막 끌어올라요.
0: 네.
1: 그 제가 아파트 1층에서 그때 살았고 발코니에서 그 당시에 흡연자였으니까 담배 하나 피려고 아침에 일어났고 딱 반바지 입고 담배를 보는데 누가 그 게이트 앞에 웅크리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야. 그 찌는 여름이어서 저 봐고 너 괜찮 맨발이야 또 애가 사실 멀쩡 얼굴 잘생긴 외국인데 네, 네. 멀쩡 애가 맨발로 꾸쭈그리 앉아 있는 거야 햇볕에서 네, 네. 또 뭐냐 그랬더니 저보 야 나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그래갖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주면서 물 줬어요. 네. 너 들어서 앉아. 앉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뉴욕에서 네. 금융권에 일하는 친구인데 네. 친구들 세 명이서 회사 사람들 세 명이서 베가스에 놀러 온 거야. 그리고는 술 먹다가 스트립클럽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거기 스트립 하시는 그 여성분하고 네. 눈이 맞은 거야. 근데 여자분이 자기 집에서 한 잔 더 하자고 끌고 왔대요. 그게 우리 아파트인 거야. 그래서 자기 이제 신나서 네. 둘이서 술 먹자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저희가 앞 새 아파트였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침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아파트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씻고 나올 테니까 너 잠깐만 방에서 담 피고 있어. 그래서 맥주랑 갖다 주더래요. 자기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여자애가 옷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0: 무섭다.
1: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래갖고 나오려는데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래. 자기는 자기 말을 자기 벗고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지갑이고 전화하고 찾을 시간 없이 그냥 튀어 나온 거야. 소리가 들리니까.
0: 뭔가 수상한.
1: 그 뛰어 나갔고는 도망쳐갖고는 막 헤매다가 네. 게이트 앞에서 웅크리고 해는 뜨고.

0: 너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제가 됐고 이름을 달라서 나는 너가 이것만 기억해줘. 진짜 그랬어. 응. 내 이름은 넌 몰라도 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 것만 기억해줘. 그래서 네가 앞으로 살면서 코리안을 만나면 너한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앞으로 너 코리안을 잘해줘. 그냥 그게 진짜 멋있게. 멋있죠.
1: 외교관 외교관 돼야 돼.
0: 저는 이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생명을 느꼈으면 애가 튀어나오냐고. 근데 나 같아도 무섭게 지금. 뭔가 부셔지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1: 그래도 저기 훈이 씨가 등치가 좋으니까 같이 가줘서 가서 직업이랑
0: 그 친구 어딘지 몰라요. 몇 톤지 어딘지 몰라요.
1: 몰라.
0: 그 친구 뛰어나와서 막 숲에서 숨어있다가 나왔더니 얘는 모르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고 누가 뭘 줄고 저도 무섭죠.
1: 무섭다.
0: 저도 무섭죠. 네. 그 누구 이상한 사람 와서 그 사람 납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희한하네. 그렇지. 되게... 요즘 그런 게 많대요. 인신매매, 납치.
0: 이게 30년, 장기. 20년 전, 20년 전 그때 가능하죠.
1: 그렇죠.
0: 애가 또 멋져 잘생겼더라고. 네. 그러니까 걔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기도 아마 튼튼했을 거예요.
1: 코리안 코리안 보면 또
0: 너 코리안 보면은 정말 나이스하게 해줘라.
1: 코리안 보면 이렇게 합장 기도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할 것 같아요.
0: 그냥 너 평생 너는 코리안을 감사하고 그냥 좋게 생각해줘라고 딱 했죠. 아 이거 이 정도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1: 근데
0: 진짜?
1: 그거보다 사실은 코리안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0: 뭐라고요?
1: 너가 누군가를 내가 널 도와줬듯이 네가 도와주면 돼. pay it forward라고 그래서
0: 그렇죠. 선의를 베풀어 넘기는 거.
1: 다음 사람에게 네가 하면 그게 맞아. 나한테 갚는 거야라는 말이
0: 그게
1: 저는
0: 그게 더 멋있는 건가?
1: 아, 그렇게 할 거. 크로스 컨트리 미국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쪽 사우스 다코타에서
0: 야, 멀리도 가셨다. 네,
1: 타이어가 플랫 됐을 때 그때 그 트럭 드라이버님이 저한테
0: 도와주면서
1: 해주신 말씀이에요.
0: 위험했네. 사우스 다코타는 진짜 out of
1: 진짜.
0: nowhere. 와. 제가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부족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 그냥 선행은 베푸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건데 또 잘났다고 한국 사람 만나면 아유 내가 부족했네 제가 부족했네요.
1: 아 잘했어요. 아, 진짜.
0: 부엉신님 행오버 스토리라고 진짜 행오버 스토리야 이거 그분한테는 행오버 스토리지. 네.
1: 네.
0: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있구나라고 그 친구가 아마
0: 그분들은 아마
1: 같아요.
0: K-POP 들으면서 울 거예요.
1: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0: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9: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0: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1: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 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0: 김영숙 침등 전문 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0: 홈쇼핑월드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감사의 세일.
1: 정말 세일 중에 세일은 홈쇼핑월드 세일이죠.
0: 왔구나.
1: 드디어
0: 왔어. 오늘 우리 뭐 대표님. 멸치갈치 다 왔어요.
1: 아, 오늘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리김 대표님 그리고 김민경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도 구수한 먹거리 너무 기대돼요.
2: 네, 저희 뭐 오늘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네. 기절 초풍 세일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 그렇죠.
2: 네. 그래도 1년 내내 여러분 네. 5월처럼 네. 풍족한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0: 네.
2: 저희가 원가 및 원가 이하 대박 사일 첫 번째가 네. 한국산 아스파라긴산 차예요.
0: 아스파라거스 차.
2: 예, 아스파라거스. 이 아스파라거스의 주 원료가 아스파라긴산인데
1: 네.
2: 아. 여러분 우리가 콩나물이 숙취에 좋다 하잖아요.
1: 그럼요.
0: 네, 네.
2: 콩나물에 네. 1000배의 숙취 효과가 있는 게 아스파라긴이에요.
1: 오.
2: 이 아스파라거스는 그만큼 우리 몸에 좋은데
0: 네.
2: 여기에는 당뇨에 좋은 사포닌과 또 루틴이 들어가 있고
0: 네.
2: 여성분들 그 변비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0: 네.
2: 너무 좋아요.
0: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여주차.
1: 여주차.
2: 네, 여주차.
0: 쇼핑월드에 산 건데 네, 너무 네. 좋아.
2: 여주차.
0: 구수해.
2: 여주차는 주로 네.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많이 드시고
0: 네.
2: 아스파라거스 차 뭐 여성들이 드시기가 제일 좋은데
0: 네.
2: 오늘 한 병 9불 9구를
0: 네.
2: 4불 9구에 1 플러스 1으로 드려요.
1: 이야.
2: 두 병을 4불 9구에 다 드리고 우리 와. 훈이 씨가 너무 좋아하는
0: 네.
2: 한국에서 대박난 뿜떡볶이.
1: 네.
2: 이 뿜떡볶이의 뿜이 뭔지 아세요?
0: 몰라요.
2: 이 뿜은요 한국말로
0: 네. 네.
2: 빼어난 맛을 표현할 때 뿜이라고 그래요.
0: 아~
1: 그런 표현이 있구나.
2: 그렇죠. 그리고 또 멋있다 뽐내다 할 때 뿜자가 있는데 이건 네. 뿜입니다. 이 떡볶이도 떡이 맛있어야 떡볶이의 진정한 맛이 나는데요.
0: 네.
2: 이건 그대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서만 드셔도 됩니다.
1: 네.
2: 오늘 4불9구를 2불 9구에 1 플러스 1으로 드릴 거고요.
0: 네.
2: 지금 저희가 이제 눈물의 클리어런스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0: 네.
2: 유효기간이
1: 네.
2: 2027년 내년 12월 25일이면 1년 반 남았거든요.
1: 1년 반 남았는데
2: 크리스마스까지
1: 네.
2: 내년 크리스마스까지인데 6년근 금산 홍삼 리얼진 홍삼청이라고요.
0: 네.
2: 이게 뭐냐면 500g이라는 대용량이에요.
1: 예.
0: 네.
2: 근데 이 회사가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진하고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액기스를 수저로 떠서 입에 넣거나
1: 네.
2: 물에 타서 드신 다음에 그 수저를 또 액기스에 담그면
1: 안 되죠.
2: 이게 침전물도 생기고 떠서 먹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부유물도 생길 수가
1: 그렇죠.
2: 있어요.
1: 네.
2: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0: 네.
2: 500g 통을
0: 네.
2: 근데 애기 젖병처럼 만들었어요.
0: 아, 그냥 짜서 먹게.
2: 짜서 드실 수 있게끔 굉장히 진합니다.
0: 네.
2: 근데 이거 선물용으로 팔기는 조금 그래요.
0: 네.
1: 짜서 먹는 거라서요?
2: 짜서 먹어서 근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에 조금 먹을 만큼 타서
1: 네네네.
2: 그냥 저어서만 드셔도 되고
0: 네.
2: 근데 이게 그 튜브식으로 와서 꼭 홍삼청인데
0: 네.
2: 값어치가 없는 포장으로 왔어요.
0: 네.
2: 그러니까 저희 원가가 거의 20 9불 30불이에요. 근데
0: 네.
2: 통관까지 하면 약 33불이 먹힙니다.
0: 네.
2: 그래서 저희가 59불 99에 더블 마진으로 판매하다가
0: 네.
2: 오늘 16불 99에 원가 이하로 드릴 건데요.
1: 우와.
2: 저희는 이게 원가 이하지만
1: 네.
2: 금산군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0: 네.
2: 아예 여러분께 다 드리는 금액인데
1: 와.
2: 1인 3박스 한정으로
0: 네.
2: 3병 한정으로 가져가실 와. 수 있으니까요.
0: 네.
2: 오늘 여러분도 보시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0: 네.
2: 왜 포장이 이렇게 만들었지 할 거예요.
0: 우린 포장 신경 안 써요.
2: 그래도 내용물은 굉장히 진하고요.
0: 네.
2: 우리 또 김미경 씨가 이제 한국 은빛 멸치 저희 그 손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2: 너무 멸치의 질이 좋다. 근데 왜 이렇게 니는 싸게 파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멸치에
0: 네.
2: 대해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쭉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0: 주세요.
3: 네. 제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멸치가 들어왔거든요.
4: 네.
3: 다지 멸치, 볶음 멸치, 지리 멸치 세 개가 들어왔는데
0: 네.
3: 제가 그거 네. 다 구매를 해서 제가 음식을 한번 해봤어요.
0: 네.
3: 다시 멸치로는 잔치국수 한번 해봤는데
0: 네.
3: 와 조미료가 따로 필요 없고
0: 네.
3: 감칠맛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네. 그 시장에서 먹던 잔치국수 맛 있잖아요.
0: 네,
3: 그게 나가지고 너무 맛있고
0: 네.
3: 볶음 멸치는 아 꽈리고추 넣고 좀 볶아보고
0: 네.
3: 나중에는 좀 귀찮아가지고는 저희 더덕 고추장 그냥 찍어 먹었거든요. 찍어 먹었는데 비린내 하나도 안 나요.
4: 볶음 멸치 그냥 찍어도 좋아요.
3: 찍어도 먹었어요.
2: 네.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 맥주 안주로 좋아요. 네.
3: 그리고 지리 멸치 같은 경우에는
0: 네.
3: 설탕 아니면 저기 약간 단 거 넣어가지고
0: 네.
3: 살살살 볶아가지고 그냥 네. 주먹밥해서 먹고 했는데
0: 아.
3: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오,
3: 그래서
0: 네.
3: 와 이거 진짜 은필벌집 맛있다. 갓 잡아서 진짜. 오 너무 맛있어요 진짜.
2: 근데 한국에서도 네. 이 회사가
0: 네.
2: 전국 백화점 판매 1위 제품이에요.
4: 오.
2: 그래서 은빛 멸치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최상급의 멸치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1kg짜리 뭐 이렇게 판매했잖아요.
4: 네네.
2: 근데 항상 손님들이 너무 양이 많다고 하세요.
4: 그럴 수 있죠.
2: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격이
0: 네.
2: 다시 멸치를 6불9구에 이게 228g이면요
0: 네.
2: 그걸 1kg로 곱해도 너무 싼 가격이에요.
0: 네.
2: 6불9구에 드리고 볶음멸치 7불9구 지리멸치는 9불9구에 다 드릴 거고요.
0: 네.
2: 도라지가루가 있어요. 도라지가루는 어르신들의 기침 가래 해소 천식에 가장 좋아요.
0: 네.
4: 그렇죠.
2: 한미옥 씨도
0: 네.
2: 친구 중에서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있으면
0: 예.
2: 선물하면 좋아요.
0: 아 도라지.
2: 도라지.
0: 꿀 갖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좋다잖아요.
2: 그렇죠. 도라지. 근데 꿀 필요 없어요. 이거는 100% 지리산에서 난
4: 네.
2: 도라지를 가지고
0: 네.
2: 그대로 동결건조해서 갈아놓은 분말이에요.
0: 네.
2: 이거 만나시면 아주 기침가래 해소천식 완전 해결되는데 저희가
0: 네.
2: 29불9구로 16불9구에 드리고요.
0: 네.
2: 저희 경남 거창군에 미숫가루하고 조청이 들어왔거든요.
4: 네.
2: 그것도 우리 김미경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3: 아, 현미로 만든 거창군에서 온 조청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사무실 직원 언니가 현미 떡을 가래떡을 구워가지고 했는데
0: 네.
3: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조청
2: 조청을 찍어서
3: 네.
2: 먹었어요. 전 직원이.
3: 먹었어요.
0: 네.
2: 옛날에 할머니가 조청 만들어서
0: 예.
2: 주거든요.
0: 예.
2: 그 맛이 나고요. 물론 꿀하고는 비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조청은 조청대로의 풍미가 있고
0: 그쵸.
2: 그리고 예전의 추억이 있고
0: 네.
2: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게끔 하는 게 조청이고 또 특히나 미숫가루 한번 얘기해 주시면 미숫가루가 요 퍼센트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다섯 가지 네. 퍼센트입니다.
3: 몸에 좋은 현미가 20%.
0: 네.
3: 통보리 20%. 검정쌀이 20%.
0: 어머,
3: 진은 이콩이 20%. 흰콩까지 들어갔어요. 20%.
0: 네. 네.
2: 다섯 가지의 원료가 똑같이 20%씩 들어갔는데
0: 네.
2: 여기 사장님이 거의 80이 되셨어요.
4: 네.
2: 근데
4: 네.
2: 회사가 GMP 시설 다 돼 있고 햇썸 마크 다 받았어요.
0: 네.
2: 그만큼 위생적으로 만드는데 이분이 맨날 전화만 하면 우리 미숫가루하고 조청 잘 나가냐. 이번 주 그래서 이분 전화를 하도 많이 하셔서 세일 들어간 거예요.
0: 네.
2: 그러고 본인은 네. 항상 끝에는 얘기해요.
0: 네.
2: 2021년에 6시 내 고향 자기 출연했다고 꼭
4: 아.
2: 네. 얘기해달래요. 아, 이 미숫가루 가지고
0: 네.
2: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0: 야, 자부심이
2: 네.
0: 가득한 미숫가루.
2: 네. 그리고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지금 뭐 블루베리 캔디 젤리, 생강 캔디 젤리, 그리고 또 팥으로 만든 영양깽, 석류젤 이런 게 많아요.
4: 네네.
2: 네, 6불9구를 다 4불9구에 드릴 거고 지금 그 피지와 트러블을 집중 공략해주는 앰뿔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 코리아나 화장품인데
0: 네.
2: 프로폴리스 추출물과 특허 성분인 키토산을 함유해서 정말 빠르게 흡수시켜줘서
4: 네.
2: 피지와 트러블을 완벽하게 저격해주는 없애주는
0: 네.
2: 앰뿔인데
0: 네.
2: 오늘 29불9구를 6불9구에 다 드릴 거고요.
0: 네.
2: 그리고 또 시카 클리어링 비비크림이 있어요.
4: 네.
2: 이 비비크림도 가격이 29불9구를 9불9구에 판매하고 그 유명한 독도 화장품들 네네. 라운드랩 제품 중에서 자작나무 수분 토너와 진정 토너가 또 있어요. 이게 정말 차오르는 수분이 필요할 때 지친 피부를 충전하는 수분 라인과 그리고 또 민감성 피부,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진정 토너까지 300ml짜리인데 오늘 라운드랩 제품 39불 99로 12불 99 해드리는데 여러분이 네. 아마존에 거의 반값이고요.
5: 네.
2: TJ맥스 가면은 라운드랩과 독도 화장품 라인이 다 있어요.
3: 네.
2: TJ맥스하고 가격 비교하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3: 네.
2: 저희가 독도 화장품 또 자작나무 수분 패드 80패드도 12불 99에 현재 드리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또 온갖 생선들이 다 입화가 됐는데
3: 네.
2: 아, 이 순살고등어하고 은빛갈치는요
3: 네.
2: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네. 이 불포화지방산인 고등어를 구이도 해서 먹고 묵은지 저는 묵은지 김치를 넣고
5: 아.
2: 조림을 해요.
3: 아.
2: 애들이 잘 먹고요.
3: 네.
2: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 김치찌개도 잘하는데
3: 네.
2: 이 고등어 묵은지찌개도 잘 만들어요.
5: 와, 네. 쉽지 않은데.
2: 정말 맛이 안 나면 최후에 그냥 라면 숲 하나 담으면
3: 네.
2: 끝내줘요. 누가 아냐고요. 뭐를 넣는지 몰라요.
3: 네.
2: 그래도 맛있는 게 순살 고등어. 사실은 라면 숲은 농담이고요.
3: 네.
2: 여기에다가 묵은지만 넣어도 너무 맛있고요.
3: 네.
2: 그냥 구워 드셔도 정말 맛있는
3: 구워 먹었잖아요. 네. 지난번 사서 너무 맛있어요.
2: 제주도 순살 고등어 오늘 6불 99를 3불 99해 드리고요.
3: 네.
2: 갈치. 우리 김미경 실장님은 갈치를 어떻게 해서 드세요?
3: 저는 물을 약간 슬라이스 얇게 해서 그냥 아래 깔고 혹시나
0: 네.
3: 탈까 봐.
0: 네. 네.
3: 그다음에 약간 자작하게 끓이다가 그 위에다가 순살 웬 다 같이 아예 가시가 없잖아요. 그냥 딱 놓고
5: 네,
3: 거기다 네. 양념 살살 해가지고
5: 네.
3: 그냥 간단하게 해 먹거든요. 그다음에 네, 네. 파놓고 아니면 뭐 조금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는
0: 네.
3: 청양고추 넣어서 그러면 너무 맛있는데 사실은 이건 손님이 가르쳐준 레시피예요.
2: 네, 이 제주도 갈치는요
3: 네.
2: 주낙으로 잡아요. 그물로 못 잡습니다. 주낙으로 제주도
5: 그
2: 갈치를
5: 쿡으로?
2: 잡아서
3: 네.
2: 그거를 전부 다 그 몸체 손상이 없는데 이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3: 네.
2: 내장 다 제거하고
3: 네.
2: 가시 다 발라내고
3: 와~
2: 그렇게 해서 와요. 근데 세 마리가 고등어 한 마리 3불 99도 싸다 했는데
3: 네.
2: 오늘 은빛 순살 같이 세 마리를 4불 99에 다 들 거예요.
5: 와 이건 진짜
2: 제주 갈치 4불 99는
3: 네.
2: 한 마리 4불 99도 싸다고 할 텐데
5: 그럼요.
3: 네.
2: 세 마리를 4불 99에 다 드릴
3: 네.
2: 거고요. 완도에서 온 전복은 완도다라는 게 있어요. 전복은 완도다요.
5: 그럼요.
2: 제목이.
3: 네.
5: 아, 이름이
2: 근데 여기 완도 전복
5: 완도다.
2: 튼실한 전복이 5마리가 들어갔어요. 거기
5: 예?
2: 가격 잘못됐어요. 14불 99에 5마리 드릴 거예요.
3: 네.
2: 19불 99 아닙니다. 14불 99에 5마리를 드리면
5: 네?
2: 전복 한 마리가 3불 꼴입니다.
5: 와.
2: 정말 튼실합니다.
3: 네.
2: 이것도 여러분 만나시고요.
5: 네.
2: 전복은 특히나 뭐 이렇게 전복 버터구이에서 드셔도 되고
3: 네.
2: 얇게 잘라서 전복죽을 직접 만드셔도
3: 아,
2: 좋고
3: 네.
2: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자숙전복이라
3: 네.
2: 그냥 끓이지 말고 그냥 자르세요.
5: 네.
3: 네.
2: 그런 다음에 홈쇼핑월드에 간장게장 있잖아요.
3: 네.
2: 꽃게 간장게장에 꽃게는 다 건져내면 국물이 남잖아요.
3: 네.
2: 거기에다가 이 다섯 개의
5: 전복을.
2: 전복을 얇게 썰어서 넣으면 한 통 꽉 차요.
3: 아.
2: 그거 3일만 지나도
5: 네.
3: 아.
2: 최고의 전복장이 탄생이
5: 와.
2: 됩니다.
5: 와 이건 대박 팁이다.
2: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3: 아, 간장게장이랑 같이.
2: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롱위크엔드잖아요.
5: 그렇죠.
2: 네, 어디 못 놀러
5: 연휴들?
2: 가시는 분들,
5: 예.
2: 꼭 못 놀러 가시는 분들은 좀 심통이 나가지고 놀러 간 사람들 가다가 차 좀 꽝창 막혀라. 비행기
5: 몰라라.
2: 타고 멀리 가는 사람 비행기 딜레이 되라. 막 이런 마음을 갖는데
5: 네.
2: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3: 네.
2: 집에서 정말 스트레스 풀리는 뭐 떡볶이나 맛있는 거
3: 네.
2: 장어 구워 드시고
5: 아~
2: 알몽게 드시고 하면 최고입니다.
3: 네, 네.
2: 이 장어는 세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3: 네.
2: 이 장어가 그 머리 떼고 해서 이렇게 내장 제거 다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 시간 전에만 여기 저희가 그 양념이 들어가 있어요.
5: 네.
2: 그거를 이렇게 좀 그 발라 놓으시고 숙성시킨 다음에 후라이팬에 아주 약한 불로 구우세요. 그럼 이게 후라이팬 30cm에도 이 장어가 삐져나와요. 네. 커서.
3: 예.
2: 그만큼 좋은데 장어 3마리를 이번 주에 14불 구구해드리고 알몸게도 1.1파운드를 14불 구구해드리면 두 개 합쳐야 30불이에요.
5: 그렇죠.
2: 내 식구가 네. 배 터지게 드실 수 있어요.
3: 야, 진짜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이러면서.
2: 그럼요, 천국이구나. 아~ 우리 그 저기 뭐야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서 꼬리는 네. 남편을 딱 먹이고
3: 네.
2: 그 아내가 먹으라고 아내들을 잘 안 먹어요. 왜 그런지 남편을 다 먹이고요.
5: 네.
2: 거기에 아데노신 성분이 굉장히 네. 많이 드는 게 꼬리에 다 들어 있어요.
3: 아~
2: 힘의 원천이잖아요. 남편 기살리는데
3: 네.
2: 장어가 최고니까요. 이번
3: 네.
2: 주말
5: 네.
2: 오늘 내일 구매하셔가지고 주말에 그럼요. 드셔도 되고 또
3: 아~
2: 주중에 오늘 먹겠다. 구매하시면 저녁에 드셔도 돼요.
5: 그럼요.
3: 네.
2: 그래서 또 뭐 이게 세 마리만 사지 말고
5: 네.
2: 여섯 마리 사도
3: 네.
2: 14불 구고 두 번 주면 30불이거든요.
3: 네.
2: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으니까 만나시고요.
3: 네. 네.
2: 홈쇼핑 올대 자랑거리 어리굴젓 서산 출신인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어리굴젓 한번 얘기해 주세요.
3: 제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서울에 네. 살다가 서산까지 갔거든요.
6: 네.
3: 근데 제가 처음에 어리굴젓을 먹는데 그때는 어리굴젓을 맛을 몰라가지고
6: 네.
3: 이게 그런가 했는데 먹을수록 너무 맛있는 거예요.
6: 네.
3: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LA 온 지 1년이 됐는데 어리굴젓을 먹을 일이 없잖아요.
5: 네. 그렇죠.
3: 그러다가 그저께 어리굴젓을 먹었는데 이거 바로 서산이다.
2: 서해 바다 어리굴젓이라고 네. 그래서 탱글탱글하고
3: 네.
2: 밥에 얹어서 넣어서 맛있고 입맛 없으신 어르신들은 물 말아서 물 말아서 이거 하나씩 얹어 먹으시면 밥도둑이고
3: 네.
2: 저는 이거를 그 수육에
3: 네.
2: 수육에 하나씩 싸 먹어요.
5: 아, 너무 럭셔리다, 럭셔리.
2: 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3: 네.
2: 우리 동네 또 소문난 왕족발이라고 플러튼 아리랑 마켓 모래 하나 있는데
5: 네. 네.
2: 우리는 거기서 투구를 잘해가지고
3: 네.
2: 어리굴젓 싸서 먹어요. 기가 막힌
3: 좋다.
2: 어리굴젓입니다. 오늘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한 게
3: 네.
2: 19불 99에 한 병 어리굴젓이 백명난젓 다음으로 가장 비싼 게 어리굴젓입니다.
3: 네, 네. 네.
2: 오늘 한 병 19불 99를
3: 네.
2: 9불 99에 9불 99에 다 드리니까 이거 만나시고요. 백명란젓도 19불 99에 우리 짜장면은
3: 네.
2: 훈이 씨가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5: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제 납독이 다 써가지고
2: 네.
5: 오늘 내일 사러 가야 되거든요. 이 직화 짜장면이나 사천 짜장면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천 짜장면 좀 매운 맛이고 직화 짜장면은 그냥 이 동네에 그냥 유명한 내노라는 짜장면집,
2: 뭐 네, 신북경,
5: 뭐 북경,
2: 예,
5: 뭐
2: 예.
5: 기타 등등 그런 데서 드시는 짜장면에 비해도 전혀 굴리는 게 없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저한테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직화 짜장면과 직화 볶음 짬뽕 있어요. 국물 있는 짬뽕이 아닙니다. 볶음 짬뽕이에요.
2: 오징어,
5: 해물이
2: 홍합이
5: 굉장히 많이 들어가
2: 있는.
5: 그 두 개를 각자 전자레인지에 5분 30초간 돌린 다음에
3: 네.
5: 싹 비벼서 먹어요. 기가 막힙니다.
2: 이게 면이 스타 방식이라
3: 네.
2: 굉장히 쫄깃하고요. 감자, 호박, 오징어, 홍합, 옥수수, 완두콩까지.
5: 그냥 이 자체로 메뉴가 되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네. 사오라고 그래요, 저한테.
3: 아, 그만큼 네. 맛있구나.
2: 오늘 6불 99를 4불 99에 짜장면
3: 네.
2: 한 것을 4불 99에 드리고요.
3: 네.
2: 강원도에서 온 더덕 고추장, 더덕 된장 1kg짜리를 9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3: 네.
2: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활장어 3마리가 14불 99 이거 수협에서 왔습니다.
5: 이거 사야 됩니다.
2: 알몽게 14불 9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이 16불 99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스로 만든 수수 식혜가 있어요.
5: 수수 식혜.
2: 예, 일반 네. 식혜들은 굉장히 너무너무 달아요.
5: 네.
2: 수수 식혜는 덜 달아요.
3: 수수한 게.
2: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수를 네. 우리가 먹는 사탕 수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5: 네.
2: 이게 생강과 대추를 감미한 진정한 식혜인데 오늘 식혜 500ml짜리 4불 99를 2불 99에 다 드릴 거고요.
3: 네.
2: 꿀 먹은 미니 호박 약과가 있어요.
5: 맛있겠다 약과.
2: 500g 대용량인데 9불 99에 드리고
5: 네.
2: 그리고 또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는 호박빵.
5: 호박빵.
2: 정말 막 어제 우리 전 직원들 다 오후에 간식을 호박빵을 먹었어요. 아~ 늙은 호박을 이렇게 펼쳐 이렇게 한 것처럼 모양이 네. 호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5: 네.
2: 정말 맛있어요. 12개 세트 16불99를요. 네. 오늘 6불99에 호박빵을 다 드릴 거니까 이거 만나시고요.
3: 네.
2: 경복궁 갈비탕 9불99. 거기다가 새우젓 중에 육젓이 있어요. 6월에 잡은 새우젓이 가장 토실토실합니다.
3: 네.
2: 이 육젓을 8개월 동안 톡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이제 작년 6월에 잡은 게 이제 도착한 거예요.
3: 아.
2: 오늘 한 병 9불99 해드리고요. 낙지젓도 9불99. 그리고 밥도둑 가리비젓, 꼴뚜기젓, 오징어젓, 갈치, 쌈장젓까지도 9불99 해드리는 게 홈쇼핑 월드고요.
5: 네.
2: 홈쇼핑 월드의 자랑거리인 광동제약의 무병장수 경호고 오늘 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사은품 세일입니다. 한 1개월분 하나만 구매하셔도요 50불짜리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과
5: 네.
2: 79불짜리 9번을 찍어 말린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3: 네.
2: 지금 난리 난 게 바로 미국산 알부민입니다.
5: 네.
2: 한국으로 수출하는데요
5: 예.
2: 이게 4개월분입니다 80불에 드리면서 79불짜리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가정의 달 선물로
5: 와,
2: 지금 드리고 있어요.
5: 진짜 배보다 네. 배꼽이 크네요.
2: 옛날에는 3병을 구매해야 이걸 드렸는데
3: 네.
2: 지금은
5: 1병.
2: 한 병만 구매하셔도 와. 이거를 다 드리는 세일 여러분 만나시고 오늘
5: 예.
2: 떡볶이가 2불99에 1+1 그리고 아까 포장이 너무 촌스러워서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25일인데 69불짜리 리얼진 금산 홍삼 500g을
5: 네.
2: 16불99에 다 드릴
3: 네,
2: 거고요.
3: 네.
2: 멸치 사러 오세요. 다시멸치 6불99, 볶음멸치 7불99, 지리멸치 9불99고요.
5: 네.
2: 오공 미숫가루 5불99, 현미로 네. 만든 조청도 5불99, 독도 화장품들
3: 네.
2: TJ맥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이 홈쇼핑 월드니까요.
3: 네.
2: 독도 화장품까지도
3: 네.
2: 홈쇼핑 월드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3: 되겠습니다.
5: 아니 오늘 너무나 많은 이 세일을 알려주셨는데 저희 댓글에
2: 네.
5: 산삼배양근 품절이라고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2: 아니요. 산삼배양근
5: 네.
2: LA가 품절돼 있었는데
5: 네.
2: 창고에서
5: 네.
2: 40박스니까 4, 5, 20, 200개 갖다 놨어요. 산삼배양근
3: 네.
2: 오시면 지금 네. 79불에 세일하는 것을 세 박스에 99불99에 세일하고
3: 네.
2: 있어요.
5: 들으셨죠?
2: 네. 네. 그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3: 맛있는 수산물 잔뜩 사다가 메모리얼데이 연휴
5: 이번 연휴 때.
3: 때
5: 정말 완전 파티네 파티. 바닷가 파티.
3: 네. 아주 그냥 알뜰하게 실속 있는 파티가 될 것 같아요.
5: 너무 좋습니다.
3: 네. 바로 홈쇼핑 월드입니다.
5: 부에나팍 매장 비츠와 멜번이 만나는 곳 9 뱅콕홉 자리에 있고요. 매장 번호 714-522 2494 714-522 2494번이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제2주차장 주차장 자리에 번호는 213-380-3330번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네. 홈쇼핑 월드 리김 대표님 그리고 김미경 실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4: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5: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1: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1: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2: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아,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아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네. 호니씨,
1: 네.
0: 우리 손을 주먹을 꽉 쥐면요.
1: 네.
0: 어? 오늘도 진짜 실수하면 안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1: 싸우자는 거지 뭐.
0: 꽉 쥐면요.
1: 네.
0: 너무 안 된대요.
1: 왜요?
0: 이걸 좀... 이렇게 손을 좀 힘을 빼야
1: 네.
0: 비어져 있는 이 손에 하늘에서
1: 네.
0: 복을 준다나.
1: 아, 죽고 있으면은 예. 내려오는 걸 못 받는구나.
0: 어, 금강경에서 나온 얘기.
1: 아하, 봤냐 바라봤니.
0: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래서 조금
1: 손을 피래요.
0: 응. 그래야지 진짜 이 손에 좀 따스한 햇살도 들어오고 빗방울도 보이고 어, 너무 움켜쥐지 말고 좀 릴렉스해야
1: 그러네.
0: 일이 잘 풀리고 그런다는 거겠죠.
1: 좋으신 말씀입니다.
0: 네.
1: 너무 그냥 뭐라도 놓칠까 행여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텐션 스트레스 꽉 주고 있지 말고
0: 어,
1: 좀 이렇게 놓고
0: 릴렉스.
1: 어, 릴렉스.
0: 자, 잠시라도요 음악 들으면서
1: 네.
0: 좀 릴렉스하고 머리를 좀 비워보고 마음도 비워보는 시간 필요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1: 네.
0: 오늘 끝곡은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 좋아요.
0: 네.
1: 아, 송창식 나 이거
0: 네.
1: 간나타가 맛봤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탱자미역이었습니다.
1: 훈이훈이 한윤이었습니다.
2: 옛날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엔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거기엔 오동나무 한 그루하고 같이 놀던

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 엄마 집밥이 최고지.
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3: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4: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5: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14: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5: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9: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0: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9: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0: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9: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13-388-5600. 213-388-5600.
2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21: 213-388-5600. 213-388-5600.
22: 융자 나왔어요.
23: 우와 빠르네.
24: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씨앗은 아주 작지만요, 자신만의 DNA를 품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는 전부 다 자신의 일을 해내는 위대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씨앗과도 같다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숨겨진 무궁한 잠재력이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 멋진 인격체로 익어갑니다.

0: 크리스토퍼 청하의 음악이었습니다. When I Got Old, yeah, When I Get Old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예, 씨앗은 아주 작지만 자신만의 DNA를 품고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인격도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모두가 다 어쩜 이렇게 다른지요. 예. 이미 내 안에 숨겨진 무궁한 잠재력이 햇살과 바람, 비, 네, 이 비를 맞으면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 멋진 인격체로 만들어진다는 거 어떤가요? 공감하십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희노애락, 예, 희노애락의 인생이잖아요. 예, 마냥 좋을 수만도 없고 마냥 햇살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햇살과 바람과 비가 공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네, 오늘도요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좀 샤이니 밝았으면 좋겠어요. 예, 기분 좋은 해피투게더 예, 이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튜브 라디오 서울 실시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맨 윗부분에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바가 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댓글창에 신청곡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서로 일상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4: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4: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0: 과정이라도 추억은 찰가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 조금 나른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0: 날씨가 좀
1: 괜찮네.
0: 많이 덥죠?
1: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0: 해피투게더 1부 오늘 이 시간은요. 제가 꾸며보는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요.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고요. 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잘 지낸다고
0: 윤종신 노래입니다. 존니
1: 가끔
0: Like It.

네, 윤종신이 불러준 노래 존니라는 노래였습니다. 윤종신 씨가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그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발음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때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난히 저는 윤종신 씨가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은 와 진짜 발음 정확하다, 정확하게 이 부르는 창법, 이 너무나도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더 노래가 좋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검색을 해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요, 그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그거를 연구를 했는지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2271번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하겠죠? 정확할까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전 작품을 검색해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2271번 나온다고요. 자, 사랑할 때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뭐 I love you, 뭐 이건 워낙에 뭐 좋은 단어라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아마 아프리카 뭐 다른

맞습니까? 모두 이런 말들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그죠? 가끔 가다가요. 사랑합니다. 한국말이 조금 쑥스럽다거나 그러면 I love you. 힐리베티히 워아이니 주데모. 다른 나라 언어로도 표현해 보는 거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식 노래입니다.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행할님 반갑습니다. D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밖에 날씨가 사우나 같은 더위네요. 굉장히 덥다고 적으셨어요. 아, 그쵸. 오늘 83도더라고요. 예, 나 최고 기온이 83도인데 예, 굉장히 덥습니다. D님도 오 인사해 주.

주셨어요. 행할님은 서른도 이 콘서트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운도 오빠 오는군요. 삼바 삼바 삼바. 예, 여러분들 예, 서른도 콘서트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자, 5월 21일 오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인류의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던 순간부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연대의 기억까지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낸 자, 5월 21일의 예, 역사 속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여겨볼 세계사적인 사건이요, 바로 인류가 푸른 하늘을 향해 던졌던 위대한 도전과 이 성공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1927년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25살 청년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자신의 단발 비행기 세인트 루이스 정신호를 타고 뉴욕을 출발해서 33시간 30분 동안 외로운 사투를 벌인 끝에 이 프랑스 파리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혼자서 쉬지 않고 이 거대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지만 이 린드버그는 이 불가능해 보였던 장벽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 항공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자, 1932년 오늘은요.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 이 여성 최초로 이 대서양 단독 비행에 성공한 날이기도 합니다. 린드버그가 대기록을 세운 지 정확히 5년 뒤네요. 1932년 오늘 이번에는 미국의 이 여성 비행사입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홀로 대서양을 날아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은 그녀의 당찬 이 비행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뜨거운 용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속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계엄군 철수와 광주 공동체 시작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1980년 5월 21일 오늘은 그 시위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계엄군이 전라남도 청에서 퇴각해 외곽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는 군경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고 주먹밥을 나누면서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하는 그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피어난 이 광주 해방 그리고 광주 공동체의 기적적인 연대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자, 월드컵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이 창립된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904년 오늘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 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7개국의 축구협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FIFA를 정식으로 창립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이 지구촌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의 이 거대한 뿌리가 바로 100여 년 전 오늘, 네, 오늘입니다. 바로 100년 전 오늘이에요. 정말 뜻깊은 날이죠. 자, 올해 개최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네,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0: 부족함을.
1: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1904년 5월 20일에 국제축구연맹이 창립됐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공동 개최하고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돼서 약 한 달 동안 총 104경기가 치러집니다.

0: 네, 우리 하나 되어 들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 리그 경기 일정이 1차전이 6월 11일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2차전 경기가 6월 18일 목요일이고요. LA 예, 이곳에서 정말 들썩들썩 함성이 아주 엄청날 것 같죠. 여러분도 다 응원하실 거죠. 예. 모두 예,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응원 많이 하자고요.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2: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3: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1: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0: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한국의 젊은 감독이 주목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0: 진민성 감독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그러니까 학생영화 부문에서 2등 상을 품에 안았네요. 뭐 그 기사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1: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뉴욕으로 자, 이민 온
0: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21일 프랑스 카네의 부뉴엘 극장에서 열린 라시네프 시상식에서 진 감독의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를 2등 수상작으로 호명했습니다.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는 한국에서 뉴욕으로 이민 온 그 4인 가족의 하루하루를 각자의 시선에서 녹여낸 17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부모와 두 딸이 각자의 이 사정 속에 수월하지 않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숨기며 이 조용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섬세하게 이 묘사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도 함께 작업한 배우들 또 크루들과 이 상을 함께하고 싶다라면서 뉴욕으로 돌아가 이번에 칸에 못 간 스태프와 함께 축하하고 싶다. 이렇게 감독은 소감을 밝혔네요. 예, 라시네프 심사위원인 배우 박지민이 시상자로 나서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 박지민은 우리는 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어왔다면서 이 사일런트 보이시스의 수상은 그 점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 감독은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라시네프는 전 세계 학생 영화를 상영하는 깐 영화제의 경쟁 부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뭐 이 허가영 감독이죠. 허가영 감독 작품 찬여름으로 1등상을 예, 받았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인연이라는 노래인데요. 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아, 참 이승철 노래를 듣고 있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승철 노래는 우리 8090 시대에 참 많이 들었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D님께서 신청곡 주셨네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네요. 자,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사 마실 거라는 거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공기를 사서 마신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흡하는 데 필요한 하루치 공기가 만 달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 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이는 산소가 없이는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의 소중함, 오, 세상 깨닫게 되네요.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 질소 80%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비율, 산소 20%, 질소 80%,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 됩니다. 예. 모든 생명체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소중한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삽시간의 지구는 불바다가 된대요.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와, 유지가 되는 비결. 예, 동물들이 호흡하면서 매일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되는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동물들이 호흡할 때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과 식물. 예, 얘네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네요. 동물들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은 광합성을 통해 끊임없이 산소를 방출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정확하게 20대 80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고, 예,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기와 또이 공기에 대한 자연 법칙이 정말 창조주의 자연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참, 이 지구는 위대한 것 같아요. 위대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0: 일러주지.
1: 나훈아 노래입니다. 공.
0: 너나나나 뭐.

0: 공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노래죠. 인생은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거. 삭즉시공, 공즉시색.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4: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3: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4: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5: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 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 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간추린 소식 좀 전해드릴까 했는데요. 날씨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할 게 많은데요. 예, 육군 모병관에서 또 좋은 정보 주실 텐데요.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게스트 모시고 좋은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주신 노래가 있어요.

네, 이 곡은 30년 전에 듣던 곡인데 한 번 더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까메오의 What Up. 간만에 추억을 떠올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아,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3: Korean Air.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우리의 인생은요, 좋아하는 뷔페가 아니다. 네, 좋아하는 뷔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좋은 것을 먹기 위해 좋아하지 않는 디저트가 따라오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세트 메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오,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죠. 한비아의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음식도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 인생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요. 희노애라 이 모든 감정을 살면서 모두 겪어야 골고루 느낄 줄 알아야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겠지요. 완전 공감이 갑니다.

0: 네, 앤 머레이로 시작했습니다. You Need Me였어요. 아, 이 노래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여전히 좋네요. 아,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때 친구들도 생각나고 학창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좋은 곡이에요. 가사도 지겨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아, 행할님 감사해요. 예. 뜨거운 날씨 우리의 마음도 청춘처럼 뜨겁게 오늘 날씨하고 막장 떠봐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 행할님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노래가 다방 커피처럼 달달한 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 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0: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요. 아주 멋진 분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자, 내 자녀가 혹은 내가 미국 사회에서 멋지게 자립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150가지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또 학비와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미 육군 모병관 한 분을 예,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미군 입대의 모든 정보와 생생한 혜택들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모병관이십니다. 서전 림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멋있으세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와,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이 조용한 네. 스튜디오에.
1: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네, 미 육군 모병관 여기 유리숲길이 있죠.
1: 예, 거기에도 있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운전해서
0: 예,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이 미 육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네. 좀 여쭙겠습니다.
1: 네,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우선 일단 나이가 중요하니까 네. 그 한 17살. 하이스쿨 시니어부터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필요해서 네. 이제 아니면은 이제 42세까지
0: 42세까지요.
1: 네, 이렇게 좀 하여가 지금 하여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은 이제 하이스쿨 디플로마 또는 플러스 뭐 하이스쿨 플러스 네. 이제 4 years degree까지 있으면은 이제 계급 가장 높은 계급으로 이제 다시 입대를 할 수 있고
0: 네.
1: 이제 그리고 이제 영주권 이상 이제 영주권자 이상 아니면 시민권자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0: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많이 어플라이하는 편인가요?
1: 예, 지금 또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그라듀에이션 시즌이라서 네. 이제 지금은 하이스쿨 시니어들도 많이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고
0: 아, 그렇군요.
1: 이제 예, 그 이외에 이제 대학생도 이제 많이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이제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네. 그렇군요.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대가 불가능하겠네요.
1: 네, 현재로서는 그게 좀 살짝 많이 지금 그게 그 서류들이 지금 네. 많이 펜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네.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신 그 매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완전히
0: 클로즈
1: 돼. 네, 완전히 클로즈 돼 가지고 네. 지금 위에 모병 사령부에서도 네.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서
1: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는 영주권자하고 이제 시민권자들만 네, 시민권자. 네,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 하이스쿨이나 이런 대학생들이 미 육군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1: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하이스쿨 시니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하이스쿨을 나오게 됨으로써
0: 네.
1: 이제 자기 커리어를 이제 조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을 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 코스인데
0: 네.
1: 이제 보통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이제 그렇고 이제 그냥 일반 취업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조인한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대학을 갈 때 가더라도 이제 그 파트타임이라고 이제 리저브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또한 이제 조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알미에서 이제 그 대학교 등록금을 네. 이렇게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고
0: 아 그런 혜택들이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잡 같은 거를 이제 알미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아포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150가지 이상의 잡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찾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직종 이제 뭐 메디컬도 될 수도 있고
0: 네.
1: 뭐 I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서플라이 체인 뭐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이제 알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잡들 포지션이니까
0: 네.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타임 잡을 잡는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그 리졸브 이제 학교 가는 친구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미 네. 육군 입대 시에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방금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요. 네. 글쎄요, 이 교육 혜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학생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이 교육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이제 그 포스911 GIB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0: 학비 지원,
1: 네, 학비 지원. 이제 거의 100% 액티브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100%. 현역으로 갈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0: 100%
1: 되고
0: 100%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거는 네.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그 투이션 어시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는 근무 중에 이제 학교로 갈 수 있는
0: 와.
1: 네, 그런 포지션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제는 어느 정도 퍼스트 컨트랙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뭐 책값이라든지 이제 공부하면서 있어야 되는 집값도 다 이제 무료로 다 제공을 해 주고 있고
0: 무료예요, 그게 다.
1: 네. 그러니까 무료 그렇죠. 이제 그 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렌트비도 하우스 렌트비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0: 네.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예. 너무 부럽습니다.
0: 예. 어, 그러니까요.
1: 네, 자기 예. 군대 3년, 4년 하고 나와서 이제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하면은 이제 군대 책값, 집값, 뭐 대학교 등록금 이렇게 다 네. 소포트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좋죠.
0: 뭐 학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거네요.
1: 그렇죠.
0: 사는데 네. 전혀 뭐 지장이 없겠고.
1: 지장이 전혀
0: 내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맞습니다.
0: 아니 그걸
1: 네.
0: 100% 다 지원해준다고요?
1: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0: 와,
1: 이제 그런
0: 혜택입니다.
1: 그 메디컬 베니피트 이제 거의 100%
0: 메디컬
1: 네, 다 커버가 되니까
0: 커버가 다 되고요.
1: 네,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까지 이제 다 같이
0: 가족까지
1: 네, 트라이케어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에 이제 다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고.
0: 아니 원래 이런 혜택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1: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베네핏입니다.
0: 그렇구나. 네. 저는 왜 네. 이제 알았죠?
1: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여기 이제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 좀 자주 오셔서 네. 소개를 좀
1: 네,
0: 해주세요.
1: 계속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한테 또 리마인드 해드리고.
0: 아, 그러니까.
1: 네, 이렇게.
0: 어, 이렇게까지 혜택이 다양한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1: 네.
0: 뭐 그냥 위험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출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좀 알고 보면은 엄청난 혜택도 많고
1: 네.
0: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면서요?
1: 어 이제 특별히 네. 이제 전투평가만 이렇게 좀 선택하지 않으면
0: 네.
1: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0: 네.
1: 이제 모든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이제 프론트라인에 갈 것이다, 전쟁터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0: 그러니까요.

0: 이제 그런 사무실 잡이나 아니면 웨어하우스 뭐 이렇게 그런 메케닉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전투병과를 이제 좀 말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골라서 가면은 이제 파병을 가더라도 이제 앞에 서지
1: 그렇군요.
0: 않는다.
1: 아, 파병을 가지 않더라도
0: 예.
1: 전쟁 속에서 그냥
0: 그쵸.
1: 그렇게,
0: 예.
1: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0: 위험한
1: 아니다.
0: 상황은 그렇게 닥치지 않을
1: 아,
0: 것입니다. 예.
1: 그렇군요. 그걸 걱정해서
0: 네.
1: 부모님들은 절대
0: 그쵸.
1: 절서
0: 네.
1: 반대하거든요.
0: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최전선에 나서진 않는다.
1: 아, 최전선에서 그냥 총 들고 이러는 줄
0: 예. 예, 그러진
1: 알고,
0: 않습니다.
1: 예, 그런 고정관념이
0: 그래서 왜냐면은
1: 있거든요.
0: 알미에서도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전투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배치하지 않습니다. 네.
1: 전투병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0: 그쵸.
1: 거네요.
0: 예,
1: 그러니까,
0: 그 중에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조금 많이 알게 됐네요. 조금이
0: 네.
1: 아니라 많이 알게
0: 아,
1: 됐으니.
0: 그리고 또 하나,
1: 이것만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0: 네. 그리고
1: 도움이
0: 또
1: 될
0: 하나,
1: 것 같아요.
0: 그 학비 지원. 이제 그 본인이 그 학비를 안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트랜스퍼도 할수 있어요.
1: 어머나.
0: 네.
1: 아니,
0: 그 투이션을.
1: 학교를 다니겠다고 했는데 학교를 안 가요?
0: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좀
1: 신청을
0: 더,
1: 했는데도.
0: 그쵸. 이제 군인 생활에 이렇게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럴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1: 그럴 경우는
0: 이제 자기 아들이나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그 튜션을 이제 너가 학교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물려줄 수 있어요. 네.
1: 그렇구나. 그러니까 42살까지는 갈수 있다는
0: 그쵸,
1: 거죠?
0: 맞습니다. 네.
1: 그것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그쵸, 예.
1: 잡도 없는데, 그죠?
0: 네.
1: 아, 뭘
0: 그래서,
1: 해야 될지 모를
0: 예,
1: 때.
0: 그래서, 예, 정확히 잘 주셨고요. 그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이렇게 문의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 부모님들한테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상담해 드리고 이제 이런 직종이 있고 이런 베네핏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같이 올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네.
1: 같이 와서 상담을 하면 그 학생들의 그 상담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아, 처음에 반응은 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 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조언이 아닌 조언 아니면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릴 때 이렇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주로 해주냐면 이제 지금 당장은 뭐 결정을 안 해도 되지만 뭐 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사무실에서 이제 나갈 때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몇 년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지도쳐 봤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영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 이명길 모병관님은 굉장히 상담을 잘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에서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딱딱 핵심을 짚어서
0: 아,
1: 말씀을
0: 감사합니다.
1: 해주시니까
0: 네.
1: 제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0: 아,
1: 가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그러면 이명길 모병관님은 몇년 되셨어요?
0: 저는 이미 뭐한 10년 넘게
1: 10년이요?
0: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1: 아,
0: 예. 네.
1: 그러시군요.
0: 그래도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 리저브 파트타임에 조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이제 풀타임 칼리지를 가는 친구들한테 제가 좀더 그런 US 아르미 리저브 생활이 어떤지를 제가 이렇게 좀더 많이 이제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기술직이나 IT 분야.
0: 네.
1: 뭐, 요즘에는 이런 게막 뜨잖아요. IT 분야.
0: 맞습니다. 네.
1: 그런 의료 분야 같은 전문 직종 기회도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0: 이제 그런 메디컬 쪽으로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긴 한데 요즘 좀 메디컬 그런 잡 어베이빌리가 알미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온앤오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긴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메디컬 쪽으로 원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헤드코어에서 이제 또 전화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이렇게 또 열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직은 참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 어떤
0: 예를
1: 기술이
0: 들어
1: 있는
0: 뭐
1: 사람들,
0: 메케닉이라든지
1: 메케닉,
0: 뭐 이제
1: 테크니션
0: 그런
1: 이런
0: 테크니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알미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잡추행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드리스테이션 자제 배치를 받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서티피케이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또한 이제 밖에 나와서 뭐 3, 4년 근무 후

0: 후에 그런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제 뭐 예, 그런 자격증을 예, 예. 이렇게 좀 많이 자기가 예,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아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쵸? 거기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0: 맞습니다.
1: 또 사회에 네. 나가서 또 네. 이렇게 잡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미 이제 군대에서도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1: 예.
0: 이제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그런 트럭 드라이빙을 하려고 그러면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1: 네, 네, 네.
0: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같이 조인할 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어를 하게 됐습니다. 예.
1: 와, 그렇습니까? 네,
0: 기존에 있는
1: 인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우를 해주고 이제 입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그 부트캠프라고 하나요? 베이직 트레이닝. 뭐 이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0: 부트캠프는 이제 네. 9위크 한 5데이즈 정도로 이렇게 좀 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3주, 3주, 3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네.
0: 이제 처음에 3주 정도는 이렇게 좀 뭐랄까
1: 힘들어요.
0: 이게 좀 레드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1: 예.
0: 이게 좀 그 거기 있는 그 드릴 인스트럭터들 그러니까 그 교관님들
1: 예.
0: 교관님들 이렇게 좀 혼을 빼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완전히 집중하고
1: 예.
0: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집중하고 잘 따라야
1: 아하.
0: 이제 그래도 이제 3주 안에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세컨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그때보다는 이렇게 좀 살짝 늦춰주면서
1: 아.
0: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하는 이제 그런 시기
1: 트레이닝을 직접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어때요?
0: 네.
1: 감당 뭐 누구나 다 좀 패스할 수 있는
0: 저 입장에서는 이제 네. 한국 군대를 이미 갔다 온 상태에서 또 한 번 또 입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 오.
0: 이제 뭐랄까.
1: 어때요?
0: 저한테는
1: 예.
0: 뭐 할만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1: 한국 군대하고 예. 비교했을 때,
0: 예, 비교했을 때,
1: 예.
0: 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1: 아, 예,
0: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좀 입대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1: 아,
0: 좀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1: 네.
0: 이제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가장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1: 아.
0: 그래서 훈련 관련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예, 전혀 뭐 그렇게 예, 누구나도
1: 예.
0: 예, 다 패스할 수 있는.
1: 하, 예. 그렇구나.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0: 아, 군복회 거기도
1: 사장님, 예, 예, 모병관님 말씀 예, 들어보니
0: 거기도 이제 더 전부 예. 사람 사는 데고 이제 거기는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병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요,
0: 네.
1: 내 귀한 자식이잖아요. 내
0: 네.
1: 귀한 자녀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파병돼 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막
0: 네.
1: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어쩌나.
0: 네.
1: 이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게
1: 예.
0: 이제 삶을 살면서
1: 네.
0: 이제 지나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보면
1: 네.
0: 제가 그걸 생활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아, 정말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1: 아,
0: 들 수 있을 게
1: 네.
0: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아마 나중에
1: 아,
0: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1: 네, 네.
0: 이제 그게 길게 봤을 때 이게 좀 더 많이 그게 이렇게 좀 와닿아서 이제 좀 많이 그런 게 기억에 남는 내가 그때
1: 네.
0: 그랬었지 막 이렇게
1: 아,
0: 이제 잘했었지 그런 생각이
1: 네.
0: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1: 그러면 제가 또 이 질문 상황에 없는 질문을 좀 드려도
0: 네네 하셔도 돼요. 네네.
1: 예. 이 베이직 트레이닝
0: 네.
1: 3개월 코스가 지나면
0: 네.
1: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 이제 그 3개월 코스가 지나게
1: 예.
0: 되면
1: 예.
0: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대 프로세스를 다 할 때
1: 네.
0: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골 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이제 사인을 하게 돼요.
1: 해서.
0: 예, 그러면 거기에 그 북캠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1: 예.
0: 그 다음 이제 그 스케줄이 이제 자기 그 잡 트레이닝 하러 알미에서 그쪽으로 그 트레이닝 센터로 보내줘요.
1: 아.
0: 그러면 이제 그 북캠프 뭐 한 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AIT 그 어드밴스드 인디비주얼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잡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1: 바로 들어가는군요.
0: 바로 들어갑니다. 한 2, 3일 쉬고
1: 와.
0: 이제 다른 트레이닝 사이트로 이제 이동을 해서
1: 네.
0: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1: 그렇군요.
0: 네.
1: 군대라고 해서 막 총수고 막 이런 훈련만 있는 건 아니네요.
0: 이제 그런 잡도 있고
1: 네.
0: 이제 그런 서포팅을 그런 친구들을 서포팅 해주는
1: 네.
0: 그런 잡들이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0: 네.
1: 게.
0: 그래서 이제 네. 딱 서머리로 얘기하면
1: 네.
0: 그 10%의 그 전투병과 그 인원들을 위해서
1: 네.
0: 나머지 90% 인원들이 이제 서포팅을 해서 그 뒤에서 백오피스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전 미 육군 복무, 이 복무가 그 장기적인 커리어와 이 사회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우선 일단 이제 그런 20년 복무를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펜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사회에서 일하게 되면 그런 거 없잖아요.
1: 네.
0: 20년 근무하면은
1: 그런 거 없잖아요. 멋들리
0: 뭐 그런 거 안 주잖아요.
1: 아,
0: 이제
1: 안
0: 연금이라고 하죠. 네. 이제 페더럴 서비스 20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 일단 거기부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7살에 조인을 하게 되면 36살에 리타이어하게 되는데 그러면 36살 아직 젊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뭐 달달이 국가에서
1: 돈이 나오고
0: 연금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자기가 37살 아직 젊으니까 뭐 다른 파타임을 해도 되고 뭐 풀타임을 해도 되고 이렇게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1: 네.
0: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very year 그리고 이제 연방 군인들은 또한 연방 정부 그 공무원들은 every year 3% 이상씩 셀러리가 매일 매년 이렇게 1월 1일부터 이제 올라가요.
1: 그렇구나. 예.
0: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민간 기업 중에 every year
1: 올라가
0: 월급이 올라가는 회사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1: 혜택도
0: 뭐
1: 많고
0: 한 달에 2.5일씩 계속 PTO 휴가 주어지죠.
1: 휴가도 주고.
0: 네. 그래서 이제 총 1년을 통틀어 볼 때 한 달은 그냥 쉰다고 보시면 돼요. 돈 받고.
1: 너무 좋다.
0: 네. 그리고 또
1: 제가 갈 수는 없을까요?
0: 지금 나이가 어떻게 해? 아직
1: 오버,
0: 젊어 보이시는데요?
1: 오버.
0: 네.
1: 아니, 제가 정답은 제가 가고 싶어. 어떡하면 네. 좋아. 진짜 이 베르비시 너무 좋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휴가 한 달 있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뭐 내셔널 할로데이 있잖아요. 국가 공휴일.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부터 쉰단 말이에요. 근데 4th of July도 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1: 네.
0: 이제 저희 이제 금요일부터 쉬어요. 월요일 이제 화요일 날에 수요일날 좀 출근하고.
1: 실질적인 이야기 말씀들 해 주시니까
0: 네, 맞습니다. 네.
1: 아주 귀에 팍팍 꽂히네요.
0: 네. 그래서
1: 네.
0: 이제 그 토를 틀면
1: 네.
0: 1년이 12달이잖아요.
1: 네.
0: 그럼 한 두 달은 논다고 보시면 돼요.
1: 좋네요. 네. 정말.
0: 이제 그럼 베네핏들이
1: 네.
0: 이제 그 민간 그러니까 그 민간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1: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고
0: 네.
1: 너무나도 베네핏이 좋고
0: 네.
1: 진짜 제가 좀 젊다면 네. 가고 싶네요. 여성들도 많이 지원하는 편이에요?
0: 여성들도 또한 이제 남성에 비해 이게 좀 많이 적긴 한데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은 게
1: 네.
0: 전혀 그런 차별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남자 여자 전부 다 이제 훈련 똑같이 받고 베이직 트레이닝 똑같이 받고
0: 맞습니다. 네네.
1: 그것만 이제 좀 패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예. 힘들지 몰라도 이제 또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것이 이렇게 컨트롤러스를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뭐 그런 차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네. 근데 꽤 여성분들 관심이 많아요.
0: 그래요?
1: 예, 그런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1: 자, 미 육군 복무가 이런 장기적인 커리어와 사회생활에도 참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시니까
0: 네.
1: 너무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최근 한인 청년들의 지원 추세는 어때요?
0: 요즘 한인 청년 세대들
1: 네.
0: 또한 이제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제 일단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1: 없어요.
0: 네, 지금 보통은 지금 하이스쿨 시니어들 아니면
1: 네.
0: 이제 대학 칼리지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1: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다들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딱히 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맞아요.
1: 실질적으로 네. 그런 거 맞죠?
0: 네, 맞습니다. 네네.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뭐 이란이랑도 이렇게 좀 뭔가 그런 뭐 그런 그 뭐 트러블이 좀 있긴 한데
1: 네.
0: 이제 뭐 저희 뭐 뭐 트럼프님께서도 이렇게 뭐 전쟁을 뭐 안 한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 네.
0: 이제 뭔가 계속 휴전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특별히 아직 뭐 알미에서 이제 뭐 거기까지 뭐 파병을 네. 가거나 그런 오더는 전혀 없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여성 지원자들을 위한 기회와 뭐 혜택 똑같다 이렇게
0: 똑같습니다.
1: 말씀을
0: 네.
1: 하셨습니다. 네. 자, 현역과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0: 우선 일단 주방위군과 네. 그 연방군인의 큰 차이점은 우선 일단 그 연방군인들은 이 페더럴 네. 연방 쪽에 이렇게 좀 소속이 된 군인들이고
1: 네.
0: 이제 그 주방위군들은 이 캘리포니아 그 미국의 50개 주가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이제 그 주에 이제 속한 군인들.
1: 아.
0: 예,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입대 전에 이제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내가 체력이 과연 될까? 이런 퀘스천이 생기기도 할 텐데.
0: 네.
1: 그 입대 전에 체력이라든가 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0: 네.
1: 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영어가 나는 좀 부족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을
0: 네.
1: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까?
0: 이제 우선 일단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우선 일단 체력은 이제 우선 입대 후에 이제 훈련소 입대하면은
1: 네.
0: 이제 그때부터 기르셔도 되고 왜냐면은 우선 일단 입대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이제 게을리지 않고 우선 일단 그 루틴 체크업 병원에 가면 체킹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키는
1: 네.
0: 얼마고 뭐 몸무게는 얼마도 뭐 눈은 잘 보이고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우선 확인을 하고
1: 네.
0: 이제 그게 아미에서 세워놓은 그 스탠다드에 맞으면은 입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뭐 피지컬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핏이 안 된다 할지라도
1: 네.
0: 이제 아미에서 이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이제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몸이 이렇게 좀 커졌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이제 그쪽에 가서 이렇게 좀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1: 네. 아, 좋네요. 영어 네. 실력이 부족한 건 어떻게?
0: 아, 영어 될까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네. 저도 이제 이민자로서 이제 1세대로 왔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하루아침에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1: 네.
0: 이렇게 러닝이 되는 게 아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더 이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대를 하면은
1: 네.
0: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이제 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 무엇보다도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예.
1: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도 아직 액센트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누가
1: 네.
0: 뭐라고 해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예. 아, 뭐 너무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막 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0: 네, 기죽으면
1: 아니,
0: 안 돼요.
1: 거기 네. 군인들이 전부 다 미국 군인이라고 네. 한국말 압니까? 모르잖아요.
0: 몰라요.
1: 한국어
0: 몰라.
1: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중 언어를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네.
1: 프라우드 느껴야 돼.
0: 그래서
1: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돼.
0: 뭐 영어 부족 또는 네. 뭐 체력이 좀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1: 네.
0: 우선 일단 도전해 보시는 게
1: 아하.
0: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 아, 고맙습니다.
0: 네.
1: 제가 젊다면 군대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모병관님께서 너무나도
0: 네.
1: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자, 미 육군에서 리더십과 자기개발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0: 가장 큰 장점은
1: 네.
0: 우선 일단 자기가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1: 네.
0: 안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쌓이기 때문에
1: 아.
0: 그런 자신감,
1: 자신감.
0: 뭐 아, 나는 미군에 있었다는 뭐 그런 프라우드가
1: 네.
0: 계속 있어요.
1: 아.
0: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뭐가 되고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런 자기가 어느 정도 계급이 차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밑에
1: 네.
0: 이제 그런 관리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또 발휘해야 되는
1: 네.
0: 이제 그런 기회도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그런 사회 나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있는 거죠. 예.
1: 아, 그렇군요. 여기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말씀 적어 주셨네요. 키가 193인데 너무 커도 안 됩니까?
0: 가능합니다. 193.
1: 193. 괜찮다고 합니다.
0: 네, 괜찮습니다.
1: 네, 도전해 보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저더러 고정하래요.
0: 네.
1: 군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우리 한인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0: 네.
1: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서
0: 네, 우선 일단
1: 마치겠습니다.
0: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1: 네.
0: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현재 많은 전화를 받고 있긴 한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것들이 아, 자기가 뭘 하고 싶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번 기회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그 자녀분들이 이렇게 좀 향후 네. 이렇게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굳이 군대를 입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지금의 계기로 자기가 2년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5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커리어를 네. 이렇게 굳이 입대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자기가 뭘 할 수 있게 좀 발 디딤판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아우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미 육군 모병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군 복무가 이런 단순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 네. 미국 주류 사회로 당당히 나가는 이 최고의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예예.
0: 아,
1: 예, 예. 자 지금까지 미 육군 모병관 이명길 모병관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자주 나오세요.
0: 아, 제가 뭐 언제든지 네. 불러주시면은 아, 네, 예, 예. 좀 뭐 언제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4: 베틀리 전 가주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8: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9: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8: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9: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0: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0: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4: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1억 달러가 넘는 공공인프라 사업을 사실상 장기간 연기하면서 도시 행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시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보일 하이츠, 또 스키드로우, 웰밍턴 등 소외 지역의 보행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인프라 확충, 횡단보도 개선 사업을 위해 총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시 관계자들은 최근 해당 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인근에서 공사 중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오후 9시 직후 웨스트 체스터 지역 사우스 세플베다 블루버드 9600블럭 월드웨이 북쪽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직경 6인치 천연 가스관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임페리얼 하이웨이 인근 세플베다 블루버드 북쪽 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앤젤레스 파이어 디파트먼트는 가스 누출로 인해 96가 동서 방향 도로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그리고 이민 신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금융범죄 차단과 함께 불법 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을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보톡스 메디케어 사기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연방검찰에 따르면 비올레타 메일리아는 불필요한 보톡스 시술 수천 건에 대해 이 메디케어의 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규모는 약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발발 이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떠안은 비용 부담만 최소 2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서 이 뉴스 탑10 실시간 업데이트 내용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나 위너가 불러준 이힐레베 디히 들어봤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이 저녁이 되면서 59도 선까지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얇은 코도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금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면서 기온이 76도 선으로 내려가 한층 더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기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시미밸리 지역의 샌디 산불을 비롯해서 리버사이드와 산타로사 섬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연기주의보가 오늘 밤 10시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LA 전역의 대기질 지수, 이 민감한 사람에게 해로운 수준 이상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이나 시니어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장시간에 이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을 닫아서 실내 공기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7시 52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아침 5시 47분 되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고 산불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탁하니까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물도 좀 자주 드시면서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해피투게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간단한 경제 스케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질 않네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7: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7: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7: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물건을 찾거나 집안 일을 할 때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해 못했던 혼잣말 어르신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혹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괜찮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요, 나이가 들면서 혼잣말이 늘어나는 현상은 심리적이고 인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억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뇌는 정보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동시에 확인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며 귀로 다시 들음으로써 정보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잣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 능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배열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특정 사물을 찾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찾고 있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 내서 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열쇠 잃어버렸을 때 열쇠 어디지? 열쇠, 열쇠, 열쇠 이렇게 중얼거리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찾는 동안 소리내 말하는 것은 물건의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건데 말 되죠? 같은 맥락에서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어, 아자 아자, 이까짓 거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 한 뒤에 분명히 뭔가 해냅니다. 네, 그리고요, 혼잣말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정신건강 전문가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면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은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타인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인간은 적막을 깨고 소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혼잣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일종의 사회적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목요일이 와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활기찬 목요일 어떻습니까? 표현 괜찮지 않습니까? 자, 기분이 아주 좋은 그런 에너지로 여러분의 라디오는 내 친구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제 반나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보내시면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 이번에 연휴가 있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와 함께 좀 힘찬 그런 오후 마무리하는 거 어떠시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할 때, 마음으로 느낄 때보다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어떤 실타래가 좀 풀린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내뱉는 것이 우리 마음을 좀 푸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목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제가 가진 남은 사랑을 여러분께 모두 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0: 네, 여러분 제가 남은 사랑 다 드렸는데 듬뿍들 받으셨습니까?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주말 초앞이 되면 아 물론 뭐 여행을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놀러 가시는 분도 계신데 반면에 아이고들 좋겠다 나는 지금 다 돈이 밀려 죽겠는데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못 가고 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 특수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주말이 더 바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좀 다른 시계 방향으로 사는 것 같아서 제가 기운 좀 나시라고 제 남은 사랑이라도 얼마 안 되지만 좀 듬뿍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변함없이 출근하셨습니다. 개근상 타셨네요. 통계님 굿모닝. 아, 예. 이 고니형님이란 단어가 전 왜 이렇게 듣기가 좋죠? 우리 통계님은 제가 만일에 한국 가면 꼭 대구에 찾아갈 거고 우리 통계님이 미국 LA에 오시면 꼭 제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인터뷰 꼭 시켜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5시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남은 사랑 듬뿍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잠시나마 음악 몇 잔 들으면서 추억으로 다녀오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알부민 이렇게 보여드리고 비타민C 얘기도 했는데 오늘은 그 NHS 내추럴 헬스의 우리 스티븐 대표님과 함께 그 남은 뒷이야기 또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두 알씩 알보미를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네, 우리 친구 하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아주 멋진 얼굴 보이시죠? 우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의 우리 스티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저만 그런가요? 조금 더워요.
1: 예. 이제 날씨가 조금 이제 여름 같은 느낌이 오죠. 근데 그래도 작년하고는 또 다르죠.
0: 그렇죠.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덥긴 한데.
1: 네.
0: 막 바람이 뜨겁진 않고.
1: 그렇죠.
0: 그늘엔 시원해요.
1: 네. 뭐 아, 그게 이거. 원래 또 LA의 또 맛이니까. 네,
0: 그런 것 같아요. 네.
1: 아, 날씨는 좋습니다.
0: 자, 이제 사실 뭐 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제 연휴가 그렇죠. 됐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연휴 때 사실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 좋은데 몸이 편히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날씨가 좋은데도 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참 불편해 하시는 분들.
1: 네.
0: 그 굉장히 속상한 얘기인데.
1: 그렇죠. 예. 정말 힘든 일이고
0: 예.
1: 참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0: 그렇죠.
1: 또 이게 뭐 몇 날 며칠 뭐 몇 개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 이제 심적인 부담.
0: 아.
1: 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이제 저하가 오는데
0: 그렇죠.
1: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이죠.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심각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0: 자, 이거는 뭐 원고에 없는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
1: 네.
0: 아, 박사님은 이제 몸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저희보다는 많이 하셨잖아요.
1: 네네.
0: 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면역 안 떨어지고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뭐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요즘 인터넷에 찾아보면
0: 네네.
1: 너무 많잖아요.
0: 네네.
1: 근데 한 가지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
0: 네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의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손님들이 오시면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현대 의학의 수능에서 가시는 분이 있고
0: 네네네.
1: 어떤 분은 이제 현대 의학에 있어서 적대적인
0: 그렇죠.
1: 위치에서 오로지 내추럴만
0: 네네.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의 스테러스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나의 스테레스를 안다는 게 뭔가 그럼 내 기분으로
0: 그렇죠.
1: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나의 스테레스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0: 아 주로 우리 그렇게 해요. 솔직히. 네.
1: 네, 사실 내 기분이 좋다. 그럼, 내가 건강한가 봐. 이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정기적인 검사 그거의 기본이 혈액검사예요.
0: 아, 혈액검사.
1: 네, 혈액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근데 혈액검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놓고 비교를 하는 상태에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 내가 병원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포기해서
0: 네.
1: 어느 정도 순응을 해야 되고 아 내가 영양제를 뭘 먹어야겠구나 하는 이 포기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0: 네네.
1: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기분 좋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0: 아,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1: 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내가 세상 이 정말 이 사회 속에서
0: 네.
1: 같이 섞여서 살고 있으면서도 나만은 속세를 떠나 뭐 이렇게 사는 거 마냥 어떤 현대 의학에 막 너무 의존하는 거 싫어하고
0: 네.
1: 적대식하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는 백해무익하다 생각하시는데
0: 네.
1: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픈마인드를 한 다음에 현재 나의 스테러스를 정확히 파악해서 왜냐하면 노력해서 안 되는 단계가 와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노력해서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풀어주실지.
1: 아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알부민에 대해서.
0: 알부민 예예.
1: 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이제 알부민 또 판매 시작하면서 알부민 프로모션도 있고 또 뭐 기존에 이제 메가구연산 천삼 농축의 프로모션도 있지만
0: 네네네.
1: 또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저희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한삼인 제품들.
0: 아
1: 거의 다 40%.
0: 예, 예.
1: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고니 씨 소개해 주셔가지고.
0: 아, 비타민 C.
1: 비타민 C. 또 아주 폭발적인 인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또 워낙에 가격이 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한 포가 3,000ml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단일로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 C 중에는 최고예요. 그것도 이제 전혀 설탕이나 단 이게 달게,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너무 시다 보니까 이제 뭐 인공 이제 스윗, 그러니까 인공 당화 그런 네네, 거를 이제 네네. 투여해서 네네. 섞어서 이렇게 이제 좀 신맛을 줄인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제품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비타민 C만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3,000짜리인데 그게 한 박스에 90포니까 석 달치예요. 근데 지금 원래는 49불이니까 한 50불 정도 예, 했는데 지금 36불이에요.
0: 아, 착하네 진짜.
1: 네, 그래서 정말 그날 이제 그 이렇게 저희 인터뷰 중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 찾아오셔서.
0: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제 기억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타민 C는 늘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빨아먹는
1: 그렇죠.
0: 거로.
1: 네.
0: 근데 사실 그 양이 굉장히 소량이었겠죠.
1: 소량이죠. 네.
0: 그래서 제 그 아는 지인도 3,000은 처음 먹어봤대요. 네. 보통 뭐 1,000ml 이하 그런데, 근데 그만큼 사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기초 체력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사실 세 달에 36불이면 한 달에 10불 남짓거리거든요.
1: 그렇죠.
0: 1년에 150불 안 되는데 그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는 투자 네.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네, 네. 빛

0: 다 미네랄이에요. 뭐 마그네슘 다 미네랄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몸에 있어요. 그런데 보충이 필요한 거, 그걸 미네랄이라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타민, 우리 몸에 없는 것 중에 100% 수용성 작용을 하고,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에 잘 섞여서 흡수가 잘 되고 배출도 잘 되는 걸 얘기하는데, 비타민 C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모든 대사작용, 그다음에 재생작용, 세포의 활동, 근육의 발달, 심지어는 뼈의 발육, 모든 거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고함량을 드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상당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알부민 소개하면서 저 어렸을 때는 알부민이 이제 주사 맞는 거로 굉장히 귀한 약으로 이제 알고
0: 그렇죠.
1: 있었어요.
0: 네.
1: 그랬었는데 그왜 그런가 하니 사실은 제가 이건 지난 얘기인데 작년에 얼마 전에 우리 조항조 씨가 와서 한국일보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날 잠을 못 주무셨다고 새벽에 간호원이 오셔서 알부민 주사를 맞았어요. 자기 영양 좀 섭취하고 컨디션 회복한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실은.
0: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어서 간이 만들어내는 알부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주사액으로 투여하는 알부민은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시각에서는 같다고 얘기하지만 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알부민 수치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3.5 그라그 그 그램에서 이제 3.5에서 5 사이에 그 게이지 안에 들어 있으면 정상인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그 기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에너지를 제대로 못 하니까 그 스트레스를 더 받고 또 이런 어떤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알부민은 내 알부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혈액에서 뽑아낸, 그러니까 혈액 검사하면 알부민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검출이 되잖아요. 그 검출되는 다른 사람 피에서 뽑은 그 알부민을 내 몸에다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부민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이 순환과 그다음에 수분 컨트롤, 그 정도의 가이제 할수 있는 알부민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알부민을 간이 생성해내면 최초 1회만 간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만 영양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몸에 필요한 데다가 전달하고 나면 알부민이 그걸 이제 극성이, 이제 전문용어로 극성이라고 하는데 그 극성을 잃어요.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던져주고 나면 그 빈통이 우리 혈액 안에서 약 20일 동안 남아 있는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냐, 이건 아니고요. 우리 혈액의 유동을 돕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해서 몸, 이 피부층에 이제 들러붙어 있는 수분들을 빨아들여서 혈액의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밸런스를 조절하고, 산소 공급에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우리 몸에 움직이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알부민이 이제 그 알부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서 만든 알부민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영양분 실어가지고 날르는 일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수분 컨트롤하는 일까지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간에서 생성된 알부민이 롱텀 케어에 필요한 거고, 숏텀에 이제 다른 사람 혈청에서 뽑은 알부민을 투여하는 게 이제 그 알부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그러니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그 이렇게 캡슐로 된 거, 물론 뭐 병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그때 얘기 들으니까 아침 먹고 두알 먹으면 하루 양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두 알로 지금 말씀하신 게 기능들이 다 형성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이내 몸에 충분한 알부민 유지가 된다면 첫 번째 근육이 잘안 빠져요. 이미 빠졌던 근육도 다시 돌아옵니다.
1: 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0: 굉장히
1: 게,
0: 중요해요.
1: 특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들어서 중년이 넘어가면 이팔 밑에 이런

0: 근육 네네. 빠진다고.
1: 네네네네네.
0: 그래갖고 이 긴 소매 입고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1: 마치 제일 많이 크게 영향이 있는 데가 허벅지고요.
0: 아.
1: 그 다음에 배 근육이에요. 아. 배 근육은 이제 빠지게 되면 사실 이제 배 근육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좀만 먹어도 배가 불룩해져요.
0: 오히려 배가 불룩해진다고요?
1: 왜? 왜냐면 배에 근육이 없으니까 내가 음식을 먹은 거를 텐션으로 막아주질 못하니까 그냥 불룩해지는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제 배에 어느 정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배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제일 빨리 소실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장기에는 maybe make sense 해요. 하지만 노화기에 접어들면 운동만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근육이 생성하는 비율을 봤을 때 운동은 30이고요. 나머지 70이 먹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꾸준하게 적정 수준의 단백질을 그러니까 섭취한다면 오히려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의 소실이 쇠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이제 방문을 내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0: 예, 예,
1: 활동하고
0: 예.
1: 팔 움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모두가 우리 몸에서 운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알부민 포뮬러는 좀 어떤 방향을 이렇게 타겟을 해서 만들어준 제품인지.
1: 네.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는 그동안 이제 단백질로만 알고 있는데
0: 그렇죠.
1: 단백질에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세분화되는데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우리가 뼈를 생성하는 에너지 이제 원료로 사용된다든지 근육 생성의 원료로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쓰이지만 에너지로 사용되고 그런데 알부민도 같은 단백질인데요. 얘만 내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내가 먹는 단백질 중에 알부민이 항상 들어있어요. 거기서 그 알부민이 아미노 알부민으로 소화가 돼서 그 내 간을 통해서 알부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알부민은 영양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알부민이 공급하는 이 공급 시스템이 많으면 내가 먹는 어떠한 영양분을 제대로 다 공급해낼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NHS 알부민 포뮬라는 그 간이 알부민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근데 간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산삼, 삼. 삼이 간을 촉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엘아르기닌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엘아르기닌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운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뭐 그런 걸 먹게 되는데 그게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몸에 필링하고 또 이 기분하고 알부민 생성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B12가 들어가는데 이 B12는 우리 이모션 컨트롤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간의 그 운동, 그러니까 간이 더 많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활성작용으로 우리가 보통 기운이 없고 막 이러면은 녹용 그 보약의 대표적인 건 녹용이죠. 녹용을 먹거든요. 이 녹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도 높은 알부민이 같이 쫓아가면서 최대한의 알부민 생성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제 주변에 보면 그 생각보다 이 좀 그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1: 네네네.
0: 이 당뇨에도 효력이 있나요?
1: 영향이
0: 있나요? 네.
1: 이제 알부민의 충분한 알부민 섭취가 당뇨를 개선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0: 아, 예.
1: 그렇지만 이미 이제 학계에 알려져 있고
0: 네네.
1: 또 연구 결과로 나온 것 중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당뇨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당뇨라는 거는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0: 네.
1: 당뇨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0: 네, 네.
1: 이 합병증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당뇨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0: 아.
1: 왜냐하면 당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이제 필요량만큼 포도당, 혈당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혈당 만들어내는 이 어떤 양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걸 더 만들어내는 형태를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0: 그렇죠.
1: 그 초과된 혈당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진할 수 있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면
0: 네.
1: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부민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0: 예, 예.
1: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알부민이 돌아다니잖아요.
0: 네네,
1: 혈액 안에서
0: 네네.
1: 얘가 수분 컨트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단백질이에요. 근데 혈당이라고 하는 포도당은 당인데 이 당은 그 특히 단백질하고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보면
0: 네네.
1: 햄버거가 탄수화물과 그 탄수화물과 가운데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0: 예, 예.
1: 우리가 항상 탄수화물과 고기를 먹게 되면 단고 맛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입맛으로도 느낄 것처럼 그 이제 그 당이 이제 단백질하고 결합을 잘 하는데 우리 혈액 안에 있는 그 알부민이 단백질이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오면 둘이 결합을 잘 돼요. 그러면 당화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알부민이 필요한데
0: 네.
1: 뭐 당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40에서 50은 쓸모없는 그 알부민이 돌아다니게
0: 네,
1: 되는
0: 네.
1: 거예요. 근데 내가 알부민을 적정 수준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0: 네.
1: 그런 쓸모없는 알부민들을 제쳐두더라도 충분한 알부민이 공급이 되니까 당뇨로 인한 나의 어떤 문제, 특히 알부민이 자꾸 망가지면 쉽게 피로를 느껴요. 잠이 그리고 식곤증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잘 부어요.
0: 부어요.
1: 네.
0: 예, 예.
1: 근데 특히 이제 하루에도 막 12번씩 감정 변화가 있는 거 그런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만약에 당뇨라고 하면 혈당 변화하고 아주 민감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부민 섭취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0: 자, 이번에 뭐 가정의 달 5월 한 달 스페셜 행사가 있다고 그러던데.
1: 네네네. 네네. 그 가정의 달로 인해 가지고
0: 예, 예.
1: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알부민 세 병을 구입하시면 저희가 원래는 한 병에 85불인데 세
0: 네.
1: 병에는 195불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0: 예.
1: 이제 메가구연산 천삼 농축액은 이미 너무 잘 알려졌지만
0: 네네.
1: 메가구연산 45불이지만 세 병 구입하시면 110불.
0: 네.
1: 천삼 농축액은 두 병 사시면
0: 네.
1: 저희가 한 병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삼인 제품들 전품목
0: 네. 네.
1: 다 40% 디스카운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비타민 C
0: 역시
1: 네.
0: 40%.
1: 비타민 C도 40%. 정말 뭐 좋은 가격에 또 이번 기회에 정말 장만하셔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자 여러분 알다시피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입니다. 코타풀 3층 334호이고요. OTC 카드도 물론 환영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213-177-8866 277-8866 다시 한번 스페셜 행사 말씀드리면 메가구연산 3병에 110불 천삼 농축액 2병 구입 시 천삼 농축액 1병 더 증정하고 알부민 85불인데 3병 구입 시 195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C도 40%니까 36불이니까 여러분 3병 사시면 100불인데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내 몸을 위해서 드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비타민C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라서 전 가족이 좀 다 먹으면 좀 더 밥맛도 좋고 피로도 덜 느끼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장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고 지역번호 213-277-8866입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1: 네네. 특별히 이제 뭐 가정의 달 맞아서 저희가 준비하는 이 프로모션이
0: 네네.
1: 또 이렇게 이제 이 프로모션 또 지나면 1년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참에 이제 오셔서 좀 준비 필요하신 것도 챙기시고, 특별히 이제 알부민.
0: 네, 네.
1: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0: 네.
1: 누구나 복용하면
0: 네.
1: 그만큼의 소득이 생길 수 있고 또 나를 미연에 예방하면서 좀 롱텀
0: 와.
1: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 자, 우리 크리스님께서 NHS 네. 물건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은 평을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무쪼록 대표님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1: 아, 네네.
0: 네, 화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7: 홈쇼핑월드 신터블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8: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9: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0: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9: 2133885600, 2133885600.
10: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9: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0: 융자나라 좋은 나라.
9: 융자라면 콜미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융자 나왔어요.
12: 우와, 빠르네.
13: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4: 이제 걱정 그만.
15: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6: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7: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8: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9: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20: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21: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네, 우리 함께 친구해요. 야, 좋다. 자, 비비안님 즐겁고 반가운 시간 출석 신고합니다. 우리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녀딸 픽업하시고 산후안 카스트리트 리아노 인앤아웃에서 편히 시청하고 계신다고. 인앤아웃 하다 보니까 그 프렌치 프라이에다가 그 프렌치 프라이에 그 애니멀 프라이라는 걸 시키면 소스를 그 다우즌 아일랜드 소스를 얹어주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인앤아웃 가끔 생각납니다. 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아이고 아저씨 세인트님, 유익한 방송 즐거운 노래까지 라디오는 내 친구가 엄청 좋은 방송이라고 고마워요. 네, 행복한 저녁 되시라고. 그곳은 이제 금요일날 오전이겠네요. 자, 우리 통계님 지금 출근 통근버스 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종로에서 JS 함께합니다.

0: 네, 아이고 재즈의 종로에서 오늘 날씨하고 딱 어울리는 노래고 우리 세인트님하고 통계님은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 미국 LA에서는 월요일이 이제 노동절이라서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황금 연휴 많은 분들이 날씨도 좋고 그래서 많은 그 여행을 떠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진님 신청곡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이 시간. 세인트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연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통계님 절에 가신다고요? 부처님 오신 날 아, 그러시군요. 아, 예, 4월 초파일이죠. 한국에 저는 서울 살았으니까 조계사 쪽에 가면 아주 굉장히 큰 행사들을 치르곤 했었죠. 밥도 맛있게 얻어먹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참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떤 종교를 가지시던 자기가 가서 정성스럽게 남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글쎄요. 우리 순철님 젊음이 좋네요. 노래가 싱싱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목요일인데 이거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 날씨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러분 내일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여러분 안내 방송 들으셨겠지만 코리아타운 플라자의 특별 상설 할인 매장 고베펄 그룹과 함께하는 생방송 공개 방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탱자 차차차 한미옥 씨와 함께 제가 둘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이벤트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다. 혹시 내일 뭐 바쁘시지 않으면 코리아타운 플라자 들으시면 제가 한미옥 씨와 같이 방송하는 모습도 보고 좀 구경도 하시고 그런 즐거움도 만끽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어떻게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1시부터 방송을 할 때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점심을 좀 챙겨 드렸는데 이제는 뭐 4시가 다가오니까 점심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고 혹이라도 점심을 거르신 분들이 계시면 좀 이른 저녁 드시는데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국수 종류 많이 먹지 않나요? 저는 항상 그 콩국수 예 코타풀 맞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에 그 LED 있는 그 앞에서 우리 저 한미옥 씨와 저와 3시부터 5시까지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무대를 잠시 옮겨서 거기서 이벤트 생방송을 진행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화면으로는 못 뵐 것 같고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제 기억으로 처음인데 우리 권 교수님이 신청곡 주셨네요. 아, 근데 멋진 곡이에요. 해바라기에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달러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4: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스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3: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4: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달러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3: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5: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0: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1: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2: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1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6: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김태곤의 송악사 첫 곡입니다. 통계님하고 함께 같이 듣고 싶으시다고요.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순철님께서 한국에는 4월 초파일이라고 해서 김태곤의 송악사 오래간만에 통계님과 함께 같이 들었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좀 앞에 목탁 소리하고 새 소리가 김태곤 씨참 이렇게 삭가 쓰고 TV에 나오던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 기억에 많이 가슴에 남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자, 로라님 퇴근하셨네요. 운전 중이신 것 같네요. 아이고, 이 노래 기운 좀 내시죠. 자, 갑니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0: 오빤 강남 스타일.
1: 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오빤 강남 스타일. 우리 로라님, 이 노래 다 듣고 좀 흔들고 운전하신다고. 아이고, 신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신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신청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아주 또 이렇게 날씨가 좀 덥고 조금 지치고 이럴 때는 이 영양식, 보양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점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또 만나는 얘기 좀 한번 한껏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란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도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시며 우리 SK 사장님 반갑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0: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9: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0: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9: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0: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11: 베틀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1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3: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4: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1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비비안님 맞습니다. 분수 때 있던 자리, 그 자리 맞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점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6: 네, 안녕하세요.
15: 네, 지난번에 뵙고 꽤 오랜만에 뵀는데.
16: 네네.
15: 어디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16: 네, 바쁘긴 뭐 그냥 요새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15: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저희 방송국 건너편이죠. 아로마 센터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알토란 농수산 직판장.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아주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얼핏 기억나는 게 미루과에도 있었고 뭐 미숫가루도 있었고 장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16: 네.
15: 자, 소개 좀 해주시죠.
16: 네, 우리 집 그 대표적인 그 메인 그 상품은. 네. 사실 송이버섯이에요.
15: 아, 송이버섯. 네,
16: 송이버섯이. 네네. 이제 시즌 9월 달부터 나오면은.
15: 네.
16: 아, 9월, 10월, 11월. 12월 초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한 3개월.
15: 네.
16: 송이버섯 시즌이라. 네. 그거를. 네. 제가 판매하다 보니까.
15: 네.
16: 그 송이버섯은 진짜 건강식품이거든요. 그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소나무 밑에서만 나와요. 그게 송이버섯이.
15: 아, 소나무 밑에서만.
16: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송 소나무 송자 써가지고 송이버섯이에요. 그게.
15: 아, 예.
16: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얼린 거하고 말린 거밖에 없어요.
15: 네네.
16: 그게 이제 9월달 돼야 그게 나오는데
15: 네.
16: 그걸 판매하다 보니까 아, 건강식품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지금 팔고 있는데
15: 네.
16: 아, 장어.
15: 아.
16: 민물 장어인데 진짜 내 팔뚝보다 더 큰 거예요.
15: 오.
16: 그런 그 장어를 제가 모로코에서 들어오는 거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고 아, 한국에서 그 보리굴비
15: 네네.
16: 특대 지금 마켓에서 파는 거는 틀려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15: 네.
16: 그 보리굴비 있고 거기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저 미루과이.
15: 아, 미루과이.
16: 미루과이는 예, 예. 이제 후로준 된 거.
15: 예예.
16: 다 다듬어가지고 깐 거 아주 기가 저 그냥 먹 풀어서 물에 녹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15: 네네.
16: 아주 아주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15: 네. 뭐
16: 지가 어, 백날 얘기해봐야 드셔보셔야
15: 먹어봐야 맛을
16: 하니까,
15: 알지. 예, 예.
16: 예, 와서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귀리 미숫가루라고
15: 아 미숫가루 예예
16: 예. 예, 이거 다 한국성 건데
15: 지금 그 갖고 오신 거 같은데
16: 예, 제가 여기 한번
15: 들어서 요 초록색에
16: 예, 여기 예. 귀리 미숫가루 1kg 짜리예요. 이게 1kg인데 지금 이게 제가 2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5: 네,
16: 그런데
15: 네, 네.
16: 이거 20불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15: 아.
16: 지금 키로가 그러니까 저 1kg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900g이 1파운드니까 450g이 1파운드니까 이게 1000g이면은 2파운드가 넘는 거예요.
15: 그렇죠. 그렇죠.
16: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지금 20불에 판매하고 있고 또 지가 우리 집에 아주 또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는데
15: 네네.
16: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 도라지를 구중구포 해가지고 아홉 번 쪄서 아홉 번 말린 거예요.
15: 아, 도라지를?
16: 예. 근데 아, 이게 지금 예, 보다시피 예. 아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진공 포장을 해서 이거 샘플로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한 10뿌리가 돼요.
15: 네.
16: 10뿌리인데 굉장히 커요. 이게 도라지가 하얀 건데 이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15: 글쎄 지금. 색깔이 네. 검정이네요.
16: 이게 지금 네. 저 내가 저 흑도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한국서 아주 유명한 그 박사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15: 네.
16: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 뭐냐면은 그 바이러스 차단하는 것까지 이게 돼가지고
15: 네.
16: 기침 감기 또 그 저 어 저 뭐야 그 아주 우리 한참 그 저 많이들 죽었잖아요.
15: 네,
16: 바이러스
15: 네,
16: 그 저
15: 네, 네.
16: 독감도 아니고 그 왜 저 이거 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안 나지. 그것까지 차단하는 거 이게
15: 아, 예.
16: 그 정도로 아주 보약의 보약.
15: 아,
16: 네, 이게
15: 그렇군요.
16: 저 사프린도 많고,
15: 네네.
16: 그 웬만한 그 홍삼이나 뭐 산삼보다 이게 더 좋다고들 그래요.
15: 아,
16: 이게 지금
15: 그렇구나.
16: 이거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0불입니다. 10불이 넘는 건데.
15: 아, 10불이 넘는
16: 거예요. 이거 50불에 판매하고 있고.
15: 네.
16: 그 이제 또 다른 거 우리 집에 이제 대추도 있고. 뭐 미역 무슨 뭐 저 도라지 그냥 무쳐 먹는 도라지 그리고 시애틀 고사리가 있어요 제가.
15: 아 고사리.
16: 예, 시애틀 예, 고사리는 예. 지금 내가 알기로 딴 데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15: 네네네.
16: 지금 그거를 내가 몇백 파운드를 작년에
15: 아.
16: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데
15: 네네.
16: 하여튼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거 팔고 있습니다.
15: 아 그렇구나.
16: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어 그 저기 한국에서 온 취나물도 있고
15: 아.
16: 뭐 하든 뭐 건강식품 많이 팔고 있어요.
15: 아 그렇구나.
16: 네 그리고 저 이 도라지도 도라지 청도 있어요. 청.
15: 아 도라지 청.
16: 네 이렇게 아. 저기 뭐 그 도라지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싸요. 20불밖에 안 해요. 그 하나에.
15: 아.
16: 그러니까 도라지 감기나 목감기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와서 사서 드시면 좋을 거로 내가 알고 있어요.
15: 아 그렇구나.

0: 방송에서 얘기하면 못절 말되고 활력, 정력 아주 최고예요.
1: 아니, 방송에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왜냐하면 정력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어떤 남성의 상징, 남성이 기운 나게 하는 거니까
0: 내가 이
1: 좋은 겁니다.
0: 장어는 뱀 종류잖아요.
1: 네, 예,
0: 나도 그렇죠. 옛날에 한 50살 때 내가 그 뭐 지금은 나이가 지금 많이 모지 그 한국 가서 내가 뱀을 먹어봤는데
1: 네네.
0: 진짜 효과 있더라고.
1: 어.
0: 그 이 장어도 진짜 좋아요.
1: 어.
0: 그 저는 그 양념 안 하고 그냥 후레쉬한 건데 바로 얼려가 진공 포장했기 때문에 그냥 녹여서 구우면은 구워서 참기름이나 아니면 소금 같은 거 찍어서 드시면 돼요. 뭐 양념.
1: 아, 양념이 안 돼 있는 거.
0: 네, 안 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양념해서 팔더라고요. 마켓에. 네,
1: 그럼요.
0: 근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
1: 아.
0: 그리고 양념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달짝지근한 게.
1: 그렇죠.
0: 좀 그렇더라고. 나도 사서 먹어봤는데. 네. 그 양념한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저 양념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좋아요. 그리고 구우면은 이게 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두꺼워지더라고.
1: 오,
0: 이 장어가.
1: 예.
0: 그러니까 하여튼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몇몇 분들 여기 지금 LA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저 파티할 때 동창들 파티할 때 그걸 사다가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엄청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애청자분 중에 비비안님이 미루가이 넣고 찌개나 국 끓이면 달짝지근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0: 네, 진짜 네. 좋아요.
1: 네.
0: 그리고 이거 새끼 이렇게 다듬어 다 그 알 빼고 껍데기 빼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네, 다듬어 네. 놓은 거기 때문에
1: 네.
0: 주부님들이 저 갖다 드시기가 좋아요. 아주 그 저
1: 아.
0: 프레시하고.
1: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제 기억에 오래전에 마켓을 가면 이렇게 좀 조개인데 뭐가 좀 낀 주걱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뭐냐고 했더니 그게 미루가리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이제 마켓에서 다듬어서 주더라고요.
0: 예, 예, 예.
1: 근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그걸 먹었어요. 제 기억에.
0: 네, 아니, 맛있게 먹을 수가밖에 없는 게
1: 예.
0: 맛이 있다고.
1: 예, 근데
0: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1: 점점 갈수록 별로 그렇게 마켓에 보이지도 않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를 먹잖아요. 사시미 먹는다고 그랬는데 그 회 별로 안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이렇게 궁금해한 적도 많았었어요. 네.
0: 구덕이라고 미국말로 난 구덕이라고 그러더라고.
1: 네네네.
0: 일본말이 미루아이고.
1: 아.
0: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 사실 우리나라에 게 없으니까 그냥 킹 클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하든.
1: 그러면 지금 이렇게 냉동이 잘 포장돼 있는데 사서 드시려면은 그냥 녹여서 드시면
0: 네,
1: 되는
0: 예,
1: 건가요?
0: 그러면 돼요.
1: 아.
0: 예. 그리고 저 연어도. 알래스카에서 온 연어.
1: 네.
0: 연어가 내가 알기로 그 오메가3가 제일 많은 게
1: 그렇죠.
0: 연어예요.
1: 네, 네, 근데 네.
0: 내가 연어를 나도 그 저 고소 먹는 건 좀 뻑뻑하더라고. 근데
1: 네, 네.
0: 이거 사시미로 이것도 먹으면은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연어가.
1: 아, 연어가.
0: 네, 그리고 아주 연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1: 네, 네.
0: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아주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색깔도 좋고.
1: 네.
0: 하여튼 뭐 별로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은 와서 드시면은 진짜 좋아요 몸에.
1: 아, 그러시구나.
0: 괜히 뭐 이것저것 그런 것보다 우리 집에 그 장어, 연어 그리고 보리굴비 그 좋고.
1: 네.
0: 하여튼 그 지금 이 귀리 미숫가루도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먹으면 변비도 예방하고 여기 지금 내가 써 있는데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 푸드에게 타임즈가 선정을 했어요.
1: 예,
0: 10대.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귀리인데 이게 사실 미국 애들은 이걸 뭐냐 오트밀이에요
1: 예,
0: 이게.
1: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귀리인데 이거 한국 거예요. 아주 그 몸에 좋은 거니까 아침에. 이거 그냥 한 잔 먹으면은 밥 한 끼 먹는 거고 똑같아요.
1: 보통 이제 식사 걸러시고 가시는 분들이
0: 네.
1: 이렇게 미숫가루에 뭐 꿀이랑 같이 해서 한 잔 껄쭉하게 드시면 한 끼 식사 드신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먹고 있는 건데
1: 네.
0: 꿀이 지금 제가 석촌꿀이라고 그래가지고 타운에서는 저 웨스턴 백화점 거기 저 미스터 최가 팔고 있고 저도 팔고 있고 저 두 군데서 파는데
1: 네.
0: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그 석촌 꿀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꿀이에요. 타운에서는 꿀이 잘 손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꿀은 골라서 먹어야 돼요. 마켓에서 그냥 막 파는 꿀 막 사 먹으면 가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네, 코레, 네.

0: 꿀에다가 뭐 설탕을 비벼가지고 뭐 그러는데 예. 나는 그거 솔직히 좀 그렇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주 꿀은 지가 좋은 거 팔아요. 그리고 식초도 한국서 온 거 있는데 발효시키는 식초 있죠. 네. 아주 고급 식초예요. 이거는 음료수로 먹는 식초예요.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양념할 때 쓰는 게 식초잖아요. 지금은 네. 한국에서도 음료로 먹어요. 그런 티스푼 하나에다가 꿀 티스푼 하나에다가 해서 아침 미지근하면 꿀을 절대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안 돼요. 그 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그건 완전 설탕물 먹는 거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40도 그러니까 뜨뜻한 물 그런 뜨뜻한 물에다 꿀 그 티스푼 하나 넣고 식초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은 신장 콩팥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게.
1: 그런데
0: 지금 네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은 네. 아주 큰일 나는 게 콩팥이에요.
1: 그렇죠.
0: 재생도 네네. 안 돼. 근데 그 내가 그 보니까 꿀 그거 티스푼 하나에 네. 그 식초 하나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저 위장에도 좋고 위장 뭐 이거 저 간 또 그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 특히 신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신장은 한번 지금 벌써 60 넘어가면 신장이
1: 그렇죠.
0: 다 조금씩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더 안 망가지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같은 거 아침에 뭐 별거 아니니까 네네. 아침에 드시면은 여러 가지로 몸에 좋으니까 그래서 좀 드시면은 하여튼 교포 여러분 저 내가 지금 좋은 그 팁을 드린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우리가 꿀하고 식초도 제일 좋은 거 한국서 온 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오시면은 아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그 우리 그 제 아는 분이 어느 그 노래교실 모임에서 취나물 밥을 해 오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밥에다가 취나물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런데 반찬도 없이 양념장 하나하고 비벼 먹었는데 어이 맛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밥 와가지고 밥 반찬 따로 이렇게 먹지만 요새는 그렇게 우리 지금 송이버섯 같은 거 밥에 넣어가지고 송이버섯 송이밥 앞에 먹으면 기가 막혀요.
1: 전 송이밥 못 먹어보고 송이는 제가 몰랐는데 그 바로 나온 송이 뭐 꽤 비싸대요. 그거를 그냥 찢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랑 먹어봤는데 야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0: 근데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얼려놓은 송이버섯이 지금 몇십 파운드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송이버섯이 안 나오니까
1: 네.
0: 이거 지금 얼려놓은 거 갖다가 뭐 차로 끓여 먹어도 되고 밥에 넣어서 송이밥에 먹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서 라면 끓일 때 라면에다 넣어 먹어도 되고
1: 송이를 라면에다가
0: 아유 라면에다 넣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또
1: 그래요? 응. 이야
0: 그러니까 얼린 거 싸요. 지금 파운드에 내가 25불 파니까
1: 네.
0: 그 얼린 거 고 먹어도 돼요. 얼린 거는 말린
1: 먹어도?
0: 거는 고서 못 먹어요.
1: 아, 말린, 네,
0: 말린 거는 티로 먹고
1: 예, 예.
0: 뭐 이렇게 불렸다가 나물 같은 데 묻혀 먹어도 되고 밥할 때 밥에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예. 그 송이가 아주 그렇게 좋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내 자랑만 했는데
1: 아니 자랑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애틀 고사리도 사실은 취나물 그렇듯이 고사리도 이렇게 밥해서 먹으면 양념장이랑 비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고기 같아요. 고기. 그 시애틀 고사리가 특히 내가 한국서 온 고사리도 있어요.
1: 예, 예.
0: 한국서 온 것도 있는데 그 나물이 그렇게 몸에도 좋고 하여튼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한번 오세요.
1: 네, 그러니까
0: 한번 오시면 이제 예.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그 송이버섯 차를 항상 끓여놔요.
1: 그러세요.
0: 네, 그래 오시면 네네. 내가 차도 한 잔씩 드리고 또 뭐 선물도 좀 드려요. 선물. 선물도 드리니까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야. 야, 이 사람 뭐 이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나 그럴 거예요.
1: 그러시구나.
0: 진짜 내가 많이 줘요.
1: 네, 그러시구나. 자. 우리 H님께서 위치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비비안님이 친절하게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요. 예, 그렇습니다. 알토란 농수산물 아로마 빌딩 2층에 206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발효된 식초, 또 석천꿀, 보리굴비 거기다가 아, 민물장어, 그다음에 미루가이, 아, 진짜 이 뭐 나한테는 몸에 좋은 그런 것들만 각종 다 지금 질비에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아, 미루가이는 한 번쯤 사서 꼭 드셔 보시는 게.
0: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킹 때문에 그 아로마가 좀 파킹이 좀 복잡해요. 근데 오시면은 제가 티켓 이렇게 찍어드리면은 공짜야 공짜.
1: 아 공짜구나. 그러니까 편안하게 차 대시면 돼요.
0: 차 편안하게 대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 오픈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거기 써 있는데 요새는 내가 좀 피곤해서 그냥 5시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323-855-3181이니까 전화 주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기다렸다가라도 하니 장사할 거니까
1: 아, 예, 예. 예,
0: 저 오실 분들은 전화하시고 오세요.
1: 예, 323-855-3181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로마 빌딩 안에 2층이고 206호고 파킹은 우리 사장님께서 발레 티켓을 주시니까 아무 염려 안 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가 보통 뭐 몸을 보신한다 생각한다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여기 지금 알토란 농수산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해절까지 뭐 꿀이 됐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늘 우리가 사실 접해왔던 장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 안 돼 있는 장어니까 살짝 구우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소금 뿌려 드셔도 되고 뭐 간장을 발라 드셔도 되고 여러분 입맛대로. 근데 장어는 또 보니까 깻잎하고 먹어야 또 맛있더라고요.
0: 깻잎.
1: 그 깻잎 향이 딱 나는 게 장어는 그게 또 별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0: 하여튼 장어는 몸에 좋아요.
1: 네.
0: 우리 남자분들 특히
1: 네.
0: 먹으면 진짜 아주 그냥 불끈 아주 그
1: 네, 네,
0: 그런
1: 네.
0: 그 어떤 기분에도 좋아. 기분에도.
1: 그럼요. 너무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루가이를 여러분께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미루가이 저는 그냥 초장에 발라 먹으니까 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0: 와사비 찍어 먹어도 되고 초장에는 네.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죠.
1: 그렇죠.
0: 뭐.
1: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또 아까 보여주신 그 구중구포 아홉 번 증포시킨 흑도라지도 있고 그다음에 발효된 식초.
0: 흑도라지는 그 보약이에요 보약.
1: 아 흑도라지는
0: 보약이라고 얘기해야 돼.
1: 네네네.
0: 그게 지금 구중구포라는 게
1: 네.
0: 그 지금 우리 그 홍삼 같은 것도 그게 다 쪄서 말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홍삼도.
1: 네,
0: 근데 그 세 번
1: 그렇죠.
0: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1: 아.
0: 이건 아홉 번을 해가지고
1: 아.
0: 하니까 하여튼 그 옛날 그 조상들이
1: 네.
0: 다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로 이렇게
1: 그렇죠.
0: 해서. 도라지를 구중구포 해가지고 흑도라지로 만들었을 때는
1: 네네.
0: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1: 그렇죠.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한번 드셔보시고 지금 저 옥스퍼드의 그 저 정비공장하는 강사장하고
1: 네.
0: 또 여기 저 몇 분이 그렇게 먹어요 줄창.
1: 그러시군요.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우리 대표님 나오셔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아홉 번 증포한 도라지, 또 정력의 최고인 민물 장어, 또 별미인 미루가이, 또 한 끼 식사로 대용할 수 있는 귀리 미숫가루, 또 시애틀 고사리 취나물, 거기다가 발효된 식초, 또 진짜 꿀 석청, 보리굴비까지 아마 한 바퀴 휙 도시면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0: 우리 가게가 근데 네. 어피스 비슷하게 조그매요. 사람들이 이게 내가 텔레비 광고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MBN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 라디오 서울 광고 듣고 오신 분들이 어우 가게 와서 보면 조그마니까 뭐 광고 나갈 때는 큰 줄 알고
1: 아~
0: 와가지고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좀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가게가 적어 그런 사람이 근데 적으면 뭐 있을 거 있는데
1: 아니 뭐 무슨, 가게가 크고 작군 소용없어요.
0: 글쎄 요새 그 가게세도 비싼데 크게 얻어가지고 저는 못해요.
1: 사장님 가게 크게 해서 렌트비 비싸면 물건이 비싸야 돼요.
0: 글쎄 그러니까
1: 렌트비 내려면 그렇잖아요.
0: 네,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저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1: 네.
0: 한번 와서 보셔야 되니까
1: 네.
0: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와서 봐야지.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지역번호 323-855-3181 자 지금 바로 위셔 아로마 센터 2층입니다. 206호 주차는 아로마에 하시고 오시면 사장님께서 발레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함께 좋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0: 네, 저는 그 장사에 대한 어떤 그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네. 사실 막 그렇게 수단 있게 할 수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네. 그냥 물건 내가 지금 좋은 거 갖다 놓고 네. 그저 양심껏 하니까 네. 오셔서, 왜냐면 어떤 때 안타까워요. 사실 저 흑도라지 같은 건 다른 집이 없어요. 네네. 이 한국서 내가 직수입해서 갖고 네. 온 거고, 뭐 귀리 미숫가루 같은 것도 지금 키로에 20불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1: 그렇죠.
0: 이게.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거 좋은 물건이 있는데 모르셔서 못 오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방송 듣고 오시면은 제가 저 송이버섯 차도 한 잔 서비스하고 네. 또 다른 거 뭐 내가 서비스할 게 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20%치 사면 내가 20%치를 드려요.
1: 알겠습니다.
0: 진짜. 네. 와보시면 아마 이거 뭐야 20%치 산데 뭐 이렇게 많이 줘 이럴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한번 오시면은. 네.
1: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토란 농수산물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윌쇼 아로마 2층 206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7: Korean Air.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9: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0: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9: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0: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9: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1: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2: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2: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4: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2: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4: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1: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2: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1: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2: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 네, 비비안님,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과 함께합니다.

네, 아이고 신청곡 신중의 아름다운 강산. 이 노래는 워낙 대곡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중현 씨가 부르지 않고 이선희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을 하고, 조금 가창력이 있다는 가수들은 앞다투어서 이 노래를 멋지게 불러줬는데, 원곡이 6분 30초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아, 이해하시고. 예, 이렇게 그 미인이라든가 신중현 씨가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멋진 노래들을, 뭐 커피 한 잔, 우리가 아는, 너무 아는 노래들이 많죠. 참 훌륭한 작곡가 덕분에 우리가 귀호강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H님 오셨습니다. 젊어 좋겠다.

0: 네, 아이고 무명전설에서 탑세븐에 들었던 우리 이룬의 이제는 훌륭한 가수죠, 순철님. 그렇습니다. 신중현의 이때 장현의 미련이 있었고 김추자의 무인도, 원래 무인도가 정훈이 씨가 부르기 전에 원곡은 김추자 씨가 불렀었어요. 패티김의 이별, 윤한기의 별이 빛난 밤, 이런 것들이 빵빵 터졌던 그때. 아, 참 추억의 노래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그랬습니다. 우리도 참 좋았던 시절, 장현 씨는 LA에서 미련이란 카페를 했었죠. 많이 뵀었다고. H님, 이룬의 씨 딱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쉰소리 목소리가 매력에다가 최연과 태진아 얼굴이 같이 멋있어 보여. 키가 1m83이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노래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쉬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래 젊어 좋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성의 못난 놈 아시죠? 못난 놈. 그걸 작곡한 김도일이란 작곡가. 보릿고개 아시죠? 그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가 이번에 무명전설에서 히트곡 미션에서 줬던 노래인데 아마 조심스럽게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아, 권 교수님 행복한 시간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2: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3: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2: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3: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2: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3: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2: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3: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4: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5: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4: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5: 우메캔.
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4: 감사한다면,
5: 사랑한다면,
4: 역시 우메캔.
5: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띈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3: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3: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해요.
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부입니다.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내일은 3시부터 3시간에 공개방송을 하게 돼서 얼굴은 못 뵙고 목소리로 우리 탱자의 차차차 우리 탱자씨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견 교수님 신청해 주신 한 곡 한 곡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니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이곳의 유일한 방송인 것 같아요. 예, 최희준의 월급봉투는 제가 월요일날 들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했다가 자 미리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못 뵙고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도 변함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야 로라님 야 왜 네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내일 불금 잘 보내시고 황금연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3: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0: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9: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0: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9: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0: 판사 후보 마리아...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즉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여기 비판이라고 번역된 것을 판단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도록 하면은 이걸 judge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꼭 criticize, 비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judge, 판단하지 마라. 즉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로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네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을 하지만은 돌아서면 우리도 남들 모르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하는 차이점이지 정치인들 보니까 걸리지 않으면은 마치 정직한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참 눈에 거슬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판, 판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별과 분별, 차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은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성취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느냐?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질문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는 것은 구별의 문제입니까? 차별의 문제입니까? 자, 구별이 뭡니까? 영어로 distinguish라고 할 수 있어요. distinguish, 구별하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구별하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distinguish.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하고 어른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대화를 어떻게 더 설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것이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까지 될 만큼 구별하고 차별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이라는 것은 구별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차별이 무엇입니까? 아이하고 어른하고 구별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대우라는 것은 차별이에요. 남자하고 여자라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된 것, 이 남자하고 여자의 구별까지는 이것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여자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것이 차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다 의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린 의인이잖아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니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특별히 차별인 경우에 불공평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분별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이다 비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말투가 달라지고 배우가 달라지고 월급 주는 것을 다르게 한다면 그건 차별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옷을 잘 입었다든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옷 입은 것이 허루슴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저 사람 괜히 우리 교회 와서 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그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다 할 때에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이러한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대하고 차별해서 사귀고 이 모든 것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요 로마서 2장을 쓸 당시에 바울이 염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유대인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차별을 했어요. 남자 여자가 있으면 여자에게 차별을 했고 어린아이들을 차별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해서 평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고 차별적인 대우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판단, 판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또 뭐냐면은 우리 분별하는 것과 그리고 비난하는 것이 있어요. 즉, 영어로는 discern, 분별하다. 요것이 판단해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혼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건 사실 때 이게 어디서 만든 물건인 거 보시죠. 이게 한국에서 왔나? 아니면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나라에서 만들어서 왔나? 그거 분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야채를 먹을 때에 골고루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분별해가면서 균형 있게 먹는 것, 이거 죄 아닌 거예요. 이게 판단이에요. 이것도 판단이고 헤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분별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얼마큼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의 의미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의미의 판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악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또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의미에서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은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든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깨우치고 잘못된 것은 배척하고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자 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많이 바뀝니까? 포용주의로 바뀌잖아요. 포용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자. 다른 모든 종교인들도 우리가 존중하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하고 화목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 따라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것 가지고 헤아리지 마라. 이런 주장이 대세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죄하는 의미의 비난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치 나는 완벽한 자로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어떠한 좋아하는 것, 이러한 선입감과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러한 판단, 헤아림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른 종교들을 이러한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것은 이건 신앙을 떠나서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논할 때도 비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설명을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 이거는 보여진 거잖아요. 즉 내 눈이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흠, 잘못은 눈의 티와 같이 작아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가요? 여기서 말하는 들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의 허물, 과거,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서부터 더러운 생각,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서 안 미워하는 척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보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은 그 티 좀 빼라, 보기 참 사납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만 당시의 유대교의 그 종교적 예식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라도 손을 물로 씻어서 씻은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만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더럽다고 정죄합니다. 그를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뱃속에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에 있어서 첫째,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해서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헤아리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정죄하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셨어요?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 들보다 빼셨습니까? 그거 빼라는 거예요. 그거 빼야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계속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며 헤아린 것 하지 않되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살펴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는 않았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뽑으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날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도록, 아니 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님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즉 뭐냐면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영어의 표현이 있잖아요.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 저 사람이 망하든 이혼을 하든 저러다 죽어서 지옥에 가든 That's his life. 뭐 이런 식의 자세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서 내 눈의 들보를 빼고 저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를 빼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경을 두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가문이나 모든 것 볼 때에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로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

일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사람은 나는 교회 직분을 맡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자기의 들보를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건 벌써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던 시점이었어요. 즉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지가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과거에 있었던 그 들보를 그는 늘 기억했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그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내는 것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헌신한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다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함 받는 의로운 삶 사는 것 아니에요. 나 믿음 지키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아이들만 아프지 않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고 그 뒤에서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밝혀볼 수 있고 그 티를 빼려줄 수 있는 이 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 믿는 이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이제 기록에 보면은 거기 가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거의 다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또 감옥 들어가서 결국은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도 알았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자기는 그의 목숨을 드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도 눈에 들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들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봤었어요. 우리 베드로 하게 되면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은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 이래요.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말이 떠올랐어요? 바로 곧 몇 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줬어요. 그러나 사울의 부활한다는 말씀을 미리

0: 해줬어요. 근데 그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즉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 눈 속은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또 see,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썼어요. 왜냐하면 내 눈 속에 들보는 안 보여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지를 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 있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 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한다면은 밖에 버려서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기 때문에 그 직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모든 것이 불법적인 것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빛은 뭐예요? 등불입니다. 램프예요. 기름이 타서 없어짐으로써 빛을 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길이 어딘지 모르고 길을 보여 웅덩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눈을 뺄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서 실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다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빼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는 장로 중에 장로요, 아니 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른 되는 대표적인 사도였어요. 근데 그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교회에 가장 어른 되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본인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겸손하죠. 과거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 위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그게 바로 들보였어요. 그거 다 빠져나가고 그는 이렇게 겸손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대 먹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 백성의 의로운 삶은 이렇게 우리 눈에 들보가 다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눈을 영의 눈을 떠지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6절에 지금까지 한 내용과 이게 연관이 없는 말이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돼지와 개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죠.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고 할 때에 구걸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애원하는 자세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린 당당하고 존귀하며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한 게 아니라 여러 그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제사장들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대화를 보세요. 거기 보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불리하잖아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한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즉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훌륭하다고 수고한다고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을 교훈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참남하도다 감히 네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금식한다 하고 금식을 안 하고 먹고 마시니까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는 것을 즐겨한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의를 위해 살아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치 개나 돼지가 그 거룩한 것을 분별 못하고 진주를 분별 못해서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의로운 길입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버인 새 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다란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그래서 사람이 내 질문을 똑같은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에게, 느낌이나 감정에게 호소하여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21세기에 빠질 수 없는 이 질문이나 답변의 최대의 장소는 바로 인터넷. 요즘은 AI가 대세 아닙니까? 2020년 현재 수많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순위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종합 추론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ChatGPT가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예, 프로그램 언어 코딩을 하는 그러한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오피스 분야에 가장 권위가 있는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요, 예, 어떤 실시간 검색이나 트렌드 조사 또는 학술적인 연구할 때 도움이 되는 AI입니다. 미드저니라는 이 AI는 이미지 생성이나 또 아트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AI입니다. 커서라는 이 AI는요, 예, 프로그래밍이나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AI이기도 합니다. 11랩이라는 AI는 음성 합성화나 오디오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서가는 AI입니다. 감마라는 AI는요,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데 있어서 예, 유익한 AI고요. 런어웨이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는 비디오 만들기나 또는 사람 영상 편집에 예, 권위가 있는 AI입니다. 디플이라는 AI는 바로 다국어 번역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편지나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도움이 되는 AI입니다. 요즘 많이 여러분 핸드폰에 쓰는 제미나이라는 것은 예, 위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갖춰 있는 종합적인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AI를 사용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전통적인 AI 가운데 하나입니다. AI 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수학 문제를 드립니다. 예. 5348 곱하기 3256 더하기 예, 540 거기다가 예, 탄젠트 뭐 로그 25 이렇게 해갖고 막 계산하라고는 수학 문제를 딱 드렸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계산할까? 그럴 때 이 아이는 이거를요 예, 10의 13승이나 10의 15승 1조나 100조 이상의 속도로 계산을 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게 빠른 AI여도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지식과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가 다 모아있는 서버가 동시에 셧다운되면 이건 고철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기가 전력이 부족하면 AI는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세계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예,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 예, 지구가 더 불타고 빨리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AI를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 광케이블이나 통신망이 끊어지면 인공지능은 그냥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인공지능 AI라 할지라도 묻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변호사를 선정합니다. 그때에 누구를 선정하는가, 어떤 변호사를 선정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피엔스,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처럼 평생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어떻게, 누구에게 묻는가, 어디에게 묻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에게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게 묻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게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 가장 나중에 묻곤 합니다. 때로는 아예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어려운 문제,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에 주제 선거로 정한 시편 119편 105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두 절의 성경 구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묻는 기준이며 그리고 기도는 답을 듣는 통로다라고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어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로는 답을 듣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여러분께 드린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등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등불은 저 멀리까지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랜턴이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처럼 멀리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비추지 않고 내 앞길에 한두그럼 앞을 비추는 등불이지만 등불은 어둠 속에서 내 가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 제 인생 전체를 보여주세요. 내 인생의 10년 앞을 보여주시고 20년, 30년 앞을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욕망이요 사람에게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10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이요 현재 내 앞을 비춰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원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올해의 주제 선고의 두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천국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자의 아주 절박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은 어떤 기도할 때 꼭 부르짖으라라는 이 기도의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의 태도,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생각해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멋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기도도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박한 마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필요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고 말이 멋져야 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환자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가장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까? 부르짖으라.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천국 비밀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박함으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가지 표현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응답을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있는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이거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알지 못하는 딱 쏙 빼고 그냥 크고 은밀한 것으로 응답해 나오면 아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니면 침묵도 하나님의 기도와 거절도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되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들어주시거나 아예 하나님이 거절하셨거나 그렇게 확실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시 않았을 때도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것도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지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구나, 응답이 지연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거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 두 번째는 즉각적인 해결만이 기도 응답이다라는 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고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 그 지연되는 과정 속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고 항상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아닌데도 기도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나는 아직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는 못하지만 거기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란 변화는 막혔던 길이 뚫려서 길이 새롭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서 상황이 정돈되기도 합니다. 기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연되고 더디 응답되는 그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알지 못하는 응답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나님께 평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지연될까 그렇게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 미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박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물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였을 때 그 앉은뱅이가 즉각 일어나는 것처럼 당장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닙니다.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33장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인가 하면 기다림과의 싸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럼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다리면서 기다림과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변화를 주실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자리, 치열한 싸움의 영적 싸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깨달을 수도 있고 먼 훗날에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나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림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사람의 본성과는 우리 본성의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작정하면 마치 약속을 잡는 것처럼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진다, 언제 사람을 만난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과 바람과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2월 1일 날 이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약속하면 언제까지, 투데이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날과 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일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기다리면서 하나님 언제쯤 이루어집니다 라고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하십니다. 응답될 것이다, 보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지막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은, 세 번째 기도란 AI 컴퓨터처럼 지식과 정보를 얻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료를 입력하면 답이 척척척 나오는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세상의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 하나님은 응답을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모든 인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 눈과 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자라는 이 주제로 올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먼저 묻고 말씀으로 답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답할 때에, 기도로 먼저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꿰어 맞추는 합리화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듣고 기도로 답하다. 성경적인 순서는 말씀,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순종입니다. 거꾸로 기도를 하고 말씀하고 내 뜻에 맞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509년 전 유럽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주장과 함께 그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오직 성경이란 뜻입니다. 기도를 말씀 앞에 세우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나의 인간의 방법을 먼저 다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서를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각종 문제들, 또 결정해야 할 그런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때에 기도로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계획을 할 때나 시작할 때나 무언가를 할 때,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먼저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펼쳐놔도 응답이 없겠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먼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이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확신을 주시고 작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을지라도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길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게 내가 나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한 해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고 기도로 답하셔서 작을지라도.
1: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5: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어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까 전체 2092만 7천 가구 중에 31%인 664만 3천 명이 나홀로 가구입니다. 그 중에 절반 넘게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왜 혼자 사느냐? 뭐 홀로 되신 독거노인도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서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혼자 사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혼자 사니까 뭐 누가 간섭할 사람도 없고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편한 점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도 되고 컵라면을 맥주 끓여 먹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아파 누우면 누군가 보살펴 줄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 당할 때 누가 옆에서 같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아플 때 누가 내 병을 위로해 준다면, 간호해 준다면 참 힘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아도 혼자인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혼밥을 먹어도 주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외로워 눈물 흘릴 때도 힘내라, 그만 울고 일어나라,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증인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자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린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사명이 무엇이 깨달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면 그 삶이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투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그 뜻을 이뤄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어디인가를 살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른인들이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그의 앞길을 정해주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그 길로 갑니다. 아예 대학 갈 생각하지 않고 나는 빵 잘 만드는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내가 제가 좀 빵집을 열어 경영하는 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빵집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빵을 사러 오게 만드는 그런 사장님이 된 분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은 공부에 전념해서 교수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재능을 주신 분은 또 예술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각자 각자가 자기의 주신 탤런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받은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맛있는 음식으로 온 가정을 기쁘게 하고, 구역장은 구역을 살리고 변화시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때때로 인생의 길이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혼 속에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항상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진 우주적 고독입니다. 코스믹 로니네스라고 합니다. 늘 그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이 말라서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마음의 갈팜을 채우려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이와 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서 주님을 찾으며 주여 내가 고통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용도 목사님의 제자인 변종호 교수님이 계셨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순복음신학교에서 편입을 해서 공부할 때 변종호 교수님 통해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몸이 아프세요. 폐병을 앓으시고 온몸이 허약해서 양말을 겨울에 다섯 켤레 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온몸을 그냥 옷으로 감고 다니시는데, 나이 30대부터 폐병으로 저분은 몇 년 못 산다, 몇 년 못 산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평생 아픈 그분을 붙들어 주셔서, 옛말에 골골 80이라 하더니만 한 90세까지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조용규 목사님 동생분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신학교에 본서들하고 당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돼 그래갖고 이끌어서 목사 되신 분이 조용목 목사님, 조용차 목사님입니다. 근데 힘드셨는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인생이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거야요. 이응하고 기억 차이하여. 그런데 살아보니 혼자 살아도 외롭고 괴롭고 둘이 살아도 외롭고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참고 견뎌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괴뇌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참 힘들고 어렵고 아마 일반 환자보다 고통이 몇 배로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 교수님은 본인이 암을 네 번이나 앓으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병을 치료하다 청구하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진하영 교수님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구 태생인데 집이 어려웠습니다. 봉제공장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했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원래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가 덥부덕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속상했는지 호적의 이름을 안 올려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있어도 네 살이 될 때까지 존재가 없는 겁니다. 네 살이 되어서야 겨우 이름이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정신과 레지던트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가 그만 낙방합니다. 내가 재수하느니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오겠다. 홀홀단신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공부합니다. 본인 말로 맨 땅에 헤딩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보스턴에 가서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미국 전체 의과대학생 중에 상위 3%의 성적을 얻어가지고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정신과 레지던트로 의사로 합격을 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주차하고 집에 기어들어 왔는데 그때로부터 온몸이 근육통, 몸살, 오한, 온갖 병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원래 본인은 건강하고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하고 왔던 그런 건강한 그 체력을 가진 분인데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으니까 유명한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서 검진을 받는데 병명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의사 12명이 병명을 못 찾아냅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병명을 찾는 중에 세 번이나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고 겨우 6개월 만에 병명을 찾아냈는데 이름도 복잡해요. 신경맥의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증. 자율신경 장애로 말미암아 어지러움, 구토, 실신이 늘 수시로 다가와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난치병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의사인 자기가 그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어지럼 쪽으로 15분도 되도록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옆에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견딜만 하니까 주신 것이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병과 싸우면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나면 아파서 또 버린 누워있고 지난 5년 동안 약 2년 가까이 누워있으면서 그가 병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저 유튜브 팔로워가 약 140만 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140만 명. 그 유튜브를 보면요 굉장히 감동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금한 것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기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나면 강연을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 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이 귀한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 교수는 고백합니다. 의사로서 20년을 살아온 나지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히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환자보다 그럴 수 없는 환자가 더 많다는 사실은 늘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각종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 믿고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이상의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꼭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 전전전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러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은 비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며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 마리아야 부르셨습니다. 외롭고 지친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 만나셨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난 내용을 찬송으로 옮긴 것이 찬송가 442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0: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고 홀로 내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계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붙들라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그리고 전 세계 국제정세는 참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관, 심지어는 믿었던 관계나 또 건강, 또 좋았던 모든 환경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리고 정말 크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그리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이 불안과 혼돈과 이 재앙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단코 이 마지막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처처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면에서만의 이 혼돈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 말세 주말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함, 이 진정한 자유함,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흔들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이러한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동치 않는 아살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이죠.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그런 초라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견고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도, 그리고 뭔가 얻었던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의 충격과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흔들어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그만 그냥 뒀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계속 외부의 충격이 끊임없이 흔들어 대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10년, 20년, 100년입니까? 거의 3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의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지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확장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번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은 적 있습니까? 재앙이 없는 적 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앙과 전쟁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아살루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네. 소유하셨는데 인상이 그래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를 이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그런 뜻입니다. 예? 또한 감사를 유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복음을 깨달아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죠.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반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접촉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그 심령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에 참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은 지금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막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이 기묘한데 허송세월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냥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 떠내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흔들어대는,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아니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점점 더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요즘 피부로 느낄 만큼 몹시 흔들리는 이 세상, 전쟁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인간관계, 영적 정신적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들어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0: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대거 나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두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이들 두 명이 이스라엘로 압송된 뒤 제3국으로 추방이 됐고 결국 한국 시각으로 22일, 그러니까 이미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의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 감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한국인이 탑승했던 가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서 이 선단이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자지구 해상 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입장문을 바로 발표했는데요.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결국 선단 나포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네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해전법은 봉쇄구역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그래서 선단 규모와 크기, 또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로 이렇게 선단을 나포하게 됐다. 필요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인 비난이 들끓고 있죠. 이런 가운데 무력과 폭력까지 써가면서 이 가자지구 구호선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것 거의 20년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마지못해 붙잡은 활동가들을 풀어준 것인데 왜 이렇게 구호 활동을 못하게 하는지, 민감하게 여기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2010년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이 튀르키예 구호선인 마비 마르마라호에 전격 투입됩니다. 당시 저항하던 활동가들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해서 모두 10명이나 숨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유혈 진압, 국제사회의 큰 비난을 받았죠. 이스라엘은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후 무려 20년째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군사 장비 반입을 막는다는 것인데 네, 이스라엘 정부는 구호선 활동을 봉쇄를 깨려는 어떤 정치적 홍보 행위로 규정을 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구호단체들은 늘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접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죠. 네, 어쨌든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은 상당히 나빠져 있습니다. 이란은 물론이고 또 인근 국가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기독교 상징물을 파괴하고 또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올리면서 세계적인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합법성만 내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 보입니다. 수백 명을 이미 석방하거나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했고요. 다행히도 한국인 두 명 이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편 국제구호단체들은 가자 구호선단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이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아버지인 트럼프는 가보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아들의 결혼식을 아버지가 가보려고 노력하겠다라는 얘기. 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내가 결혼식에 와주기를 당연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석하려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식에 가도 욕을 먹고 안 가도 욕을 먹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네, 어쨌든 뭐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상황인데 대통령의 아들을 버젓이 이런 때 결혼식을 올리게 하고 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아버지가 그 결혼식에 간다는 것 전쟁 상황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요. 이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정치적 논란에 대해 무심한 편인데 이번에는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면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영국의 가디언은요. 미국 내 가솔린과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아무리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해도 이 파티성 행사에 나서는 모습이 결코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니면 전쟁 중인데 군 최고 통수권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본부에 앉아서 지휘를 해야지. 어떤 쪽이십니까? 네, 이번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보수 성향 언론 매체를 거느린 미디어 황제라 불리고 있죠. 루퍼트 머독이 자신의 아들과 이념 경쟁을 겨루게 됐습니다. 머독의 둘째 아들인 제임스 머독이 최근 진보 성향 매체 인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인 제임스 머독 측은 최근 성명을 내고 뉴욕 매거진을 비롯해서 Vox.com, 복스미디어 팟캐스트 등 이 세 개의 미디어를 3억 달러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개 매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미디어입니다. 네, 아버지 루퍼트 모독은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포스트 등을 거느리면서 보수 성향 미디어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데 아들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추구하는 보수적인 편집 방향에 줄곧 반기를 들어왔고요. 이미 여러 번 지분 상속 문제 등으로 충돌했고 사실상 아버지와 결별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모독의 아들이 결국 자신만의 미디어 제국을 따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요. 아들이 인수한 진보 성향 언론과 아버지의 보수 언론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 소비자 만족도 지수가 발표한 2026 통신, 휴대폰, 스마트워치 조사 여기에 따르면은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문 소비자 만족도에서 81점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애플이 2위겠죠? 몇 점이었나? 80점. 단 1점 차로. 1점 차로도 이긴 건 이긴 거죠. 네, 지난해에는요, 삼성전자 애플이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 최고급 스마트폰 평가에서는 특히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S 시리즈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84점, 꽤 높은 점수로 네,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폴더블 폰 부문, 이게 접는 전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두를 달렸는데요.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내놓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에 이 아이폰 18 프로 모델과 함께 폴더블 폰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긴 합니다. 가격이 약 2,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애플의 폴더블 폰 시장 진출로 인해서 시장 경쟁 구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부문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나란히 80점을 기록하며 공동 1위를 나타냈네요. 전반적으로 스마트워치의 소비자 경험 특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전체 휴대폰 산업 만족도는 79점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1% 상승했고요. 작년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씩 부진해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그래서 관련 소식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티켓 가격 얘기인데요. 뉴욕시와 관련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고요. 요즘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서 개발도 아주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 비만을 넘어서 고도 비만까지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9: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9: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0: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2: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2: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1: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2: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4: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5: 누구랑? 우리끼리?
14: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6: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7: golfpromi.com.
18: 우리 장님 주말에 뭐 해?
16: 골프.
18: 누구랑 해?
16: 프로랑.
18: 어떻게 해?
16: 골프 프로미에서.
14: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6: golfpromi.com.
19: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이죠. 한국일보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단순 비만을 넘어서서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 바로 이게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라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물질 레타트로타이드의 임상 3상 80주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임상시험은 환자군에 따라 4mg, 9mg, 12mg으로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진행됐는데요. 이 시험 결과에 따르면 12mg 투약군은 80주간의 평균 체중 감량이 28%에 달했습니다. 네, 이건 평균이고요. 거의 절반에 달하는 45%는 사실 이 기간 동안 이 체중 감량폭이 3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것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비만 대사 수술, 위 크기를 잘라내고 위에서 소장으로의 우회로를 만드는 등의 외과적 수술을 일컫고 있죠. 주로 고도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인데, 자, 이런 실험 결과가 맞다면 그리고 꾸준히 지속된다면 최종 상용화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외과적 비만 수술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네, 얼마 전에는 멕시코 시민들이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월드컵 티켓 가격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부담이라고 말하기까지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뭐 몇 년치 생활비를 모아야지 살 정도라고 하니까요. 아예 포기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미국에서 티켓 가격 역시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추첨으로 뽑힌 시민 1,000명에게 단돈 $50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는 이번 대회의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치솟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월드컵이 열리도록 도운 노동자들이 이 비싼 표값 탓에 경기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50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뉴욕에서 라테 5잔 값이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한 밥값보다도 요즘은 커피값이 더 비싸잖아요. 특히 뉴욕에서니까. 한 $10? 말 되죠? 자, 뉴욕시는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 추첨 응모 사이트에서 시민들의 응모를 받게 됩니다. 하루에 응모 가능 인원 5만 명이고요. 개인당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응모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내내 한다면 최대 6번까지 응모할 수 있는 것이죠. 당첨자로 통보받은 사람들은 1인당 최대 2장을 장당 $5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뉴욕시는 혹시 있을지 모를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번 이렇게 받은 티켓은 양도 불가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잘하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행운의 티켓 당첨자에게는 경기장까지의 왕복 버스 교통편 역시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네요. 네, 맘다니 뉴욕시장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네요. 뉴욕에 살고 있다면 뭐 응모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어제 전해드렸었죠.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인이 있다는 소식. 그런데 백악관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의사의 본국 귀환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감염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에볼라 대응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서 백악관이 직접 이 콩고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의사 피터 스태퍼드의 미국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스태퍼드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서지 글로벌 소속 외과 의사로 현지 병원의 유일한 외과 전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볼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 기존에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있는데 이 해당 변종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사망률은 최고 50%로 알려진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네, 관계자들은 백악관 내부에서 에볼라 감염 가능 환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과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은 그를 미국으로 데려오길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논의가 길어지면서 그의 치료만 지연됐고 스태퍼드는 결국 독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내 일각에서는요, 미국 내에 있는 중증 전염병 병동 등 좋은 치료시설로 그를 데려와서 치료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치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태 그리고 직장생활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4명 가운데 3명이 최근 6개월 내에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과 커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보통 이하 응답이 62%

내리는 증상.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안타깝지만 번아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울증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장 큰 차이가 대상의 특정성과 휴식 후의 반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주로 일이나 특정 역할,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간병, 이렇게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무기력한데 퇴근 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생활 할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번아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조금 차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휴식 후의 회복력. 번아웃은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네,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우울증은 아무리 오래 쉬거나 잠을 오래 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함 그 자체로 이 번아웃과 구별지어집니다. 자, 이로써 번아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벌써 해결책이 나왔죠? 네, 오늘 금요일 오늘만 꼭 참으시고 또 다가오는 긴 연휴 동안 좋아하는 일,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아마 화요일에는 번아웃이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8: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7: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8: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7: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한국인은 밥심. 김수전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2: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

0: 세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전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전기 상품권.
0: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 전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 전기로 오세요.
2: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한국 관련 소식은 사건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네, 이런 사건들은 조금 적었으면 좋겠네요.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한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무려 12억 원 상당을 인출 또는 이체한 60대 아내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0대 A씨는요, 지난 2018년 7월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2021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오랜 기간 신장투석을 받아온 상태였고요. 특히 숨지기 2개월 전인 2021년 9월에 낙상사고를 당하면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다음 달에 의식 저하 상태에 빠지고 같은 달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자,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바로 이틀 뒤에 A씨는 남편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고 또 2억 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도 4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날은 의료진으로부터 남편이 임종 과정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자, 이후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또 5억여 원을 추가로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명의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금과 이체 행위는 남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 액수는 피고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기 때문에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다거나 재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또 망인은 이 사건 불과 1년 전에 피고인의 예금 인출 행위를 엄격히 통제한 바 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망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를 인지한 직후부터 망인 명의 계좌에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 단 5일 만에 급박하게 예금을 처분했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재산을 사실상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 한 행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판시하면서 집행유예이긴 합니다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신고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요, 지난 19일 밤 홍성군 홍성읍 한 대학교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대학생 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당시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학생들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걸렸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을 찾아가서 보복성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 김규리 씨 아십니까? 네, 최근에 신명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화한 영화가 있었고요. 여기서 김건희 씨 역할을 맡았는데 싱크율이 꽤 높았다고 하죠. 그 배우 김규리 씨가 북촌 한옥마을에 거주를 하는데 이 주택에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20일 밤 9시쯤 김씨 자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김규리 씨와 또 다른 여성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다행히 이 강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주택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A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김규리 씨는 골절과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여배우 집에 들어가서 또 여배우가 다치는 사건, 얼마 전에 그 애프터스쿨이라는 걸그룹으로 또 배우로 유명한 나나 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격투를 벌이다가 어머니도 다치고 본인도 꽤 많이 다쳤던, 하지만 강도를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강도가 오히려 고소를 했던, 네, 그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북촌 한옥마을은 관광지로 워낙 유명한 곳이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밤에는 물론 거주자를 위해서 통행 제한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밤 9시 한국에서는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닌데 강도가 참 대담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배우 김수현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김세희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유포하고 증거까지 조작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핵심 결론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에 고 김세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경찰은 김세론이 사망에 이른 원인도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 이 김수현 사건은 지난해 3월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2015년부터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김수현이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됐죠. 그런데 이때 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김수현 측이 사건 증인을 회유했거나 위협했다는 허위 사실도 함께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은 가로세로 연구소 측, 그러니까 이 김세희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배포했다고 봤습니다. 또 그러면서 김세희가 근거로 내세운 자료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도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의 이름을 김수현으로 바꾸고 이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넣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재생했던 김세론의 음성 파일도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남녀가 사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에게 성착취를 당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남았었고요. 김수현 씨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로써 하소연했던 부분 많은 사람들이 썩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만 결국 앞으로 김수현 씨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월마트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월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월가는 어제 공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2027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75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주당 $2.9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월마트가 장사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마트는 최근에 매출은 견조한 상태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커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마트는 전국에 약 5,200개의 매장과 함께 자체 물류 배송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이 그대로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50%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의 지시는 물론 이란 내부의 합의는 농축 우라늄이 우리 이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있을 때 이란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종전 요구한 차이가 좁혀지고는 있다라면서도 농축 우라늄의 처분 문제 또 농축 권리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라는 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이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종전 협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드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2: 혼잡을 피해 미리 투표하세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느 투표소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시려면 plan.lavo.gov를 방문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투표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제공합니다.
3: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6: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6: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홍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이탈리아에서 10대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직후 중증 알러지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알러지 증상을 철저히 관리해온 터라 가족과 친구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 카소리아에 거주하던 아드리아노 도르시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평소 자주 찾던 젤라또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몇 입 먹은 직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급히 코르티손을 투여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드리아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어린 시절부터 우유 단백질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은 음식을 먹기 전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했고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며 이 해당 가게 직원들도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아노는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과일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현지 수사당국은 아이스크림을 담는 스푼이나 기계에 미량의 우유 단백질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유 알러지는 면역계가 우유나 우유가 함유된 식품에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흔한 식품 알러지 가운데 하나로 주로 소의 우유가 원인이 되지만 염소나 양의 우유 역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아동가족 전문 심리상담사가 공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동들을 불법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에 위치한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아동가족심리상담사로 근무해온 조셉 토스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연방대배심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스는 한 웹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한 공중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화장실에 이용하던 8세에서 12세 소녀 8명과 여성 2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FBI는 지난해 12월 토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과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디지털 기기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스는 보석 없이 연방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주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FBI는 토스의 직업 특성상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토스에게 추가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시 당국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3: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보건 지원 축소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세계보건기구와 콩고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방역 최전선의 보건기관들이 극심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1월 탈퇴를 완료했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세계보건기구가 에이즈를 비롯해 소아마비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에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당시에도 나왔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이 콩고 같은 지역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급격히 약해진 게 사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콩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약 600건이고 이 중 무려 139명이 사망하면서 치명적인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도 빠르게 군사력과 방위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에게 정보를 제공한 미국의 정보 당국자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된 이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드론 공격을 더 강하게 감행할 수 있다라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빠른 군사력 재건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은 지원,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12: 5월 22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입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채택됐는데요. 유엔 총회가 2000년 12월 이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한 이 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좀 보존하고 또 유전 자원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경고 앞에 있는 우리는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오늘을 좀 더 무게 있게 느껴야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20일 오늘이요. 한 미국인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주문을 합니다. 뭐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이렇게 화폐처럼 쓸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는 할 수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피자 가게에서는 그냥 적선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비트코인 만 개를 가지고 피자 두 판을 주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는 것은요. 그 피자 가게 비트코인 만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늘을 비트코인 피자 데이로 부른대요. 그래서 피자를 나누어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자를 먹으면서 꽤 가슴이 쓰릴 수도 있는 오늘입니다.

네, 이 시간 모닝 리포트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은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좀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라고 오히려 좀 초조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사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김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 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오늘은요. 스시와 비빔밥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시. 스시는 일본 사람들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대 전에는 육식을 즐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육식을 하더라도 생선으로 대체했는데 바로 이 생선, 아주 큰 찬 음식입니다. 그래서 스시는 붕어를 잡아서 내장을 없애고 나서 절인 것이 스시의 원형인데 일본 스시, 당근다라는 그런 일본 말이죠. 또 주방을 스케바라라고 하는 거 역시 당근은 곳이라는 곳인데 스시발, 스시는 이 새콤한 스의 발음 산을 얘기하는 거고 시는 수독, 독을 음독 발음한 건데 그래서 스시가 되는데 마치 우리 김치가 지, 묵은지처럼 지의 원형이 있듯이 말입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수성된 스시를 최고의 음식으로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을 일반 대중들의 일반적인 음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비빔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궁중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궁중 음식설이 있고 동학혁명 때 여러 사람들이 서로 많이 빨리 먹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역시 한솥밥입니다. 즉 사람을 모으는 전통적인 방법 우리는 옛날 한식구 한솥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법도 있는 집에서는 다른 상놈과 첩을 따로 먹인다 해서 우리 양반들은 씨앗솥이라고 해서 씨앗솥에 따로 하고 우리 상놈과 첩들은 따로 밥을 했다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역시 전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한 식구 가족을 한 식솥이라고 부르듯이 한 솥밥에서 시작된 것이 비빔밥의 원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빔밥이 드디어 화성행 우수선에 한식 비빔밥이 탑재될 수 있다라고 발표됐습니다. 왜 비빔밥 화성행 가능성은 우리 시애틀 한인이죠. 세프영 조씨입니다. 즉 조씨는 나사 현재 진행 중인 이 딥스페이스 푸드 챌린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전 세계 20명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한 명인데 그 해당 프로그램이 바로 탐사 우주인들의 영양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적인데 이 화성행 비빔밥 즉 가장 주목적 화성 3년 우주여행 통해서 가장 재보급이 필요 없이 식량을 충당할 수 있어야 되고 우주인 4명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지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여야 하고 이러다 보니 다양한 맛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조리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 그래서 바로 이 시애틀 한인 셰프 영조 씨는 도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어벤져스 팀을 꾸렸다라는 얘기인데 즉 옛날 나사에서 40년 동안 근무해서 얻은 노하우, 그러한 음식을 우주 제작하는 그러한 자연요법 사람들과 여러 팀을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뜸도 같이 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뜸이야말로 우주인의 필수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4: 213-388-5600 213-388-5600
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5: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5: 213-388-5600 213-388-5600
6: 융자 나왔어요.
7: 우와 빠르네.
3: 홈쇼핑월드 신터부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7: 99세까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두 달 정도와 마찬가지로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뉴스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협상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합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는데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여전히 쟁점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봅니다. YTN입니다.
13: 나토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방관영 ISNA는 이란과 미국이 합의 틀 마련을 목표로 메시지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협상단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초안 작성에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몇 시간 전에 양국의 메시지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종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결이 지연되면서 테헤란을 찾아 공식 합의 발표를 도출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 일정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복수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알자지라가 인터뷰한 이란 고위 관료는 해당 보도가 핵 합의에 적들이 퍼뜨리는 선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물질을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식 역시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통신 IRN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등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추측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를 각자 발신하면서도 협상 최대 난제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바라는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먼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스웨덴으로 출국하기 전 이란과 협상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몇몇 좋은 신호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 협상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한 데 이어서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며 종전 기대감을 다시 한번 키웠습니다. 이란의 고위 소식통들은 양측의 종전 요구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미국과 종전 협상을 위해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는 중이라고 협상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놓고는 단호합니다.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에 대한 양국의 동상 이몽도 들으신 대로 여전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이 무료이길 원한다며 그곳은 국제수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고문이자 중동 외교가의 주요 인사인 안와르 가르가시가 이란이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가시 고문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안보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할 확률은 50대 50이라며 이란이 항상 그렇듯 과도한 협상을 시도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자신의 쿼드를 과대평가하는 탓에 수년간 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이번엔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서방과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곤 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2라운드의 군사적 대립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며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한 휴전만을 목표로 기저에 깔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발판을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안 요소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료 부과 체계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움직임이어서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민 네자드 주 프랑스 이란 대사는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 제공과 항행 관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며 해당 항로의 혜택을 누리려는 국가들도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체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상황 개선을 원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아민 네자드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미국이 이란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50대 50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말 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헐리우드는 벌써 움직였습니다.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유니버셜 픽처스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연출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손잡고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의 극적인 구출 작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며 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명백히 이 전쟁이 쓸모가 있고 마이클 베이 감독에게는 특히 더욱 그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격추된 미군을 찾는 작전은 베이 감독의 번개 속도와 같은 프로젝트를 촉발했다며 할리우드 전쟁 영화는 보통 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나오지만 베이 감독의 이번 프로젝트는 전쟁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 나섰다가 지난달 초 공군 소속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가 적진에 추락하자 미군은 최대 36시간이 걸린 대담한 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베이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최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위험성이 컸던 작전 중 하나에서 부름을 응답한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라며 이 영화는 우리 군인들의 진정한 영웅주의와 흔들림 없는 헌신을 기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과거 오바마 정부 핵 합의를 깨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족쇄가 작용하고 있다. 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오바마 전 대통령 때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빚어낸 딜레마다라는 지적입니다. YTN입니다.
6: 지금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리며 판을 엎었습니다.
14: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6: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맺은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4% 미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판이 깨진 지금은 무기급인 60%까지 치솟아 트럼프가 마주한 협상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15: What President Trump now has to do is frankly get them to again agree to what they already agreed to, which should underscore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that we're finding ourselves in.
6: 결국 이란의 우라늄을 남겨두는 식의 타협은 트럼프에게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오바마보다 나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에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6: Then they come back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they give us a stupid it's a stupid proposal. Nobody would take it. Although Obama would have taken it, Biden would have taken it. What they took was far worse.
6: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16: I'm in no hurry. You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no hurry. I just, ideall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6: 오바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일정과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란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은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12: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7: 1250만 불 1250만 불.
18: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9: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7: 주 7일 24시간
19: 3237828600 3237828600.
17: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20: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2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2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21: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22: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3: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22: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3: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22: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3: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1: 베틀리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2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왔던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 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지난주 미국 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말라 이같이 말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LA를 비롯해 뉴욕과 덴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등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 통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토안보부가 국제선 여행객 여권 심사와 수화물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 국경 보호국 인력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오레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뉴욕 JFK 공항이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은 국토안보부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도시와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체류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 캘리포니아, LA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이기도 합니다. 한편 캐런베스 LA 시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 이민 세관 단속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어제 아시아계 매체들과 라운드 테이블의 간담회를 열고 월드컵과 올림픽 기간 치안에 각별히 신경 써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스포츠 행사는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국제 행사라서 경기장 인근에서 LA 경찰뿐만이 아니라 주 방위군 등 연방 요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은 지원을 받는다 해도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캐런 베스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 세계가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길 바라지 미국 거리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걸 보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 초 이민 세관 단속국이 시유지, LA 시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 개솔린 가격을 둘러싸고 대형 정유사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SNS를 통해 이번 연휴 기간 운전자들에게 쉐브론 주유소 이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쉐브론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라고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당부했습니다. 주정부 측은 브랜드가 없는 일반 주유소 기름도 똑같은 정유소와 관로를 거쳐 공급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며 정유사들이 브랜드 이름을 내세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쉐브론의 개솔린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갤런당 평균 최대 80센트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고유가 원인을 두고 주정부와 정유업계 시각은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쉐브론 측은 주유소에 안내판을 내걸고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현지 일자리보다 해외 원유를 선택해 비용을 키웠다며 주정부의 까다로운 기후 변화 정책과 전국 최고 수준인 갤런당 70센트 유류세가 고유가 주범이라고 맞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 대학가에 연사들이 초청돼서 말을 합니다. 그중에 AI 기업들, 구글 CEO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졸업생들의 엄청난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미국 소식 전해드릴 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에게 주식이나 채권, 국부 펀드 지분 등 보편적인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그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아왔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어떻게 대비시킬지 등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로 인해서 기업의 감원 결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최고 시속 140마일로 연결하는 초고속 버스 구상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초기 연구 단계지만 실현될 경우 캘리포니아 장거리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실험적 프로젝트 똑같은 말입니다. 고속철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수년째 지연되면서 돈은 엄청나게 쏟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지원금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총알버스는 기존의 프리웨이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장거리 버스 시스템입니다. 계획상 버스는 샌프란시스코와 LA를 연결하고 향후 센트럴밸리, 샌디에고, 세크라멘토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난관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 차량이 시속 85마일까지는 비교적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급제동, 곡선 구간 주행, 차선 변경 등 안전 문제가 급격히 커진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속 140마일급 버스가 운행되려면 기존의 차량과 분리된 전용 차선, 초정밀 제어 시스템, 자동 주행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많죠. 네, 총알 버스, 이 역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완공되는 데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들 것이다 라는 반대론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연방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뉴욕 맨해튼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살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 의해서 전격 연행됐습니다. 이 사태는 뉴욕 남부지법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민당국이 사법부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연방법원 판사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민세관단속국이 맨해튼 이민법원에 상주하며 이민자를 연행한 것은 잔혹한 구금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동포 및 동포단체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대표 메일을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조치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문의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셔서 대표

0: 플랜 보험료를 평균 29.1% 인상한다라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5% 인상 이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대폭 인상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페이스가 최대 21만 3천 달러에 달하는 다운페이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주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 페이스는 오는 6월 6일 제30회 연례 주택구입 박람회를 앞두고 한인타운 내 사무실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행사 계획 그리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박람회를 통해 1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칼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스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죠. 이에 따라서 일부 성인은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야 이 캘프레시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정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적용 대상은 18세부터 64세 사이에 신체 건강한 성인 가운데 14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수혜자들이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해당 수혜자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캘프레시 혜택은 3년 동안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남가주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조직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국적의 원정 절도단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콜롬비아인 남성 4명을 조직적 주택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22일 업랜드의 산안토니오 하이츠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적인 절도범들과 달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와이파이와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했으며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위장용 무선 카메라와 위조 차량 번호판 등 치밀한 범행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용의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작물과 절도 공구, 전파 방해 장비 등을 대거 확보했으며 이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아동 착취 소탕 작전이 벌어져 수백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의 아동이 구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지역 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작전을 벌인 결과 아동 착취 혐의로 341명을 체포하고 아동 40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로스앤젤레스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합동 단속반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몇 주간 실시했으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오렌지,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벤추라 등 5개 카운티 전역에서 전개됐습니다.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관들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위장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고작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에게는 아동 성악대물 제작과 소지, 유포 혐의는 물론 아동 대상 음란 행위와 미성년자 유인 시도, 인신매매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미등록이나 보호관찰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온라인 아동 착취 범죄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면서도 우리 단속반이 포식자들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방화벽이 되어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에사이리 연방검사는 부모가 최전선의 방어벽이 되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직원으로 일했던 40대 남성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려 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컬버시티에 거주하는 42살 크리스

0: 크리스토퍼 존슨을 펜타닐과 필로폰 유통 목적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맥아더 파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경찰이 그의 차량 내부와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펜타닐 142g과 필로폰 46g을 무더기로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존슨의 차량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해독제인 나록손 스프레이와 주사기, 의료용 폐기물 용기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히 존슨의 소지품 중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노숙인 지원단체인 패스의 직원 명함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존슨이 해당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맥아더 파크 일대에서 마약 사용자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주는 이른바 해를 줄이는 복지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는 오히려 마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목요일 피코 유니언 지역에 쥐가 들끓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노숙자들이 다시 텐트를 치고 돌아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LA시의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생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올림픽 블루바드 일대의 대규모 텐트촌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쥐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공중보건과 장애인 통행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온 곳이라며 노숙자들을 주거시설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실 역시 임기 동안 길거리 노숙자가 18% 감소하는 등 철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크루즈 바리아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신고를 해서 청소를 해도 몇 시간 뒤면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롱비치의 한 아파트 5층에서 4살 어린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저녁 6시쯤 롱비치 블루바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한 어린이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며 해당 어린이는 현재 위독하지만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나 체포 소식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서 원유 수천 파운드를 운반하던 송유관이 파열돼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시저 차베스 가와 이스턴 가 교차로 인근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16인치 크기의 송유관을 건드려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6인치 크기의 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파열된 송유관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국은 사고 직후 송유관의 밸브를 차단하고 위험물 처리반을 투입해 원유가 배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유출 압력이 너무 강해 일부 원유가 이미 배속으로 유입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 관리국 직원들도 출동해 환경오염 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의 한 항공우주 제조시설에서 대형 저장탱크에 독성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가든그로브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독성물질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조사 결과 약 3만 4천 갤런 규모의 저장탱크 내부가 과열되면서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휘발성 액체인 메타크릴산 메틸이 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전을 위해 가든그로브 블루바드 북쪽과 비치 블루바드 서쪽 등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렌초 알라미토스 고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어제 오후 8시 40분경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정유 전문가들은 탱크가 과열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표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안녕하세요.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애니문입니다. 모든 보험을 한 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새로 받으실 분, 메디케어 메디카를 동시에 가지신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직장 보험을 가지셨던 분 등 모든 메디케어 보험은 애니문을 찾아주세요. 메디케어 하면 애니문. 213-503-1669 213-503-1669.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5: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4: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5: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4: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일단 정치권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이틀째 됐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격전지를, 원내대표는 불안한 텃밭을 훑으며 투트랙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을 심판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새벽같이 충북 청주와 충주를 찍고 곧장 강원도 동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릉부터 충북,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철도망 구축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공약 실천 TF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명칭 63 지방선거 충북 공약 실천단. 요거는 제가 사인하면 바로 이 즉시 가동이 됩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선대위 회의에서 삼성전자 협상에 민노총 장관을 보내 노조 뜻대로 조폭 방식의 합의를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경기 남부 지원 유세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의 갑질과 사생활 등을 까발리며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1: 양당 원내대표들은 불안한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세모리가 거센 전북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보 단일화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울산을 각각 찾았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5%, 국민의힘 22%를 각각 기록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 모름, 무응답은 21%로 집계됐습니다. 드러난 여론조사로는 민주당이 우세해 보이지만 그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수도권과 중원, 영남권 등 주요 경합지들을 두고 여야 발걸음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불매운동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불매운동이 공직사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훈부 장관이 깊이 유감을 표한 데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조도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4: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정부 부처가 잇따라 불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포문을 연 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도 비슷한 글을 올리고 5.18 관련 허위 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는 더 나아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상품 구매 내역을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예산으로 산 내역을 캐물은 건데 대검은 구입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체 지부에 공문을 보내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5: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보고, 15만 조합원의 251개 지부로 다 공문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4: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사용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노조 연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스타벅스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자, 다음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총파업 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고발 모두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하면서 삼성전자는 내부 갈등 봉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주주총회의에서 특별 성과급 합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는 등 또 다른 난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6: 노조 쟁의 기간 중 삼성전자 사측은 특정 직원이 노조 미가입 명단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잠정 합의안 도출 이후 사측은 이를 포함 서로에 대한 고소고발을 전부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난관들은 수면 위로 계속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격차에 따른 내부 노노 분쟁에 더해 외곽에선 주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주주단체는 이틀 연속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의 10.5% 수준 특별경영 성과급을 신설할 권한은 노사 모두에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고 안건을 승인받지 않으면 상법 등 위반이라며 우유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7: 양측이 함께 주주를 설득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다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며 무효 확인의소 또한 그 진행의 실익을 잃게 됩니다.
6: 여기에 더해 늘어난 성과급 부담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쟁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8: 고정 비용으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계속 깎아먹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선행 투자가 없으면 기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고 절정기 때 기준을 10년 동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6: 또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잇따라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속 삼성전자가 노조와 합의한 방식 그리고 주주의 반발 국면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은 우리 경제와 기업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0: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4: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5: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17: 류마티스 관절염.
18: 어깨와 허리 통증.
17: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8: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7: 진통제 없이
18: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7: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8: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9: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2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0: 유지승의 모닝 뉴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2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20: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뉴스
20: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20: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AI로 일자리가 자꾸 대체되자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고 있죠. 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 스티브 장이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화이트 칼라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블루 칼라 영역에서는 인간 노동 자체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스타트업 포럼 대담에서 지식 노동자는 밀려나고 블루 칼라 노동자는 대체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많은 이들의 걱정과 달리 지식 노동자들은 당장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라 밀려나는 상황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고 스티브 장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조업이나 육체노동 분야는 실제 인간 노동 자체가 대체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루칼라 영역은 인간 AI와 공존을 통한 축출보다는 로봇, 공학, 물리적 AI가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신하는 대체 역학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과 헬스케어 부분을 꼽으면서 화성에 가기 전에 암을 분명히 치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 섞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스티브 장은 부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누구나 AI의 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AI 혁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도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AI 시대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요. 졸업 시즌입니다. 이번 달 졸업 시즌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올해 졸업식에서는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명사들에게 학생들의 야유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졸업식 연설하러 가서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과 박수를 받겠지? 라고 참석했던 명사들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 불안감이 현실화하면서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해도 요새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애리조나대 졸업식 단상에 오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2: Person of the year for 2025. And it was this time, it was the archit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ing.
1: 뜻밖의 반응에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2: I know what many of you are feeling about that. I can hear you. There is a fear in your generation.
1: 다른 졸업식에선 연사가 학생들 반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3: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What happened? Okay. I struck a chord.
1: 테일러 스위프트를 발굴한 음반 제작자도 야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 AI is rewriting production as we sit here. I know it. Deal with it. Like I said, it's a tool.
1: 인공지능 도입으로 빅테크의 감원바람이 이어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층의 AI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인식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As much as half of white collar jobs may disappear according to the founder of one of these companies. I mean, hey kids, you should adapt to this. You know, it's like saying you should adapt to some sort of pestilence or
1: 최근엔 로봇이 인간과 택배 분류 작업을 놓고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무거운 냉장고도 척척 운반하면서 블루칼라 노동 시장도 신기술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한편 이 북중미 월드컵 티켓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가운데 뉴욕시가 추첨으로 시민 1,000명에게 $50짜리 월드컵 티켓을 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할렘의 리틀 세네갈 지역에서 열린 뭡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 할림 태번에서는 월드컵 뉴욕 뉴저지 개최위원장 그리고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공격수 티머시 웨어 등등이 참가했습니다.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치솟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민들 추첨해서 $50짜리 티켓을 제공하겠다라고 맘다니 시장이 밝힌 것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장애와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장판막증은 심장판막이 석회화로 뻣뻣해지면서 제대로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성병인 매독 2기나 3기가 되어도 심장판막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심장판막은 세 개의 오목한 날개 모양을 하여 열리고 닫히기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판막 문제도 역시 피가 역류를 하거나 피가 심실로 옮겨지지 못하여 발생을 합니다. 판막성 심장질환을 감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진기로 제3의 소리나 잡음을 감별하는 것입니다. 심장판막증도 다른 심장병처럼 산소 부족으로 기절을 하기도 하고 가슴이 뻐근한 통증을 간혹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 어떤 환자는 판막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조금 숨이 차는 증상이 있는 것 외에는 느낌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위험이 큽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세히 진맥을 하는데 보통 심장이 수축할 때 손목의 맥이 심장과 동시에 뛰지 않고 심장보다 더 늦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손톱 밑에 빨간 부분이 심장 박동과 함께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머리도 약간 의사가 감별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또 양쪽 팔목의 맥을 동시에 함께 잡으면 크게 뛰면서 수축 시간은 길었다가 약하게 뚝 떨어집니다. 심장병은 진맥으로 잘 감별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로서 심기 부족, 심장 양기 부족, 심혈 부족 등 진단에 따라 침보다는 한약으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13-388-5600 21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4: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3: 2016 H마트 아이헐트 칠드런 아트 컨테스트.
5: 가장 좋아하는 H마트에서의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3: 참가 대상은 프리케이부터 5학년까지.
5: 대상 수상자에게는 H마트 상품권 $1,000. 그 외에도 푸짐한 상품권과 트로피도 준비했습니다.
3: 가까운 H마트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서 스마트 카드를 제시하고 도화지를 수령한 후 완성된 작품을 4월 26일까지 제출하세요.
5: 자세한 내용은 매장 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0: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9: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0: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9: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4: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4: 올림픽 골프니까.
1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5: AM1050
16: AM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종전 협상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합의안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우라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여전히 쟁점이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이 합의안 초안 작성 제대로 완료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기대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중동 연결해 봅니다. Y10입니다.
20: 나토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방관영 ISNA는 이란과 미국이 합의 틀 마련을 목표로 메시지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협상단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초안 작성에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몇 시간 전에 양국의 메시지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종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결이 지연되면서 테헤란을 찾아 공식 합의 발표를 도출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 일정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화면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복수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알자지라가 인터뷰한 이란 고위 관료는 해당 보도가 핵 합의의 적들이 퍼뜨리는 선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물질을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식 역시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통신 IRN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등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추측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9: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고문이자 중동 외교가 주요 인사인 안와르 가르가시가 이란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미국과 합의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외교안보행사에서 참석한 가르가시 고문은 이란과 미국이 종전에 합의할 확률은 50대 50이라며 이란이 항상 그렇듯 과도한 협상을 시도한다는 점이 걱정거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자신의 카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 탓에 수년간 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이번엔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서방과 협상에서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되곤 했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의 2라운드 군사적 대립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며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전만을 목표로 기저에 깔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발판을 만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불안 요소를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의 영향력 아래 그 어떤 통제권 행사도 위험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며 현상 유지에 변동이 생기면 전 세계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전쟁전 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고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시도를 몽상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르가시 고문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수출국 기구 이 오펙 탈퇴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펙 탈퇴를 결정하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세계는 탄화수소 시대의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다며 원유를 생산해 다른 곳에 투자할 이익을 얻는 능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펙의 할당량 탓에 산유량이 용량 이하로 제한받았던 게 오펙을 탈퇴한 주요 이유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료 부과 체계를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국제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움직임이어서 종전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아민네자드 주 프랑스 이란 대사는 이란과 오만은 안보 서비스 제공과 항행 관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는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며 해당 항로 혜택을 누리려는 국가들도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체계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상황 개선을 원한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아민네자드 대사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배경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핵 합의를 깨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족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강박이 트럼프 대통령을 빚어낸 딜레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5: 지금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리며 판을 엎었습니다.
21: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15: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맺은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4% 미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판이 깨진 지금은 무기급인 60%까지 치솟아 트럼프가 마주한 협상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0: What President Trump now has to do is, frankly, get them to again agree to what they already agreed to, which should underscore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that we're finding ourselves in.
15: 결국 이란의 우라늄을 남겨두는 식의 타협은 트럼프에게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오바마보다 나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에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1: Then they come back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they give us a stupid, it's a stupid proposal. And nobody would take it, although Obama would have taken it, Biden would have taken it. What they took was far worse.
15: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I'm in no hurry. You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no hurry. I just, ideall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15: 오바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일정과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란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은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19: 이런 가운데 아직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헐리우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유니버설 픽처스와 마이클 베이 감독이 손을 잡고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의 이 극적인 구출 작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간지 더 타임즈는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헐리우드에서는 쓸모가 있었다. 베이 감독에게는 특히 더 쓸모가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에 나섰다가 지난달 초 공군 소속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교가 적진에 추락하자 미군은 최대 36시간, 36시간이 걸린 대담한 작전을 벌인 끝에 이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이클 베일 감독은 최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위험성이 컸던 작전 중 하나에서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에 관한 영화라며 이 영화는 우리 군인들의 진정한 영웅주의와 흔들림 없는 헌신을 기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이클 베이 감독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트랜스포머, 아마겟돈, 뭐 진주만 등등 연출한 감독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3: We will fight for you.
2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8: 엄마 집밥이 최고지.
2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7: 밥 한 그릇 더요.
2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7: 웨스턴 도마 칼국수.
2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2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3: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2: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3: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4: 1등 회사 상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5: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4: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000.
19: 시미밸리의 샌디 산불은 2,141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40%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율도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확산은 일단 막은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시미밸리를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산불 상황을 직접 보고 그리고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뉴스를 마치고 바로 시미밸리 다녀왔는데요. 대부분의 시미밸리 상가와 주민들 너무나 다행히 일상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주택가를 위협했던 산불은 일단 저지선이 확보돼서 위험한 상황, 고비는 넘어갔다라고 했고, 그리고 산불이 기차 철로 남쪽 방향에서 났는데 그쪽엔 대부분 주택가가 뭐 모여있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주택가 피해는 없었다라고 주민들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미밸리를 가득 덮었던 산불구름 많이 거친 상태였고요. LA 지역까지 위협했던 이 산불 먼지, 구름 이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시미밸리 하늘도 어제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 지역을 제가 쭉 돌아봤는데 네, 하늘 일단 그 전보다는 많이 맑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시미밸리 한 주민은 최근 시미밸리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산불까지 발생했다며 이번에 이게 모두 다 한꺼번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미밸리에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증오범죄 그리고 이바이크 사망사고 상당히 많았었죠. 그리고 학생들 집단 구타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미밸리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모두 다 산불이 진화됨과 동시에 나쁜 기운도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시미밸리 주민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미밸리 주민의 한 리커스토어는 한인분이 운영하는 곳에서 많은 얘기를 제가 어제 또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했던 베인 산불 1497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67%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했던 베로나 산불은 648에이커를 전소시키고 57%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카운티에서 알타 산불이 또 발생을 했죠. 334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진화율 아직 0%입니다. 산타바바라에서 발생했던 푸틸 산불은 904에이커를 전소시키고 85%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역시 발생했던 뷰로 산불은 30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지금 95%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진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크 웨이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왔던 이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서 국제 여행객 입국 심사, 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미국 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 덴버 등등의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 통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틀랜드 국제공항, 뉴욕 JFK공항, JFK공항 첫 번째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멀린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은 국토안보부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바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를 겨냥한 멀린 장관의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밖에 없고, 이 뉴욕의 관문인 JFK공항과 뉴욕크 리버티공항, 워싱턴 DC 인근 덜러스공항 등이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당장 LA도 큰 타격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은 어제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

이민세관 단속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시아계 언론들과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를 가진 베스 시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기간 치안에 각별히 신경 쏟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스포츠 행사는 안전이 진행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행사라서 경기장 인근에서 경찰과 방위군 등 연방 요원들은 보게 되겠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을 향해서 사유지에서 나가라, 시유지에서 나가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설치했다며 시장의 명령에 따라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또 어제 간담회에서 LA의 노숙자 문제와 혐오 범죄 등도 주제로 나왔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국가 홍보관에 해당하는 호스피탈리티 허브를 한인타운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스피탈리티 허브를 베벌리힐즈에 설치하려 한다고 들었다며 한인타운에 기반을 두기 바란다고 말하고 다들 헐리우드대로로 가고 베벌리힐즈로 가고 하지만 LA에 다녀왔다라고 말한다. 한인타운, 리틀 도쿄 이곳에 가지 않고서는 LA에 왔다고 할 수 없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새벽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쉐브론 기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쉐브론 기름을 주유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가솔린 가격을 둘러싸고 대형 정유사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쉐브론 주유소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일반 주유소 가솔린도 똑같은 정유소, 똑같은 관로를 거쳐 공급되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며 정유사들이 브랜드 이름을 내세워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쉐브론의 휘발유 가솔린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갤런당 최대 80센트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고유가 원인을 두고 주정부와 정유업계 시각이 엇갈리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쉐브론 주유소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쉐브론은 주유소에 안내판을 내걸고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현지 일자리보다 해외 원유를 선택해 비용을 키웠다며 주정부의 까다로운 기후변화 정책과 전국 최고 수준인 갤런당 70센트 유류세가 고유가 주범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도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적정 수준을 쉐브론이 넘어섰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뭐 지금 가솔린 가격도 가솔린 가격인데 주택 가격도 그렇고 지금 주택 보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화재 보험 프로그램 페어플랜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평균 30%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때문에 산불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캘리포니아 철수 속에 선택지가 사라진 주민들이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아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운영되는 주정부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데 이 보험료 역시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별 위험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

0: 교통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DUI는 물론이고요. 교통단속,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등 교통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특별단속기간 중 음주운전, 약물운전, 난폭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색출할 계획입니다. 치매를 앓던 80대 한인 노인을 LA 다운타운에서 무차별 폭행한 뒤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 흑인 노숙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라본타 마텔 와일더 노숙자는 다운타운 형사법원에 어제 출석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중범죄 전과 가중 혐의도 함께 적용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길가에 앉아있던 방 씨가 노숙자에게 크게 폭행을 당하고 또 몸에 불이 질러지는 이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계속 보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남가주 일대의 주택가를 돌며 조직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국적의 원정 절도단 4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콜롬비아인 남성 4명을 조직적 주택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22일 업랜드의 산안토니오 하이츠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적인 절도범들과 달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택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와이파이와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했으며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위장용 무선 카메라와 위조 차량 번호판 등 치밀한 범행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용의자들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작물과 절도 공구, 전파 방해 장비 등을 대거 확보했으며 이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아동 착취 소탕 작전이 벌어져 수백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의 아동이 구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지역 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작전을 벌인 결과 아동 착취 혐의로 341명을 체포하고 아동 40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로스앤젤레스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합동 단속반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몇 주간 실시했으며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오렌지, 샌버나디노, 산타바바라, 벤추라 등 5개 카운티 전역에서 전개됐습니다.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관들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위장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고작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에게는 아동 성악대물 제작과 소지, 유포 혐의는 물론 아동 대상 음란 행위와 미성년자 유인 시도, 인신매매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미등록이나 보호관찰 위반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온라인 아동 착취 범죄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참담하다면서도 우리 단속반이 포식자들과 아이들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방화벽이 되어 끝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에사이리 연방검사는 부모가 최전선의 방어벽이 되어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인 지원 비영리단체 직원으로 일했던 40대 남성이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려 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컬버시티에 거주하는 42살 크리스토퍼 존슨을 펜타닐과 필로폰 유통 목적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맥아더 파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경찰이 그의 차량 내부와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펜타닐 142g과 필로폰 46g을 무더기로 발견해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존슨의 차량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해독제인 나록손 스프레이와 주사기, 의료용 폐기물 용기 등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특히 존슨의 소지품 중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노숙인 지원단체인 패스의 직원 명함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 경찰 측은 존슨이 해당 단체 소속으로 활동하며 메가더 파크 일대에서 마약 사용자들에게 주사기를 나눠주는 이른바 해를 줄이는 복지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는 오히려 마약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목요일 피코 유니언 지역에 쥐가 들끓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노숙자들이 다시 텐트를 치고 돌아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LA시의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생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올림픽 블루바드 일대의 대규모 텐트촌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쥐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시의원은 해당 지역이 오랫동안 공중보건과 장애인 통행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온 곳이라며 노숙자들을 주거시설과 연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실 역시 임기 동안 길거리 노숙자가 18% 감소하는 등 철거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크루즈 바리아 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신고를 해서 청소를 해도 몇 시간 뒤면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롱비치의 한 아파트 5층에서 4살 어린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저녁 6시쯤 롱비치 블루바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락한 어린이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며 해당 어린이는 현재 위독하지만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과실인지 아니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나 체포 소식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에서 원유 수천 파운드를 운반하던 송유관이 파열돼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시저 차베스 가와 이스턴 가 교차로 인근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16인치 크기의 송유관을 건드려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6인치 크기의 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파열된 송유관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구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국은 사고 직후 송유관의 밸브를 차단하고 위험물 처리반을 투입해 원유가 배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유출 압력이 너무 강해 일부 원유가 이미 배속으로 유입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는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 관리국 직원들도 출동해 환경오염 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위 한 항공우주 제조시설에서 대형 저장탱크에 독성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가든그로브 웨스턴 에비뉴에 위치한 GKN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독성물질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조사 결과 약 3만 4천 갤런 규모의 저장탱크 내부가 과열되면서 아크릴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인화성 휘발성 액체인 메타크릴산 메틸이 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안전을 위해 가든그로브 블루바드 북쪽과 비치 블루바드 서쪽 등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렌초 알라미토스 고등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지만 어제 오후 8시 40분경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정유 전문가들은 탱크가 과열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동 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이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1: 남가주 철도죠. 메트로링크가 월드컵 기간에 축구팬과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열차를 운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트로링크 이사회는 지역 교통 정체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 운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팬존 행사가 열리는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벤츄라 카운티 등 주요 5개 노선에 특별 열차가 증편되며 야간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을 위해서 심야 열차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됐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LA 한인업체들이 역대급 할인전과 풍성한 사은품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소 교체를 미뤄왔던 생활가전, 건강식품, 여행상품,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중에 하나가 또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프리미엄 가전부터 건강식품, 농식품, 여행상품까지 참여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고물가 장기화로 신중해진 소비자들 겨냥해 이 한인 업체들은 가격 할인은 물론 상품권 증정, 원 플러스 원 이벤트, 특가 여행 상품 등 체감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뭐 아 너 이때 뭘 사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 한인타운 쇼핑 한번 나와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지주사 호프뱅콥이 정기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뱅크 오브 호프 주총에서 이사진 선임, 경영진 컴펜세이션, 외부 회계감사법인 등등 주요 안건들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통과된 것으로 소식 전해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한인사회 대표 교육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수강생과 강좌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제2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어제 아로마 윌셔센터 5층에서 원래 정기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방 주 상속법과 법원까지 간 주요 세금 분쟁 사례 등에 대해서 각각 강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디카 시인협회는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아로마 더 윈 이벤트 홀 역시 5층입니다. 이 디카시 세미나 및 미주 디카시 창간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회 한국 디카 시인협회장이 참석해 디카시의 문학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강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일 화요일 오후 2시 LA 아로마 5층에서 행사 개최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눈은 밝게,
13: 얼굴은 아름답게,
14: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대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1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을 기습 철회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의안 표결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반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 14일에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가부동수로 간신히 부결됐는데 당시 공화당 의원 3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반란표를 던진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재집권 이후 1년 반 만에 165%가 급증하면서 현재 61억 달러의 순자산에 달한다라고 포브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백악관 복귀 직전 23억 달러에 비해서 2배 이상 자산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을 77억 달러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의 지분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규모도 다소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한 것입니다. 쿠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부 재벌 기업 가에가 수장의 여동생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를 미국이 전격 체포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가에사 총괄 사장과 자매사인 모레라를 체포했다며 모레라는 플로리다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며 쿠바 공산주의 정권을 돕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별도 성명에서 모레라가 2023년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번에 체포됐고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아디스 라스트레스 모레라의 언니인 아니아 기에르네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는 쿠바 혁명군 소속 준장이자 쿠바 경제 최대 70%를 통제한 것으로 알려진 군부기업 가에사의 총괄 사장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가에사에 대해서 쿠바 정권의 명령에 따라 자국민을 위한 수백만 달러 원조를 가로채는 군부 통제 복합기업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쿠바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쿠바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쟁인가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가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고 진단했고 쿠바는 군사 도발을 부추긴다며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1: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 기소에 이어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쿠바 앞바다에 항모를 배치한 건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면서도 결국 자신이 쿠바 문제를 해결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Other presidents have looked at this for 50, 60 years doing something and it looks like I'll be the one that does it so would be happy to do.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적 협상을 선호하지만 쿠바와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는 테러 지원국이자 항상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Cuba not only has weapons that they've acquired from Russia and China over the years, but they also host Russia and Chinese intelligence presence in their country. Cuba's always posed a national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1: 쿠바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쿠바는 테러 지원국이 아니며 미국 안보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미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쿠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며 쿠바 정권을 압박해왔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쿠바를 정조준하고 나선 건 서방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정립하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합니다. 국무부는 어제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 DC 인근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토안보부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최근 이 에볼라 감염 사례가 이렇게 급증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보건지원 축소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악시오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부터 세계보건기구와 콩고민주공화국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방역 최전선의 보건기관들이 극심한 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국제보건기구인 WHO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 1월 탈퇴를 완료했습니다. WHO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세계가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등 핵심 임무를 저버렸다라는 이유로 탈퇴한 것입니다. 미국은 WHO 최대 공여국으로 2022-23년에 거의 13억 달러를 제공했는데 미국의 탈퇴로 WHO가 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각종 질병에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당시에 나왔고 결국 에볼라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업과 소비자들이 최근 수년간 벌어진 일련의 공급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대응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킨 총재는 공개행사 연설에서 최근 공급 충격을 관망하며 금리 인상 없이 지나치는 여유를 누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결국 기업과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잘 버틸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라고 직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한 이후 소비자들이 가솔린 가격으로 415억 달러를 추가 부담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브라운대학교 왓슨 국제공공문제연구소는 전쟁 개시 이후에 연료비 추가 부담을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한 가구당 316달러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지금 이제 3개월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3개월 동안에 316달러를 한 가정이 더 지출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규제를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물류비와 냉방비,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6: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5: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6: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5: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6: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5: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6: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5: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9: 888-941-3311 우메캔.
1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1: Korean Air.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어제 LA 다저스는 경기 없었죠. 미러키로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저스 오늘부터 미러키 브루스와 주말 3연전을 갔습니다. 오늘 저스틴 로블로스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서게 되고요. 내일 사사키 선수가 선발,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는 요시노부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사사키 선수 요새 좀 살아나고 있죠. 네. 자, NBA는 현재 동부조 결승, 서부조 결승 각각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닉스가 클리블랜드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클리블랜드를 109-93으로 제압하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늘 서부조 결승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간의 3차전 경기 펼쳐지는데요. 이 두 팀은 현재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닉스와 클리블랜드의 3차전은 내일 토요일 펼쳐지는데 현재 뉴욕 닉스가 2승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죠.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고베주얼 그룹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대형 보석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를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랩다이아, 무이사 나이트 반지 등 무려 2천여 점이 전시되며 전 품목 최대 80% 할인으로 실속 있는 쇼핑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목선을 커버하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얼굴을 밝히는 다양한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더스데이 이후 가장 합리적인 보석 쇼핑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베주얼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1: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7: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6: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레인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7: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 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9: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1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11: 이제 걱정 그만.
12: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3: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4: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5: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6: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7: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8: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9: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거만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20: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19: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20: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거만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19: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거만과.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A murder convict in the United States receives an unexpected reprieve in the most unusual way. As a planned execution goes awry and suddenly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how capital punishment is being carried out. It is not a court ruling but a botched lethal injection attempt that effectively frees the...
5: 네, 사형수가 사형당하지 못한 끔찍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테네시주의 한 사형수가 형장에서 극적으로 생환했습니다. 테네시주 교정당국은 최근 사형수 57살의 토니 게러더스에 대한 형 집행 과정에서 1시간 넘게 정맥주사로 독극물 주입을 시도했지만 정맥을 제대로 찾아서 주사를 하지 못해서 1시간 동안 씨름만 한 뒤 결국 그를 사형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정당국은 팔과 발뿐만이 아니라 목 부위 혈관 접근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르더스의 변호인은 교정당국이 여러 차례 정맥 확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형수가 출혈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라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형을 강행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르더스 측은 정맥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사형 방식이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수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법원에 형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어제 테네시 주지사가 게르더스에 대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통보를 내보냈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지 못해서 사형수 게르더스는 1년간 목숨을 보장받은 셈입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맥 주사를 놔야 하는데 의료진이 정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주사를 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맥 주사를 시도했지만 한 번에 혈관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정맥 주입 실패 라고 하며 의료진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환자의 당일 신체 상태, 또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물리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크게 뭐 두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의 물리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얇고 미세한 혈관을 타고난 그런 경우입니다. 타고난 혈관 벽의 두께가 매우 얇거나 직경이 너무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늘이 진입할 공간이 부족해서 혈관을 뚫고 지나가거나 자칫 그래서 바늘이 혈관을 뚫고 나와서 자칫 혈관이 터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혈관 상태도 있는데요. 바로 혈관의 이동성이라는 혈관 상태입니다. 혈관이 롤링한다고 하는데 어떤 혈관은 피부 속에서 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늘이 닿는 순간 바늘이 닿으려고 하는 순간 자꾸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이를 현장에서는 흔히 혈관이 도망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혈관이 롤링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혈관 상태로는 굴곡이 심한 혈관도 있습니다. 혈관이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직선이 아니라 심하게 구부러져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혈관 상태입니다. 혈관이 딱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맥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서 특정 부위 혈관이 굳어있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바늘이 매끄럽게 진입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평소의 혈관 상태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가 아니라 그날 당일의 상태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환자의 당일 신체 상태인데요. 대표적인 게 탈수 상태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몸에 수분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혈관이 납작하게 가라앉습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혈관이 보여도 막상 바늘을 찌르면 혈관 내부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피부만 찌르고 정맥 안으로 주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그 사형수가 해당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말초혈관 수축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는 강한 추위나 지나친 긴장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환자가 심하게 긴장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즉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과다 분비되거나 체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몸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팔다리의 말초혈관을 스스로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그 순간을 접한 사형수가 느낄 만한 그런 긴장 상태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급격한 긴장으로 숨어버린 정맥. 그로 인해 사형수 캐러더스는 1년간 목숨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0: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대폭 강화합니다. 국무부는 어제자로 에볼라 관련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콩고와 우간다 그리고 남수단에 체류했던 미국인들은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 그곳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에 살더라도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LA공항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토안보부 등이 입국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에 달할 정도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치명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기 전 수주 동안 콩고나 남수단에 체류했던 여행객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번 달이 졸업 시즌인데요. 올해 졸업식에서는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이 AI를 옹호하는 명사들에게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졸업식을 축하해 주려고 와서 연설을 하는데 왜 야유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뜩이나 졸업하고 나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인데 아, 여기 와서 AI를 홍보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AI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서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미국 애리조나 대 졸업식 단상에 오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2: Person of the year for 2025. And it was this time it was the archit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ing.
1: 뜻밖의 반응에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2: I know what many of you are feeling about that. I can hear you. There is a fear in your generation.
1: 다른 졸업식에선 연사가 학생들 반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3: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What happened? Okay, I struck a chord.
1: 테일러 스위프트를 발굴한 음반 제작자도 야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4: AI is rewriting production as we sit here. I know it. Deal with it. Like I said, it's a tool.
1: 인공지능 도입으로 빅테크의 감원바람이 이어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층의 AI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인식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As much as half of white collar jobs may disappear according to the founder of one of these companies. I mean, hey kids, you should adapt to this. You know, it's like saying you should adapt to some sort of pestilence or
1: 최근엔 로봇이 인간과 택배 분류 작업을 놓고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무거운 냉장고도 척척 운반하면서 블루칼라 노동시장도 신기술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6: 미국의 한 아동 가족 전문 심리 상담사가 공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동들을 불법 촬영해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맨하튼 비치에 위치한 한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아동 가족 심리 상담사로 근무해온 조셉 토스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조사에 따르면 토스는 한 웹사이트를 통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한 공중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화장실에 이용하던 8세에서 12세 소녀 8명과 여성 23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FBI는 지난해 12월 토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과 아동 성착취물이 담긴 디지털 기기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스는 보석 없이 연방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주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FBI는 토스의 직업 특성상 상담을 받으러 온 아동들을 상대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토스에게 추가 피해를 보았거나 관련 범죄 정황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시 당국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최후 보루 성격인 주택화재보험 프로그램 페어플랜 보험료가 오는 10월부터 평균 30% 가까이 치솟게 되면서 산불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등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아서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주정부 관리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산불 피해가 잇따르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의 잇따른 철수 속에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 주민들이 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은 최근 페어플랜 보험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1%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별 위험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30 내지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되며 일부 고위험 지역 주민들은 최대 20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시에라 네바닥 산기슭 지역의 일부 주택 소유주의 경우에 연간 보험료가 $3,000에서 $6,000 수준으로 뛰는 사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 정도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미보험의 한문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업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재난 취약 지역에서 주택보험료 상승과 보험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포 및 동포단체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영사관 대표 메일을 개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및 동포간담회에서 재외동포 민원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라며 민원 수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총영사관은 해당 메일로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거쳐 해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재외동포청 그리고 관계부처와 공유해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총영사관 민원 이메일 주소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1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중앙그룹이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일보와 JTBC 4억 등 5,5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일산 스튜디오 등세 곳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당국이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최고 시속 140마일로 연결하는 초고속 버스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트랜스가 구상하는 이른바 총알버스는 기존 프리웨이를 기반으로 하는 초고속 장거리 버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캘트랜스 엔지니어들은 현재 미국 고속도로 환경에서는 대중교통 차량이 시속 85마일까지는 비교적 운영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급제동과 곡선 구간 주행, 또 차선 변경 등 안전 문제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140마일급 버스가 운행되려면 기존 차량과 분리된 전용 차선, 또 초정밀 제어 시스템, 또 자동 주행 기술 등이 필수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와 교통 개선 효과가 입증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주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미 샌디에고 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급행버스 정류장 건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지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서 오늘 오후 6시부터 25일 월요일 밤 12시까지 교통위반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HP 요원들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에 음주 및 약물운전, 즉 DUI, 그리고 난폭운전, 또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색출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LA 한인 업체들이 역대급 할인전과 풍성한 사은품 이벤트를

앞세워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시정 기는 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대규모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하는 슈퍼 특가 세일을 진행해서 일부 모델은 30 내지 $60대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에어프라이어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쿠첸 밥솥 특별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서 최대 $100 할인 또는 김시정기 상품권 증정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홈쇼핑 월드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즌을 앞두고 가족 건강과 집밥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통 간식과 전통 먹거리 중심의 실속 세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세이드 정품 공인 딜러인 로데오 화장품도 가정의 달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맞아 시세이드와 LG, 오휘 등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뷰티 상품에 대한 할인과 선물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고베 주얼그룹은 K블링블링 특별전을 오는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BTS와 협업한 스톤헨지 정품 목걸이 컬렉션을 비롯해서 다양한 한국 주얼리 제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베 주얼그룹의 특별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고베 주얼 보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3시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H마트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베 주얼그룹 애프터 마더스 데이 세일, 대대적인 보석 할인 이벤트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특별 공개 방송으로 현장 판매 진행됩니다.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의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웨스턴과 구가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H마트 앞에서 행사는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1: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2: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2: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놓고 지금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과거 오바마 정부 핵 합의를 깨버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족쇄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지금 합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하던 그 조건이 오바마 때보다는 나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빚어내는 일종의 딜레마다라는 지적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2: 지금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리며 판을 엎었습니다.
3: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2: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맺은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4% 미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판이 깨진 지금은 무기급인 60%까지 치솟아 트럼프가 마주한 협상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4: What President Trump now has to do is frankly get them to again agree to what they already agreed to, which should underscore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that we're finding ourselves in.
2: 결국 이란의 우라늄을 남겨두는 식의 타협은 트럼프에게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오바마보다 나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에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5: Then they come back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they give us a stupid it's a stupid proposal and nobody would take it although Obama would have taken it Biden would have taken it what they took was far worse.
2: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5: I'm in no hurry. You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no hurr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0: 트라우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일정과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란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은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어서 미국 이번에는 쿠바와 전쟁 하나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틀 전 1999년 항공기 격추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쿠바의 실권자인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면서 미국과 쿠바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기소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거지 신병을 확보했거나 체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서류상으로 재판에 회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일각에서는 카스트로를 미국이 기소함으로써 쿠바 정부를 압박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최악의 전쟁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마두로 체포 작전과 마찬가지로 카스트로를 체포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해석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바 정부가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 미국이 군사 옵션 외에 출구를 잃을 수도 있다. 출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군사 옵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공격을 그렇다고 감행하자니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군사 공격을 안 하자니 지금까지 해온 압박이 너무 뻘쭘하게 됐고 하는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카스트로 기소를 통해서 미국이 쿠바와의 소통을 완전 차단할 경우 결국 양측의 좌절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쿠바는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준비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쿠바군은 섬 전역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쿠바 정부는 민간인들에게 공격에 대비하라라고 이미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만일 실제로 미국과 쿠바가 전쟁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현 상황에 대해서 악시오스는 지난 17일 쿠바가 드론 300대 이상을 확보한 뒤에 이를 이용해서 관타나모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약 9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를 공격할 계획도 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이 벌어지면 뭐 당연히 쿠바의 희생이 치명적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희생과 피해도 적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사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 쿠바의 대통령은 물론 현재 쿠바의 최고위 정치 군사 관리 대부분은 카스트로가 직접 낙점한 인물들입니다. 결국 쿠바의 현 대통령과 군 지도부는 사실상 카스트로의 꼭두각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결정을 카스트로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현재의 전언입니다. 때문에 카스트로를 미국이 만일 체포하려 들 경우에 현 쿠바 대통령은 군사 충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쿠바의 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쿠바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 위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만일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면 쿠바는 물론 미국, 특히 플로리다주는 헤아릴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이번에는 쿠바와 과연 전쟁할까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스토리였습니다.

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태 그리고 직장생활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4명 가운데 3명이 최근 6개월 내에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과 커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보통 이하 응답이 62%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번아웃에 대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최근에 한 지인 역시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면서 혹시 번아웃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소진했다, 탈진했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염이 솟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또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증상.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안타깝지만 번아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울증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장 큰 차이가 대상의 특정성과 휴식 후의 반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주로 일이나 특정 역할,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간병, 이렇게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무기력한데 퇴근 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번아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조금 차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휴식 후의 회복력. 번아웃은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네,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우울증은 아무리 오래 쉬거나 잠을 오래 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함 그 자체로 이 번아웃과 구별지어집니다. 자, 이로써 번아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벌써 해결책이 나왔죠? 네, 오늘 금요일 오늘만 꼭 참으시고 또 다가오는 긴 연휴 동안 좋아하는 일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아마 화요일에는 번아웃이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듣고 계신 스토리 뉴스는 노후 준비로 가치 있는 선택, 한국의 어바인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 한국미국 동시분양 K홈즈 리얼티 공동 제작으로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11: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0: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1: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0: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1: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0: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1: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0: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3: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이어서 위를 잘라내는 비만 치료 수술은 이제 그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단순 비만을 넘어서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것과 유사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물질 레타투르타이드의 임상 3상 80주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매우 성공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은 환자군에 따라서 4mg, 9mg, 그리고 12mg으로 투약량을 달리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이 밝힌 시험 결과에 따르면 12mg 투약군은 80주 동안 평균 체중 감량이 28%에 달했습니다. 12mg 투약군 가운데 이 절반에 달하는 45%는 이 기간 동안 체중 감량폭이 30%를 웃돌았는데, 이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것과 거의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이란 위 크기를 잘라내거나 위에서 소장으로의 우회로를 만드는 등의 외과적인 수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도 비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치료제가 최종 상용화 허가를 받을 경우에 앞으로는 이런 외과적 비만 수술은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의사가 미국으로 못 오고 독일로 간 이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콩고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의사의 본국 귀환을 막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감염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에볼라 대응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콩고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의사 피터 스태포드의 미국 귀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태포드는 콩고 오지의 한 병원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선교단체 서지 글로벌 소속 외과 의사로 현지 병원의 유일한 외과 전문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태포드는 에볼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변종은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사망률은 최고 50%로 알려진 매우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관계자들은 백악관 내부에서 이 에볼라 감염 가능 환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과 우려가 컸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은 스태포드를 미국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스태포드의 귀국을 사실상 막았고 그의 미국 송환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그의 치료가 지연돼서 결국 스태포드가 독일로 이송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 내 일각에서는 네브라스카 메디슨 생물격리병동과 에머리대학 중증전염병병동 등 미국 내 치료시설로 스태포드를 데려와서 치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지만 백악관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관련된 의혹을 지금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대선 참패 보고서를 공개한 민주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지난 2024년 대선 참패 후에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패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지난해 작성하고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2024년 대선 분석 보고서를 CNN이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민주당도 공개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봄 대선 패배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차례 공개를 미루다가 비공개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에 재도전하려는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이 최근 관련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를 해버리자 민주당은 마지못해 보고서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4년 6월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부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전 부통령을 적극적으로 띄우거나 옹호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옳았는지 또 정식 경선 없이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후보직을 승계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보고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랍계 유권자들의 민심을 흔든 가자전쟁과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이 적절했는지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엑시오스는 보고서에는 오류가 많이 있고 심지어 분석을 통한 결론도 빠져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처럼 부실하게 보고서가 작성된 점이 지금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쟁에서는 누구든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고 난 뒤에 패배하고 난 뒤에 그 패인 분석을 하는 일 이런 일은 초등학교 스포츠 경기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인데 미국을 운영하겠다는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선 관련 조직은 지고도 진 원인을 분석하기는커녕 숨기고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2024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0: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1: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2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23: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24: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닷컴.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 두 번째 참가자.
4: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 세 번째 참가자.
2: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돈의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18: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6: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18: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6: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18: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25: 베틀이 전 가조에게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념 경쟁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를 거느린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이제 아들과 이념 경쟁을 겨루게 됐습니다. 루퍼트 머독의 둘째 아들 제임스 머독이 최근 진보 성향 매체 인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제임스 머독 측은 최근에 성명을 내고 뉴욕 매거진을 비롯해 Vox.com, Vox 미디어 팟캐스트 등 세 개의 미디어를 3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들 제임스 머독이 인수하는 이 세 개의 언론 매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미디어입니다. 아버지 루퍼트 머독은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팍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뉴욕포스트 등을 거느리면서 보수 성향 미디어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데 아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 제임스 머독은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추구하는 보수적인 편집 방향에 줄곧 반기를 들어왔고 이 아버지의 보수 언론 지분 상속 문제로 충돌을 겪은 끝에 사실상 아버지와 결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보수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의 아들이 결국 자신만의 진보 미디어 제국을 따로 건설하고 있다라며 아들이 인수한 진보 성향 언론과 아버지의 보수 언론과의 대결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가도 욕먹고 안 가도 욕먹을 아들의 결혼식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가보려고 노력하겠다, 참석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들의 결혼식을 가보려고 노력하겠다? 이것도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들은 내가 결혼식에 와주기를 당연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참석하려 노력은 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결혼식을 가도 어차피 욕을 먹고 또 결혼식을 안 가도 아들 결혼식에 안 갔다고 또 어차피 욕을 먹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전쟁통인데 그런 결혼식을 갔다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아들 결혼식에 안 가면 안 갔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의 아들이 버젓이 결혼식을 또 올리고 또 군 최고 통수권자인 아버지는 전쟁통에 아들 결혼식이나 간다라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평소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무심한 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흥미로운 변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또 미국 내 가솔린과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호화로운 파티성 행사에 나서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주니어는 내일 카리브해 바하마에서 베티나 앤더슨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월마트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여파로 월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월가는 어제 공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2027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75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가 집계한 주당 $2.91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월마트가 장사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마트는 최근에 매출은 견조한 상태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커지면서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마트는 전국에 약 5,200개의 매장과 함께 자체 물류 배송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이 그대로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50%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5: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7: 세종 송보감,
5: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7: 세종 송보감,
5: 쌩쌩 돌아라 하하,
7: 세종 송보감이잖아.
8: 그렇습니다. 세종 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9: 213-383-8899 383-8899 세종.
2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1: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2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7: 너무너무 좋습니다.
2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0: 장례비는요?
31: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3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 텍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음악이 연휴를 앞둔 오늘 도움이 될지 아님 그저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일을 하더라도 살짝 들뜬 마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요. 연휴 멋지게 잘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여행 떠나고 싶죠. 아우 근데 가스비가 어우 이거 진짜 어제요. 평상시 같으면 풀로 넣으면 80불인데 112불인가? 엉? 그래도요 좋은 것만 생각해보자고요. 오늘 이 날씨 흐리지만 매일 마주하는 이 날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나요? 최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지구에서 약 69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외계 행성의 일기예보를 보내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침엔 흐리고 저녁엔 맑음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 지구랑 비슷해 보이지만 속사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행성은 온도가 무려 2240도가 넘는 불지옥 같은 곳이라 지구처럼 물이 맑게 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철과 모래 성분이 녹아서 비구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른바 철비가 내리는 거죠. 시속 수천 마일의 초강력 우주바람이 이 철구름을 밀어내면 아침에는 시커먼 철비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다가 뜨거운 열기에 구름이 증발된 저녁이 돼서야 겨우 맑아지는 무시무시한 날씨가 반복되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오늘 아침 푸근한 구름이 아우 분위기 있다. 창밖에 내리는 부드러운 안개비 혹은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펄펄 끓는 철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네? 금비가 내리는 곳은 없을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답고 기적 같은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만끽하는 자가 바로 챔피언이다. 아, 페리 타고 저쪽 바다로 나가고 싶네요. 브라이언 페리의 Don't Stop the Dance.

0: 삶은 춤추는 거와 같다 그러죠. Dance with your life. 계속 춤추는 자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날씨가요, 이 메모리얼 위켄드에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미 전체에 스톰, 그것도 휴즈 스톰 트레인이 커밍하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뉴스를 봤어요. 앞으로 5일 내지 7일간은 제트기류, 이 엘니뇨가 그렇게 말썽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더욱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 그 부근부터 해서 크게 하강하면서 태평양과 멕시코만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미 전역에 매우 예측하기 어렵고 활발한 악천후, 국지적 강풍, 우박, 토네이도가 지속될 거로 보인다고 하는군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뉴욕 지역에서도요, 세상에 한 시간에 2인치요? 그런 비가 내려서 한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도로 옆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에 그냥 급류에 휩쓸리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붙잡고 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텍사스 뭐 이런 쪽, 텍사스 밸리라고 그러죠. 딕시 엘리 이쪽에서는 토네이도가 정말 우려되고 있다고 해요. 약 천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낮 2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위험한 그 정점에 달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토네이도 엘리라고 그러죠. 미시시피 북쪽 켄터키 이쪽은 특히 늘 그렇게 토네이도가 오는데 아우 그런 데서 어떻게 살까 싶지만 저마다 그래도 서바이벌을 하면서 잘 토네이도가 와서 집을 부셔도 다시 짓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일어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캘리포니아는 정말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낙원이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메모리얼 연휴 때 어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러 가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미국인들이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로 가스값을 추가 부담한 게 415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진짜 유용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에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 돈인데 말이죠. 빨리 가스값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어제 진짜 제가 엄마 599네 하고 들어왔더니 왜 이게 뭐야 왜 699야 봤더니 뭐 카오시를 해야 699래요. 아유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699 넣었어요. 그랬더니 120불 가까이 드는 거예요. LA 지역 평균 가격이 6불 20센트라고 그러는군요. 어쩌면 더 오를지도 모른다 이러니까 빨리 미리 좀 넣어놓고 또 전기차로 빨리 갈아탈 거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이런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이제 에너지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자가 발전을 해서 이걸 돌리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밟았더니 그걸로 뭐 불도 나오고 또 내가 열심히 트레드밀을 이렇게 하면 그게 전기로 돼서라든가 열심히 운동하는 거를 또 머리를 열심히 굴리면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 때문에 그런지요. 또 산불이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시미밸리 쪽에 파이어랑 저쪽 리버사이드 쪽에 베인 파이어는 여전히 지금 불타오르고 있네요. 요즘 자연에서 그 서식지를 잃어버린 동물들이 나타나서요. 특히 마운틴 라이온이 뭐 파사디나에도 등장을 했고 글렌도라에서는 뒷마당 페리오에 대형견 샤샤, 이게 그 아키타견이거든요. 95파운드나 되는 대형견을 이 부부가 애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자식인데 갑자기 비명이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마운틴 라이온이 탁 하고 거대한 그 맑은 눈이 나를 꿰뚫어 볼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아이가 그 머리가 물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맨몸으로 이 아빠 케빈이 맨몸으로 마운틴 라이온에게 달려가서 다리 쪽을 발차기를 날려가지고 다행이에요.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그럽니다. 아우 이 마운틴 라이온도 굉장한 그런 크기거든요. 이 마운틴 라이온은 거의 뭐 150파운드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다행히 머리를 탁 물렸는데 생명과 직결된 그 경동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서 이 개가 커다란 개인데 얼굴에 온통 수십 반을 꿰매가지고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휴 그래도 나 살았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치료비는 $4,5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에서는 올해 초반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먹이를 찾거나 영역을 이동하는 그런 마운틴 라이온의 민가 출몰이 많이 목격되고 신고되고 있다. 예년 평균보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동물들이 활동할 때가요 새벽이랑 또 선셋 해질 때예요. 요때 특히 조심하시고 마당에 특히 산속이랑 인접한 지역들이 저쪽 뭐 엔젤레스 포레스트 밑에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역에 좀 사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이 마당에 혼자 나가 있는 거를 하긴 그거 혼자 나가지 않고 같이 나가두고요 순식간에 카요리가 고양이를 차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실제로 제 아는 언니가 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에 그냥 한 달 동안 막 그러셨다는데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네, 이번에는 또 DUI와 함께 난폭운전 요즘 또 전화기를 들고 가다가 저기 적발이 되고요. 분명히 나 이렇게 시트벨트를 했는데 안 했다고 막 잡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요. 안전하게 요즘 난폭운전도 많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메모리얼 연휴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탱재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넷박스를 99불의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6: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7: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6: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7: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6: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7: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5: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9: Korean Air.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0: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9: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0: 우메캔
11: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9: 감사한다면
10: 사랑한다면
9: 역시 우메캔
10: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11: 888-941-3311 우메캔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홈쇼핑 아이!

0: 금요일에 함께하는 세종 퀴즈. 건강정보도 얻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우리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보세요? 네, 오늘 세종 퀴즈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저쪽 버지니아는 날씨가 어떨까요? 비가 많이 내렸다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반갑습니다. 세종의 데이비서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동부는 메모리얼 연휴 어떤 분위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1: 오늘은 날씨가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왔고요.
0: 많이 왔다던데요?
1: 네, 오늘도 저 계속 부슬부슬 비가 아마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
0: 네.
1: 뭐 연휴고 뭐고 간에 이제 비 때문에 어디 멀리 못 갔을 것 같습니다.
0: 그냥 집안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1: 그러니까.
0: 재미난
1: 그러니까.
0: 영화 보면서.
1: 그렇죠.
0: 단란하게
1: 그렇죠.
0: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세종 유산균으로. 네. 퀴즈를 내셨잖아요.
1: 그 저 한미옥 씨가. 네. 방송을 진행한 이후로. 네.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아우.
1: 그래서. 예. 지난주에 왜 세종 유산균 500억 유산균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퀴즈를 냈는데.
0: 네.
1: 다섯 분이 저 정답자 다섯 분에게 이제 저희 여러분이 전화를 주시면 우리. 네. 직원이 이제 다섯 분에게 전화를 드려요.
0: 네.
1: 그래서 전화 드리면서 당첨되셨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0: 네. 어머.
1: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0: 어머나. 예.
1: 너무 좋아하시는데.
0: 네.
1: 당첨자 다섯 분 제가 전화번호 끝번호 좀.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지난주에 당첨되신 분 다섯 분 벌써 선물은 다 받아가셨는데.
0: 네.
1: 끝번호가 0065 또 8645 또 9626 3694 마지막으로 1299 다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작은 것에도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이 선물 너무 좋아요라고 감동하셨다니까 그분들은 진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1: 유산균은. 네. 보통 한 하루에 한 번 드시고 공복에 드시는 게 좋은데 어떤. 네. 유산균인지.
0: 네.
1: 우리 거는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고요.
0: 네.
1: 고농축 그 고단위의 유산균 500억 유산균이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지금 드시고 계시겠지만 한 2주 정도.
0: 네.
1: 한 2주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보시는데 한미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0: 뭐요?
1: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기본적인 즐거움. 탐쾌라고 그러는데.
0: 네. 잘 자고.
1: 잠 잘 자는 쾌면.
0: 잘 먹고.
1: 잘 먹어야 되는 쾌식.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0: 잘 배설
1: 화장실을 잘 가야
0: 진짜
1: 되는
0: 진짜 중요해요. 예.
1: 쾌변. 예. 쾌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쾌면도 중요하고 쾌식도 중요한데 또 우리 쾌변이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아기 나오면 그러잖아요.
0: 예.
1: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예.
1: 예, 여러분 유산균으로.
0: 네.
1: 또 장 건강 좋아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진짜 잘못 넣으면 제 후배처럼 임어준 씨를 두 번이나 갔다.
1: 그래요.
0: 어우 진짜 고생했대요. 진짜.
1: 그래,
0: 예,
1: 그러니까,
0: 진짜요.
1: 그러니까. 예. 자, 오늘은 그 이 제품은 제가 저 뭐야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네. 유명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오늘은.
0: 네.
1: 신제품.
0: 네.
1: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돼가지고 뭐 요즘에 계속 인기리에 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구입하신 분도 많은데.
0: 네.
1: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해서.
0: 네.
1: 설명을 드리고.
0: 네.
1: 또 퀴즈도 요 비타민 C에 대한 설명을 퀴즈를 내고.
0: 네.
1: 선물도 오늘 다섯 분에게 선물도 퀴즈 당첨자 다섯 분에게 신제품 리포존 비타민 C를 한 병씩 드리려고 합니다.
0: 리포 좀 나도 좀 퍼줘 이런 분위기 리포 좀이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부터 리포존 비타민 C 간단하게 한 1, 2분간 소개를 드리고,
0: 네.
1: 여러분 커먼 센스니까 들어놓으시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그거에 맞는 퀴즈를 드리면,
0: 네.
1: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시면 다섯 분에게,
0: 네.

0: 많이 찾습니다. 한미옥시도 먹어야 되고 저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가 뭐냐 잘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부터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라는 거는 뭐냐면 아마 한미옥시도 아실 거예요. 비타민 C는 그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잘못 먹습니다. 위가 쓰려서. 그
1: 네.
0: 다음에 비타민 C는요 흡수가 잘안 됩니다.
1: 네.
0: 우리 몸에. 그래서
1: 네.
0: 흡수가 잘 되도록 개발한 비타민 C가 바로 이 리포존 기술로 개발됐다 그래서 리포존 비타민 C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흡수를 잘 되도록 도와주고
1: 네.
0: 그다음에 위장장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중에 좋은 비타민 C를 찾는 분들은 요
1: 네.
0: 리포존 비타민 C를 드시면 좋고요. 요거는
1: 네.
0: 저희 세종권은 한 캡슐이 500mg인데
1: 네.
0: 하루에 한 번만 드셔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이 비타민 C는 거의 모든 분들이 복용하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0: 네.
1: 건데 속이
0: 그렇죠.
1: 쓰려서 못 먹는 분도 계시고 더큰 문제는 이게 아무리 뭐큰 도즈라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꽝이다 이러는데 그냥 배설이 또 된다고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어떤 분은 뭐 1000mg을 뭐 하루에 뭐 식사 때마다 드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용량이 커도
1: 네.
0: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대부분이 배설되기 때문에 잘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합니다.
1: 네. 네.
0: 리포존 비타민 C는 비타민 C를 요렇게 뭐 어려운 용어로 뭐 지질 이중막 막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1: 네.
0: 요렇게 잘 막을 만들어서 위를 잘 통과해서
1: 아, 네.
0: 장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아.
0: 이런 거저 어려운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세종 리포존 비타민 C고 요건 알약인데 500mg이고 하루에 한번 드시면 충분한데 바로 오늘은 요 내용 중에
1: 네.
0: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정말 우리 몸이 꼭 필요한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오늘 이 선물 주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선물 보내게 드릴 거고요. 우리 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텐데 제가 전화번호 먼저 오픈을 하고요. 여러분이 제가 퀴즈를 내면 전화를 하셔서 음성을 남기시는 겁니다. 정답 몇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요즘에 뭐 워낙 제가 6개월이서 이거 사실은 한 달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작년에.
1: 너무
0: 근데
1: 반응이 좋아서.
0: 네, 좀 반응이 좋아서 제가 지금
1: 네.
0: 5개월, 6개월째 하고 있는데
1: 왜냐면
0: 자,
1: 세종 제품은 너무 다 좋은 거 아시거든요.
0: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섯 분에게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정답 몇번 하고 음성을 남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213 LH사입니다. 213 383 8899. 적어 놓으세요, 빨리. 213 383 889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릴 텐데, 자, 준비됐으면 바로 퀴즈
1: 네,
0: 내겠습니다.
1: 세종 퀴즈
0: 네.
1: 들어갑니다. 세종 퀴즈.
0: 자, 다음 네 가지의 설명 중, 세종 리포존 비타민 C 설명 중 아닌 것은, 틀린 것은 맞추는 겁니다.
1: 네, 아닌
0: 틀린 겁니다.
1: 것은.
0: 맞는 거 아니고, 틀린
1: 네.
0: 겁니다. 자, 1번.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됩니다.
1: 네.
0: 2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리포존 기술로 개발되어 비타민 C의 문제, 흡수력을 해결한 신제품입니다. 3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500mg이고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합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종 리포존 비타민 C는 흡수력이 약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복용해야 됩니다. 네. 틀린 거를 맞추시는 거예요. 전화번호 213-383-8899.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틀린 겁니다. 정답 몇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1: 선착순, 저도 막 하고 싶어요. 비타민 C 필요한데. 아, 정말. 틀린 것이 정답입니다. 전화하셔서 정답 몇번 하고 음성으로 남기시면 선착순

0: 쏜 다섯 분께 세종 리포존 비타민C 너무도 좋은 장애 흡수가 잘 되는 비타민C 세종 리포존을 드립니다. 213-383-8899 213-383-889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너무 급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라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0: 네.
1: 문제는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비타민C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다. 2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C는 리포존 기술로 개발되어 흡수력 문제를 해결한 신제품이다. 3번 세종 리포존 비타민C는 500mg으로 하루에 한 알만 복용하면 된다. 마지막 4번입니다. 세종 리포존 비타민C는 체내 흡수력이 약해서 하루에 3번 이상 복용해야 된다.
0: 네. 보통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은데. 아무튼 4.
1: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저 직원이 선착순 다섯 분에게 이제 리턴콜 하잖아요.
0: 네.
1: 축하합니다. 그러면 전화드리면 막 소리를 지르신대요.
0: 어머나! 나 됐다! 네,
1: 그런 소리. 어머머머, 나 지금 평생에 처음 이런 거 당첨됐는데요. 다섯 분은 윌셔 6가 버질길의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일주일 내로 픽업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213-383-8899 383-8899로 전화하셔서 정답 몇 번 남기시면 다섯 분에게 저희가 리턴콜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윌셔와 육가 버질길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차 시설도 좋고 파킹도 편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 즐거움도 주시고 정보도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신제품 세종 리포존 비타민 C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인사 말씀 주실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부족한 요즘입니다. 작은 미소라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퀴즈를 합니다. 오늘 건강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0: 네.
1: 행복과 건강은
0: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1: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의 대비서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알람블라의 궁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이렇게 떨리는 이게 바로 트레몰로 기법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트리핑거 주법에서 저도 예전에 기타 배울 때 따라라라라라라 이광조 씨의 노래 그 돌바람 꽃 여인인가요? 그 노래가 바로 이렇게 트리핑거 주법으로 이렇게 뜯는 겁니다. 하나의 줄을 세 개의 손가락으로 약지, 중지, 검지로 매우 빠르게 번갈아가면서 튕겨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거죠. 이 고난도의 테크닉입니다. 애틋한 멜로디를 들으면서도 아우 이거 하나씩 뜯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싶은데 바로 한국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유희 씨의 바로 그녀의 시그니처 연주곡 알람브라의 궁전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근대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프란시스코 타레가 1896년에 작곡한 곡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이슬람 문화의 걸작 알람브라 궁전을 방문한 뒤 그 아름다움과 애절한 감성을 기타 한 대로 표현낸 곡.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늘 들어서요. 이 곡을 들으면 왠지 그 학창 시절 기타를 튕기던 오빠 혹은 누님이 생각나기도 하는, 친구가 생각나기도 하는 추억의 명곡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알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4: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4: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8: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9: 류마티스 관절염,
10: 어깨와 허리 통증,
9: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0: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9: 진통제 없이
10: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4월 14일에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어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을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십니다. 이 시간은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유흥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혹시 동네 베이커리에 보면 좀 북적북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봄 축제인 샤보옷이라는 바로 오순절 명절입니다. 오순절 명절에는 이게 그 샤봇이라는 뜻이 위기라는 뜻으로 일주일 일주일에서 77 40,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49에서 그 7주가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50일 되는 날을 기념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은 뭐 달콤한 특히 유제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한 치즈케이크, 밀크쉐이크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쁜 그런 꽃과 초록나무까지로 화사하게 장식을 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는군요. 옛날 그 골드러시 시대에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서부로 몰려간 광부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미국 민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왠지 이 메모리얼 위켄드를 시작할 때 이 미국 민요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풋볼 팀도 있죠. 바로 1849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광활한 땅에는 골드러시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1849년부터 1858년까지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흔히 말하는 49ers, 황금을 쫓는 사람들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어요. 금을 찾은 이는 거의 없었고요. 고생만 척도로 하게 된다는 그러면서 그 애환을, 그리고 이 노래에는 그때 그 광부가 어린 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을 이 곡에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안이 돼서 그 바로 박태원 씨라는 분에 의해서 1919년기 꽤 일찍 됐죠. 그때 번안이 돼서 불러졌는데 저희는 또 어렸을 때 이거를 개사를 해서 불렀죠. 넓고 넓은 반스 속에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내 고향은 반스 속, 이러면서 벼룩이 이제 반스 안에 들어간 거를 누가 그런 걸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오늘 왠지 이 노래가 착 다가왔습니다. 자, 스웨덴의 듀오가 부르는 곡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클레멘 타인. 스웨덴 출신의 두 뮤지션 막누스 칼손과 마르틴 헤데로스가 함께 부릅니다. Oh my darling Clementine.

이 노래를 들으니까 학창 시절도 생각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이 나네요. 살아계시다면 자주 찾아뵙고 효도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요. 이 연휴에 맛있는 한 끼,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겠어요. 사랑 사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 시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2: 김스 전기 화장품 코너 $50 이상 구입 시 상품권 증정
3: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오희와 수려한 이자녹수 등 특별한 혜택의 프리미엄 스킨케어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2: 고농축 영양을 담은 안티에이징 기초 세트 맑고 투명한 피부를 위한 브라이트닝 라인 그리고 깊은 보습을 채워주는 리프팅 크림과 에센스까지
3: 제품에 따라 더블 및 트리플 보너스 증정 또한 $50 이상 구매 시 김스전기 상품권까지 함께 드립니다.
2: 화장품 구입도 김스전기에서 김스전기로 오세요.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햇섭,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햇섭 인증인데요. 햇섭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햇섭,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999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1: 화로로 간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오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형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5: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5: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6: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5: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6: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7: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8: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7: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9: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드디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시작하는 프라이데이 굿모닝 차차차 2부, 2부의 남자 후니후니 한훈씨
22: 안녕하세요. 주말의 네. 남자 주말을 위한 남자 에?
3: 어디 가세요? 오늘 또 멋진 양복을 입고 오셔서
22: 오늘도 은근 그래도 그레이 색깔 맞췄나요?
3: 후니씨가 은근히 네. 패셔니스타야.
22: 은근이라는 말은 빼주세요. 당연히라고 해주세요.
3: 아니
22: 왜 제가 입은 건 은근이고
3: 워낙 체격이 좋으시잖아요.
22: 아 왜 이렇게 살 뺄 거예요.
3: 근데 네. 이 옷감이 많이 들면 사이즈 사이즈는
22: 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3: 아니 네. 비싸지 않나요 더? 그럼 엑스트라 라지
22: 그렇다고 아이들 옷이 싸진 않잖아요.
3: 아 싸더라고 아이들 옷 싸요.
22: 그래요?
3: 예. 네.
22: 저는 그래서 저렴한 원단으로 만든 거죠.
3: 아무튼 옆에 계시면 네. 너무 든든한 우리 후니후니 한우 씨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2: 주말을
3: 이고.
22: 위한 후니인데 여러분.
3: 네.
22: 제가 늘 방송에서 그랬죠.
3: 뭐요?
22: 다이어트합니다. 다이어트합니다 했잖아요.
3: 다이어트? 어, 할 거야?
22: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3: 하고 있어요?
22: 하고 있는데
3: 근데 왜 전혀 안 느껴지지?
22: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네. 어저께 네. 오랜만에 또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네. 저를 보더니 어? 진짜 다이어트하더니 좀 빠졌네 그러시는 거예요.
3: 야.
22: 그래서 제가 딱 특서 어디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봤더니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얼굴 지압을 집에서
3: 아 눌러서 해요.
22: 생각나면 가끔 해요.
3: 여기 특히 귀 밑하고
22: 그러니까 그거 거기
3: 여기가 이제 그 뭐죠?
22: 림프관 있고
3: 어,
22: 막 근데
3: 림프관
22: 어 요걸 눌러주니까 처음에 너무 아픈데요. 지금은 이제 안 아프거든요. 며칠 눌렀더니 조금 줄었나 봐요. 그 아주 미묘한 상태들을
3: 확실히 달라 말라
22: 마른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휴잖아요.
3: 네.
22: 연휴까지 즐길 거예요. 지금 연휴 때 제가 이미 먹을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3: 아우
22: 그래서
3: 야.
22: 그거 지나고 화요일부터는 좀 해보려고. 여러분 오늘 저희 모습 마지막으로 캡처라든지 보세요.
3: 그러니까 네.
22: 점점 하름 시름시름 알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아우 메뉴를 미리 정해놨어요? 뭐뭐뭐뭐 드실 거예요?
22: 아니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왜냐면 네. 제 와이프가 뭐 이거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몇 개 딱 집어넣었어요. 식당도 집어넣고
3: 어머나
22: 이미
3: 샌디에고 간다면서요?
22: 네, 샌디에고 갑니다.
3: 아 좋겠다. 여러분 연휴 계획 세워두세요.
22: 그러니까요.
3: 그냥 뭐 멀리 안 가도 친구들하고 동네 파악 응?
22: 친구들이랑 팍팍 뭐 집에서만 놀아도 재밌지 솔직히.
3: 돗자리 깔고 거기서 아니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
22: 아 먹을 거야? 먹는 거 그렇지.
3: 이상하게 먹는 거는 꼭 밖에서 먹는 게 맛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 밥뚜껑에다가 김에다가 밥을 싸서 나가서 마당에서 먹었어.
22: 아 왜요?
3: 혼자. 아니 밖에 나가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2: 독특하시네. 아니 남들은 없는 집 없어도 나네 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그걸 또 싸서 들고 네. 나가 드셨어요?
3: 채송화 꽃 옆에서 먹고 밖에 나가면 또
22: 자연을 좋아해서
3: 그러신가? 그런가 봐요.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지 않나요?
22: 캠핑 같은 거 네. 좋아하시죠?
3: 그랬죠. 아. 요즘은 가본 지 좀 오래됐네요.
22: 아 저도 이렇게 그런 데는 좋아요. 그렇게 밖에서 이렇게 뭐 그냥 아기자기하게 네. 뭐 그런 건 좋은데 막 바리바리 싸들고 하는 건 좀 귀찮아가지고 이제.
3: 그렇긴 한데 특히 산행하고 나서 네. 산꼭대기 정상에서 먹는 밥맛은
22: 뭐 드세요? 산꼭대기에서?
3: 밥 싸가죠.
22: 밥을 싸들고 가세요 그러면?
3: 그럼요. 도시락. 뭐. 특히 집에서 진짜 맛없는 거를 싸갖고 오면
22: 비빔밥같이?
3: 다 꿀맛이라 다들 그래요. 집에서 안 먹는 거 맛없는 거 사면 맛있다고. 거기 가서 실제로 이것저것 넣어서 비벼 먹어도 맛있고 고추장만 맛있으면.
22: 아니 근데 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3: 근데 뭐
22: 귀찮지 않으세요?
3: 그 정도야 뭐. 내가 먹을 거 내가 찍어 갔는데 뭐가 뭐가 하게.
22: 저는
3: 막걸리
22: 산에 가...
3: 막걸리 얼려서
22: 그러니까 제가 산에 가면 오이랑 오이랑 막걸리 오이는 수분에 되게 좋기 때문에
3: 네.
22: 걸으면서도 오이 먹으면 좋잖아요.
3: 네.
22: 그걸 먹고 정상 올라가서 오이를 안주 삼아
3: 네.
22: 막걸리를 벗 삼아
3: 네. 한국의 계곡 같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산이 엔젤레스 포레스트에 있어요.
22: 네네네.
3: 뭐그
22: 식당 있는데
3: 플랫, 윌슨 거기 폭포도 있고
22: 그 식당 있는데 아니에요?
3: 식당 있는 아닌가? 데는 마운틴 발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22: 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
3: 거기도 좋고 아, 수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22: 거기 발 담글 수 있습니까?
3: 담글 수 있죠.
22: 아,
3: 너무너무
22: 그래요?
3: 차가워서
22: 그래요?
3: 발 시려 저는 그러면... 5초도 못 당기겠는데.
22: 아, 그렇게 차가워요?
3: 응.
22: 아, 가고 싶다.
3: 근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요, 네. 10분 넘게 담그셔. 그러니까 체질이 다른가 봐.
22: 그냥 네.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3: 그분은 글쎄. 아니에요.
22: 밴드 퍼럭고 이런 거 아니에요?
3: 그분은 막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는지 안 차가운데?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22: 방언 터지셨고 샤샤샤샤 하면서. 아니 근데 그런 데서 백숙 먹고 싶지 않아요? 그 계곡 평상 탁 깔아갖고
3: 그래서
22: 물론 불법 소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막
3: 그래서 그런. 우린 그런 데 가면 또 끓여 먹죠.
22: 아, 취사가 돼요?
3: 떡국도 끓여 먹고. 어, 그럼요.
22: 어때요?
3: 아, 버너 음식용 조그만한 그 버너는 괜찮아요.
22: 아, 그래요?
3: 그런 거 가져가서
22: 그러니까 차콜은 안 되니까 버너로
3: 거기서 뭐 끓여 먹죠.
22: 괜찮다. 라면 끓여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3: 라면도 맛있고
22: 아, 진짜
3: 뭐든
22: 맛있겠다.
3: 맛있어. 여러분 밖으로 나가셔서 비는 네. 안 오니까 동부 그렇죠. 이쪽에는 비가 엄청 온다지만 우리 얼마나 좋아요.
22: 맞아요. 서울
3: 나가보세요.
22: 서부는 너무 날씨 좋으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진짜
3: 막 네, 움직여야 돼요.
22: 공원이라도 가셔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3: 네.
22: 김밥으로 싸서 드시면
3: 네.
22: 야 그것도 맛있다니까.
3: 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낮잠도 자는 거야.
22: 아 너무 좋다.
3: 그래서 오늘은
22: 샌드 가지 말까?
3: 가지 말고 여기
22: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3: 그래 가스 네. 세이브하고.
22: 아 저는 전기차라서.
3: 아 참 잘했다. 빨리 네.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는데.
22: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 네.
22: 금요일은 저희가 약간 티키타카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3: 네.
22: 주말이자 연휴 아니겠습니까?
3: 네.
22: 그래서 남녀가 주말 또는 연휴를 대하는 태도 또 완전 달라요.
3: 네.
22: 그 얘기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3: 네 주말에 되면 남자는 딱 하나죠.
22: 나 이제 쉰다.
3: 아,
22: 그거 하나요. 아,
3: 정말.
22: 이제
3: 아, 좀 일어나.
22: Nobody can touch me.
3: 응?
22: 나 오늘 쉴 거야. 남자 무조건 이거요.
3: 근데 여자는 아, 드디어 뭐 좀 할 수 있다. 아, 주말에 뭐 좀 해볼까?
22: 이제는 뭘 할 수 있다. 뭐 손톱도 네, 할 수 있다. 쇼핑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날. 남자는 무조건 쉬는 날.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완전 이 처음 시작 스타트가 다르니까.
3: 네.
22: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주말 동안 또는 연휴 동안. 힘들었던 체력을 충전하고 싶어요.
3: 아 주중에 뭘 그렇게 힘을 딴 데 가서 소비하고 그냥
22: 힘들었잖아요.
3: 힘들었어.
22: 근데 여성분은 그 힘든 주중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연휴 때는
3: 조금.
22: 드디어 약속도 나갈 수 있고 카페도 갈 수 있고
3: 어디 좀 가서
22: 바람 쐴 수 있고 그러니까 외출하는 날
3: 그런 거를 잘 하고 싶은데 이 남자는
22: 달라요.
3: 맨날 그냥 늦잠만 자고 주말이면
22: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진짜 안 깨우면 안 일어나는 분들 있죠.
3: 네.
22: 그리고는 일어나더라도 그냥 요새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핸드폰에서 딩글
3: 딩글 달라고만 하고 그냥
22: 밥 차려달라는 말은 함부로 못하겠고요.
3: 네.
22: 그냥 차려주면 감사히 먹는데
3: 네.
22: 차려달라는 말까지 못하고.
3: 아.
22: 근데 여성분들은 딱 주말 되면은 야 뭐 코스코 가야 돼, 뭐 어디 마켓 가야 돼, 또 어디 뭐 쇼핑 보러 가야 돼, 뭐 사러 가야 돼, 뭐 해야
3: 네.
22: 돼, 마당 뭐 해야 돼, 뭐.
3: 아, 계획이 그거, 많아요.
22: 그거 그냥 주중에 조금씩 하면 되지.
3: 그리고 뭐야. 남편이 아무래도 남친이 또 힘이 세니까 뭐 장 보는 거 무거운 거 이런 거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22: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3: 왜요?
22: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3: 주중에는 바쁘잖아 일하느라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22: 뭐,
3: 무슨 주중에
22: 뭐 맨날 술 먹고 들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 꼭 마켓 가서 뭐 해야 돼? 그러면
3: 미리.
22: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럼요. 아니면 집에 왔는데 퇴근하는 때쯤에 오늘 일찍 퇴근해요. 네. 그러면 아 그럼 오늘 우리 저기 마켓 가서 좀 사오자. 이럴 수 있잖아. 왜 꼭 힘든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좀 쉬려 하고 있는데 깨우냐고.
3: 아 왜 굳이 쉬는 날에 꼭 집에만 처박혀서 그렇게 뒹굴뒹굴.
22: 꼭 쉬는 날 좀 푹 쉬신 날로 생각해야죠. 처박힌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말만큼은 쉬고 싶겠어요.
3: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싸우는 커플이 더 많대요.
22: 맞아요. 정말 금요일부터 싸워요. 여자는 토요일 날 여행 가자고 그래요.
3: 네.
22: 연휴니까 이제 3박 뭐 2, 3일 노는 날인데 연휴야 미리 연락하면 저야 우리 월요일 날 메모리할 때 쉬지? 대답을 못해. 쉰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 만다고 해야 돼. 고민하죠. 분위기 봐서 왜? 그러면 아니 뭐 쉬면 우리 여행이나 어디 갈까?
3: 네.
22: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쉬나? 약간 이제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
3: 네.
22: 그리고 이제 반나절은 일단은
3: 그러고서
22: 참지.
3: 설마
22: 뭐요?
3: 설마 회사 일해야 돼 이러면서 나가서 딴 데로 새는 남자는 없겠죠.
22: 없다고까지는 말은 못하지만
3: 있을 수도 있지.
22: 있을 수도 있죠. 저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3: 진짜.
22: 결혼 전에 여자친구한테
3: 네.
22: 너무 쉬고 싶은데 주말마다 자기 쪽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3: 네.
22: 그 친구는 어렵고 저는 이미 사회생활 사회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 네.
22: 주말에 저런 식으로 얘는 학생이니까 주말이나 주중이나 뭐
3: 그렇죠 드디어
22: 오빠랑 놀 수 있다 이건데 난 주중에 쉬고 싶은데
3: 네.
22: 그래서 몇 번 그러다 연휴를 얘기하길래 제가 아 우리 회사는 안 쉬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옷 입고 나가는 걸 보여주고.
3: 네.
22: 그리고 혼자 딴 데 가.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3: 아 네. 네.
22: 찜질방 간 적도 있고요.
3: 아 그렇군요. 네. 가끔은 혼자 있고 싶어요. 붙어만 있으면 지겹잖아.
22: 아니, 그것도 거기들. 그런데 주말에 좀 같이 있어도 돼.
3: 같이
22: 근데 같이 쉬면 안 되냐? 같이 그냥 뒹굴뒹굴 좀 그러면 안 되나요?
3: 그렇죠. 편한 사이, 사랑하는 사이면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지
22: 그러니까,
3: 않아요?
22: 옆에서 TV 보고 같이
3: 그냥 같이 옆에 살배고 이렇게
22: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3: 팔베기하고만 있어도
22: 서로 뒹굴뒹굴 얼마나 좋은 좋아.
3: 거는 너무 이상적인가?
22: 아니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먹는 것도 사실 물론 뭐 고급 레스토랑 가면 좋겠지. 근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든 좀 아니면 집에서 네. 그냥 진짜 비빔밥을 먹든 하다못해 네. 우리 시켜 먹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 둘이 치킨을 먹더라도 얼마나 재밌냐고 좋잖아요.
3: 네.
22: 사랑하는 와이프와 가족과 여러분 아우선도선 굳이 나가서 뭐 옥상이 보이는데 가서 뭐 이게 조명이 어쩌고 이거는 물론 가끔은 해야죠. 가끔은 하는데
3: 그래도 조금 성의를 보여. 조금 케어를 받고 싶은 거지.
22: 아니, 맞아요. 근데 저는 여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뭐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 입장은 어느 정도 최소한 한 달에 반 정도 주말은
3: 네.
22: 좀 쉬게 놔두면 어떨까. 이번 주 제가 만약에 쉬라고 해주잖아요. 그 남자가 알아서 미안하니까 알아서 다음 주말은 해주지 않을까? 뭐라도. 아.
3: 좀 쉬자.
22: 오히려 여자분이 이번 주는 좀 쉬어. 우리 별거 없으니까 자기 이번에 푹 쉬어. 그냥 집에서 쉬자. 그래. 이런 얼마나 고마워.
3: 그냥 집에서 쉬자.
22: 아 그걸 또 그래 쉬어 이러지 마시고 기억하는 거.
3: 쉬어.
22: 아 그거 말고
3: 야, 좀 그래 이뻐. 너 쉬어.
22: 아 잠깐만 이쁘게
3: 남자 나간다.
22: 아 잠깐만 그거 말고
3: 나 나가.
22: 근데 그거 나쁘지 않다. 어 그래? 언제 나가? 아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3: 딱 나가면 아 내 세상이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22: 맞아 혼자 막 영화 보고
3: 자기야,
22: 막.
3: 자기야 우리 같이 쉴까?
22: 아 같이 오빠. 쉴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3: 네. 어?
22: 아무튼
3: 뭐래 뭐 하기는.
22: 네? 어? 아니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말만 맨날이야.
3: 그지 같아 이러면 안 되죠.
22: 아,
3: 네 우리 TKR님이 청해주신 노래 네. 이재성의 그지밥.

0: 그때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일이 있으셨나요? 그 집 아... 초록대문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1: 저는 그 집 네. 유리창에다 돌도 던진 적 있어요. 고양이 소리 낸 적도 있고 진짜.
0: 그 여자가
1: 그 여자 나오기를 싶... 아... 혹시나 알아들을까 싶어. 네.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연락을 못 하자. 집 전화하면 안 되고. 아... 그러니까 그 방이 그 방인지 몰라요. 네. 누구 방인지 모르지만 집은 아니까 네. 조금만 돌 던져보고 네. 고양이 소리도 내보고. 근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0: 개소리를 내야지. 근데 저도 좋아하는 동네 오빠가 있었는데 네. 마침 그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서 네. 그 오빠 만나면 주려고 그 집 앞에 서 있는데 아이스크림 녹아가고 왜 안 나타나는 거야.
1: 하나 더 산 거야 그럼 주려고요? 네,
0: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1: 누구나 그 집 앞으로 간 적이 있을 겁니다.
0: 지금 생각도 안 나. 얼굴도 생각 안 나고
1: 저도 생각 안 나. 이름 생각 안 나고
0: 그 집이 다들 여러분 누군가는 앞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설레임이 그쵸? 우리를 뭐 또 들뜨게 하고 이런 연휴에는 그런 작은 설레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음식이 좋겠어요. 음식 맛있는 거.
1: 배고파요.
0: 아, 뭐가 맛있을까?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5: 누구랑? 우리끼리?
14: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6: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7: golfpromi.com.
18: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16: 골프.
18: 누구랑 해?
16: 프로랑.
18: 어떻게 해?
16: 골프 프로미에서
14: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6: golfpromi.com.
0: 굿모닝 차차차 모닝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바로 경산 한의과 병원의 류재규 원장님. 이 원장님은 전 경산 한의과 대학의 교수시고 또 학장이셨어요.
1: 그렇죠.
0: 네, 올림픽과 아드모아야 그 VIP 플라자에 있는 경산 한의과 병원의 유재규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19: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9: 반갑습니다.
1: 저는 격하게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하준 씨가 이렇게 열렬히 박수 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1: 네. 저는 저의 은사이시 은인이십니다.
0: 진짜로. 은인이세요.
1: 제가 아플 네. 때마다 이거 제가 네. 정말 방송이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정말로 원장님 덕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아~ 뭐 저뿐만이 아닌데 네. 네. 제 주변 친구들까지 많은 도움을 네. 받았는데 네. 진짜로 제가 정말 아프고 아프면 네. 저는 원장님 찾아뵈요. 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0: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아 자, 그래요?
0: 어떤
1: 해도 되나요 원장님?
5: 네 맞습니다.
0: 해보세요 간단히.
1: 먼저 네. 잠깐 네. 이게 뭐 간증 같은 간증인데 불과 네. 진짜 얼마 전이에요. 한 달 네. 쯤에 제가 네. 운동하고 허리를 다쳤어요.
0: 아우.
1: 아이랑 농구를 하다가 나이를 잊은 채 네. 농구를 해갖고 허리랑 다리가 다쳤는데 네. 정확하게 어디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버텼는데 일주일간 너무 아파갖고 네. 나중엔 다리가 저려서 운전도 못하겠어요.
0: 어머.
1: 근데 우리 원장님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올라갔어요. 네. 진짜 못 올라가서. 네. 그래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랜만에 오셨다고 네. 반가워하시면서 일단 들어가자 앞에서 들어가셔갖고 네. 침이랑 뜸이랑 이렇게 쫙 되게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네. 여러분 정말 농담 장난 아닙니다. 네. 전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주셨어요. 혹시 많이 심하니까 네. 한 번 정도 더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오게 되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네. 근데 한 번 하고 안 왔어요. 안 갔어요. 그 이후로 처음부터 오래 뵌 건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허리 아플 때마다 항상 네. 진짜
0: 원장님 한 번에 그렇게 명의로 해결을 하시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
1: 너무 바쁘세요.
0: 그냥 한 번에 그냥.
1: 바쁘세요. 네. 너무.
5: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사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네. 아까 우리 한행근씨 같이 네. 주로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네. 또 네. 특히 이제 어깨 팔이 아프시다든가 네. 그다음에 무릎이 아프시고 아프셔가지고 다리를 좀 절룩거리면서 걸으신다든가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0: 네.
5: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느끼는 것은 예. 누군가가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허리가 부축 받고 오셨어요.
0: 네.
5: 근데 나가실 때는 진짜 걸어 나가십니다.
0: 아, 진짜 우리 한방의 신비예요. 진짜. 네.
1: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분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서 똑같은 네. 경험을 하셨고요.
0: 네.
1: 사실은 저는 경산의원과 원장님을 처음 뵙게 된 게 발효한약 때문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0: 발효한약?
1: 그것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알게 되면 만나 네. 뵙게 됐고 네. 그중에 최고인 공진당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원장님을
0: 네.
1: 침까지 너무 명이셔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보험 다 받으시잖아요.
5: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는 저는 고민하셔도요.
5: 이 모든 치료가 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네. 그 HMO 보험으로 네. 다 된다는 거예요.
1: 네.
5: 만약에 이제 뭐 앤썸이라든가 클로버케어라든가 네. 또 네. 아스티바라든가 네. 뭐 센츄럴 네. 메디칼이라든가 아니면 스캔 보험 네. 이런 갖고 계시면은 모든 치료가 이 보험으로 가능하십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한방은요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또 근본적인 거를 치료하는 것 같아요.
1: 맞죠.
0: 뿌리부터.

0: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물론 효험이 있는 치료를 네. 하시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어떤 그룹 어떤 병을 갖고 계시나요?
1: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 나이 들어가서면서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네. 뭐 허리통증이라든가 아. 디스크라든가 자골신경통이라든가 네. 이런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몸이 너무 네. 통증이 오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네. 그 다음에는 어깨라든가 팔 네. 특히 이제 팔이 안 올라간다든가 또 어깨가 다 뭉쳐가지고 항상 네.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면은 이제 무릎 통증 때문에 네. 나이 드시가면서 이제 무릎에 이제 연골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걷기가 힘드시다든가 아니면 층계를 못 올라가신다든가 네, 네. 하시는 분들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네. 또 어떻게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실 경우에는 참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네. 운동 안 하시던 분이 나 이제부터 운동해야지 하고서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다가 네. 연골 뭐 이 고관절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무리하면 안 되죠.
1: 네, 그렇죠.
0: 살살.
1: 네네.
2: 혹시라도 무리하시면 우리 경선하니까 원장님 찾아뵙면 됩니다. 네. 지금 댓글에 벌써 선생님 정말 침 맞고 효과 짱짱입니다.
0: 어머.
2: 저도 그래. 허리가 한 번에 좋아졌어요, 여러분. 원장님이요 어디 가시나 팬들이 항상 계세요.
1: 제가 오늘 네. 방송에 나오는 거 아시는 분이 없는데요.
2: 정말 오랜만에 정말 저희 네. 라디오에서 처음 뵙지만 네. 네. 근데 어디 가나 팬분은 항상 계세요.
0: 저도 한번 가야겠네요. 저도 오래된 고질병 허리가 그것도 오른쪽 허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2: 저 이거 얘기하면 또 남들이 거짓말을 네. 할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제가 얘기하면 되게 웃으시거든요. 네. 다리 그때 발목 나가가지고요. 네. 너무 아파서 제가 지팡이를 샀어요.
0: 왜 잘 다쳐? 네.
2: 아,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쳐, 맨날 다쳐. 네. 그래갖고 지팡이를 샀거든요.
0: 진짜?
2: 진짜
0: 그 정도로?
2: 주말에 샀어. 너무 아파서 지팡이를 네. 사고 다음날 선생님, 원장님 뵙고 지팡이를 버렸어요.
1: 그거 정말 기억납니다.
2: 원장님, 나 하루만 미리 갔었으면 지팡이 안 사도 되는 거였는데 원장님 그랬어요.
0: 아니, 이거 만일을 위해서 갖고 있지, 네. 거기도 버렸어요.
2: 친구 줬어요. 아, 진짜로. 지금 없어요.
0: 아, 자, 그 정도로.
2: 네, 그 정도로 여러분 한번 정말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 앞서서 말씀드린 게 발효된 네. 공진당 때문에 제가 원장님을 처음에 아. 몇개 됐었는데
0: 발효하냐 궁금해요.
1: 네, 발효하냐 하면은요 예. 많은 분들이 발효하면 좋은지는 다 아세요.
2: 그렇죠.
1: 다 아시는데 발효를 했을 경우에는 약성이 몇 배가 높아져요. 그리고 또 흡수가 빠르잖아요. 발효는 네. 효과가 그만큼 빨리 느낀다는 거죠.
0: 모든 발효가
2: 확실히
0: 좋군요.
2: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녹용을 발효했을 때 그 네. 효과는 다섯 배가 높았어요.
0: 발효 안 하면 너무 억울하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발효 과정이 근데 쉽지는 않죠. 그거
2: 그렇겠죠.
1: 그 과정이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보약을 먹어야겠다, 뭐 그것을 느꼈을 때는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찾고 했을 때는 보면은 너무 피로 상태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피로도에 대한 효과는 무려 10배가 높았습니다.
2: 와. 네. 와. 그러니까 확실히 발효가 달라요.
1: 발효 한약은 즉각적인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공진단 하면은 많은 네. 분들이 공진단에서 잘 알고 계세요.
2: 네.
1: 그 금액이 또 좀 비싸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0: 네. 네.
1: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침향 산삼 공진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침향도 들어가 있고 산삼도 들어가 있고 공진단의 모든 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2: 네.
1: 여기서 발효까지 했는데요.
0: 네.
1: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이 산삼 공진단은 침향 산삼 공진단은 발효를 제가 맨 처음에는 한 번 했었어요.
2: 네.
1: 그다음에 두 번을 해봤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금년 들어서는 맥시멈 마음 가보자 해서 세 번까지 발효를 해봤어요.
2: 와.
0: 네.
1: 그랬더니 그 효과는 정말 좋았습니다.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번을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발효
0: 끊었다가 하는 거예요 중간에?
1: 아니요. 발효를 한번 했죠. 그리고 네. 제품을 하나 완성을 합니다.
0: 네.
1: 그걸 다시 또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0: 또?
1: 다시 또 재발효가 들어갑니다.
0: 아니.
2: 그러니까 시간과 정성이 훨씬 많이 들겠네요.
1: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은 네.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0: 네.
1: 그래서 산삼공진단 하면은 이제 효과가 이제 면역력이 없다든가 피곤한 것이 많다, 에너지가 없다, 그다음에 노화방지
0: 네.
1: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정도의 효과를 다들 보고 계세요.
0: 네.

0: 예.
1: 그럼 오늘 이 침양산삼공진단 세번 발효한 공진단
2: 네.
1: 오늘 5분께만요
2: 네네.
1: 1000불, 1200불짜리를 490불에 한 박스 20알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드리는데요.
2: 자, 네.
1: 오늘 구입하신 5분께
2: 네.
1: 10알을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2: 뭐?
1: 10알을요?
2: 10알이요?
1: 네. 보통 한 알당 산삼공진단이면 한 50불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한 3분의 1 금액 밖에 안 돼요. 그럼 열 알을 추가로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효과가 확실한가 불확실한가 좀 갈등을 많이 하세요. 그 갈등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열 알을 추가로 드리는 대신에 그 필요가 많고 에너지가 없고 나는 면역이 너무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그러면은 일주일 드셔보고 나서 그래도 나는 피로도가 많고 먹을 때나 안 먹, 공단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차이가 별로 없어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그런 나머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 제가 250불 리턴해 드릴게요.
2: 아니 공진당을 머니백 개런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우와.
0: 야, 그만큼 자신이
1: 발효한약이니까 더군다나 세 번이나 발효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0: 아, 바로 경산한의원 선착순 5분께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전화 주세요. 213-335-8855 213-335-8855
1: 전화번호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335-885
2: 335-885
0: 335-885
1: 335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0: 팔팔하게 나에게 오 8855
2: 야, 근데 오늘 20알 1200불을 490불에 5분께 물론 선착순 5분입니다만 20알 플러스 10알까지 더 주시는 진짜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 주변도 그렇고 정말 드셔보면 다 알고요. 저도 정말 피곤할 때 하나씩 먹거든요. 뭐 이렇게
0: 피곤할 때.
2: 눈이 바로
0: 그리고 위기
2: 떠져요.
0: 시에도 먹으면 굉장히
2: 그렇죠,
0: 좋다는 얘기
2: 그렇죠.
0: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시나요?
1: 특히 일단 그 피로를 많이 느낀다. 다음에 내가 기운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린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끔마다 그 대상포진 겪으신 분들 있죠.
0: 진짜 아프대요.
1: 대상포진은 내 면역력이 최저로 떨어졌을
2: 그렇죠.
1: 때 그때 딱 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대상포진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면역력이 최저였을 때 그 대상포진 오시는 분들 좀 두셨다가 에너지가 없다 했을 때 미리 복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십니다.
0: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때
2: 그렇죠.
0: 너무너무 좋은 경산 한의과병원의 바로
2: 발효 공진당, 심양산삼공진당입니다. 213-335-8855, 213-335-8855번이고요. 원장님, 그 다음 거 위장환, 이거는 정말 만인이 가져야 되는, 모든
1: 맞습니다.
2: 가족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거죠.
0: 위장 안 좋으신 분?
2: 위장환.
1: 네, 위장 건강환인데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 저 소화제 아니야? 네, 소화제도 맞습니다. 그러면 위장에 문제가 있다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주
0: 위산과다도
1: 체한다,
0: 있고,
1: 자주 체한다든가 소화가 안 된다든가 더부룩하다든가 위에 염증이 있다든가 하는 위장에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소화제도 맞고 체할 때 드셔도 바로 효과를 보고 그리고 위가 근본적으로 답답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 다 좋습니다. 뭐 위장병에. 그래서 위장이 왜 건강하냐? 위장 병이 있으시는 분들 드시면 위장이 건강해지세요. 그걸 느끼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 위장을 안 드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위장 건강환인데요. 이거 5분께 오늘 2개월분 2통을 120불에 드리겠습니다.
0: 2개월불.
1: 네, 2개월분 2통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통을 다 드셨는데 내 위장이 안 좋아서 뭐 자주 체하는데 아니면 소화가 잘안 되는데 또 더부룩한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한 통을 드시고도 효과가 없다 나한테 네. 그건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100% 다 아니
2: 뭐
1: 환불해 드릴게요.
2: 원장님 뭐 있으면 가져오라고.
0: 야 다갖고
1: 네. 화장으로 네. 이렇게 자신 있게
0: 없으시죠? 어,
2: 못하죠, 또
1: 없죠. 양약도 네. 이렇게 머니 빅엔드는 안 합니다.
0: 와,
1: 그 정도로 발효 한약에 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위가 불편하신 분 정말 소화를 잘해야 이게 기본이거든요.
1: 기본이죠. 그렇죠.
0: 연료 네. 때우는데
2: 그렇죠.
0: 어, 그런 분들은 진짜 100% 머니백 개런티급. 까지 해주신다는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바로 발효 위장 건강환 위장환 전화 주세요. 213-335-8855 213-335-8855입니다.
2: 네. 그 다음은 뭔가요, 우리 원장님?
1: 구심청 혈당인데요. 아, 네. 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심장 걱정.
0: 네.
1: 그다음에 중풍 오지 않을까 네, 네. 하는 걱정.
0: 네, 네.
1: 또 혈압이 높으면은. 뒷머리가 무거우면서 네. 혹시나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거든요.
2: 네.
1: 여기에 참 좋은 약인데요.
0: 네.
1: 그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0: 네.
1: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구심청혈단에는 우리 한약 처방에 보면은 천왕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0: 네.
1: 하늘천자 임금왕자예요.
2: 네.
1: 심장의 아. 최고의 네. 그건 처방이거든요.
0: 네.
1: 이는 심장을 위한 최고의 처방 모든 그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피를 맑게 한다든가 혈전을 없앤든가 하는 그런 강황이라든가 우리 먹는 카레 있잖아요.
2: 네.
1: 혈전도 녹이고 하는 그런 작용이 많은데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
0: 네.
1: 이런 작용을 하는 약재들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건데요.
0: 네.
1: 심장이 가끔가다 좀 뜨끔만 해도 우리가 겁을 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혈압 있으신 분들 뒷머리가 가끔 무겁고 약간 하여튼 기분이 안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 드시면은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보십니다.
0: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1: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
0: 네, 네.
1: 이 부분들이 드시면은 그 증상들이 개선이 되면서
0: 네.
1: 표가 나요. 본인이 몸으로 느끼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는 그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
2: 네.
1: 혈압이 또 내려오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네. 마찬가지고요.
2: 네. 네. 네.
1: 구심청혈단 네. 이거 400불인데요. 오늘 다섯 네. 분께 2개월분 두 통을 180불에 드리겠습니다.
2: 와. 2개월분 180분에 만날 수 있는 구심청혈단 전화번호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0: 네. 다음으로는 신기한 거네요. 이건. 네,
2: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거네요. 네, 네.
1: 신기환 하면은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2: 네.
1: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0: 네.
1: 말 그대로 신장에 에너지를 주고 기운을 주는 신기환입니다.
0: 네. 네.
1: 여기에는 케미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0: 네.
1: 그럼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정력이 없다, 그다음에 남자의 파워가 없다, 에너지가 없다 하잖아요.
2: 네.
1: 이랬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케미칼 있는 그런 제품하고 접촉을 하거든요.
2: 네, 네, 네.
1: 근데 그게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2: 그렇죠.
1: 몇 개월 사용 후에는 그 안에 근본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신기환인데요. 이게
0: 네.
1: 신장에 좋은 약재는 다 들어가 있어요.
2: 네.
1: 산수유, 구기자, 오미자, 복분자, 녹용, 홍삼, 뭐 파극천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남자의 그 없는 그 에너지를
0: 네.
1: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생성시켜주는
2: 네.
1: 그런 역할을 하는 신기환인데요.
2: 네.
1: 남성 에너지가 없다 하시는 분들
0: 네.
1: 드셔보면은 이건 드실수록 내 몸에 도움이 돼요.
0: 네.
1: 일반 케미칼은 순간이지 나중에는 몸이 점점 망가지거든요.
2: 그렇겠죠. 네.
1: 그런데 이것은 몸에 전부 다 보약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몸으로 느끼실 수
2: 네.
1: 있습니다. 이거 저 한 달분을 오늘
0: 네.
1: 한 달분을 저희가 140불에 1개월분을 드릴 테니까요.
2: 네.
1: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2: 와.
1: 신기환입니다. 새로 나온 신기환입니다.
0: 네. 이거 드시면 어우 참 신기하네.
2: 그러니까요.
0: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213-335-8855 213-335-8855로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훈이 씨도 신기원. 네.
2: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위장환이나 공진당에서까지만
0: 좋겠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어, 정말 나이 들수록 무릎 통증이나 연골 뼈 이런 게 걱정이거든요.
1: 맞습니다. 그 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네. 나이 드시면서 먼저 오는 게 이제 무릎 통증. 그래서 층계를 네. 못 올라간다. 아니면 오래 걷지를 못하신다. 네. 걷지를 네. 못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관절염이라든가 이 신경통이라고 그러죠. 네. 관절염, 퇴행성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네.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네. 굉장히 좋은 연골환인데요. 우리 닭발하시잖아요.
2: 네, 네.
1: 닭발이 우리가 신경통이라든가 관절염에 좋다는 것은 그 어르신들이 다 알고 계세요.
0: 네.
1: 닭발을 우리가 한약 약탄기 고압력
0: 네.
1: 9시간을 다리잖아요.
0: 네.
1: 뼈까지 다 녹아요. 뼈도 다 녹아요. 흔적이
0: 아,
1: 없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뭐 홍화 씨라든가 근데 그 보스웰리아라는 한약재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고 또 뼈의 통증을 없애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재. 단 뼈에 좋은 뭐 골세보라든가 네. 두충, 상기생 뭐 다 들어가 있어요.
0: 모든 걸 다 넣어서.
1: 근데 이것을 드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은 그래. 어? 원장님 내가 층계를 못 올라갔는데 층계를 올라갈 수가 있고 옛날에 네. 10분밖에 못 걸었는데 지금 운동을 30분을 해도 무릎이 괜찮다.
2: 어.
1: 그다음에 이제 뼈, 허리뼈 문제 있을 때 네. 이것도 통증이 확실히 감소된 걸 느낀다 하시면 네. 찾는 게 이 바로 발효 연골환인데요.
0: 네.
1: 이 연골환은 드실수록 뼈 통증이라든가 골밀도 약하신 분들한테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400부 이결분 두통이 400불인데요. 다섯 분께 250불에 드리겠습니다.
2: 아.
0: 네. 정말 잘 못 걸을 때 얼마나 속상한데요.
2: 무릎 통증은 진짜 심하거든요.
0: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몸에 좋은 그 뼈에 좋은 모든 거를 갈아 넣으셨네요.
2: 네.
0: 213-335-8855 경산 한의과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연골환은 또 이렇게 금방 또 없잖아요. 재고가 자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예, 만드는데요.
2: 네.
1: 발효가 닭발 이 성분 때문에
0: 네.
1: 다른 약제에 한 두 배가 걸려서 한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0: 그러니까 네.
1: 한번 딱 솔드 아웃 되고 나면 저는 우리 방송할 때 보면 네. 그 예약만 받았어요 항상. 근데 오늘은 재고가 있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네. 야,
2: 재고 있을 때 구매하셔야
0: 거예요.
2: 됩니다, 여러분.
0: 귀한 거. 네, 네 연골환. 자 이번에는 어머 방광환이 있으니까 네,
1: 나이 드시면서 보면은 우리 네. 소변 문제로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세요.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가 막 갑자기 잘 나온다든가
0: 네.
1: 특히 여성분들
0: 네.
1: 방광염이라든가 요실금 걱정하시는
2: 네.
1: 분들
2: 네.
1: 그다음에 또 이제 야간빈뇨 밤에 화장실을 계속 가시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한테 이 방광환이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방광에 좋은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그다음에
0: 네.
1: 소변 배출에 좀 좋은 약재들 그리고
0: 네.
1: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팔메토라면은
2: 아.
1: 잘 알고 계신데요. 이 약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이 방광환 역시 오늘 다섯 분께
0: 네.
1: 250불에 2개월분 두통을 드리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야, 모든 거를 그 기본으로 사실 약제 이 자연 속에 모든 치료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맞습니다.
0: 케미컬 약 뒤늦게 병이 얻어진 다음에 뭐 그냥 소염제, 항생제 이거보다는 그 자연에서 오는 이런 치료제를 원장님이 발효를 정성껏 해서 닭발도 고아서 그렇게 만드시니 진짜 이거는 귀한 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무릎 통증 때문에 전혀 못 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꽤
0: 네.
1: 많으신데요.
0: 네.
1: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골환 드시면서 요즘에
0: 네.
1: 보험 다 갖고 계시거든요.
0: 네.
1: 거기다 저희가 이제 침과 뜸을 결합한 온침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온침을 그건 저 일반 우리가 불침하는데 이런 것보다 몇 배가 효과가 높은 그런
0: 네.
1: 침법인데요.
0: 네.
1: 침을 넣고 그 위에다 이제 뜸을 같이 박력판을 얹고 뜸을 얹어 놓는 건데 이치를 받으시고 나서는 바로 너무 가벼워졌다.
0: 아.
1: 바로 느낄 수 있는
0: 네.
1: 그런 온침 치료가 같이 개마실 경우에는
0: 네.
1: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0: 아, 네.
2: 제가 맞은 게 그건가요?
1: 지금 온침도 전에 한번 했었죠. 발목에.
2: 예, 네,
1: 발목에 온침. 네, 네.
0: 자, 경산한의원 아스티바 클로버 케어 앤썸 다 가능하고요. 네. 또 오늘 세일 제품 OTC 카드로 구입 가능합니다.
1: 네, OTC로 가능합니다.
0: 네, 213-335-8855-335-8855고요. 원장님, 천연 한방연고 요거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1: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피부가 이제 뭐 습진이 있다든가 건성이 있다든가 가렵다든가 네. 뭐 또 아토피가 있을 때 이 천방 한방연고 자운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운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네. 그 효능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검색하시고 바로 자운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0: 네.
1: 특히 우리 벌레 물려서 가려울 때
2: 네네네.
1: 이제 LA는 그래 모기가 많지 않은데
0: 아니, 오렌지 요즘 많아요.
1: 그래요? 예. 요즘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거 물려가지고 가렵고 하면 막 상처나고 벌거지고 그러잖아요.
0: 예.
1: 그런 경우는 어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예. 벌레 물리고 모기 물렸을 때 딱 바르면 즉방인데요.
0: 네.
1: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야. 천연 한방연고 자운고
0: 네.
1: 금액도 30불짜리 50불짜리 있으니까 네. 하나 비상용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2: 네.
1: 피부에 바르시고 하면은 너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네. 가려움, 아토피 모든 피부 질환에 좋은 자운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오늘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경산한의원을 검색하시면 여러분 오늘 세일하는 아주 좋은 프로모션 검색하시고 그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댓글에 벌써 발효산성공진단 드셨는데 피로가 없어지고 에너지 충전됐다는 표현이
1: 있고요. 아, 그래요?
2: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네. 표현이 있어요. 네. 순상님, 허중 같으신 원장 순상님 반갑습니다. 이분도 팬이신가 봐.
0: 팬이 많으세요.
2: 어디 가시나 팬이 많으세요.
0: 네. 네. 자, 213-335-8855
2: 네.
0: 213-335-8855-335-88하게 우리
2: 오래오래 살자.
0: 가보죠 이제.
1: 네, 그렇습니다.
0: 경산한의원의 지금까지 류재규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훈이 씨,
2: 네.
0: 우리 진짜 팔팔하게 그냥 응? 열심히 잘 살자고요.
2: 그럼요.
0: 그러기 위해서 건강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2: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절임이 참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루에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9: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8: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9: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8: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10: 애프터 마더스 데이를 노려라.
1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2: 그러게요.
0: 네. 오늘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코타프라 그러죠?
2: 코타프리로 가죠?
0: 네.
2: 오늘 또 어마어마한 공개 방송이 있더라고요.
0: 네. 애취마트 앞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시부터.
2: 특별 아주 그냥 할인 매장을 크게 그 LED 있는 네. 그 앞에다가 이제 팝업으로 만드셨는데
0: 네.
2: 뭐 남의 얘기처럼 하세요.
0: 고베주얼리.
2: 고베주얼리. 직접 하시잖아요. 우리 미옥 씨.
0: 네. 고니 씨와 네, 저와.
2: 두 분이
0: 네.
2: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네. After Mother's Day 보석 할인.
0: 네.
2: 판매 라디오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0: 네, 최대 80%까지 세일한다고 하니까. 네.
2: 어마어마하네요.
0: 이 진주는 진짜 네. 여자들이 평생 나이 들어도 중후하고 하면서 우아하면서 적당한 것 같아.
2: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0: 오늘
2: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고베 주얼 그룹에서 만드는 애프터 마더스 데이 80%까지 업투 80%까지 할인하는 오늘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0: 네.
2: 코리아타운 플라자.
0: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탱자미역이었습니다.
2: 즐거운 연휴 되십시오. 지금까지 후리훈이 한윤이었습니다.
0: 탱자미역이었고요. 안전하게 재밌게 맛있게 감사합니다.

0: 우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아이들

0: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틴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2: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1: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0: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지퍼형 보온 보냉백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1: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뉴스가 강한 라디오.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4: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딱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딱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딱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한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1: 한국의 중앙그룹이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JTBC 사옥 등 5,500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합니다. 중앙그룹은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코람코 자산신탁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중앙일보 빌딩과 JTBC 빌딩,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스튜디오 등 세 곳입니다. 이번 거래는 자산을 매각한 뒤 중앙그룹 계열사가 다시 10년간 장기 임차에 사용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사업과 방송 제작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금만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중앙그룹은 매각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SLL중앙과 중앙일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라본타 마텔 와일더는 지난 21일 LA 다운타운 형사법원에 출석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와일더에게 중범죄 전과 가중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19일 밤 다운타운 6가와 호프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피해자 방씨는 양로병원 입소 이틀 만에 외출했다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길가에 앉아있던 방씨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접근한 뒤 와일더의 가방을 잡았고 이에 격분한 와일더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일더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폭행한 뒤 바닥에 내던지고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화상과 뇌출혈을 입은 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6월부터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을 강화합니다. 18세부터 64살 사이 신체 건강한 성인 가운데 14살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캘프레시 혜택은 3년 동안 최대 3개월로 제한됩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실업급여나 장애수당 신청자 약물이나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등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LA카운티 공소시설서비스국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 접수단계부터 근로요건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다음 갱신심사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최후 보루 성격의 주택 화재보험 프로그램인 페어플랜 보험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평균 29.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플랜은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아 민간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부한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운영되는 주정부 관리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5% 인상 이후 불과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난해 LA 지역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진 결과입니다. 페어플랜 측은 현재까지 29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최종 지급 규모는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30에서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되며 일부 고위험 지역 주민들은 최대 200%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기슭 지역 일부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3,000달러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뛰는 사례도 예상됩니다. 민간 보험사들이 잇따라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하면서 페어플랜 가입 주택 수는 2023년 이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보험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재난이 반복될수록 더 많은 주민들이 페어플랜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2: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양파즙, 도라지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뒤 소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 급등으로 41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운 대 왓슨 국제공문제연구소는 가구당 평균 316불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불 56센트로 전쟁 개시 직전보다 51%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불 65센트로 54% 급등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불 20센트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연료와 비료 교역이 막히면서 식료품부터 항공권까지 전반적인 물가 오르고 있습니다. 왓슨 연구소는 415억 달러가 연방 교량 투자 프로그램 전체 예산 4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대 제프 콜건 교수는 이 돈을 교통 인프라 개선 같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페더럴 플라자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 21살 남성이 마스크를 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이 체포는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이 이민법원 내 체포를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전날공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뉴욕시 소재 세계 이민법원 내 이민세관 단속국의 체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법원에 있던 시민들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법원 명령문 사본을 직접 제시하며 항의했지만 요원들은 이를 묵살하고 연행을 강행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변호인단이 긴급 인신보호 청원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오후 늦게 석방됐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연방법원 판사의 명 101명령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이 남성이 악명 높은 갱단 조직원으로 절도와 강도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며 어떠한 법원 명령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런베스 LA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아시안 언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노숙 문제와 치안 이민자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스 시장은 올해 피파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인타운과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을 문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빈 점포와 쇠퇴 조짐이 보인다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올림픽 기간 한국 측 거점이 한인타운에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노숙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임 후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120회 이상 캠프 정리와 주거 연계를 진행했다고 한 차례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노숙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캠프 전체를 주거로 연결하고 재형성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체포와 기소 예방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서는 시 소유 부지가 연방 이민 당국의 집결지나 작정 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 행정 명령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311 서비스가 243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장 쉼터와 계약기관별 통역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언어 장벽을 줄이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교통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22일 오후 6시부터 25일 월요일 자정까지 사흘 반 동안 진행됩니다. 순찰대 요원들은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난폭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도 집중색출 항목에 포함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는 여름 휴가철의 시작으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 관련 사고가 평소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순찰대는 연휴 기간 주요 고속도로와 해안도로에 순찰 인력을 2배 가까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반 적발 시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5: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4: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5: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4: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5: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8: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9: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대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캔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 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지면서 교육과 복지 분야 예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향후 몇 년간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립학교 지원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증액 계획이 재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술업계 침체와 주식시장 둔화로 세수가 급감했습니다. 교원단체와 복지단체들은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일회성 지출 축소와 적립기금 활용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회 예산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타협안은 여름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 예산 변동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15: 연방법원이 백악관의 대통령 기록물법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등의 대통령 재임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명령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비공식 전자메시지 계정을 이용해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사적 메시지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올해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대통령 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을 침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백악관은 며칠 만에 새로운 기록수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직원들에게 전달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 보존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관리 방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당국 캘트랜스가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시속 140마일로 연결하는 초고속버스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나온 구상으로 실현되면 장거리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캘트랜스는 이 총알버스를 기존 프리웨이 기반으로 운영하고 향후 세크라멘토와 샌디에고까지 노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속 140마일급 운행을 위해서는 전용 차선과 초정밀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자동주행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켈트랜스 선임교통기획자 메흐디 모에이나디니는 건설 비용과 기술적 복잡성이 클 경우 시속 80마일에서 100마일 수준의 현실적 모델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BART 이사 톰 라둘로비치는 대규모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정도라면 차라리 철도를 짓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켈트랜스는 이 버스 시스템이 고속철도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라고 강조하며 머세도와 베이커스필드 구간 종착역을 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미 샌디에고 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 고속급행버스 정류장 건설을 준비 중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콩고 보건부는 이달 21일 기준 에볼라 의심 사례가 670건에 달하고 관련 사망자는 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발은 특히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치사율이 최대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콩고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에볼라 유행으로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신 접종과 격리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적십자사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는 등 긴급 방역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사회는 이번 재발이 주변국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6: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8: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9: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0: 눈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9: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1: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2: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0: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0: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2: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3: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분기 매출 816억 달러를 기록하며 12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789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85%

0: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를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나눠 공개하면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에도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합니다.
1: 비영리단체 FAC가 다음 달 6일 최대 20만 3천 달러에 달하는 다운페이먼트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주택 박람회를 엽니다. FAC는 21일 LA 한인타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0회 연례 주택구입 박람회의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이번 박람회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과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FAC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박람회를 통해 17,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임혜빈 대표는 당초 1,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이미 1,600명이 넘는 사전 등록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카슨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LAC 및 LA 카운티 대상 최대 16만 1천 달러 다운페이먼트 지원과 최대 3만 2천 달러의 4대 1 매칭 그랜트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됩니다. 다운페이먼트 0% 및 개인모기지 보험 면제 혜택이 포함된 특별대출 상품 정보와 차압 예방 상담도 제공됩니다. 행사는 6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입장은 무료입니다.
0: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존 직원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지 않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정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키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타는 인공지능 전환을 이유로 8,000명을 감원했고 인텔과 시스코 아마존도 수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으로 늘어난 국가 자금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인공지능 실업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 핵심은 메모리 사업무부에 1인당 평균 6억 원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흑자를 낸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600만 원에 그쳐 최대 100배의 격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 이들이 반대를 위해 노조에 대거 가입하면서 하루 만에 만 명 넘게 늘어났고 노조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초기 업무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 동행 노조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해 내부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3: 하지만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의 100분의 1 수준만 받게 된 가전과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 내부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첫 소식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합의의 마지막 단계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돼 과반 참여,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가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의 핵심은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 몰아주는 특별성과급 재원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평균 6억 원을 받고 적자를 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사업부도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가전과 모바일 부문은 흑자를 냈음에도 올해 600만 원만 받으면서 성과급 격차가 최대 100배에 달합니다. 비메모리와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의 거센 분노가 일어난 이유입니다. 노조 게시판에서 약속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게 된 파운드리 사업부는 버려줬다는 원성을, 가전 사업부는 반도체만 챙기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5: 적자인 파운드리 사업부는 또 주는데 흑자인 DX 부분에는 600 정도만 준다는 게 너무 허탈하고 믿고 노조 가입했는데 회사보다 더 못된 행포 저희 직원들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4: 설상가상으로 노노 갈등은 투표권 박탈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반도체 중심인 초기업 노조는 가전 모바일 중심의 동행 노조가 이달 초 교섭단을 이탈했다는

0: 이유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앞서 잠정 합의가 발표된 뒤 DX 부문 직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노조 가입 행렬이 잇따라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는데 아예 투표 자체를 차단한 셈입니다.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결집도 나타났습니다. DX 부문 중심 노조 가입자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늘어난 데 이어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1: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치의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0: 조기업 노조 조합원 7만 명 대다수가 대부분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무난히 가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격차가 남긴 원삼성 내부의 깊은 감정의 골은 앞으로 노사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3: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2: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3: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2: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3: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4: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381-2424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21일 피코 유니온 지역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백 개의 텐트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위생 문제와 범죄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시 당국은 노숙자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안내한 뒤 텐트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끝난 지 몇 시간 만에 일부 노숙자들이 다시 돌아와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주민들은 쥐떼가 들끓고 악취가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는 올해 들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시 철거만으로는 문제가 반복될 뿐이라며 장기 주거 지원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피코 유니온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시의회가 21일 2026년부터 27년까지 회계연도 150억 달러 예산안을 12대 1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경찰 인력 증원과 예비 확대를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좌파 성향 시의원들의 반발을 뚫고 치안 강화 예산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는 재선을 12일 앞둔 베스 시장이 중도 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인력 증원은 최근 LA 시내 범죄율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 확대는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초기 진보 성향 정책을 추진했지만 최근 치안과 재정 문제에서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예비선거를 앞둔 베스 시장에게 중요한 정치적 성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 자동차 경주의 전설로 불렸던 카일 부시가 향년 41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리처드 차일드레스 레이싱 그리고 나스카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부시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시는 나스카 컵 시리즈에서 통산 60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영과 2019년 두 차례 챔피언에 오른 그는 공격적인 주행 스타일과 승부욕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스카 위원장은 성명에서 부시를 레이싱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드라이버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유가족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부시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겼습니다. 모터스포츠계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전설의 죽음에 깊은 충격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에볼라 감염 우려로 캐나다 몬트리올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이 항공편에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승객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지역 출신 여행객에 대해 입국 전 특별 검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승객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몬트리올에서 방역당국의 검사를 받은 뒤 다시 디트로이트로 향할 예정입니다. 에어프랑스 측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항공편의 감염병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팰리세이드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의 방화 혐의자가 어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이 용의자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해범 루이지 만지오네를 존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화재는 수천 채의 주택을 태우며 LA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산불입니다. 검찰 측은 용의자가 만지오네의 범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지오네는 지난해 뉴욕에서 보험회사 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인물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방화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앞으로 추가 심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극단주의가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번 달 미국 졸업 시즌에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연사들을 향한 학생들의 야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애리조나 졸업 무식에서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밝은 미래를 언급하자 학생들의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이어지고 신규 채용도 줄면서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층의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에서는 이번 달이 졸업 시즌인데요. 올해 졸업식에서는 인공지능을 옹호하는 명사들에게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청년들의 고용 불안감이 현실화하면서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미국 애리조나대 졸업식 단상에 오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인공지능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자 학생들의 야유가 쏟아집니다.
4: Person of the year for 2025. And it was this time it was the archit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ing.
3: 뜻밖의 반응에 학생들을 달래보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4: I know what many of you are feeling about that. I can hear you. There is a fear. There is a fear in your generation.
3: 다른 졸업식에선 연사가 학생들 반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5: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What happened? Okay, I struck a chord.
3: 테일러 스위프트를 발굴한 음반 제작자도 야유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6: AI is rewriting production as we sit here. I know it. Deal with it. Like I said, it's a tool.
3: 인공지능 도입으로 빅테크의 감원 바람이 이어지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젊은 층의 AI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인식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 As much as half of white collar jobs may disappear according to the founder of one of these companies. I mean, hey kids, you should adapt to this. You know, it's like saying you should adapt to some sort of pestilence or
3: 최근엔 로봇이 인간과 택배 분류 작업을 놓고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무거운 냉장고도 척척 운반하면서 블루칼라 노동시장도 신기술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나토 회의에 참석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현재 합의 초안 작성에 착수한 상태로 양측 사이의 메시지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 않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타결이 지연되면서 공식 합의 발표를 위해 테헤란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일정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종전협상에 들어간 미국과 이란이 메시지를 교환하며 합의한 초안 작성에 착수했는데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여전히 쟁점이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9: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종전합의 틀 마련을 목표로 이렇게 미국과 이란 사이 메시지가 좀 분주하게 오가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고요?
9: 나토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 방관영 ISNA는 이란과 미국이 합의 틀 마련을 목표로 메시지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협상단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고 초안 작성에 한창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몇 시간 전에 양국의 메시지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종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결이 지연되면서 테헤란을 찾아 공식 합의 발표를 도출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의 방문 일정도 잠정 보류됐습니다.
8: 네,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남겨둬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에 큰 변수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9: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복수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알자지라가 인터뷰한 이란 고위 관료는 해당 보도가 핵 합의에 적들이 퍼뜨리는 선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물질을 자체적으로 희석하는 방안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식 역시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반출하는 건 아닙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통신 IRN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 농축 등 협상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추측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가자지구로 향하는 9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이 탄 9호선단은 지난 18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 귀국한 활동가 김하연 씨와 김동현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두 사람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9호선단에 탔다가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번 구타당했다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10: 검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팔레스타인의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체크무늬 스카프, 케피엘을 목에 두릅니다.
11: Free Palestine!
10: 구호품을 전달하려다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활동가 김하연 씨입니다.
12: 폭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 기아로 군주하고 있어요. 뭔가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 귀국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제가 이미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저도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10: 함께 체포됐던 활동가 김동현 씨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3: 아무런 무기가 없는 배들을 납치했고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상시적으로 고문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10: 활동가들이 탄 9호선단은 지난 18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습니다. 이후 붙잡힌 사람들이 결박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영상이 공개되며 국제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석방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과 같은 배를 탔던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도 풀려나 현재는 튀르키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4: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김,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찹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5: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6: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6: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7: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8: 방금 청구서들 납부했는데 또 다 올랐어.
20: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지네. 요즘은 사업 운영하기가 점점 더 부담이야.
18: 우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정말 답답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20: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변화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 나는 주지사 후보로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스타이어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서민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워왔어. 이제는 주거비와 공과금, 생활비 등 각종 물가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톰스타이어라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
18: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물이네.
20: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후보 톰스타이어에게 투표해야 해.
0: 베틀리 전 가조회계 감사관을 비롯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스타이어 2026 주지사 선거 캠프에서 지불했습니다.
2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1: 213-388-5600, 213-388-5600.
2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2: 융자나라 좋은 나라.
21: 융자라면 콜미
22: 213-388-5600, 213-388-5600.
23: 융자 나왔어요.
18: 우와 빠르네.
2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텍사스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운전자가 차량의 물속 주행 기능을 시험하려다 호수에 빠뜨리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9일 밤 8시쯤 텍사스 그레이프바인 호수 인근 보트 선착장에서 구조대가 침수된 사이버트럭을 인양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지미 잭 맥데니얼은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량을 물속으로 몰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웨이드 모드는 얕은 강이나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차량 높이를 조정하는 기능이지만 차량은 곧 작동을 멈췄고 내부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량을 버리고 탈출했으며 소방서 수상구조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테슬라 사용 설명서는 웨이드 모드가 최대 32인치 수심까지만 가능하며 호수바닥처럼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차량이 가라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맥대니얼은 폐쇄된 수역에 차량을 운행한 혐의와 선박 등록증 미소지 등 수상 안전 규정 위반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물속 주행 기능이 있더라도 실제로 호수에 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안전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과의 핵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해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한 전례가 없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4: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2: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We hit them very hard.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2: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4: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2: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에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5: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H마트와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23: 빅사이즈 머리 없는 흰새우, 한국산 민물장어 필렛, 생삼겹살, 부채살 스테이크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바베큐 한상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6: 헬로움 감성 미니 가스렌지, 바베큐 꼬치, 사각 지퍼형 보온 보냉배까지. 캠핑 필수 아이템도 완벽 준비.
23: 에브리타임, 홍삼원, 홍삼진고, 데일리스틱 등 정관장 인기 건강식품. 최대 30% 세일. 이번 연휴 맛있게 즐기고 건강까지 챙기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9: 누구랑? 우리끼리?
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1: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2: golfpromi.com.
25: 우승장.
2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와,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시인이죠. 카를로스 드루몬 안드라주의 말인데요. 오늘이라는 시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오전 내내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숨이 차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단단해지고 성숙해가는 중일 겁니다. 오늘 오후도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조각이 되길 바랄게요. 지친 마음에 따스한 쉼표를 찍어드리고 싶은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굉장히 오래된 올드 팝송입니다. 딘 마티니 불러준 스웨이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마이클 부블레 버전이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딘 마틴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스웨이는 1954년에 발매된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코미디언이었던 이 딘 마틴의 곡입니다. 1964년 딘 마틴의 컴필레이션 그 앨범이죠. 그 앨범에도 수록이 됐어요. 예, 스웨이의 원곡은 멕시코의 가수이자 작곡가 루이스 데메트리오와 이 파블로 멜트란 루이즈가 1953년에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스웨이는 춤에 관한 노래잖아요. 예, 댄스 파트너에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내용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스웨이는 여러 가수들의 커버로도 유명한데요. 1954년 중남미에서 크게 히트한 멕시코 가수 이 페드로 임판테가 리메이크를 했고 1965년 그 영국의 가수죠. 클리프 리처드가 리메이크했고 1999년 영국의 락 일렉트로닉 밴드인 샤프트가 이 리메이크한 곡은 영국 싱글 차트 2위를 했고요. 그 뉴질랜드 싱글 차트 1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마이클 부블레 버전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이 시작됐어요. 왠지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하다고나 할까요? 뭔가 설레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행복의 열쇠는 행복한 순간을 오래 이렇게 지속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있다고 합니다. 역시 작가의 말은 다른 것 같아요. 자, 요 말을 좀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연휴 여러분들 예,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반가요. 해피투게더. 금요일이에요. 어제는 일이 있어서 막 뛰어왔더니 바로 끝났더라고요.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라고 응원의 댓글 올려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3: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4: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3: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4: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9: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5: Air.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마음이 허기질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거는 어쩌면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소리, 정성 가득한 밑반찬, 그리고 언제 찾아가도 늘 푸근하게 맞아주는 그런 정이 담긴 곳 말이에요. 자, 오늘 해피투게더 비즈니스 데이트는요, 오랜 시간 우리 한인들의 든든한 사랑방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손맛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온 곳입니다. 정갈하고 깊은 맛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산식당의 샘 사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스튜디오에서 처음 봬요.
1: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요즘에 산식당이 뜨고 있습니다. 맛있기로 유명해요.
1: 뜨고 있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도 제일 오래된 식당이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저희가 이제 52년째면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한 식당이 맞습니다.
0: 와, 52년 됐어요.
1: 52년이요.
0: 와, 진짜 전통의 식당입니다.
1: 1974년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0: 네. 그렇군요. 자, 사장님, 산식당은 뭐 특별한 맛의 비결이 있다고 들었어요.
1: 맛의 비결은, 예, 결론은 한국 음식은, 네, 메뉴 가짓수와 상관없이, 네,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기본은 육수입니다.
0: 육수, 국물 맛이 최고죠.
1: 그렇죠. 네, 저희는 맞습니다. 전복죽으로 시작한 집이지만은, 네, 원래는 탕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육수가 아마 LA 식당에서 제일 진하고 맛있는 육수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집일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육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화학 조미료를 굳이 많이 쓰지 않는,
0: 네,
1: 필요가 없죠.
0: 그러니까 아,
1: 저희 비결이기도 합니다.
0: 그 천연 재료로 육수를 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오.
1: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설렁탕이 있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일단 진한 사골 육수가 있겠죠.
0: 네, 사골 육수.
1: 그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육수는 뭐 말로는 멸치 육수라고 하지만은 사실 멸치 육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물 야채 육수라고 봐야 돼요.
0: 아, 해물 야채 육수.
1: 그 육수가 이제 오리지널 산 주방장님께서 지금, 네, 돌아가셨겠지만은,
0: 네,
1: 그 집에 마누라도 가르쳐 주지 말라.
0: 아무도 가르쳐 주지 말라.
1: 예, 저한테만 딱 전수해 주신. 그 딱 레시피가 있는데,
0: 예,
1: 제가 그걸 배운 지 16년, 17년 됐으니까요.
0: 네.
1: 아직까지도 저는 집사람한테 그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은 전 지킵니다.
0: 그러면 언니 사장님만 아시는 레시피네요.
1: 예, 그렇죠.
0: 와,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맛이 진하고 맛있다. 또 먹고 나서도
1: 저희 혀의 육수는, 예, 저희는 솔직히 식재료를 버리는 게 별로 없어요.
0: 아,
1: 팥뿌리마저 저희는 다 씁니다.
0: 아, 팥뿌리가 또 건강에 좋다면서요.
1: 그 육수에 포함되면요, 하여튼, 예, 도움이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많은 야채와, 라디오에서 공개하기 싫지만 가다랑이,
0: 네,
1: 그런 진한 그 육수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육수는 거의 만능 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래서 맛깔스러운 맛이 나는군요.
1: 그 외로 저희는, 네, 또 장조림이 있으니까 전복죽 그 반찬 나가는 장조림 있잖아요.
0: 네,
1: 저희 집에서,
0: 네,
1: 제일 유명한 밑반찬이기도 한데,
0: 네,
1: 장조림을 하려면 아롱사태로 저희는 하는데요.
0: 네.
1: 그 아롱사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육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육수가 굉장히 진한 편입니다.
0: 아, 그렇겠네요, 정말.
1: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탕에 넣는, 네, 고기를 삶을 때 나오는 육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갈비탕, 저희 우거기지 갈비탕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아이템인데,
0: 네네,
1: 갈비에서 나온 육수도 있습니다.
0: 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소개해 주시니까, 아, 정말 다양한 맛의 육수가,
1: 그렇죠,
0: 있구나.
1: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산식당에서는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우적 접시라고 하는데요.
0: 우적 접시요?
1: 예, 우적탕, 우적 접시라고 하는데,
0: 아하,
1: 사실은 그게 우적탕이 아니라 도가니입니다.
0: 도가니.
1: 예, 아, 근데 워낙 그 할머님들께서 이름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우적 접시, 우적탕이라고 불러가고 있는데,
0: 아하,
1: 사실은 그게 도가니인데, 그래서 도가니에서 나오는 육수가 굉장히 맑고 굉장히,
0: 네,
1: 깨끗하고 깊은 맛이 좀 있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저희가 육수 한 6, 7가지가 되는데,
0: 네,
1: 이제 음식 맛은 그 육수를 적당히 배합을 시켜서 믹스를 해놓는 게 맛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오, 그렇겠습니다, 진짜.
1: 예. 특히 이 해물 육수와 고기 육수의 만남은 그 조화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0: 네.
1: 굉장히 훌륭한, 약간 훌륭한 육수가 나옵니다.
0: 아,
1: 예.
0: 고기하고 해물?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항상 고기육수와 해물육수가 섞인 육수가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나옵니다.
0: 그렇군요.
1: 집에서 음식하시는 분들 그냥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0: 네. 꿀팁 주셨습니다.
1: 네, 네,
0: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기다 저희 경청육수에는요. 네. 그 저희 산육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국수를 저희가 몇 가지를 그 육수를 쓰고 하는데 그 육수에는 저희가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가츠오부시라는 식재료가 있거든요.
0: 네.
1: 그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0: 오.
1: 그래서 약간 훈제 시킨 맛이 나고요.
0: 네네네.
1: 저희 집 국물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국물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식가라고 네.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아, 왜냐?
0: 네.
1: 저희 집 사골 육수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 사골 육수에 뚝배기 하나에 저희 티스푼 말고 숟가락 있잖아요.
0: 네네네.
1: 숟가락으로 6숟가락 미원을 넣으면은 설렁탕 이 한인타운에서 뭐 잘 나가는 설렁탕 집들 그 맛이 나옵니다.
0: 어머나.
1: 예.
0: 예예예. 예, 예.
1: 조금이 아니라요.
0: 예.
1: 숟가락 한 6개.
0: 어우 세상에.
1: 뚝배기 하나에.
0: 아 말도 안 돼요.
1: 뭐 그 과정을 보신 분들은 식당 밥 못 먹습니다.
0: 어 세상에.
1: 저는 봤기 때문에 오. 다른 식당에서 밥을 절대 국물을 안 먹습니다.
0: 근데 산식당은 아주
1: 없어요.
0: 천연 육수로
1: 전혀,
0: 하기
1: 전혀
0: 때문에.
1: 안 넣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소금 설탕도 저는 하얀 가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뭐 싱거우면은 소금 네. 들여서 더 넣으시면 되는
0: 그렇죠,
1: 거고.
0: 그렇죠.
1: 저희 기본 육수 자체는 되도록이면 싱겁게 나오려고 노력하는 식당입니다.
0: 아하.
1: 식당 업계에선 저희밖에 없습니다.
0: 네, 사장님의 그 이 건강 철학이. 예, 느껴져요.
1: 제가 44살 때 심장마비는 아니었지만 혈관이 다 막혔다고 그래서
0: 네.
1: 아주 큰 심장 수술을 했어요.
0: 어머나.
1: 예,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0: 네.
1: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는 술도 좋아하고 그래서요.
0: 네네네.
1: 건강에 좋은 편은 아닌데 그때 수술을 했을 때 야, 이렇게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0: 그러시군요.
1: 건강식에 대한 그 뭐라 할까 아주 뚜렷한
0: 네네네.
1: 철학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0: 아~
1: 필요에 따라서 생긴 거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와 감동입니다.
1: 감동은요?
0: 아니요 감동이에요. 이렇게 음식에 철학을 담아서 손님들을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1: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0: 재료로.
1: 제가 약간 운이 있는 게
0: 예.
1: 식당이 본업이 아닙니다.
0: 오 그렇습니까?
1: 예, 산식당은 공교롭게도 저도 아니었고
0: 네.
1: 저 전에 사장님도 아니었고
0: 네.
1: 오리지널 사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그분도 이게 본업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식당은 한 번도 주인이 본업이었던 분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0: 그렇군요.
1: 장점은
0: 네.
1: 산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그 생활비를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0: 아.
1: 그 뚜렷한 철학을 고집스럽게
0: 네.
1: 할 수 있다 영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는 약간 애드밴티지죠.
0: 아, 건강을 담은 음식.
1: 그러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0: 네.
1: 쓰레기 아닌 음식.
0: 네.
1: 예, 저는 다른 식당들은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0: 네, 네, 네.
1: 제 입에는 못 넣습니다.
0: 아.
1: 그 정도로
0: 감사합니다.
1: 그 정도로 심각하게
0: 아.
1: 이제 일단 뭐 고기를 저희도 고기를 팔지만은 갈비나 불고기 양념을 할 때
0: 네?
1: 그냥 인더스트리 스탠더드라고 하죠. 업계의 그냥 스탠더드.
0: 네.
1: 그러니까 뭐냐면 물엿이에요.
0: 어...
1: 물엿 보신 적 있으세요?
0: 봤죠.
1: 끈끈하죠.
0: 끈끈하게 막 이렇게.
1: 그게 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0: 아, 어떡하면 좋아요.
1: 저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양념 고기는 안 먹습니다. 알기 때문에.
0: 그 원래 저는 생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1: 예, 예. 웬만하면 생고기를 드십시오.
0: 양념된 걸 먹으면 좀 굉장히 달잖아요. 끈적끈적하고.
1: 또 식당들도 제가 이해는 하는 게
0: 예.
1: 워낙 외국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외국 손님 입맛에 맞추려면은 좀 더 달아야 된다.
0: 아하.
1: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물엿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물엿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0: 아이고야. 그렇군요. 예. 어, 진짜 음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1: 5월 작년 5월 달부터 고기를 시작했는데 예. 고기 정육부 지금 하시는 분이 와서 예. 처음에 어, 사람이 갈비 이거 재야 되는데 물엿 어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집은 물엿 절대로 그런 거 안 쓴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쇼킹돼서 그냥 예. 너무 놀라셔갖고 아니 이거 그럼 뭘 하냐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 한 식으로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방법이 있다.
0: 예. 아니 엄청난 재료가 들어갈 텐데요. 그러면
1: 엄청난 재료가 무슨 약간 정성이 필요한 게 필요한 게 왜냐하면 배를 저희가 집을 내서 만들거든요.
0: 그러니까 그 배가 예. 얼마나 비싸요.
1: 배 싸지 않죠. 근데 예. 뭐 저희가 그 정도 갈비 장사하는데 배 안 넣고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야 산식당의 음식은 건강합니다. 와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1: 정직한 음식 건강하다는 건 맞고요. 정직하다.
0: 예, 정직한 음식. 예.
1: 그냥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라디오에서 드리면 뭐한데
0: 네.
1: 한마디로 발로 하는 음식 저희 업계에서는 양아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양아치 음식은 저희는 안 합니다.
0: 아주 직선적인 예. 표현이세요.
1: 예예예. 예, 예.
0: 자 산식당의 샘 사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데요.
1: 다른 식당 주인분도 이 말씀 들으시고 기분 나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양아치 하지 마세요.
0: 네. 이렇게, 예. 자 산식당의 음식은 정직하고 건강하다는 거 우리 샘 사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1: 그냥 저는
0: 됩니다.
1: 제가 식당에서 저희 음식을 그냥 서슴없이 먹으니까요.
0: 아 예. 그러시군요.
1: 예.
0: 아 고맙습니다. 자 요즘에 산식당이 코리아타운의 명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는지 궁금해요.
1: 저희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복죽 삼계탕이 제일 아. 잘 나가긴 하는데요.
0: 네네.
1: 굉장히 골고루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고기가

0: 소스 넣고 김가루 넣고 한 아주 간단한
1: 맛있겠어요.
0: 그거 맛있어요. 저희 매일 하는 겉절이와 그거 드시면은
1: 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0: 맛있습니다.
1: 네.
0: 점심 메뉴로서는 딱 간단하게 드시기.
1: 네.
0: 가격도 착한 편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저는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인데 전 보리밥을 좋아해서요.
1: 네.
0: 강된장으로 한 보리밥 비빔밥이 있어요.
1: 그것도 맛있죠.
0: 야채 듬뿍 넣고요. 예.
1: 아 그것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거와
1: 네.
0: 또 점심 메뉴는 이제 저희가 돼지갈비를 하거든요.
1: 돼지갈비는
0: 시작할 때는 안 했는데
1: 예.
0: 제가 워낙 애주가이다 보니까는 항상 애주가들은 맨 마지막에 삼겹살과 돼지갈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돼지갈비를
1: 돼지갈비
0: 했습니다.
1: 돼지갈비 맛있죠. 예. 돼지갈비
0: 간장으로 슴슴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무지장 달거나 짠 음식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식당에서만 매일 드시는 분들은
1: 네.
0: 웬만하면 저희 집에서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맛없다고 컴플레인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예. 예, 예.
1: 외식 좋아하시는 분들 또 외식하시는 분들은 딱 맛을 보면 알아요. 예, MSG 많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0: 그 맛을 선호하시니까는 외식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그런
0: 본인들은
1: 걸까요?
0: 자기네들이 예, 뭐야
1: 길들여진 거죠.
0: 그렇죠.
1: 네.
0: 미식가라고 하는데
1: 네.
0: 식당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미식가인 분들은 아닙니다.
1: 네.
0: 그냥 그 입에 탁 감칠맛 나는 그 맛을 그게 결국에는 화학 조미료가 최고거든요.
1: 네.
0: 맛은 은은하고 슴슴한 맛을 좋아하셔야지
1: 네.
0: 혀에 딱 감키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인 선호하는 게 있겠지만 그것은
1: 네, 네.
0: 알고는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99.9% 화학 조미료입니다.
1: 아, 화학 조미료 맛이다.
0: 화학 조미료가
1: 요거는...
0: 다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의 입맛에는 그게 딱 감칠나다, 아, 이 맛이다 라는 분들이 많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럼 네. 저는 뭐 오케이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죠. 입이 식가는 아니구나
1: 네,
0: 이분들은.
1: 네. 예. 그러니까 입에서는 땡기지만 건강에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0: 딱 보면 뭐라요? 조림 같은 거 식당에 가서 네. 보시잖아요. 그럼 그 액기스처럼 끈끈한
1: 네.
0: 소스가요.
1: 네.
0: 그건 그냥 간단해요. 물엿이에요.
1: 아하. 자. 샘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메뉴들 김칼국수 이것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
0: 예.
1: 강된장 비빔밥도 굉장히 건강식일 것 같고
0: 예,
1: 돼지갈비도
0: 예, 예.
1: 슴슴하게,
0: 슴슴하게
1: 아주 맛있게
0: 예.
1: 요 다 새 메뉴가 너무너무 입맛을 땡기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요즘 욕 먹고 있는 메뉴가 있는데
1: 뭘까요?
0: 저희 한식 오마카세 정식인데요.
1: 아, 요 진짜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네.
0: 저희 내공을 보시려면 그걸 한번 꼭 드실만 한데
1: 정식 메뉴 예.
0: 예, 저희가 욕을 먹고 있는 게 저희가
1: 예.
0: 금토일을 그걸 안 해요. 저희가
1: 아이고야.
0: 당분간은 월수목만 하는데
1: 네.
0: 가지수가 다 합치면 한 스물 몇 가지 되는데 뭐 제가 흔히 얘기하는 풀떼갈이, 두부 쪼가리 그런 반찬들이 아니라
1: 네.
0: 요리급 내용들의 가지수가 한 스물 몇 가지가 돼요.
1: 우와.
0: 그러니까는 준비하기도 어렵고
1: 네.
0: 특히 여러분 오시면은 준비하고 나서 담는 과정이 한 2, 30분 걸려요. 음식을 담는 데만 그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손님을 받지 못한다고요.
1: 아하.
0: 그래서 예약제로만 받고 바쁜 저녁 시간엔 도저히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1: 그러니까 어떤 행사나 이런 거
0: 그러니까 이제 점심에
1: 네,
0: 미식가들 이런 한식의 뭐야 솜씨가 뭔지
1: 네.
0: 한식당의 주방장 솜씨가 뭔지 보고 싶다
1: 네네네.
0: 하시는 분들에서 저희가 약간 음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1: 네.
0: 저희가 그걸 1인당 지금 60불을 받거든요. 50불
1: 아하.
0: 그거 받아봤자 예, 별로 남지도 않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 서울 CM을 들어보면 정말 정식 메뉴가 오, 굉장히 정갈하고 맛있다고
0: 예.
1: 이렇게 CM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0: 예.
1: 오,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0: 예, 예.
1: 아,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드셔보신 분들
0: 그냥 턱이 그냥 땅으로 떨어질 정도로
1: 너무 맛있다.
0: 그냥 너무 맛있다고 맛 없는 걸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0: 저희가 뿌듯하지만은
1: 네네.
0: 욕을 먹는 게 지금
1: 네.
0: 왜 예약이 안 되냐?
1: 아.
0: 왜냐하면 저희가 당분간은 월수목만 하거든요.
1: 네, 월수목. 그러니까
0: 대부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금토일에 왜 안 되냐? 저녁 시간에 왜 안 되냐?
1: 그쵸.
0: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사실 주말에 좀 예. 한가한 시간에 가서 먹고 싶기도 해요.
0: 근데 저희는 예. 주말에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1: 워낙에 바쁘시죠, 주말에는.
0: 주말은 좀 바쁜
1: 고기 손님들도
0: 편입니다.
1: 많고.
0: 예, 고기 손님들이
1: 아,
0: 외국 손님들이
1: 맞습니다.
0: 많아서 저희가 좀 바쁜 네. 편이라 주말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0: 잡는 데만 몇십 분 걸려요.
1: 그렇습니다. 네,
0: 주말에 손님 밀려올 때는 저희가 그걸 네. 할 수 있는 그 카파가 안 됩니다.
1: 저 네. 우아하게 이 한식 메뉴, 이 정식 메뉴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가가지고.
0: 예.
1: 네.
0: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물론 네. 기회가 많이 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160불짜리 코스 메뉴도 있긴 한데요.
1: 우와.
0: 그건 정말 한 달 정도 전에 예약하셔갖고.
1: 네.
0: 그건 이제 거의 미쉐린 저희가 목표가 미쉐린 스타를 따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1: 네네.
0: 가이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네.
0: 저희는 한식 자존심을 걸고
1: 아하.
0: 처음으로 정통 한식집으로서 미쉐린 원 한번 받아보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1: 그러시군요.
0: 예.
1: 한식의 명가네요. 고깃집으로만 생각을
0: 싶어하는
1: 했는데
0: 이게 있죠. 저희,
1: 네,
0: 저희
1: 고깃집으로만 이제 막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0: 원래는 전복죽집이죠. 전복. 예.
1: 근데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제 이전을 예. 하시면서
0: 예.
1: 예, 바베큐 산 이렇게 이제
0: 그렇죠.
1: 인식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식의 명가로 또 이렇게 좀 뭔가
0: 예, 저 옛날 그, 예. 그 메뉴는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절대로 레시피를 못 바꾸게 해서 웬만한 건 못 건드리고 옛날 네.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요.
1: 좋습니다.
0: 다음 주부터 근데 과감하게 저희가
1: 네.
0: 제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렸는데
1: 네.
0: 저희 북엇국이 있어요.
1: 북엇국? 저 북엇국 진짜 좋아합니다.
0: 북엇국 좋아하시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네. 저희께 그렇게 맛 없진 않아요.
1: 네.
0: 근데 저는 항상 그 국물을
1: 네.
0: 저희 사골 육수를 투입해서
1: 사골 육수로
0: 예, 사골 육수로 부엌국을 만들고 싶었는데
1: 예.
0: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하도 못하게 해서
1: 오.
0: 참았는데 이번에 제가 딱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집 다음 주부터는 부엌국이
1: 사골국물로
0: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맛이 차원이 틀려져요.
1: 부엌국 하면은 무가 들어가죠.
0: 무 들어가죠 당연히.
1: 그렇죠.
0: 예, 예.
1: 두부도 들어가나요?
0: 당연히 들어가죠.
1: 아 그렇구나. 예. 사골국물로 한 북엇국.
0: 사골국물로 북엇국을 하면은
1: 예.
0: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 맛있어요.
0: 해물과 해물 육수와
1: 고기 육수.
0: 고기 육수가 조합이 됐을 때
1: 네. 더
0: 그
1: 맛있다.
0: 약간 고급스러운 맛이 나거든요.
1: 아, 그것도 그 맛도 궁금해요. 먹고
0: 제가
1: 싶네요.
0: 지금까지 안 하다가 사실 예. 어저께 결정했습니다.
1: 사장님 최고입니다. 자, 사장님께서 우리 그 문 본부장님한테 들었거든요. 저희
0: 예.
1: 라디오 서울. 근데 그 식당 앞에 정육점과 아이스크림 샵도 곧 오픈하신다고 들었어요.
0: 예,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데요.
1: 아,
0: 저희가 정육점을 하게 된 이유는
1: 네.
0: 저희가 한번 고기가 떨어진 적이 있어서.
1: 네.
0: 정육점에 가서 제가 급하게 좀 사왔거든요.
1: 아하.
0: 타운에 있는 정육점에서 갔는데 와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칼만 안 들었지
1: 네.
0: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지 저희는 그 예. 고기를 팔기 위해서 밥 예. 주죠.
1: 그죠.
0: 김치 해야죠.
1: 어허.
0: 그 양반들은 그냥 고기만 팔아서 그 정도의 마진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다.
1: 네.
0: 그분들은 그게 독점인 게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팔지 않는 그래도 고가 제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1: 네.
0: 독점이니까 만약에 배짱 장사하는 거죠.
1: 네.
0: 너무 비싸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건 소비자한테 우리가 고깃집을 하니까 어차피 고기를 많이 돌리니까
1: 네.
0: 정육점으로 해서 좀 싸게 팔자. 좀 저렴하게. 예. 그래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저희 집 와서 정육점에서 고기 사가시면은 다른 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1: 좋은 가격에
0: 실은 저희 고기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 네.
0: 예.
1: 고맙습니다.
0: 그 최상품의 고기를
1: 네.
0: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시게끔 저희가
1: 네.
0: 해보려고 저희가 정육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아이스크림 샵도
0: 아이스크림 샵은
1: 오픈하세요?
0: 예 저희가 그
1: 디저트로
0: 디저트
1: 너무 좋죠.
0: 아주 저의 독특한 레시피가
1: 네.
0: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공개할 수는 없고요.
1: 아, 직접 만드세요?
0: 예.
1: 직접 만들어
0: 저희가 만들어서 합니다.
1: 진짜요?
0: 예. 예. 여섯 가지 맛이 있는데
1: 네.
0: 세 가지는 항상 있는 맛이고
1: 네.
0: 나머지 세 개는 계절 따라 바뀌는 아이스크림 맛이 다 바뀌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살구 맛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1: 근데
0: 저희는 일단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다른 아이스크림.
1: 그렇죠.
0: 쪽으로 저희가 네. 지금 그 비장의 무기를 몇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1: 아이디어가 굉장히
0: 기대하셔도,
1: 많으시네요.
0: 예?
1: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0: 제가 그 미국에서 식당 공급 업체인 시스코,
1: 예.
0: US 푸드, PFG라는 게 제일 큰 회사들인데요. 공급 업체들 그 회사들이 다 저희 고객이, 제가 그 요식업계에서 30년 이상 종사를 해왔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예,
0: 메인스트림에서 했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솔직히 웬만한 미국 식당 레시피를 제가 갖지 않고 있는 경우 없고요.
1: 네.
0: 저기 음식에 대해서는 약간 달인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1: 아, 그러시군요. 그런 경험도 있으셨군요. 저 이 산 바비큐 2호점이 혹시 또
0: 2호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아,
0: 안 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0: 수많은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1: 네네.
0: 저희는 전복집 할 때도 예. 아주 수많은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1: 저 오늘 이 샘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진솔한 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시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0: 그렇죠.
1: 아, 정말 진실하시다.
0: 그리고 한식은 정말, 무조건 예. 집에서도 하셔도 돼요. 집에서 한 게 원래 제일 맛있습니다.
1: 네. 네, 네, 네, 네.
0: 집에서 하실 때는 무조건 육수로.
1: 육수로.
0: 마켓에서 파는 그 국물 그 뭐 깡통에 들은 거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1: 저 반성해야 됩니다. 저.
0: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0: 웬만하면 직접 끓여서 예, 예. 육수를 만들어서 드시고 어허. 마지막으로 저희 육수 비교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감자탕은 항상 떨어집니다.
1: 어, 감자탕.
0: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오시는데
1: 네. 네.
0: 감자탕을 할 때 그 감자가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감자탕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감자탕은 그 돼지 목뼈 네. 등뼈를 전라도 사투리로 감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저는 마포에서 자랐는데
1: 네.
0: 그 돼지고기 감자탕에 들어가는 목뼈 등뼈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걸 마포에서는 간장으로 좀 짭짤름하게 갈비탕 갈비찜처럼 요리하는 게 있는데 마포에서는 그게 등선마루라고 해요.
1: 등선마루.
0: 등선마루라는 거는 구글에 찾아봐도 이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정육점에서 들은 얘기인데 등선마루를 해 먹는 집은 우리나라에서 딱 일곱 가정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집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1: 오.
0: 그래서 그 등선마루 그 돼지목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아는데
1: 네.
0: 감자탕을 마실 때 그 고기를 그 나오는 그 육수 있잖아요.
1: 네.
0: 돼지 육수는 버려야 돼요. 감자탕을 돼지 육수로 쓰는 집은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0: 예, 그건 돼지 육수는 쓸 데가 없어요.
1: 그러면은 어떤 육수로 하세요?
0: 저희는 그냥 사골 육수를 씁니다.
1: 전부 다 사골 육수로.
0: 예, 예. 뭐 오. 다른 감자탕 집 백교대 살면 백교사 해도 괜찮습니다. 맛이 더 나아질 겁니다.
1: 아니 가끔 이렇게 감자탕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예, 예,
1: 그 등뼈의 그 살.
0: 예, 그거 맛있죠.
1: 먹는
0: 예.
1: 맛이
0: 저는 그거 쪽쪽 빨아 먹어. 옛날에 그 마포에서 먹던 등선마루를 생각하면서
1: 맞아요.
0: 먹는데요.
1: 맛있어요.
0: 예, 예, 예. 예,
1: 가끔 생각나면 저도 이제 투고해서 먹기도 하는데.
0: 예.
1: 아, 사골 육수로 또 맛을 내서 예. 하시는군요.
0: 예, 그러니까 돼지 냄새가 예. 안 나죠.
1: 믿고 먹을 수 있겠습니다. 산식당의 예. 모든 메뉴들.
0: 웬만하면 건강식으로 드시고요. 여기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1: 맞습니다.
0: 어디 가서 제가 저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어디 가서 웬만하면 설렁탕, 순두부,
1: 네.
0: 짬뽕, 월남국수는 그냥 조금만 드시라.
1: 아.
0: 많이 드시지 마시라
1: 네.
0: 하고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음식의 철학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한식은 육수입니다.
1: 한식은 육수라는 거.
0: 예.
1: 그리고 산식당의 모든 음식 정직하고 또 건강하다는
0: 육수가
1: 거.
0: 육수가 있으면은 미연을 예. 안 써도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1: 다음 기회에 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맛있게 드세요.
1: 네. 자, 산식당 전화번호 예,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3-487-7615 213-487-7615번으로 단체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화를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커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커피투게더 1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자탕도 사골 육수로? 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어우,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이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고 또 하나의 음식에 건강 철학을 담는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아, 산식당의 샘 사장님의 그 음식에 대한 마인드가 네,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LA 쪽에 살면 자주 갈 텐데요. 유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한식은 육수다 라는 댓글도 저도 공감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육수가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죠. 그죠? 아, 참 먹는다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산 식당은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삼 바베큐에서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487-7615 213-487-761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클 제이크 밴드 노래입니다. Let your chant.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매년 반복되는 썸머타임 시계 변경을 없애기 위한 법안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22일 선샤인 보호법을 48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면서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썸머타임을 연중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주부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연료 가격 정보업체의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하는 21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개빈 뉴섬이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들의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고 현황을 추적하는 이 대시보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한 미래 대비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디트로이트로 향하던 프랑스 여객기가 에볼라 감염 우려로 캐나다 몬트리올로 긴급 우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는 분디부교 계열 바이러스로 알려졌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 변종은 기존 에볼라 백신과 항체 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치사율은 25%에서 최대 50%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의심 환자는 약 600명, 사망자는 최소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이 또다시 대규모 UFO 공식 명칭으로는 UAP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미국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펜타곤은 22일 모두 64건의 신규 자료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PDF 문서 6건, 음성 파일 7건, 그리고 군용 항공기와 센서가 촬영한 이 영상 51건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홀푸드마켓 매장에서 판매된 일부 수프 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식품업체 캐틀퀴즈는 홀푸드마켓 키친 미네스트론의 24온수 이 제품을 자진 리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이 새우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이 FDA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해당 수프를 섭취할 경우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으로 로트 번호는 1762181이고요. 사용 기간은 2016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간추린 소식의 위의 내용은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는 이런 메인 바가 위에 또 떠 있고요. 생방송 듣기 또 오늘의 뉴스 듣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알찬 정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탑10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 많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약간의 이렇게 구름이 끼면서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아침부터 보였었는데요. 지금 조금 무덥지요? 자, 현재 LA 인근의 대기질 지수 AQI는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남부 그리고 이 해안가 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의 영향으로 연기와 미세입자가 유입되면서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무리한 야외 운동 자제하시고요. 실내 환기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2분입니다. 길어진 낮 시간만큼 여유로운 금요일 저녁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입니다. 자, 이어서 경제 소식입니다. 한 주의 마무리를 앞둔 뉴욕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타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8주 연속 상승세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개장 직후 이 3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0.6%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0.6% 안팎의 이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LA 지역 가스값입니다. 남가주 운전자들의 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가스값.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이 최근 4년 말에 가장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LA 롱비치 지역의 일반 레귤러 평균 가스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8센트로 여전히 6달러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요, 1달러당 1,516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가중돼 이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어떨까요? 2주 연속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온수당 4,514달러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금리 유지 전망 속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이 금 가격은 전날보다 0.6%가량 소폭 밀려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살짝 경제 소식까지 스케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싸이 노래예요. 일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강남 스타일. 자,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장거리 운전 계획 있으시다면 동네 주변의 저렴한 주유소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도 지혜로운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인 여자, 커피.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오빤 강남 스타일.
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3: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 케어의 국민 모약 녹용 홍삼.
4: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5: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3: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3: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면 마치 기적을 만난 것과 같이 아마 행복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득한 꽃밭에서의 꽃 한 송이의 의미는 어떨까요? 소중하게 여겨질까요? 귀하게 여겨질까요? 많은 사람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상태인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느 작가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꽃 한 송이 때문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듯이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나를 둘러싼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행복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1%만 행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적으로 조금 기울여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0: 네, Try Everything 샤키라 노래였습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주토피아. 저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네, 주토피아 OST죠. 네, 가끔 생각나요. 네, 중독성 있습니다,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피드백도 아주 멋지게 주셨네요. 피드백을 아주 멋지게 주셨네요. 풍요 속의 빈곤 동감해요. 어쩌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꽃한 송이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아, 꽃한 송이가 소중해요. 이건 우리가 창조해 낼수 없는 고귀한 거죠. 보통 여인을 꽃이라 하네요. 디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역시 예, 사랑받으시겠어요, 디님. 역시 주옥 같은 말씀 이렇게 엄지척 올려주셨습니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1%만 뭐 2%, 3%도 아니고 딱 1%만 더 감사함, 행복함 쪽으로 좀 생각을 좀 얹어주자고요. 만약에 불평불만의 저울과 감사와 행복의 저울이 있다면 약간 이쪽에 감사와 행복 쪽에 1%만 더 무게를 두면 행복해집니다.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딱 1%만 더 무게를 두면 행복해진다는 거제 마음속에도 좀 새겨보게 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7: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6: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9: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저희의 이슈 톡톡. 저희의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제이초이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제이초이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벌써 예, 연휴가 시작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지금 제가 방송국 오면서 운전하라고 왔는데 네. 벌써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지
0: 네.
1: 예, 너무 복잡거리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아, 연휴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왠지 예. 모르게 마음이 설레요.
1: 그렇죠.
0: 그죠? 딱히 무슨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1: 예.
0: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들이라도 가야 할까 봐요.
1: 예, 그렇죠.
0: 네. 자, 오늘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제가 예. 뭘까요?
1: 연휴를 맞아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0: 네.
1: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0: 와, 라스베가스
1: 예.
0: 좋습니다.
1: 예.
0: 자, 라스베가스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1: 라스베가스 하면은 많은 분들이
0: 네.
1: 아마 아 고선미 씨도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죠?
0: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1: 그렇죠.
0: 라스베가스는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 예.
0: 그래서 여행 가면서 이제 들렀다 가는 코스 정도로
1: 예.
0: 예, 그렇게 다녀온 게 아마 다섯 번 정도는 된 것 같아요.
1: 예. 네. 저도 뭐 한국에서 친지
0: 네.
1: 친척들이 오면 뭐 방문하는 여행지였고요. 또 친구들과
0: 네.
1: 어떤 추억 여행을 갔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연인들이 가서 어떤 추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0: 네.
1: 어떤 그런 어떤 추억의 장소로
0: 그렇죠.
1: 예, 저도 아마 해마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0: 라스베가스 자주 가시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보면.
1: 예, 예.
0: 예.
1: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라스베가스 가다가 보면 중간 그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에 있는
0: 네.
1: 그 프림밸리 카지노가 영구히 폐쇄된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요. 사실 그 지역은 1990년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던
0: 네.
1: 그런 카지노, 조그만 카지노 타운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베가스 도착 한 3, 40분, 한 4, 50분 전에 있었던 작은 그 카지노 타운인데요.
0: 맞아요.
1: 아마 모르시던 분들은
0: 네.
1: 여기가 베가스야 하고 거기서 많이 좀
0: 네.
1: 착각을 하고 또 많이 쉬어가시고
0: 네.
1: 또 거기에 대한 웃기고 슬픈 사연들이 많죠.
0: 아, 그렇습니까?
1: 예, 90년대에
0: 네.
1: 베가스에 정말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지만 친구들끼리 갔다가 잠깐 들려서 놀겠다고 들어갔다가 진짜 주머니 다 털리고 베가스는 정작 가보지도 못하고
0: 네.
1: 거기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다는 아주
0: 예,
1: 웃기고도
0: 예.
1: 슬픈 웃픈 이야기들이 많죠.
0: 아니 혹시 제이조이 씨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1: 저도 많죠. 예전에 친구들이랑도 많이 갔었고요.
0: 예, 예, 예.
1: 그리고 예전 카지노랑 예전에 그 베가스와 지금의 베가스는 모습들이 많이
0: 네.
1: 달라졌죠.
0: 아하.
1: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프림타운 카지노는
0: 네, 네, 네.
1: 그게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위스키 피트라는 카지노에
0: 네, 네, 네.
1: 그 당시 때 1930년대 그 대공황 시절에 은행 강도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보니 앤 클라이드가 마지막 탔던 그 총탄이 수없이 막힌 자동차가 거기 전시돼 있고요. 그 당시 때 입었던 옷들과
0: 네네네네.
1: 어떤 그런 유물들이 거기에 많이 전시가 돼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버팔로 빌즈의 그 롤러코스터인 그 데스페라도라는 그 롤러코스터가 유명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당시 때 거기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한국 사람들이나 카지노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작은 카지노라 불릴 만큼 또 많은 추억들을 갖고 있죠.
0: 네. 아마 5월 초였을 거예요. 클로즈 폐쇄된다는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정말 캘리포니아 네바다 국경지대에 정말 상징적인 그 프림 카지노 리조트가 이제는
1: 네.
0: 이제는 폐쇄되면은 이제는 뭐
1: 그렇죠. 저도 그 카지노나 네. 그 호텔 건물들을 다 어떻게 재활용을 할까 네. 궁금하기도 한데 뉴스에서 따르면 7월 4일 기점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벌써 해고 통보를 다 했고요.
0: 네.
1: 건물들의 모든 시설들을 다 비울 것을
0: 맞아요.
1: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폐쇄되기 전에 또 지금 연휴로서 베가스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0: 네.
1: 중간 기착지로 잠깐 들리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니 앤 클라이드의 어떤
0: 네.
1: 그 자동차나 어떤 그런 것 그게 아마 마지막 전시예요. 그래서 그 전시물이 어디로 지금 이전이 될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0: 관심이
1: 관심거리도 있고요.
0: 네, 가고 있죠.
1: 예.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이 프림 지역의 모든 남은 카지노,
1: 예.
0: 카지노까지 주요 상업시설의 운영도 영구적으로 종료된다고 하니까
1: 예.
0: 아,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1: 예.
0: 예.
1: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카지노가 그 라스베가스가 예전이랑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 있어요. 제가 그 라스베가스를 갔던 게 90년대
0: 네.
1: 초반이에요.
0: 아,
1: 제가 예, 90년 초반에 이 저는 뉴욕을 살다가 이 캘리포니아를 90년 초반에 왔는데
0: 네.
1: 그때 친구들이랑 갔을 때 그 카지노와 지금 현재의 카지노 저도 거의 매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일적으로든 여행으로든 베가스를 참 많이 들렸었는데요. 예전에 카지노라 하면 그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0: 진짜 예. 화려했죠. 예.
1: 그리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그 잭팟이나 작은 금액의 어떤 상금이 걸리면 지금은 종이로 나오지만 그 당시 때는 코러로 동전이
0: 예.
1: 이렇게 쨍그랑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0: 네.
1: 카지노마다 많이 들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플라스틱 그 바구니에
0: 네.
1: 코러를 잔뜩 담아서 또 환전소에 가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아주머니들은 그거를 LA 갖고 오셔갖고 뭐 빨래방이나 다른 데 쓰신다고
0: 네.
1: 환전 안 하고 그 비닐봉지에 묶어갖고 갖고 오시던 아주머니도 기억이 나고요.
0: 네. 그렇군요. 저는 그 라스베가스 하면은요. 그 90년대? 90년대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1: 예.
0: 저는 그 마피아,
1: 예.
0: 또 게임
1: 예.
0: 뭐 이런 게 많이 연상이 됐었어요. 90년대에는.
1: 제가
0: 90년대에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라스베가스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레온 사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화려한 도시고
1: 예.
0: 뭐 그런 연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또 하나 기억나는 예. 거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라스베가스에 육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참
0: 네.
1: 많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스베가스의 전성기는 아마 90년 초서부터 1990년대
0: 네.
1: 그때가 아마 베가스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0: 네, 네, 네.
1: 그 당시 때 90년 초서부터 리조트 호텔들이 많이 건설이 됐고요. 제가 간단하게 라스베가스의 어떤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0: 네, 네, 네, 네.
1: 그 라스베가스의 철도역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0: 네.
1: 1930년대 그 후보댐 건설과 더불어서 그 노동자들이 모이면서
0: 네?
1: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이 생기고 호텔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마 베가스가 1950년대를 거치면서 리조트 호텔들이 생겨났고요.
0: 네, 네,
1: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 리조트 그 호텔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요.
0: 네.
1: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최초의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그 카지노 호텔로서는 플라밍고라고 기억나세요?
0: 플라밍고 기억나죠.
1: 예, 네. 그 호텔이
0: 네.
1: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마피아
0: 네.
1: 벅스 시걸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요. 개장이 됐고요.
0: 네. 그쵸, 그쵸.
1: 또 하나 또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플라밍고에
0: 네.
1: 정말 홍학들 그 플라밍고가 한국말로 홍학이잖아요.
0: 홍학. 예, 예.
1: 예. 홍학들이 사냐 마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0: 그렇죠.
1: 그 진짜 그 캐나다 관광객들이 그 정원에 사는 플라밍고를 잡아다가 14층 객실까지 갖고 간 그게 한 토픽으로 알려져서
0: 네.
1: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플라밍고 호텔 정원에는요. 플라밍고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0: 진짜?
1: 플라밍고 호텔이고요.
0: 아, 재밌어요.
1: 예.
0: 제주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잘 아세요? 아니 라스베가스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1: 뭐 사랑하기도 하고요.
0: 네.
1: 제가 생각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의 제2의 도시라고 생각될 만큼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 치고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렇죠. 안 가보신 분들은 없죠.
1: 예.
0: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엄청 자주 가시고
1: 예,
0: 자주 가시고
1: 예, 예.
0: 또 뭐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행지를 또 딴 곳으로 또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1: 예.
0: 이제 워낙에 또 이렇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1: 예.
0: 자, 수십 년 동안 오가면서 네온 사인을 보면 이제 아 네바다에 들어왔구나 예. 이렇게 실감하던 그런 추억의 장소였는데 이 프림 이 카지노가 이제 클로즈 된다고 하니까 예. 참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1: 그 정도로
0: 많더라고요.
1: 지금 베가스 경기가 안 좋고요.
0: 그러니까요.
1: 매년 관광객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그 90년대와 지금 카지노가 다른 점은 뭐냐면요.
0: 네네.
1: 비싼 물가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주차료가 없었어요.
0: 오.
1: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 호텔 투어도 많이 다니고 구경도 다니면서
0: 네.
1: 차를 타고 다녔는데
0: 네네.
1: 이제는 정말 그 등급에 따라 멤버십에 따라 틀리겠지만 주차료를 거의 한 25불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0: 그리고
1: 호텔 예약을 하게 되면 리조트 피라고 그래서 한 50불에서 60불 또 그 리조트 피를 붙여요.
0: 아.
1: 그러니까 호텔을 묻는 순간 거의 한 70~80불은 그냥 하루에
0: 비싸네요?
1: 계속 기본적으로 차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라스베가스가 그 숙박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는 아닌데
0: 네.
1: 예전에 그 라스베가스의 어떤 풍경을 스케치해보자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싸고 좋은 호텔을 제공함으로써 또 오랜 시간 체류함으로써 그 부대 시설과 그 소비를 어떤 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베가스가
0: 예.
1: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가족 단위에 갈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카지노 호텔들이
0: 네.
1: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요. 너무 지금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0: 네.
1: 지금은 베가스를 저 역시도 스트랩에 있는 호텔보다는 로컬에 있는 호텔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런 호텔들은 리조트 피도 없고요.
0: 네.
1: 주차도 무료고요.
0: 오,
1: 또 그런 걸로 홍보를
0: 좋네요.
1: 많이 하고 있고요.
0: 아하,
1: 그리고 베가스를 또 나눠본다면 스트립도 스트립이지만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0: 네.
1: 그 프리몬트라는 스트리실에 있는 그 다운타운 카지노 있죠.
0: 오.
1: 거기가 원래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 감성 라스베가스예요.
0: 뭐 그런가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쪽에.
1: 예.
0: 아, 보통 이렇게 뭐 세도나 여행한다거나 또 자이언 캐년 간다거나 이러면은 꼭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1: 예, 예.
0: 여행할 때 코스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라스베가스만 이제 즐겨 찾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1: 예.
0: 지금도. 그리고 패밀리 단위로 또 가족끼리 또 여행지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 예. 예,
0: 예. 예. 자, 제주 씨는 올해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예, 저도 뭐 네. 가까운 시기에 불 한 몇 개월 전에 갔었죠. 작년에 갔었으니까.
0: 네.
1: 작년에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많은 호텔들이 지금 눈에도 좀 선해요.
0: 네.
1: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어떤 호텔들. 지금 제가 문득 기억나는 호텔들이라면 리베라 호텔, 뭐 미라지
0: 리베라 호텔,
1: 호텔.
0: 네.
1: 뭐 이런 호텔들 벌써 기억 속에 다 사라졌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뭐 베가스에서 많이 생각하는 호텔들을 꼽자면
0: 네.
1: MGM, 트루즈 아일랜드,
0: 네.
1: 뭐 럭셔, 뭐 뉴욕, 맨달라 베이, 베네시안, 팔레스, 플라넷 할리우드,
0: 네.
1: 뭐 팜스, 부데라, 뭐 앙코르. 아리아, 코스모폴리탄
0: 네.
1: 뭐 많죠.
0: 아하.
1: 저는 진짜 베가스를 너무 자주 가서 그런지 몰라도
0: 네네. 어디를 가장 선호하세요?
1: 제가 추천드리는 호텔은요.
0: 네.
1: 가족 단위에 조용하게 쉬고 싶고
0: 네네네.
1: 또 커플들끼리 정말 어떤 로맨스를 좀 즐긴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카지노 없는 호텔을 좀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부데라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 아리아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휘데라.
0: 예.
1: 그 호텔이 카지노도 없고요.
0: 네.
1: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약간 좀 심심하긴 한데
0: 네.
1: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럭셔리한 호텔로서 많은 출장객들이나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연인들이나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호텔들이에요.
0: 그러겠네요, 정말.
1: 예.
0: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가족 단위로
1: 예, 예.
0: 갈 경우에는 그 호텔이 딸리네요.
1: 아무래도 카지노가 있는 호텔들은 시끄럽기도 하고
0: 그럼요.
1: 또 술과 담배 아직까지도 거기는 또 흡연이 또
0: 네.
1: 허용이 되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조금 다른 호텔들보다는 거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0: 아 그렇군요. 참 라스베가스 하면 화려하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1: 예예.
0: 예, 라스베가스 요번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가시는 예.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1: 굉장히 많죠.
0: 아, 이번에 뭐 라스베가스 가죠? 뭐 이런 분.

0: 면그집 라인이 있어요. 그 슬롯 질라라는 어떤 그 슬롯 머신을 테마로 한 높은 빌딩에서 그 줄을 타고 집 라인을 타고 쭉그 프리먼트 그 스트릿을 그 인공 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를 그할수 있는 그집 라인을 좀 한번 꼭 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1: 타보셨습니까?
0: 저 타봤죠. 그러니까
1: 어때요,
0: 굉장히 오래전
1: 기분이?
0: 얘기인데요. 지금은 가격이 아마 되게 많이 오른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집 라인이
1: 그렇습니까?
0: 있고 줌 라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25m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집 라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한 10m 더 높은 줌 라인이라는 거는 그 슈퍼맨 자세로 타는 건데요.
1: 와.
0: 그집 라인보다는 한 20불 정도가 비싸요. 제가 탈 때는 한 4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더블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거 한번 타보는 거전 추천드리고요.
1: 어떻습니까? 타보시니까.
0: 좋죠. 뭐 그렇게 많이 무섭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집 라인을 타고 또 하강할 때그 느낄 수 있는 어떤 스릴과
1: 스릴감.
0: 추억과 그렇다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주는데요. 사진도 찍어주고. 그거는
1: 좋네요.
0: 옵션이에요.
1: 네, 그렇군요.
0: 찾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고 찾으면 되는 거고요.
1: 아하.
0: 그리고 또 제가
1: 이왕이면, 이왕이면.
0: 그럼요.
1: 오, 이거 진짜 이거 스릴을 좀 만끽하고 와야죠.
0: 그 셀프 촬영은 못하게 해요. 걔네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카메라를 촬영한 데다가 이런 거 절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백에다가 소지품을 다 넣으라고 그러고요.
1: 철저하네요.
0: 그리고 제가 아마 요번에 베가스 가시는 분들,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또 혹은 베가스로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는 베가스 그러면 도박만 하서 가서 갬블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베가스에서 볼수 있을 만한 쇼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그 어웨크닝 쇼가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의 그 3대 쇼라고 하면 그 오쇼, 그
1: 오쇼.
0: 태양의 서커스에서 하는 오쇼나 카쇼,
1: 카쇼도
0: 그 다음에
1: 있고.
0: 그 예전에는 그 르레인 쇼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윈 호텔에서 하는 어웨이크닝 쇼로
1: 아,
0: 바뀌었어요.
1: 그렇군요.
0: 근데 제가 여태껏 본쇼 중에 가장 첨단이고요.
1: 웨이크 쇼가?
0: 예, 어웨이크닝 쇼가요.
1: 웨이크닝
0: 예, 그
1: 쇼.
0: 윈 호텔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어떤 제작비와 첨단 시설을 갖춰서요. 8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각 좌석마다 스테레오 시스템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거는 다른 공연장을 가면 앞좌석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360도형 원형 극장이라 어느 좌석에 앉았어도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볼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레이저와 어떤 LED 쇼와 또 사운드가 겹쳐져서 80분 내내 저는 감탄을 많이 했고요.
1: 그러시군요.
0: 예, 예전에 쇼와는 좀 사뭇 다른 오쇼도 가봤고 카쇼도 가봤는데요. 지금 제일 뜨고 있는 쇼가 어웨이크닝 쇼니까.
1: 어웨이크닝 쇼.
0: 예, 그윈 호텔에서 하고 있고요.
1: 그렇군요. 저도 좀 봐야겠네요.
0: 예.
1: 고맙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속속들이 좀 볼거리가 참 많다.
0: 예.
1: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또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또 우리가 안
1: 먹거리는
0: 먹을 순
1: 어떤가요?
0: 없잖아요.
1: 먹거리도 궁금해요.
0: 그렇죠.
1: 먹는 거
0: 예전에는
1: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0: 예전에는 베가스 하면 참 저렴한 가격에 뷔페를 참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뷔페가 너무 비싸지기도 했지만 또한번 정도는 베가스 갔으니까 산의 진미 음식 드시면서 또 배가 불러야 눈에 또 경치가 들어오고 또 재미와 추억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
1: 그렇죠.
0: 라스베가스의 3대 뷔페라고 할수 있는 그 뷔페가 있어요.
1: 어딜까요?
0: 일단은 그 시저스 팔레스 뷔페요. 그게 그 바카날 뷔페라는 그 뷔페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하는 윈 호텔의 더 뷔페 그 식당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그 코스모폴리탄에 있는 위키드
1: 코스모폴리탄.
0: 스핀이라는 뷔페가 있어요. 그걸 아마 베가스에서 아마 많은 매체나 매스컴에서 뽑는 3대 뷔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 위키드 스푼 같은 경우는 사실 브런치 뷔페예요. 저녁 때는 뷔페를 안 해요.
1: 아하.
0: 근데요,
1: 그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0: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걸전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시저스 팔레스 뷔페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500여 가지의 또 뷔페 음식을 즐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베가스 가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랑 가면 뭐 코펠이나 렌즈 뭐 브루스타까지 가져가서 예, 또 그런 걸 또 해 먹고 그랬기도 했는데
1: 해먹었다고요.
0: 예.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1: 네.
0: 그런 뷔페 한번 가서 또

0: 연인이랑 식구들과 또 좋은 지인들과
1: 예.
0: 또 맛난 음식 한번 즐겨보는 거저 추천드리고요.
1: 맞습니다. 저이 유튜브 댓글창에 저는 개인적으로 갬블 안 좋아해요. 예, 집 라인 타보고 싶어요.
0: 예.
1: 이런 댓글 적어주셨네요. 예, 뭐니 뭐니 해도 먹거리, 잠자리, 볼거리가 풍부한
0: 예.
1: 라스베가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0: 그리고
1: 드네요.
0: 또 하나는 또
1: 네.
0: 가면 또 쇼도 하나 또 봐야
1: 쇼도
0: 되잖아요.
1: 봐야죠, 간
0: 요즘
1: 김에.
0: 그또 베가스의 그 랜드마크인
1: 예,
0: 스피어.
1: 스피어.
0: 예.
1: 네.
0: 그게 아마 한국 돈으로 한약 3조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가장 큰 구형 공연장인데요.
1: 예.
0: 거기서 그 레지던시라고 해서 장기 공연을 하는 어떤 그런 뭐 이글스나 메탈리카 공연도 있었고요. 각종 스포츠 공연도 하고요.
1: 오호.
0: 예. 그리고 또그 저도 베가스에서 가서 쇼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도
1: 네.
0: 그 유명 팝스타들의 공연. 저는 기억나는 공연이 그 레이디 가가
1: 레이디
0: 공연을
1: 가가 공연. 어우, 좋죠.
0: 예, 그팍 MGM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1: 보셨어요?
0: 근데 제가 생각했던 레이디 가가의 어떤 그런 편견이나
1: 네.
0: 이런 생각을 그 공연을 한번 보고 확 깨졌었어요. 그리고 돈이
1: 어떻게?
0: 정말 아깝지
1: 아, 그
0: 않다라고.
1: 정도로 좋으셨군요.
0: 가창력도 있지만요. 역시 슈퍼스타는 스타구나라는 음악성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장기 공연도 뭐 많이 했던 가수들 많죠. 뭐 우리가
1: 네.
0: 대표적으로 꼽자면 셀린 디온도 그랬고, 엘튼
1: 셀린디오.
0: 존,
1: 예.
0: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1: 네.
0: 레이디 가가, 아델. 아델
1: 유명인들.
0: 공연은요. 올해는 하진 않았지만 그 공연의 어떤 품격을 확 끌어올린 공연 중에 하나가 왜 목소리로 관객들
1: 그쵸,
0: 청중들을 다
1: 가창력
0: 사로잡았던
1: 대단하잖아요.
0: 공연이라
1: 그쵸.
0: 기억에 남고요.
1: 맞습니다. 아, 참 재밌네요. 제이초이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다녀오신 곳들이잖아요.
0: 예.
1: 예, 다녀오셨고 또 즐기셨던 그런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보를
0: 예.
1: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0: 예.
1: 예,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네요. 뭐,
0: 그리고
1: 예, 며칠
0: 지금
1: 안에.
0: 베가스라는 지역이 또
1: 네.
0: 약간은 지금 관광객들은 감소가 돼서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거는 베가스의 시스템이 옛날 가족 중심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큰 이벤트나
1: 네.
0: 공연으로서 지금 탈바꿈을
1: 그렇죠.
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그 요번에 새로 지은 어떤 그 리조트 월드라는
1: 네.
0: 그 거기도 그렇고 많은 데가 지금 많이 탈바꿈돼 있고 베가스를 가서 보다 보면 큰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경기장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그 관광 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1: 네.
0: 지금은 레지던 에리어로 많은
1: 아하.
0: 사람들이 주거 환경으로서도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
1: 네.
0: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 그런데 뭐 썸멀린이나
1: 아하.
0: 예, 핸더슨이나 이런 지역들은요. 고급화도 돼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제가 예전에 갔을 때그 스프링 마운틴 그 지역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 상권이 많이 잡고 있는 지역인데 또 한국
1: 네.
0: 사람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지금 번화해졌고요. 제가 몇년전그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야, 여기다가 양념치킨 통닭을 하나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 발빠른 누군가가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그치고만 있었었는데 좀
1: 네네네.
0: 후회를 하고 있죠.
1: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지 않습니까?
0: 글쎄요,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1: 예.
0: 근데 거기가요.
1: 예.
0: 라스베가스의 그 특성상 참 텃세들이 강해요.
1: 그래요?
0: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베가스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랑 사실은 경쟁을 해서 많이 손 털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전 얘기를 들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베가스에 있는 많은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베가스에서 많은 명목으로 어떤 서비스 차지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그뭐 식당 운영비, 영업 수수료 해갖고 그 영수증을 받아보면
1: 네.
0: 엑스트라로 한5% 정도 더 차지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1: 왜 그런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1: 오.
0: 그래서 지금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쓰기보다는
1: 네.
0: 자연과 좀 가족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힐링의 장소로 많이 저쪽 캐년 쪽으로나 어떤
1: 네.
0: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가스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을 할수 있고 또 예전의 베가스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 어떤 대규모의 어떤 스포츠 이벤트나
1: 네.
0: 어떤 스포츠 경기나 어떤 컨벤션 위주로 흘러가면서 그때만 반짝하죠. 평상시 때 이 연휴 기간이 아닌 평상시 때 가보면요.
1: 네.
0: 베가스가 썰렁하고요. 주차장에 차가 없을 정도로.
1: 그렇군요.
0: 예. 저도 베가스를 다니다 보니까 네. 베가스 호텔에서 뭐 며칠 정도, 한 3일 정도 컴플리멘터리 스테이 주겠다고 많이 뭐 캐탈로그도 날라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가서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소비를 할 수 있고 어떤 즐거운 행복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베가스를 갔다 오면 내가 바가지를 썼구나,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예전의 감성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1: 그런 면도 있군요.
0: 예. 어허. 예전에는 왜 그 싼 가격의 스테이크들,
1: 네.
0: 어떤 프로모션 메뉴들도 참 많았고요. 물론
1: 지금도
0: 아마
1: 엄청 비쌀 거요.
0: 예, 그렇게 어떤 핫플레이스들은 많죠.
1: 네.
0: 또 저만 알고 있는 어떤 꿀팁도 있고,
1: 네.
0: 또 맛집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는 좀 어렵지만,
1: 네.
0: 베가스도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장소임에는 틀림없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자, 라스베가스 속속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나왔어요. 핫플레이스가
0: 예.
1: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 제시미
0: 예.
1: 씨께서 소개해 주신 장소들. 자, 이 당시에 또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0: 예.
1: 그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있었죠. 왜?
0: 예, 많죠.
1: 네.
0: 제가 생각한 거는 뭐 007 영화도 베가스로
1: 예.
0: 한 그건 많고요.
1: 그쵸.
0: 또 우리가 생각하는 카지노라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요번에 제가 한국에 초에 갔었을 때 한국에서 재개봉을 한 영화가 있어요.
1: 어떤 영화일까요?
0: 한 30년 만에 재개봉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마 베가스의 그 90년대 라스베가스 감성을 그 영화를 보면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가
1: 네.
0: 리빙 라스베가스라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그 영화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1: 그 영화 기억나.
0: 그리고 우리가 그 니콜라스 케이지 하면 캐서방으로도 많이 알려졌었죠.
1: 그쵸, 그쵸, 캐서방.
0: 한국인 여성이랑 한국인 여성. 결혼을
1: 네.
0: 해서
1: 맞아요.
0: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 영화 한 편으로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요.
1: 맞아요.
0: 그 알코올 중독자의 그 섬세한 연기로서 그 당시 때 95년
1: 네.
0: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1: 맞아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무 주연상 받았잖아요.
0: 그 영화 한 편이요.
1: 영화 때문에.
0: 사실은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1: 네.
0: 저예산 영화였대요. 그래서 베가스 그 정부에 그 영업 그러니까 촬영 허가를 받지를 못하고
1: 네.
0: 게릴라 형식으로 영화 촬영을 했는데 그게 비평가들한테
1: 네.
0: 먼저 회자가 되면서
1: 아하.
0: 그게 떴고요. 그거 영화 한 편으로 영화제 3관왕을 했었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연휴에 어디 멀리 못 가시는 분이 있거나 네. 아니면 또 컴퓨터를 가지고 계셔서 여행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다면
1: 네.
0: 그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 한 편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추억과 그 당시 때 어떤 라스베가스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아, 참 멋진 영화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0: 예, 예.
1: 바로 이 영화 지금 예고편 흐르고 있는데요.
2: Please don't drink it in here.
3: Ben wasn't looking for a fresh start.
4: $500 for a night.
1: 그리고 이 영화 하면은 그 주제곡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0: 주제곡도 주제곡이지만 거기서
1: 네.
0: 그 스팅이 OST를 불렀죠.
1: 아,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0: 네.
1: 예.
0: 그래요. 그것도
1: Angel Eyes인가?
0: 예, 예. Angel Eyes.
1: 그죠. 네. 너무 그 노래도 이 영화 저변에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항상 중요한
0: 예.
1: 부분에서. 그 음악도 참 노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3: He's about to take a detour.
1: 자,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0: 예, 그 영화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명대사인데요.
1: 네네.
0: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1: 네.
0: 사실은 그 시나리오 작가 굉장히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회사에서도 퇴직을 당하고
1: 네.
0: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서 마감을 하겠다고 퇴직금을 받아서 라스베가스를 가갔고
1: 네.
0: 그 길거리에 있는 창녀인 그 엘리자베스 슈가 열연했죠.
1: 네.
0: 그 맞습니다. 여자와 만남서부터 자기의 죽음을 마감하는 그 생애를 그린 어떤 슬픈 러브스토리인데요.
1: 네.
0: 거기서 그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술을 먹어서 아내가 떠났는지 아내가 떠나서 내가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술이 취해서 하는 그 명대사가요. 네. 저는 지금도
1: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0: 예,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한국에서도 30년 만에 재개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다시 한번 봤거든요.
1: 네, 그러셨군요. 그 원작이 따로 있잖아요.
0: 예, 그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1: 네.
0: 그 동명 소설이 그 원작자 그 스토리가 네네. 실질적인 어떤 트루 스토리래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스토리를 영화 제작을 허락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영화가 찍고 상영되기 이전에 그 실제 주인공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 슬픈 또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더 많이 공감이 가면서도 너무 많이 슬프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0: 예.
1: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거
0: 예.
1: 예,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리빙 라스베가스 이 영화 예. 소개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나중에는 제이주이 씨 보내드리면서 그 주제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0: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아주 강력 추천을 해요. 이번 예. 연휴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1: 네.
0: 꼭 한번 보시면서 베가스는 못 갔지만 그 당시 때의 라스베가스의 감성과
1: 네.
0: 또 라스베가스의 어떤 추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저는 아주 강추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0: 아, 그러세요? 저는 좀 아쉬워요. 좀 더
1: 그런가요?
0: 많은 시간, 좀 더 많은 스토리,
1: 네.
0: 또 비하인드 스토리,
1: 아하.
0: 또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베가스에 얽힌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1: 네.
0: 이 짧은 한 시간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은 얘기가 있어서
1: 네.
0: 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베가스에 대한 얽히고 설킨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1: 좋습니다.
0: 예.
2: You try to play it cool, perhaps pretend that you don't care.
1: 네, Living Las Vegas 이 OST 흐르고 있습니다. 스팅 노래예요, Angel Eyes.
2: You got to seek till you find.
1: 자, 제이의 이슈 톡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뭐 시즌 2 가능할까요?
0: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
0: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께 좀 더 네. 많은 정보와
1: 네.
0: 이야기와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6: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8: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9: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8: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9: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8: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9: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8: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11: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수잔 보일입니다. I dreamed a dream. I dreamed a dream.

0: 레미제라블 이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빅토르 위고가 세상을 떠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라디오 서울과 고베 주얼 그룹이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 보석쇼입니다. 보석의 시간, 진지로 피어나는 새봄이 5월 22일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LED 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르셔서요, 보석쇼 구경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이번 행사는 라디오 서울 인기 진행자죠, 우리 고니 선배님 그리고 한미혁 씨가 진행합니다. 현장 공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많이들 가셔서 보석쇼 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이 보석쇼에서는요, 최대 80% 파격 세일과 약 2천여 점의 다양한 제품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로 떠오른 진주 이 컬렉션과 실속형 보석들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예, 체험형 쇼핑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소미였고요. 해피투게더 여기서 예,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I dream.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5: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6: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5: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4: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7: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8: 우메캔.
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7: 감사한다면,
8: 사랑한다면
7: 역시 우메캔.
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6: 888-941-3311 우메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전국 만 30세에서 49세 직장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실태 그리고 직장생활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4명 가운데 3명이 최근 6개월 내에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삶과 커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보통 이하 응답이 62%까지 나타나면서 결국 번아웃에 대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최근에 한 지인 역시 이유 없이 자꾸 아프다면서 혹시 번아웃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말이죠. 그야말로 소진했다, 탈진했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텐데요.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듭니다.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염이 솟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부질없어 보이다가도 또 열성적으로 업무에 충실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증상.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네, 안타깝지만 번아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울증과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장 큰 차이가 대상의 특정성과 휴식 후의 반응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번아웃은 주로 일이나 특정 역할, 뭐 육아가 될 수도 있고요. 간병, 이렇게 국한돼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는 무기력한데 퇴근 후나 주말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면 번아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이런 특정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그렇게 조금 차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휴식 후의 회복력. 번아웃은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며칠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네,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 우울증은 아무리 오래 쉬거나 잠을 오래 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무기력함 그 자체로 이 번아웃과 구별지어집니다. 자, 이로써 번아웃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벌써 해결책이 나왔죠? 네, 오늘 금요일 오늘만 꼭 참으시고 또 다가오는 긴 연휴 동안 좋아하는 일 또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수다도 떠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 아마 화요일에는 번아웃이 뭐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고베 주얼그룹 공동기획 보석의 시간 진주로 피어나는 새봄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혼자 하기 너무 버거워서 특별한 분을 너무 어마무시하게 아름다운 분을 모셔왔습니다. 소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1: 하니?
0: 하니 하니 하니 누구세요?
1: 어, 더워.
0: 누구세요? 누구세요?
1: 벙커야 되겠어요. 네. 하니 하니 고니 오빠 오늘 함께 하게 된 네. 저는 탱자미옥입니다.
0: 예,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12시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우리 탱자 한미옥 씨를 제가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자, 탱자 씨, 사실은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우리 탱자 씨 때문에
1: 아, 뜨거운 말씀이세요.
0: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 네. 이제는 서로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와, 네. 지금 여기 와보니까요. 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진주들이.
0: 네.
1: 아, 진주는 그렇다잖아요. 진주는 정말 언제나 올바른 선택이다.
0: 네네네.
1: 유행을 안 타자, 안 타고
0: 네네네네. 그렇죠.
1: 어떤 자리에서든 네. 우아함과 품격을 지켜주는 네. 진주는 정말 클래식한 아름다움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자, 이런 말이 있죠. 5월의 눈부신 햇살보다 더 반짝이는 게 보석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남자이라서 잘 모르지만 여자 입장에서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아 그렇죠. 보석은 진주처럼 이영농한 사랑의 꽃을 피우려면
0: 네네.
1: 무엇보다 진주 천연 바다에서 나오는
0: 네.
1: 아픔을 잉태한 탁월한 진주는 멋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마더스데이 선물 챙기느라 바빴던 5월
0: 네.
1: 이제 한숨 돌리시면서요.
0: 네.
1: 이제는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아주 특별한 보석 쇼핑 제안을 오늘 드리려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 고베 주얼 그룹의 총 대표님이신 우리 헬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2: 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대표님 바닷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모자와 와우 네. 하얀 백바지와 너무 멋지십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주얼리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0: 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수개월 됐죠.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행사하시면서 제가 방송했는데.
2: 네, 그렇죠.
0: 예.
2: 네,
0: 그러고 맞습니다. 나서. 근황이 어떠셨습니까?
2: 아 너무 바빴죠. 네, 저희가 뉴욕에 5월 6일 날 확장 오픈을 크게 했어요. 코리아 빌리지에.
0: 예.

0: 그래서
1: 네.
0: 아.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다 또 아, 왔습니다.
1: 그럼 5월 6일 날 뉴욕에 매장을 드디어 오픈하신 거예요?
0: 아니요. 원래 매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코리아 빌리지에 더 크게 네, 오픈을
1: 도대체
0: 했습니다.
1: 도대체 얼마나 크게 하셨습니까?
0: 글쎄요. 와보시면 알 것 같아요.
1: 와보시면 알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뉴욕에 계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0: 그럼요. 근데 그전에는 좀 보편적인 이 가격대의 제품을 팔았다면
1: 네.
0: 이번에는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좀 고급스러운 매장으로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1: 자, 탱자 씨. 저는 네. 뭐 남자지만 여자분이니까 일단 매장을 먼저 오셔서 둘러본 소감 어떠십니까?
2: 와우,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것들이 이런 가격에 가능하나 하고 깜짝 놀랐고요.
1: 네.
2: 진주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랑받는 모나사이트 그런 보석을 비롯해서
1: 네.
2: 저거 뭐였죠? 저거 그린색
0: 에메랄드.
2: 에메랄드도 있고요. 로즈스톤
0: 네.
2: 늘 해서
0: 네.
2: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격별로 네. 쭉 있어서요.
1: 네.
2: 근데 대표님 보통은 마더스 데이 세일인데 오늘은 주제가 애프터 마더스 데이예요.
0: 네.
2: 보통 행사전이 대목인데 왜 마더스 데이 끝난 뒤에 이런 큰 장을 마련하셨나 궁금합니다.
0: 마더스 데이 때 보면은 본인 거를 못 사신 분이 꽤 많아요.
2: 네,
0: 말하자면 뭐 시어머니나
2: 네.
0: 또 사랑하는 딸에게나 며느리에게 선물하느라고 자기 거 못 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2: 네.
0: 그런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좀 가격대를 네. 저렴하게.
2: 요즘 정말 다들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있거든요.
0: 맞아요.
2: 그럴 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0: 네.
2: 이런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을 장만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집니다. 여기는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H마트 앞에 LED 광장 특설 무대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1: 바로
2: 오셔서.
1: H마트 바로 네. 앞이라고 보시면 되죠.
2: 네, 네.
1: 아마 지금이라도 들르시면 우리 멋진 대표님의 모습도 뵐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 탱자 씨 모습도 뵐 수가 있고 또 꾸질하지만 제 모습도 볼 수가
2: 멋진
1: 있고
2: 멋진 고니 씨의 모습도
1: 또 우리 옆에 멋있는 우리 기사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아주 네. 푸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대표님 요사의 경기가 아시다시피 녹록지가 않잖아요.
0: 네,
1: 가스비도
0: 맞아요.
1: 비싸고
0: 네.
1: 정말 힘든 시절인데 이렇게 보통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런 파격적인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행사를 하게 된 어떤 뭐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0: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여러 지역 전국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1: 네네.
0: 고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제작하는 공장을 직영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제품이 상당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저렴하게 그 제품들을 가감성 있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탱자 씨 잘 모르겠지만
2: 네.
1: 우리 모든 고베폴의 제품은
2: 네.
1: 100% 모두 한국에서 디자인을 세공을 해와요.
2: 와, 한국의 세공은 정말
1: 그렇죠.
2: 세계 탑 아닙니까?
1: 그리고 그 디자인은
2: 네. 네.
1: 우리 대표님이 밤새 고민하셔서 일일이 다 한 점 한 점
2: 네.
1: 이거는 글쎄요. 뭐 보석보다는 일종의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2: 네, 진주의 아픈가 같은
1: 네.
2: 그런 걸 잉태하고 태어난 고벨 주얼이군요.
1: 그렇죠. 그런데 진주라 하면 제 생각에 저희 엄마 때 어렸을 때 이제 진주는 기본적으로 그때 예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언제적 진주야? 그래서 뭐 올드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0: 그전에는 아무래도 진주하면 상당히 가격대가 높았고
1: 네네.
0: 어느 정도 부유한 분들이 많이 착용하셨죠. 근데 요즘에는 패션 주얼리로 변신하면서
1: 네.
0: 진주를 다양성 있게 이제 디자인하고 20대서부터 80대까지 착용할 수 있는 저희가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많이 했고요.
1: 예.
0: 고객님들하고 좀 가깝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1: 아, 네. 그렇군요.
0: 가격대에서도 고객님 만족들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제품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희가 대량 수입하고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저희 쫓아오긴 쉽지 않아요.
2: 네. 지금 보니까 50불, 100불 네. 이렇게 딱 네. 정해진 가격도 있고요. 또 네. 최대 80%요.
0: 네.
2: 와. 그리고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0: 그렇죠. 저희가 사실 진주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을 만드는 한인 업체는 없을 거예요.
2: 네.
0: 그리고 지금 50불, 100불이라는 뭐 이런 품목들은 네. 사실은 원래가 비쌌던 건데 저희가 2월 되면서 또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싸게
2: 네.
0: 판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 거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저희가 월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많이 오셔주시고요. 또 저런 50불, 100불짜리는요. 그렇게 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2: 아니,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아니, 이게 50불이라니.
1: 아, 그러니까요.
0: 아, 네.
1: 자, 여기 보니까 진주가 이렇게 컬러가 다른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0: 네.
1: 그 어떤 종류인가요, 이게?
0: 아, 지금 이렇게 손으로 표시한 네, 저 네. 멀티컬러는요.
1: 네.
0: 예전에 그 힐러리 그 분이 국무장관 취임할
1: 네.
0: 때
1: 네, 네.
0: 저 멀티컬러를 착용함으로써 상당한 그 미국의 붐을 일으켰던 컬러거든요.
1: 이 컬러가요,
0: 네,
1: 바로.
0: 네, 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미국 주류 사회나 한인 사회의 멋쟁이들은 많이 선호하세요. 저 컬러로.
1: 네. 그러시군요. 네.
2: 근데 그린 컬러뿐만 아니라 짙은 초록에 또 황금색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 그리고 핑크빛 컬러. 컬러가 네. 참 다양하네요.
0: 다양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황금 진주, 남양 진주도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진주뿐만 아니라 컬러스톤이 지금 요번에 이제 여름서부터 컬러스톤
1: 예, 예,
0: 시즌이니까
1: 예.
0: 네. 저희가 신제품이 지금
1: 예.
0: 저기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오시면 못 보던 제품들이 신제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1: 네.
0: 고객님들이 구매하시는 폭이 상당히 넓을
1: 예,
0: 거예요.
1: 예, 그렇죠.
0: 네.
2: 네,
1: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남양 진주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아쿠아 진주 먹거리 이렇게 지금 광고에 나와 있는데.
0: 네네네. 예. 지금 요 행사장에는 아쿠아는 저희가 전시를 안 했고요.
1: 네.
0: 남양 진주는 저희가 호주산 그 골드 컬러 남양 진주.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반지 세팅은 저희가 전부 서울 강남 역삼동 우리 공장에서 다 세팅하니까요.
1: 네네.
0: 이제 그런 제품을 좀 선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현재 뉴욕 매장 새로 오픈한 매장이
1: 네.
0: 다 고가 제품 판매하는 매장이라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일부를 여기다 우리가 좀 전시를 했거든요. 여기가 비록 이렇게 마켓이지만 또 여기 오시는 손님층이 좀 높으신 분들도 꽤
1: 예,
0: 있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랩다이아나 이제 요즘 실험실 모사나이트 있어요.
1: 예, 모사나이트.
0: 근데
1: 예.
0: 네, 한국에서 저희가 서울 강남 역삼동 우리 공장에서
1: 네.
0: 현재 제가 끼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1: 예.
0: 반지들.
1: 알이 엄청나죠?
0: 네.
2: 아니 이거 한 뭐 텐 캐럿 되겠는데요?
1: 우리 탱자 씨가 입이 벌어졌어.
2: 이게 막
0: 메인이 네. 5캐럿에다가 2부짜리를 해서 이 가드링을 만들었으니까 한 다 해서 한 7.6캐럿 나오는데요.
1: 네.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2: 네,
1: 그런 크기의 컬러입니다. 보통 뭐 다이아 그러면 1캐럿 뭐 2부 뭐 1캐럿 5부 그 정도 돼야 정다이아
2: 네.
1: 1캐럿 텔레비에서 그 저 재벌들이 끼는 그런 이
2: 네.
1: 느낌 같아요.
2: 와.
0: 근데요, 이 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팅을 진짜 한국이 잘해요. 이 제 반지를 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알지만 미국하고 틀리는 게
1: 네.
0: 세팅의 이 자체가요 굉장히 그 잘 돼 있고요 깨끗하고 그다음에 두께사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1: 예, 예, 예.
0: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에선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요 현재. 그래서 이번 이번에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LA도 분명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정도 눈높이가 높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1: 예.
0: 우리가 전시를 해보자 해서 제가
1: 네.
0: 일단 저렴한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좋은 제품 나름대로 좋은 것도 전시를 했습니다.
2: 아. 네. 아니 요즘 이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 이게 정말 실속형 다이아몬드라면서요? 아, 뭐, 외관상 똑같고.
0: 요즘 그렇죠. 사람들이 결혼하는 네. 젊은 사람들도 다 랩 다이아를 하는 시대니까.
2: 아. 네.
0: 그리고 또 모사나이트도 요즘은요 그 실험실에서 키우는 모사나이트가 있어요.
2: 아.
0: 그래서 네. 뭐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앞서가고 머리가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못 만드는 게 없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잘 만들어요 한국에서.
2: 저는 전 남양 진주가 왜 남양 진주일까? 남양 우유를 먹고 키웠나? 그랬더니 세상에 실험실에서 네. 이 보석들을 키우는군요.
0: 네, 아 근데 남양 진주는 바다 해수 그러니까 600m의 깊은 속에서 네. 양식을 하는데 잠수부가 캐는 거예요.
2: 아우 진짜.
0: 네. 네. 그래서 남양진주는 색깔도 남다르게 이쁘고 좋은 거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남양진주도 있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해수 바다에서
1: 네.
0: 길르는 해수도 있고 또 아쿠아 진주도 있고 담수도 있고 또 일본산 인공액 진주라 그래서 고베에서
1: 네.
0: 고베라는 데가 가공사가 1300군데 있거든요.
1: 오.
0: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떤 데서든지 양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알아주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저희는 고베에서 가공하는 제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일본산 인공액 진주는 100%가 일본에서 우리가 고베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늘 변함없이 칭찬받는 게 일본산 인공액 진주예요. 칼라도 남양진주 칼라 99%를 재현하고요. 땀에도 강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2: 그렇군요.
0: 가격대도 좋고
2: 네. 직접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1: 예.
2: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1: 네.
2: 여기는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올림픽과 8가 9가에 있나요?
1: 그렇죠. 8가 9가.
2: 바로
1: 코리아타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2: 네,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1: 네, 네, 네.
2: 지하 1층 H마트 앞 LED 광장 특설 무대에 오시면요. 지금 말씀하신 랩 다이아몬드 모사나이트 그리고 무엇보다 고베 진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빨리 오시기
1: 그렇군요.
2: 바랍니다.
1: 예. 자, 이제 오늘 포함해서 어제서부터 행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까지 5일 동안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특히 이번 주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에서 연휴예요.
2: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2: 네.
1: 또 꿋꿋하게 저희같이 타운을 지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시원하신 데 오셔서 장도 보시고
2: 네.
1: 천천히 구경도 가시고 이럴 때 특히 남자분들 잘
2: 네.
1: 들으셔서 여성분들에게
2: 네.
1: 한 5년 정도 잘못한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 네.
1: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네, 가격도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세일하고
1: 네.
2: 그리고 50불, 100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귀한 건데 이 가격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1: 예.
2: 우리 대표님이 눈물을 머금고 자 2월 정리를 하시면서
1: 그럼요.
2: 특별한 가격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셔서 진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1: 여기 보니까 88불 코너 화들짝 세일도 있고
2: 화들짝
1: 88불이에요.
2: 아, 네.
1: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그 사적인 얘기지만 지난번 방송 후에 여기 있는 그 24K 순도금 자석 건강 팔찌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사장님한테.
2: 네, 네.
1: 그런데
2: 네.
1: 그걸 보시고 제안은 공인회계사님이 바로 와서 사셨어요.
2: 아.
1: 너무 좋다고.
2: 그러니까 순도금인데
1: 네.
2: 건강 팔찌예요.
1: 24K 도금인데
2: 네.
1: 제가 그거를 하고 다니니까
2: 네.
1: 외국 사람들이
2: 네.
1: 팔 조심하라고.
2: 아.
1: 순금인 줄 알고
2: 네.
1: 너 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무지하게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그러니까 진짜 금 같아요.
2: 네.
1: 복음이 얼마나 잘 됐는지.
2: 아, 그 팔찌가 조기 앞에 있는데 저도
1: 예,
2: 봤거든요.
1: 예.
2: 세공이 정말 섬세하고
1: 그 안에
2: 고급스러웠어요.
1: 자석이 촘촘히 박혀 있어요.
2: 아,
1: 그러니까 건강 팔찌로 되면서
2: 네, 네.
1: 중국 사람이 보더니 자기도 똑같은 거인데 얼마 줬다고 그랬는데
2: 뛰어.
1: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2: 네.
1: 순금인 줄 알고 저한테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2: 네, 지금 너무 좋은 건강 팔찌에서부터
1: 네.
2: 어른들께 선물하면 너무 좋은 진주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와
1: 네.
2: 있습니다. 오셔서 꼭 한번
1: 요사이 그
2: 바래요.
1: 세상이 험악한데 지금 여기 광고에도 있지만 이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랩다이어가 네. 오히려 광채가 진짜 다이아보다 더 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못하죠. 네,
1: 그러니까요.
0: 네. 네. 네, 맞아요.
2: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거기다가 네. 사실 어떤 분들은 위험해서, 네. 어떤 분들은 은행 금고에, 네. 어떤 분들은 집에 놔두시고, 네. 어디 파티에 차고 갈래도 위험해서 못 차고 가시고
2: 아, 네.
1: 평생을 집안에 있다가 잠자서 끝나는 경우가 아이고, 많아요.
2: 그냥.
1: 그런데 네. 이 랩다이아 같은 경우는 크기도 없이. 큰데다가 네. 얼마나 멋지고 네. 그리고 사실 그거 차고 다닌다고 그거 랩이에요? 가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빛날 수 있고 네.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네.
0: 근데 무엇보다도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세팅을 잘해야지 그
1: 그렇죠. 세팅이 이뻐야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세팅이 이뻐야죠.
0: 네. 예. 한국은요, 정말 세팅을 잘하고 저희 그 세팅하는 팀들이 굉장히 네. 인류예요.
1: 아.
0: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장에서 이제 다 과정을 걸쳐서 오는 거 보면 아 정말 세팅 깨끗하게 잘한다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뉴욕 매장에 그 새롭게 제품을 다 전시하면서 보면서요
1: 네.
0: 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제가 오랜 세월을 했지만 아. 갈수록 한국이 잘 만들어요
1: 아.
0: 갈수록 네.
2: 네. 요즘은 모든 한국이 정말 예. 젓가락 장인 기술로
1: 그럼요.
2: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바로 또 이런 보석, 세공
1: 그렇죠.
2: 이런
1: 세공.
2: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세공이 왜 중요한 거 아니?
2: 네.
1: 한 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 네.
1: 하늘에 계신 저희 가수 현미 씨와 네. 우리 대표님과 인연을 맺어서
2: 네.
1: LA에서 행사를 여러 번 했어요. 뉴욕도 네. 같이 가고.
2: 네.
1: 근데 또 고맙다고 푸짐하게 선물도 주시고 사셨는데
2: 네.
1: 그걸 방송에 하고 하셨는데
2: 네.
1: 사람들이 이쁘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2: 언니 나 좀 줘.
1: 그럼요.
2: 뭐 이러면 가수 현미 선생님은 바로 프로젝트 분 같은데.
1: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도 네. 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2: 그렇군요. 우리 대표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 이런 보석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0: 제가 뭐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데 저는 어린 나이 때 일본에 오래 살면서 보따리를 날라다 준 거예요. 비행기 값에
2: 네.
0: 홀려가지고.
2: 어어.
0: 그래서 비행기 값 준다 그러면 그 남대문 도깨비에서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이러다가 이제 진주와 인연을 맺었죠. 그게 제가 26살 때예요.
2: 와.
1: 네. 정말 오래전 얘기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금 흘러서 제가 네. 이렇게 오늘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세공까지 이제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진주가 그 우아함도 있지만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 느낌을 보면서 이 주얼리를요 보고 만들면요 마음이 이뻐지는 거 아세요?
2: 네.
0: 네.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이쁠 거라는 생각을 해요.
1: 아, 네. 그렇군요.
0: 제가 옛날에 네. 굉장히 못났었어요. 말하자면 성깔도 못 되고 좀 오만하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화가 잘 안 나요.
2: 네.
0: 그리고 이 행사 때나 뭐 매장 전시할 때 만지다 보면요.
1: 네.
0: 그렇게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다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1: 예,
0: 어느 날 돌아보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아 사업도 아름다운 사업을 하면 마음도 이뻐지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2: 그래서 꽃집의 아가씨들이 예뻐요.
0: 네.
2: 아니 실제로 네. 어떤 어린이가
0: 네.
2: 돈 이만큼 가져가서 네, 네. 이 돈으로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0: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일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저같이 일 많이 하면 뭐 근무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 소리 하는데 저는 진짜 잠자는 시간이 하루 한 3, 4시간 잘까요?
1: 어머.
0: 근데 즐거운 거예요.
1: 어머나 어떡해요. 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네.
2: 그리고 또 우리 탱자 씨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대표님 안 지가 10여 년 됐는데 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1: 뭐요? 궁금해요.
2: 10여 년에 그 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네. 저기도 계세요. 지금.
1: 그대로?
2: 이 자리에도.
1: 아우 저기 언니 네. 사장님이
2: 저기,
1: 그렇게 잘해주세요.
2: 저기 저 우리 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0: 아 수.
2: 와 수 씨는 네. 제가 뵌 지가 네. 10년이 넘은 것 네. 같아.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대표님의 네. 어떤 경영 철학 네. 비즈니스 멘탈이 네. 얼마나 이 사람을 잘 이렇게 화합을 해서 맞는지. 가셨으면 네. 네. 사실 10년 이상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제가 올 때마다 야 아직도 계시네 아직도 계시네 아직도 계시네 온 안지가 10년이 넘은 거예요.
1: 네.
2: 직원들이
1: 네. 예. 자 바로 그런
2: 영롱한 그리고 행사를
1: 마음을
2: 하시면 담은, 네. 이렇게 병풍 같은 게 쳐 있으면 뒤에 하루 종일 거기 계세요. 꼼짝 않고.
1: 어, 수 언니가
2: 대표님.
1: 대표님이
2: 네. 예.
1: 아니,
2: 행사를 하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시간 네. 자고 고민하신다는 게 전 안 봐도 예. 비디오예요.
1: 아니, 안 졸리세요, 낮에?
0: 아니, 근데 그게 네. 아니고요. 제가 한국하고 이제 공장하고 일을 하려면은 초저녁에 한 7시에서 한
2: 그렇지.
0: 10시까지 에. 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2: 그렇지 여기 새벽이 한국 낮이고
0: 네,
2: 그러니까.
0: 공장하고 일하다가 또 이제 새벽 되면 나와야죠.
1: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8시간 못 자면 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아니 네. 저 건강 팔찌 좀 끼고 좀 네. 에너지 좀 받아야겠어요.
0: 네.
2: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 사실 보석이라는 거는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데
1: 네.
2: 혹시 내가 이거 한번 착용해봐도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0: 그럼요.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쫙 전시했잖아요.
2: 아, 그랬군요. 아, 왜냐하면 네. 이렇게 볼 때하고 또 옷에 걸었을 그럼요. 때하고는 또 네. 느낌이 많이 다른 거거든요.
1: 네.
0: 저희 회사가 손님들한테 그 인정받는 첫째 이유는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요.
2: 아.
0: 네. 오셔서 보시고 네. 착용해 보시고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 없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어떤 분들은 오셔서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시기도 하고요. 네. 고베펄은 이런 점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유를 드리는 거죠.
2: 네. 그렇구나.
1: 진주는 영원하지만 그 스타일은 매번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디자인이 고객들이 좋아하시고 트렌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진주를 시작해가지고 한 2015년서부터요. 2018년, 19년까지는요. 진주가 네. 한동안 좀 슬로우했어요.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칼라스톤도 개발하고 막 그랬는데요. 네. 요즘은 다시 진주가 인기가 있어서 세 줄짜리가 동부 쪽에서는 세 줄이 최고 지금 대세예요.
2: 아, 세 줄짜리가?
0: 네. 왜냐하면 두 줄이나 한 줄은 어디 가서나 살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세 줄은 공법이 보기하고 틀리게 저게 이 틈새? 랭스? 이런 거 맞추는 게 어려워요.
1: 네.
0: 그리고 저 무게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저희 나름대로 저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세 줄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고요.
2: 네.
0: 보다시피 장식도 저희가 다 저거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2: 아, 요 뒤에 장식이 다 네. 다른 것 같아요.
1: 장식조차 네.
2: 컬러도 들어가 있고.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식도 보면은 뭐 토파즈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사나이트 컬러도 있고 사파이어 루비 다 각각 다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디자인을 이제 뭐 진주 색깔에 따라서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장식에 굉장히 예민해요.
1: 네.
0: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베펄은 딴 거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목걸이 진주 목걸이 비드 공법만큼은 저희를 따라올 데가 없어요. 알아줘요. 저희 회사는
1: 네.
0: 한국에서도 알아주고 미국 어디 가서도 알아주고 뉴욕 시장에서도 저희는 진짜 알아줘요.
1: 네. 네. 네.

0: 저 세 줄 목걸이는 하나의 탁 스테이트먼트로
1: 네.
0: 목이 싹 파인 검은 드레스에
1: 네.
0: 저거 하나 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스포츠 할 때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칠 때도 딱 단정하게 심플한 진주 귀걸이를 하는 것도 아주 네. 잘 어울리더군요.
1: 맞아요.
0: 진주는 여기저기 다
1: 다
0: 특별한
1: 어울려요.
0: 것 같아요. 예, 네. 클래식한.
1: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진주를 선호해서 깔끔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타디 귀걸이에다가 아주 짧게 한 줄짜리 하는 그런 젊은 네. 20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층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26년 전에는 우리 고객들이 60대에서 80대였는데
2: 네.
1: 지금은 고객층이 20대에서 80대예요.
2: 늘어났 네. 젊은 층까지 이제 네.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1: 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계속하고 우리 회사에 보면 고베 주얼 그룹이라는 타이틀 속에 헬레나 있고 명품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고베 펄이라는 이 비드 전문 라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행사 전문 업체인 반지 천국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케이블링 블링이라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2: 아, 케이블링 블링.
1: 네. 그 케이블링 블링은 20대들이 선호하는 20대에서 30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저희가 선을 보이는데
2: 네.
1: 그런 제품이 지금 저쪽에 일부는 전시되어 있어요.
2: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발전한 거는 고객층을 늘렸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감사하는 거는요. 고객이 그동안 하는 동안은 굉장히 많이 단골이 많죠.
2: 네네.
1: 그러니까는 뭐 LA도 뉴욕도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도 어딜 가도 저희 고객 그 리스트가 상당해요.
2: 네.
1: 그래서 고객님들이 뭐 연락하면 또 오시기도 하고
0: 네.
1: 또 이제 뭐 아 이번에는 어떤 물건이 있을까 하고 근데 산 이걸 사보신 분이 계속 사요.
2: 사신 분들이
1: 네. 이거 하나 난 샀으니까 안 사 이게 아니고요.
2: 네.
1: 사신 분들이 이번에는 뭐 세 줄짜리 샀으면 두 줄짜리 있을까 또 한 줄짜리 있을까 반지는 있을까 귀걸이는 있을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안 사보신 네. 분들은 아예 안 사더라고요. 네. 네.
0: 남자분들이 볼 때는 아니 그 진주 목걸이가 다 진주 목걸이지 뭐
2: 그러니까
0: 그렇게
2: 뭐 맨날 똑같은 거 진주만 사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0: 근데 네. 그 디자인에 따라
2: 모르시니까.
0: 다 다르거든요 네. 느낌이.
1: 그리고 우리가 장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님들이 아 올해는 장식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러면서 또 난 이런 장식 좋아 또 뭐 어떤 분은 아 난 이건 좀 싫은데 다른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도 걸로 해줘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양하세요.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죽을 거비도 넘어보고 뭐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질 뻔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계절을 다 만나요. 이 베가스에서
2: 가면서
1: 네.
2: 계절을 바꿔가면서
1: 네. 네. 막 이제 덴버를 넘어가면 눈이 막 어마무시하게 내릴 때도 있고 거길 지나서 좀 가면 좀 뭐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뭐 뉴욕까지 들어가면 막 으슬으슬 추울 때도 있고
0: 네.
1: 별별 일을 다 겪었죠. 그러니까 정말 고민하고 진짜 뭐 무슨 한가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1년에 한 50회에서 70회를 행사를 했거든요.
2: 그렇죠. 예, 예.
1: 그러니까 네. 고생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죠. 네.
0: 상처와 아픔을 견뎌낸 보석이 유일하게 진주라는데
1: 네.
0: 우리
1: 비슷해요. 제
0: 네,
1: 인생이.
0: 우리 헬렌 김 대표님이 바로 그 진주 네. 같은 인생을 네. 사신 것 같아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2: 보통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유명한 오스카 시상식
0: 네.
2: 뭐 이런 영화 시상식에 보면 대다수 남녀 사람들이 남자들은 검정 탁시도
0: 예.
2: 여자들은 검정 색깔의 드레스를 주로 많이 입습니다.
0: 네.
2: 자세히 보면
0: 네.
2: 여자들이 대부분이 진주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0: 맞아.
2: 연예인들 그 옷 이런
0: 보셨죠.
2: 걸 자세히 보거든요.
0: 네.
2: 그래서 까만 드레스를 여자분들이 다른 디자인으로
0: 네.
2: 해년마다 입는데 보면
0: 네.
2: 어떤 분들은 싱글로 큰 알도 끼고 대표님 말씀처럼 세 줄도 끼고
0: 네.
2: 귀걸이도 하고
0: 네.
2: 진주 목걸이가 굉장히 아주 많은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1: 네, 근데요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하세요.
2: 남자가 진주를
1: 네,
2: 해요?
1: 지드래곤 때문에.
2: 지드래곤 때문에.
1: 네.

0: 보니 뭐 진주뿐만 아니라 칼라스톤으로 된 것도
1: 아, 그럼요.
0: 많이 하잖아요.
1: 아니 그 반지 말도 안 되는 네. 거 생각해가지고
0: 팔아해봐.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지드래곤 때문에 저희도 한때는 또 그런 유행에 민감하게 또 대처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희도 뭐 제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제작해요.
1: 그러니까요.
0: 어마무시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관리팀 우리 강팀장 얘기가 재고 파악하고 재고 이거 할 때 도대체 미치겠다 그래요. 아~ 너무 힘들다고.
2: 아까 라키산맥 건너서 시카고로 뉴욕까지 가면서 태풍과 온갖 어려움을 만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0: 네.
2: 지금 고베 진주 그룹은 미 전역 그리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퍼져나가는지.
0: 저희가 그러니까 캐나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 네.
0: 알래스카까지 다 했죠.
1: 알래스카까지요?
0: 네. 알래스카까지 다 하고요. 아,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뉴욕에 많이 집중을 해서 매장을 네네. 이제 자꾸 네네. 키우고 네네. 있고 또 다음 달 11일서부터는 6월 11일서부터는 이제 버지니아에 또
1: 아, 버지니아.
0: 네, 매장이 예, 예. 크게 오픈이 돼요. 오, 그래서 야. 이제 매장을 주로 이제 많이 오픈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1: 아니 어쩌려고 이렇게 점점 벌리세요 도대체.
0: 아 그래서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요 제가 일이 너무 많다 이 생각은 와. 했어요.
2: 대표님은 지금이 황금 전성기이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 열정이 아직도 이렇게 저도 느껴지는데요.
0: 네, 근데 고생 너무 많이 했거든요.
1: 자,
0: 네.
1: 너무 고생하시니까 네.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불금이잖아요.
2: 네.
1: 시원한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갈까요?
2: 그럴까요?
1: 네.
2: 네.
1: 자,
2: 신나는 노래로
1: 오늘 불금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 오늘 불금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빙수 같은 노래 한 곡 잠시 듣고 저희도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펼쳐지는 자 보석 쇼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고!

0: 신고 오늘은 자리를 옮겨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오늘 고베펄 보석 쇼핑 노려라 대박 세일 우리 특별 손님 탱자 씨와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1: 방금 들으신 노래는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0: 야, 정말 네. 제가 방송할 때 이런 노래 못 합니다. 예, 네, 저는 좀 구물구물한 노래.
1: 네.
0: 뭐 징기리징기리 트는데 역시 탱자 씨가 오니까
1: 아 요즘 K블링 노래가 나오네요. 그래서 예. K 악세사리 예. 오늘 고빌주얼에서 히트 친 그 브랜드가 K 블링블링이잖아요.
0: 그렇죠.
1: K 블링블링 하면 역시 트와이스죠.
0: 네. 자, 저희는 지금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에서 어제서부터입니다. 5월 21일서부터 돌아오는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연속되는 초대박 세일 우리 고베펄의 헬렌 대표님과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보석의 시간 진주로 피어나는 새 봄이라는 네. 주제에 맞게 우리 대표님의 인생 얘기도 들어보면서 우리 모두 정말 보석 같은 이 시간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자 제가 하나 아까 보통 60대에서 80대에서 이제 20대까지 독자층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결혼을 앞둔 젊은 사람들 20대가 네. 됐건 30대가 됐건
1: 네.
0: 저희가 보통 한국이고 미국이고 저희 문화대로 하면 이제 결혼식 할 때 예물이라고 그러죠. 주는 선물들 뭐 기본적으로 다이아 반지 비롯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음악 나오는 동안 보니까
1: 네.
0: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하면 끝날 네. 것 같아요.
1: 네.
0: 굳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제가 볼 때 대표님이 네. 그 사람들의 경향에 맞춰서 다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대표님?
0: 아, 마이크 올리시고요. 네. 예. 네.
2: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아서 잘 사요.
0: 자기가 알아서. 네.
1: 너무 네, 진짜 현명하더라고요.
2: 저희 같은 네.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을 디자인을 네. 열심히 뽑는 거죠. 만드는 거죠.
0: 아 네. 그렇군요.
2: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권한다고 사지 않아요.
1: 맞아.
2: 다 생각하고
1: 맞아.
2: 다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오거든요.
1: 근데
2: 와서 봤을 때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네. 만들어 놓으면 제작해 놓으면 젊은 층들이 구매하겠다 하는 생각.
0: 미리 또 예상 네. 한 발 더 가시네. 네. 네. 그러니까.
2: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서 제작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1: 네.
2: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네. 상당한 물량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 네.
2: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뭐 LA 매장만 위해서 뉴욕 매장만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데가 35개 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35개 주를요?
2: 네, 현재. 와. 그 35개 주의 물량을 우리가 다 한 번 뽑을 때 제작할 때 다 맞춰 놓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0: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일반 제품도 네. 아니고 어쨌든 고가품인데
1: 네.
0: 35개 주를 때로는 비행기로 때로는 네. 자동차로 운반하려면
1: 네.
0: 이거 어떻게 운반해요 이걸?
2: 근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한 10년은 어마무시한 고생을 했어요. 기틀을 마련하느라고.
0: 네.
2: 근데 이제 그때 제 소원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아 이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서 행사를 하면 아 뭐 없어요 뭐 없어요 이런 소리 예, 많이 예, 예, 해주셔서 예. 아 나는 언제나 되면 고객님들이 오시면 저런 소리 안 하고 구매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게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되고 나니까 회사가 수닥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이 그 많은 예전에는 제가 돈도 없고 힘들 때 네. 베가스에서 출발해서 뉴욕 행사하고 나면요. 왔다 갔다 5,800마일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다 엮어서 행사를 도시마다 한 번에 다 갔다 왔다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10년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가스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콜로라도 덴버를 걸쳐서 그 다음에 시카고를 거쳐서 버지니아 들어가서 이제 버지니아에서도 뭐 애난데일 예를 들어서 뭐 예. 볼티모어, 뭐 센터빌 이렇게 쫙 행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뉴저지로 가서
1: 네.
2: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뉴저지 또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뉴욕을 들어가는 거였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네. 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물량을 한 번에 다 이 준비하는 게 10년 걸렸어요.
1: 예,
2: 지금 이제 26년 차니까
0: 네.
2: 지금은 이제 뭐 매장도 여러 군데 대형 매장을 오픈하고 뭐 행사도 다 주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1: 네.
2: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0: 사실
1: 네.
0: 지금
1: 네.
0: 뭐 아시겠지만 말이 뭐 왔다 갔다 6천 마일이죠.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1: 네.
0: 저 미국 사는 지 30년 넘어가지만 6천 마일은커녕 3천 마일도 안 가본 것 같아요. 대단한
1: 아니,
0: 거예요.
1: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게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2: 네.
1: 약간 안전 이런 거에서는 좀 두려움이 없으셨나요?
2: 아,
1: 사고 뭐 없었어요?
2: 많았죠. 어떻게 없겠어요.
1: 아, 사고 얘기 좀 들려주세요.
2: 그럼요. 저희 BTS, 네. BTS가 2022년에
1: 네.
2: BTS 공식 주얼리를 우리가 할 때 저희가
1: 와.
2: 시애틀 가가지고 차가 다 털려가지고요.
0: 아이고.
2: 11만 불 도둑 맞고 그런 적도 있고요. 허탈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뭐 행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고생도
1: 네.
2: 많이 하고
1: 네.
2: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했던 게 한 번씩 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1: 네.
2: 내가 뭐가 어떤 면이 허점이 있었지?
0: 내가
2: 뭐를 잘못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을까? 그러면서
0: 네.
2: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행사라는 게 다 항상 잘 되지 않아요.
1: 네.
0: 그렇죠.
2: 예를 들어서 여러 도시를 하다 보면요. 마이너스 되는 데도 있고 돈을 버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그만 도시에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요. 그게 타격이 없죠. 그렇지만 대도시 뉴욕 같은 데나 뭐 큰 도시에서
0: 그렇죠.
2: 모든 게 다 행사 집행하는 게 비싸잖아요.
0: 그렇죠.
2: 많이 나가는데
0: 그렇죠.
2: 그런 데에서 저희가 실패를 하면요. 굉장히 진짜 이 멘붕이 와요.
1: 네.
2: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내가 요번에 뭘 집행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1: 네.
2: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을 우리가 뭐가 틀려서 고객한테 이게 안 맥혔을까? 그러니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행사를 할 때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낙담하지는 않아요.
1: 네.
2: 낙담하지는 않는 게 그래 다음에 내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왜냐하면 그 초창기에는 낙담을 했죠. 자본이 없으니까.
0: 그렇죠.
2: 근데 이제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저희는 스탁도 상당히 이제 쌓여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내가 뭘 놓쳤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그 목소리 놓친 거를 고객들의 생각을 이제 그 행사장의 환경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2: 그러면서 이제 다음 행사를 다시 또 준비하는 거죠.
0: 사실 그 탱자 씨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고
1: 네.
0: 저희 가수 현미 씨 행사하고 나서 김수희 씨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했고
1: 아, 네.
0: 또 우리 개그맨 수다맨 강성범 씨도 와서 LA 공연도 하고 또 타주 공연도 하고
1: 네.
0: 나름대로 뭐 어떻게 다 잘 됐겠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1: 네.
0: 그래도 다 그거 꿀꺽꿀꺽 삼키시고
1: 네.
0: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 네.
0: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
1: 네.
0: 올해도
1: 네.
0: 저하고 만나면 항상 누가 오시면 좋을까요?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제가 누구는 어떤가요? 그 사실은 이번에
1: 네.
0: 전원주 씨도 고민했는데 아이고 다리가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또 캔슬되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가 만나서 고민하는데
1: 네.
0: 대표님은 이거 살림 챙기랴 거기다가 행사 챙기랴
1: 네.
0: 진짜 뇌가 특수하게 발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진짜.
1: 그룹이에요. 그룹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예,
1: 고베 주얼 그룹 회장님.
0: 예.
1: 야, 인생 얘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진주는 그렇게 아픔과 그런 상처로 인해서 탄생한다는데 우리도 그런 아픔이나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 있는 모든 물건을 비롯해서 35개 주에 있는 물건들
1: 네, 네.
0: 뉴욕 매장에 있는 물건들이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로 응집이 돼서 네. 태어난 자식들인 거예요.
1: 아, 그렇습니다.
0: 이거 물건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제가 볼 땐 대표님은 자식들 같을 거야.
2: 네. 맞아요.
0: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네. 혼자만 알거든요. 네. 그죠?
2: 네. 네 그런 근데 제가 같아요. 제일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100불짜리가 됐든 만불 2만불이 됐든 제 손을 다 걸치거든요.
0: 그렇죠. 네.
2: 근데 고객님들이 구매하실 때는 잘 구매하시는데 관리를 잘 못하시고 아. 가져오실 때 보면 제가 제일 속상해요.
0: 자 이제 마무리 일부 할 시간인데
1: 그러면 우리 2부
0: 어떻게
1: 시간에
0: 2부 시간에 고 얘기는 네. 관리 얘기는 충분히 하기로 네, 하고 네, 네, 네. 대표님 잠깐 쉬시고 저희가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관리와 함께 네. 지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여기는 바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절 특설 무대입니다. 오늘 라디오 서울과 고베 주얼 그룹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석의 시간 진주로 피어나는 새봄이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네. 오시면 다양한 주얼리를 보실 수가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그럼요. 어마무시하게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모실 수가 있고 저희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오늘 특별히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탱자씨 말씀처럼 LA타운, LA 코리아타운 코타풀의 지하 1층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 자리를 메꿔주시는 우리 탱자씨 참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탱자의 차차차 내 노래가 달라졌어요. 게스트로 나갔다가 제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이제는 재방송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1: 이제는
0: 한다는
1: 제가 게스트로
0: 게
1: 나오고
0: 아 이게 참 네. 세월이 수년이 또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게
1: 자 진주처럼 영롱한 우리의 삶에 예술을 더할 수 있는 오늘 득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2천여 점 물량이 풀렸으니까요. 품목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고베 주얼그룹의 행사장 코타풀이라고 그러죠. 코리아타운 네.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로 지금 오시면요.
0: 네.
1: 이게 그 디자인이 이쁜 것들은 그럼요. 물량이 금방 빠지거든요.
0: 그럼요. 만나보실 수가 있죠.
1: 네. 네. 빨리 오셔서 품목에 따라 최대 80%까지 할인하니까요. 여러분 네. 오시기 바랍니다.
0: 자 이제 1부 마감할 시간에 여러분 시원하게 무조건 한번 들으면서 저희는 2부에 가서 먼저 준비하고 있고 2부에도 고베펄의 대박 세일은 계속 됩니다. 잠시 뵐게요. 무조건.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의 LED 광장 H마트 앞, 오늘 우리 고베 펄 깜짝 폭탄 세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첫 곡으로 제가 이제 탱자 씨하고 비행기라는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연휴라서 또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기 전에 좀 분위기 좀 띄워드리려고 이 노래를 좀 선곡해드렸습니다.
1: 네, 비행기 타봐야 고생이지 뭐.
0: 아, 근데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탱자 씨? 네. 이 공개 방송 네. 대본 별로 없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어떠세요?
1: 대본 없이 한다는 게 참 그렇구만.
0: 얼굴만 봐도 좋아요. 말이 줄줄 나와야 되니까.
1: 우리 대표님이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해주시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소탈하게 본인의 경험 얘기도 해주시니까
0: 그러니까요.
1: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
0: 보통 이제
1: 했어요.
0: 저희가 이제 판매를 위주로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판매 위주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1: 아픔을 얘기하시면서
0: 왜 이거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사실 저희 미국 올 때 이민 가방 두 개 다 누구나 들고 왔잖아요.
1: 네.
0: 말도 안 통하고.
1: 네.
0: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민 오면 남청여봉이라고 그랬어요.
1: 왜요?
0: 남자는 청소, 여자는 봉제로 인생을 시작한다. 옛날
1: 봉제.
0: 이민 생활 때.
1: 네.
0: 예, 그리고 공항에 누가 데리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이 나는
1: 그렇죠.
0: 거예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리코스토어를 하면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식당을 하면 식당을 하고 그리고 한 3, 40년 전에는 LA에서는 남자분들이 주로 청소업을 많이 해서 열쇠꾸러미가 큰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관리하는 사무실이 많았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여자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봉제로 시작을 했고 아까 1부에서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손에 많이 보시고
1: 보따리 장수죠. 이른바 남대문 시장.
0: 그 각고의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우리 탱자 씨,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이 모두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고 종류만 다르지 누구나 책스먼 열 권씩 나와요 다.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 진주가 조개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인내하면서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마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보석 진주, 바로 오늘 고벨 주얼 그룹 행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헬렌 김 대표님, 대표님.
0: 일부에서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관리가 잘 못되면 안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부 첫 순서로 과연 어떻게 해야 좀 더 빛나게 오래 간직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2: 아무래도 구매하실 때는 다들 막 이쁘다고 구매하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뭐 줄이 혹시 끊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져오실 때 보면요. 뭐 엉망진창으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져오실 때 보면 저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매하실 때 마음같이 관리를 그렇게 해주시면요 절대 끊어질 일도 없고 수리할 일도 없어요. 근데 고객님들이 저희가 판매할 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주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종이백에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공기 통하게 내비둬야 된다는 거 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실로 제작되는 게 아니고 재패니스 와이어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목선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찰랑찰랑거리게. 대신에 관리를 저희가 설명하는 대로 어떻게 가지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눕혀놓으시고 어떻게 쓰세요 하면 그대로 하시면 절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뭐 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가시거나 그러면요 뭐 지퍼백에 막 말아서 그냥 핸드백에 넣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진주는 얘는 항상 뭐를 생각해요? 공기가 통하는 데 둬야 돼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가죽 뚜껑 같은데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금고에다 귀하다고 넣어놓으시면요 색깔이 다 변해요.
1: 어머 그렇군요.
2: 네 공기가 안 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항상 저희가 드리는 종이 박스에다가 가지런히 사용하시면 눕혀놓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살짝 열어놓으시면 공기가 통하니까 네. 그래서 색깔을 항상 유지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 진주 목걸이는요 애프터 서비스가 무상이에요. 왜냐하면
0: 애프터 서비스가
2: 네, 이 공법을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0: 아.
2: 그래서 26년 동안 무상 처리를 하는데 단 장식이 고장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부담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줄이 끊어지거나 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하고 있으니까
1: 네.
2: 판매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후 관리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실 때 꼭 저희가 그 근무자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0: 그렇군요.
2: 저희 제품들은요 한국에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영장에 가시거나 뭐 크로락스라든가 이런 약품에 막 담그시고 그러면 안 돼요.
0: 예, 예,
2: 그러니까
0: 예.
2: 그런 설명도 저희가 다 드리거든요.
0: 네.
2: 그러면 참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랬구나.
1: 네. 진주도 집에서 뭐 이렇게 닦을 수 있나요? 세척해요?
2: 아, 저희가 네. 그 요즘은 진주도 닦는 그 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비싼 거 사실 땐 저희가 그 천도 드리고요.
1: 네.
2: 아니면은 그냥 안경 닦는 천. 그걸로
1: 네.
2: 네, 살살 닦아주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특히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게 묻을 수 있으니까.
2: 그러니까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게 어떤 분은 진주를 착용하시고 스프레이를 뿌리셔서 진주 광택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0: 스프레이를 뿌리셔서
1: 네.
0: 머리 스프레이가
1: 네. 내려앉은 거죠.
2: 네, 향수나 이런 거.
1: 어어.
2: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색깔이 변했다 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광택을 살려주고 다 닦아주시면
1: 네.
2: 아 내가 잘못 썼구나 하고 이제 그걸 또 깨달으시.
1: 네.
2: 네, 그런 경우 있어요.
1: 뭐든 관리를
2: 네.
1: 잘해서 깨끗하게
2: 네, 네.
1: 착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느다란 진주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1: 네. 네.
2: 이게 우리가 실을 재피니스 네. 와이어를 쓰는데 이게 실이 다 똑같은 실을 쓰는 게 아니에요.
1: 네.
2: 무게사에 따라서 실의 굵기를 저희가 다 선택하는데
1: 그렇겠죠.
2: 제가 이거를 개발하는 동안은요 뭐
1: 네.
2: 망치로 진주를 깨보기도 하고 그 저울에다가 그 이 진주 무게도 달아보고 벨 일을 다 해서
1: 네.
2: 이 공법을 우리가 개발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쓰실 때 저희 설명만 잘 들어주시면 계속 이쁘게 평생 착용하실 수 있어요. 네.
0: 자 지금 그 관리 방법을 들으시는데 우리 탱자 씨한테 제가 하나 여쭤보면
1: 뭐요?
0: 여자분이시니까 본인은
1: 네.
0: 액세서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1: 저도 액세서리 함이 있고요. 또 다행히도 큰 진주나 이런 것들은 밖에 이렇게 유리 상자 같은데 놓고 뚜껑은 안 덮고요. 가끔 이제 먼지 청소해주고 네 그렇게
0: 그렇구나.
1: 하고 있죠.
2: 근데 진주는 걸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 걸어놓으면 안 돼요?
2: 네 그러면 그 늘어지잖아요 실이.
0: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놔야
2: 네,
0: 되겠네요.
2: 진주는 사용하시면 항상 눕혀놓는 게 제일 좋은 관리
1: 네,
2: 방법이에요.
1: 누워놔주세요.
2: 네.
1: 누워있는 네.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0: 그렇구나.
1: 네. 자, 그렇다면
0: 네.
1: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얼굴의 인상을 바꿔줄 구체적인 아이템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사히 그 의학의 발달로 얼굴 쪽은 많은 분들이 한국
1: 땡기고?
0: 다녀오시면 달라져 와요.
1: 아우,
0: 네.
1: 최고죠.
0: 그래서 보면 네. 사진 보면 이렇게
1: 네.
0: 턱에다가 허옇게 붕대 붙이고
1: 네.
0: 달라져 오는데
1: 네.
0: 한 가지 아쉬운 게 목 쪽의 주름은 해결이 잘 안 돼요, 사실.
1: 그쵸.
0: 안타깝게도
1: 네.
0: 아직은.
1: 네.
0: 그래서 자 그거를 좀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는 마법 같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2: 예. 요즘은요 그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0: 네네.
2: 그러면 저희가 네. 그 15인치 짧은 거, 14인치 짧은 거 이런 걸 제작해 놓으면
1: 네.
2: 그거 이렇게 하시면 그 커버가 되니까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요. 또 천연진주 같은 경우는 피부에도 살에 닿으면 굉장히 좋아요. 진주 크림도 있고 진주 분도 있고 별난 거 다 있잖아요
0: 네네네.
2: 한국에. 그래서 피부에 좋아진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도 더 유행하는데요.
1: 네.
2: 뭐 세 줄짜리 로 커버 하셔도 되고요. 부페노그 네. 한 줄짜리 하시면 14인치, 15인치를 저희가 제작해 놓으니까 아. 그런 걸 사셔서 목을 이제 좀 굵은 걸로
1: 이 알이 굵고 볼륨감이 있어서 네. 네. 시선을 보석적으로 분산시켜 주니까 네. 네. 그렇죠. 처진 목선을 우아하게 커버시켜 주는군요. 네.
2: 근데 진주를 고객님들이 뭐 장식을 보는 경우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진주 걸고 계시면 우리가 뒷모습을 보잖아요.
1: 네.
2: 그럼 뒷모습을 보면 장식이 좋으면 아 저분 좋은 거 했다 이런 생각하는데 아. 뭐 장식이 미국 장식은 거의 좀 별로 아. 신경들 안 쓰고 네. 판매하는 게 많죠.
1: 그러니까 뒤에 장식이라면 진주와 진주를 연결하는 고리
2: 네.
0: 지금 여기 보면 이 뒷모습이 네. 다 다르잖아요.
1: 장식이 예술이네요.
0: 색깔도 다르고 네.
1: 와.
0: 네. 이게 사실 이 빨간 것만 보더라도 이게 루비? 보면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든 거지 한꺼번에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자세히 모르지만
2: 저희 루비에다가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토파지로 제작된 것도 있고 모사나이트로 제작된 것도 있고 뭐 루비로 제작된 것도 다 다양해요. 다양한 장식을 쓰죠.
1: 대표님 이 세 줄 진주 목걸이 장식 이거 할 때 디스플레이 할 때는 거꾸로 이 장식 쪽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2: 근데 저 장식을 제가 개발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 네.
2: 미국 장식을 초창기에 썼는데 여름인데 뉴욕에서 행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셔서 짜증난다는 거예요.
1: 네.
2: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조금 해가지고
1: 맞아.
2: 너무 막 네. 짜증나고 이거 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 옆 풀어도 할 수 있고 뒤로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장식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까르띠에 매장을 간 거예요. 베가스에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 이런 모양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이제 디자인을 뽑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 장식들이 고객님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편안하니까.
0: 편안하니까.
2: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1: 네. 편안한 것도 편안한 거지만 뒤쪽에서 뒷모습을 봤을 때 왜냐면 네.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잘 안 쳐다보지만 네. 뒤에서 볼 때는 섬세하게 보거든요.
2: 네.
1: 근데 이거는 정말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2: 근데 저희가 네. 그 연예인 바자회를 3년 전에 갔었어요. 그래서 바자회 할 때 우리가 이제 물론 그 기금을 기부를 다 했는데 그때 연예인들이 와서 다 샀거든요. 이 장식 보고 다 그 일본산 핵진주에 다 그 연예인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1: 네.
2: 그러면서 이 장식에 다 매료돼서 네, 많이 팔았던
0: 제가 지금
2: 나요.
0: 보니까요.
1: 네.
0: 이 뒷장식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남자들이 선물할 때 뒤에서 걸어줄 때 너무 이쁠 네. 것 같아.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전시가 돼서 그렇지
1: 네.
0: 사람 진짜 드레스거나 옷 입었을 때 뒤에서 걸어준다면
1: 네.
0: 아 글쎄요.
1: 장식 자체가 예술이에요.
0: 남자를 위한 작품 네. 같아 이거.
2: 그런,
0: 그런
2: 것도
0: 생각이
2: 있는데요.
0: 들었어.
2: 나이가 들면 손이 아둔해져요.
0: 아.
1: 맞아.
2: 그래서 네. 조그만 장식을 달면 고객님들이 짜증을 많이 맞아. 내거든요. 남자분들도 왜 이런 거 샀어? 이거 하기 어려운 거 이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고베펄 장식을 하면은 네. 아 이거 편안하네 이러면서 네. 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그랬구나.
2: 저희가 장식의 장점이 네. 그런 거고 그다음. 이 장식은 서울 강남 역삼동 우리 공장에서요
1: 네.
2: 대량으로 우리가 다 1년에 한 번 두 번씩 제작을 합니다.
1: 아 여러분 이 고벨 주얼 이 진주 이 3줄 목걸이의 뒤쪽에 장식을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오셔서 꼭
0: 사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1: 네.
0: 여러분들 꼭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월요일까지 이 행사는 진행이 됩니다.
1: 네.
0: 꼭 오셔서 눈으로 보셔야
1: 네.
0: 아, 왜 저희가 그런 말을 말씀을 드렸는지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 네, 바로 네. 고벨 주얼 그룹 여기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에 위치해 있고요. 애프터 마더스 데이 세일은 25일 월요일까지
0: 계속됩니다.
1: 네, 최대 80%까지.
0: 아, 그렇죠. 뭐 88불 화들짝 세일도 있고 또 조금 아까 어떤 손님 사가지고 가신 건강 팔찌도 있고
1: 네.
0: 안에 자석이 촘촘히 박혀 있고
1: 네.
0: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멋진 24K 네. 순금 도금이 있습니다.
1: 네. 팔 조심하라는.
0: 팔 조심하라는 네. 바로 팔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사실 건강하면서 아름답고 일석이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네. 아까 1부에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K 블링블링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2: 네.
0: 그 블링블링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2: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뭐 50대, 60대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0: 네.
2: 거기에는 딸과 며느리들이 다 있어요.
0: 근데
2: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한다면 딸하고 엄마랑 같이 오면 엄마가 뭐 살라 그러면 딸이 못 사게 해요.
0: 그렇죠.
2: 자기 게 없으니까 네, 자기가 네. 좋아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없으니까
0: 소매를 슬쩍 당기더라고 보니까
2: 못 사게 해요. 또 며느리랑 같이 오면 며느리도 네. 자기 취향이 있으면 어머니 사세요 사세요 이러는데 네. 자기 취향이 없으면 어머니 빨리 가요 막 이래요.
1: 아, 네.
2: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20, 30대의 제품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뽑아야지 어머니가 살 때 딸도 며느리도 네.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사는 네. 걸 반대하지 않아요.
1: 아,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네. 이 본인들이 살 게 없으면 빨리 가세요 하고 뭐 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생각하는 게 20, 30대의 제품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케이블링블링 가격대도 낮고
0: 아.
2: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거는 이렇게 보다시피 다 왕방울 만한 게 많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2: 네. 근데 케이블링블링 제품은요. 다 20, 30대가 좋아하는 아주 아기자기하고
0: 예, 예.
2: 조그만 것들
1: 네.
2: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딸하고 엄마랑 같이 오면 엄마 이쁜 거 너무 많다. 빨리 사, 사 이러고요. 네. 며느리도 같이 오면 아 어머니 고베펄에 정말 좋은 거 있네요. 빨리 어머니 사세요. 저도 하나 얻게 이래요.
0: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컨셉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케이블링블링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그렇군요. 이 케이블링블링은 요즘 뭐 K컬처가 대세잖아요.
2: 네.
1: 이것도 외국인 분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컬러스톤이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우리 그 젊은 세대의 그 근무자가 있어요.
0: 네네.
2: 30대 네. 초반, 20대 후반. 근데 그 친구들이 버지니아에 행사를 갔는데 백인들하고 약간 그 흑인 이런 분들이요.
0: 예, 예.
2: 네, 오셔가지고는요 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칼라스톤 토파즈 계열을요 너무 좋아하고 막 한국 거래니까 그때는 이제 BTS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0: 한국 BTS 때문에.
2: 네.
0: 예,
2: 그리고
0: 예.
2: 우리가 진짜 BTS 공식 주얼리를 2022년에 우리가 그 정식 그 주얼리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제품을 판매하니까 그런 면에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더 우리가 그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0: 아 그랬구나.
2: 지금 여기도 판매하고 있어요.
0: 아 여기서도 판매하고
2: 네.
0: 있어요?
2: 네. 150번.
1: 아니 아까 우리 고니 씨가 칭찬을 하셨던 한국에서 직수입한 순금 도금 자석 팔찌 이게 디자인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2: 이거 근데 사실은 네. 자석 팔찌 하는 사람이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순금 팔찌를 제작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이거를 제작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0: 왜냐하면 보통 네. 자석 팔찌 그러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1: 그렇죠. 네.
0: 뭐 항상 우리 오래전서부터 봐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 주신 걸 차고 가니까
1: 네.
0: 제 아는 CPA님이 자기도 세 개나 있대요.
1: 네.
0: 근데 그거 제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짜증이 난대요. 바로 와가지고 구입하셨거든요.
1: 야,
2: 잘 만들어요.
1: 네. 네.
2: 순금 팔찌랑 똑같이.
1: 네. 그러니까요. 기존의 투박한 건강 팔찌와는 차원이 다른
2: 네.
1: 딱 보면 명품 패션 팔찌 같은 분위기가 확 네. 나네요.
2: 네. 저희 사실은 코로나 때 이 자석 팔찌를 우리가 한 2천 개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주얼리 회사지 그런 자석 팔찌 파는 데는
0: 그렇죠,
2: 아니니까
0: 그렇죠.
2: 더 이상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고객님들이 아니 요즘 순금값도 비싼데 순금 팔찌 같은 거 거를 좀 만들면 어떠냐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한국 공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순금 팔찌 만드는 분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요번에 저게 다 해서 500개 만들었거든요.
1: 네.
2: 근데 다 나가고 없어요, 지금. 이제 몇 개 없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럼 오늘 지금 빨리 오셔야겠네. 이거 잡으시려면.
2: 저게 그러니까는 네. 일을 많이 하시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0: 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2: 네. 팔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네. 팔이 저려서 너무 힘든데 어떤 분은 두 개씩 사시는 분 있어요. 양쪽으로 차시더라고요.
1: 오늘 이 순금 도금 건강 팔찌 이거 얼마입니까?
2: 200불에서 조금 굵은 건 300불이요.
1: 네.
2: 네.
1: 아, 여러분 빨리 오셔서 이렇게
0: 사실 순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네. 아이고 이거 순금 도금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겁먹을 수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1: 네.
0: 네.
1: 아, 바로 여기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 바로 고베 주얼 그룹 행사장입니다. 오시면 여러 주얼리 진주부터 해서
0: 네.
1: 모나 사이트 그리고 각종 스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이쯤에서 또 중간이니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여러분께 시원한 음악 한 잔 쏴 드리겠습니다. 한 잔씩들 드시고 저희 행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쏩니다. 시원한 음악 나갑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H마트 앞에서 오늘 폭탄 세일하는 우리 고베펄 그룹의 헬렌 김 대표님과 또 아름다운 여신 탱자 씨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점점 가는데 지금 사실 1부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안동역 들으면서 두 분이 여자분이시고 네. 저는 혼자 남자잖아요, 유일하게.
1: 네.
0: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사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런데 네. 이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요.
1: 몸이요? 네. 아니요, 딴 게.
0: 벌떡 일어나서 여기 와서 그냥 덥석 사주면 되는데
1: 못 일어나.
0: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네. 멀어요. 남자들은 보통 그래요.
1: 네, 네.
0: 그래서 핑계를 대면
1: 네.
0: 오늘 저녁에 연휴 저녁이 그러니까 뭐 맛있는 갈비라도 사가지고 가서 같이 구워 먹고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자. 그래서 H마트를 오시면
1: 네.
0: 오는 길에 몇 발짝만 오시면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그 제가 팁을 네. 드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오늘 한번 쓰시면
1: 네.
0: 제가 탱자 씨하고 방송할 때 같이 네. 오늘 삼겹살에 여기서 선물 사가지고 가시면
1: 네.
0: 금요일 밤이 활활
1: 전말할 줄 알았어요.
0: 아시죠? 내가. 타오르는 거. 저는 불타는 밤을 좋아합니다.
1: 숨만 남았어. 네.
0: 예. 또 막내둥이 네. 동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1: 문 닫았어요 공장.
0: 문 닫았어요? 아이고 많이나 그랬구나. 손자가 생길려나?
1: 아니 보니까요.
0: 네.
1: 부담 가지 않는 저쪽에 네. 특별 이런 세일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50불 예. 섹션 100불 섹션 깜짝 놀랐어. 이렇게
0: 그렇죠.
1: 고급스러운 제품을 이런 가격에 팔 수 있다니. 오늘 대표님 눈물을 머금고 하는 대폭 세일이네요. 그죠?
2: 아니 눈물은 안 머금고요.
1: 안 머금고요? 네.
2: 그냥 저희가 네. 워낙 제품을 많이 제작하니까 더 이상 그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입장에서는
0: 네.
2: 보통 제작하고 6개월이 되면 막 그때서부터 싸게 팔아요.
0: 아 네. 보통.
2: 네, 왜냐하면 신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요.
0: 아, 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게 뭐 수백 점이 될지 수천 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면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
2: 그럼요. 네.
0: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디자인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2: 근데 고베펄이 왜 손님이 많은지 아세요?
0: 왜요?
2: 디자인을 수시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오면 또 새로운 게 있고 새로운 게 있고 가격이 새롭고 제품이 새롭고 디자인이 또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손님이 많은 거예요. 네.
1: 아 그리고 또 고객님들의 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아까 그 진주 목걸이 같은 경우도 저 연결 그 고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2: 네.
1: 제가 잠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봤는데 한국에서 직수입한 순금도금 자석 팔찌?
2: 네.
1: 이것도 금이 상당히 정말 순금처럼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2: 네.
1: 그 고리도 굉장히 편안하게
2: 잘 만들었죠.
1: 네. 네.
2: 그러니까 순금 팔찌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네. 이거 순금이에요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그만 돈에 90만 원 넘어요. 지금
0: 예,
2: 한국에서.
0: 그렇죠.
2: 네. 그런데 어떻게 200불에 저희가 금을 팔 수
0: 그러니까
2: 있겠어요?
0: 제가 차고 다니니까 오죽하면 팔 조심하라 그래요.
2: 네.
1: 네.
2: 저게 순금으로 말하면 몇 돈 정도냐 하면 최소한 7돈에서 한 13돈 정도의 무게사를
0: 한
2: 가진
0: 한량이 넘는 거예요 한국은.
2: 네. 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벌써 1000만 원, 뭐 세공비까지 하면 1150만
0: 그러니까요.
2: 원 나오는데
0: 예.
2: 우리가 200불에 파는데 여기 오셔서 이거 순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갈 길이 없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2: 그러니까 잘 만드는 제품이니까.
1: 도금. 네.
2: 네. 고객님들이 착용하셔서 팔 아픈 것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보기에도 순금같이 보이니까
0: 네.
2: 비싼 순금 하시는 것보다는 만족도도 좋을 것 같고.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저 제품을 선택하고 제작한 거죠.
1: 네. 가,

0: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1: 네.
0: 199달러에서
1: 네.
0: 399달러까지 네, 네, 디자인도 네. 다양해요. 네. 건강과 패션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건강 팔찌도 너무 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2: 그럼요. 너무 좋은 선물이죠. 자, 이건 뭐 잠깐 또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인데 네. 여러 가지 디자인하고 행사도 많이 치르고 하셨겠지만 그중에 가장 내가 보람됐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워낙 많으시겠지만
1: 보람된 거는요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었고 제가 또 아프기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10여 년을 아팠었는데 네네. 그 와중에서도 제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오는 과정 속에서 고객님들이 이제는 저를 알더라고요. 우리 네. 회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2: 네네.
1: 또 정직화되는 것도 고객님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실 돈은 못 벌었지만 하지만 고객님들한테 그 신뢰받는 그 자체가 저는 제일 보람된 것 같아요.
0: 아. 네, 멋지십니다. 이제 앞으로 돈 벌리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2: 돈 못 버실 것 같아요.
0: 왜요?
2: 왜냐하면 사실 제가 방송 전에 네. 뉴욕에 매장 오픈하셨대. 네,
0: 네.
2: 근데 그 사진 보여주고 동영상 보고
0: 네.
2: 그 주변에 렌트비 매장 꾸미신 거 뭐 이거저거 하니까
0: 네.
2: 제가 방송에서 차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어마무시한 돈을 네. 이미 투자를 하셨어요.
0: 아.
2: 그리고
0: 네.
2: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곧 또 버지니아에 오픈하신다는데
0: 네.
2: 우리 대표님의 성격상
0: 네.
2: 그냥 작은 가게는 오픈 못하세요. 그럼 또 어마무시하게
0: 네.
2: 거기 쫙 물건들 새로 디자인해서 돈을 어떻게 네. 벌어요?
0: 아니 근데 그러다가 뻥 터지는 건 who knows.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K 블링블링에서 또 젊은 층에게도 그리고 BTS의 공식 주얼리가 되기가 그게 네. 아무 회사나 합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신 여러
2: 네,
0: 가지로
2: 네, 네, 네.
0: 이제 크게 대박 치시지만 있기를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왔어요. 근데
0: 네.
1: 사실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요 이 일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고 이 진주에 제가 미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돈은 못 벌었지만 고객님들한테 미 전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에서도 고베퍼라면 알아주는 업체로 키워졌으니까
0: 네.
1: 그걸로 저는 감사하죠.
2: 네.
1: 그렇게 생각해요.
0: 고베 주얼에서 고베를 마시는 게 아니고 정말 고차원의 베스트 주얼리 고퀄의 베스트 고베 주얼
2: 그런데 한 가지
0: 그룹입니다.
2: 궁금한 게 사실 저 우리 탱자 씨는 뉴욕 출신이니까
0: 네,
2: 뉴욕을 잘 아시는데
0: 뉴욕에서 18년 살았죠.
2: 혹시 LA와 네. 뉴욕의 패션이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차이점이 있나요?
0: 다르죠. 다르죠.
2: 어떻게 달라요? 일단 제가 탱자 씨한테
0: 일단 옷으로 여쭤볼게요. 얘기하면 색깔이 달라요.
2: 아~
0: 색깔이 달라요.
2: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0: 예, 우리가 요즘 뭐 계속 흐린 날씨가 있었잖아요.
2: 네네.
0: 5월이 원래
2: 네네.
0: 메이 그레이 준 구름에서 그럴 때 화창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가 나가시는 분 없잖아요.
2: 없죠. 예.
0: 네, 약간 톤 다운된 걸 입듯이
2: 그렇죠. 아무래도
0: 뉴욕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비가 오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달라요. 거기는 약간 모노톤을 많이 입고 이쪽에 오면 여기가 하와이야 이러는 꽃무늬 셔츠부터 해서 좀 화려한 색상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표님?
1: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보면 한인들이 우리 LA는
2: 네.
1: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뭐랄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 네네.
1: 그래서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0: 네,
1: 많죠.
0: 맞아요.
1: 근데 뉴욕은 보면은 다 그 외국 사람 상대로 맨하탄에서 뭐 사업한다든가 많은 그
0: 네.
1: 인종을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뭐 뭐라 칼라풀하고요. 굉장히 뭐든지 가감성이 있고
2: 아,
1: 좀
2: 그렇군요.
1: 틀려요.
0: 네.
1: 뭐든지
0: 크고.
1: 여기는 아기자기하고.
0: 여기는 아기자기하고.
2: LA는 좀 아기자기하고
1: 네.
2: 뉴욕은 좀 디자인이 큼직큼직하고
0: 네. 조금 네. 화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담하다.
1: 네, 그런 게 있죠.
0: 볼드하다.
2: 좀 더 대도시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뉴욕이 LA보다는
0: 좀 그런 것도 있죠.
1: 모르겠지만 저는 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서적인 거는 역시 LA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2: LA가 네. 조금 더 한국적하고 정서가
1: 네.
2: 비슷하지 않나요?
1: 네, 네, 네. 그런 게 있죠.
2: 아.
1: 네,
0: 저는
1: 쪽은 예. 아무래도 예. 그 뉴욕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2: 아, 뉴욕커라는 게.
0: 제가요 네. 맨 처음에 뉴욕에서 이제 여기로 왔을 때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뛰어댕겼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뉴욕에서는 신호등이 네. 워크 그러면 걸어라.
1: 네.
0: Don't walk은 뛰어라거든요. 저희에게는 빨간
2: 뛰어라예요. 걷지 말아가 아니고
0: 느낌이 뛰어라. 얼른 뛰어. 이러면서 제가 신호등 이런 거에서 좀 뛰어댕겼더니 네. 좀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 그런 것처럼 LA 분들은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 네. 그런 만큼 남에 대한 배려도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26년 동안 뉴욕을 왔다 갔다 사업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면요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0: 문턱이
1: 사업을 LA는 뭐 들어와서 쉽게 할 수 있어요.
0: 네. 네,
1: 원래 뉴욕은요 정말 문턱이 높고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돼요.
0: 왜냐하면 굉장히 과밀돼 있어서 들어갈 틈이
1: 좀 버티기가 쉽지 않죠. 않아요.
0: 그렇죠.
1: 저도 저 굉장히
2: 외람된 말씀이지만 텃세 네. 같은 것도 좀 있고.
1: 맞아요.
2: 우리가 텃세라고 얘기를 하죠.
0: 네.
1: 네. 네, 높아요 문턱이. 그래서 굉장히 또 그리고 잘 살고요. 솔직히 잘 사니까. 네.
0: 지금 그래서 대표님 뉴욕 매장은 얼마 정도 버티셨어요?
1: 딱 만 3년 만에 이제 겨우 네,
0: 겨우
1: 네,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투자하고서. 근데 네. 이제 뭐 인정.
2: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네. 저희 어머니 행사 오셨을 때도 LA 행사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뉴욕 갔다가 저도 뉴욕 한번 같이 갔어요.
0: 네.
2: 행사에.
0: 네.
2: 그 당시에는 어디 큰 식당에서 행사도 한번 했었고
1: 네.
2: 그 다음에 또 버지니아도 가시고
1: 네.
2: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당시에.
1: 그러니까 제가 26년 동안 문턱이 닳도록 뉴욕을 가서 계속 사업을 했잖아요.
2: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미 다니시면서.
1: 네. 근데 막상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매장을 오픈하는 데서 오늘날 올 때까지는요. 와. 제가 진짜 눈물을 네. 너무 많이 흘렸어요.
0: 야.
1: 근데 네.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네. 만든 것 같아요.
0: 대표님 그런데 고생하신 얼굴이 하나도 아니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 보석 같은 마음 있으셔서.
1: 이게 네. 저를 제가 사실 친구가 없어요. 한 명도.
0: 친구가 없어요?
1: 네. 제 친구는 진주예요.
2: 이야 진짜 명언이네.
1: 그래서
2: 명언.
1: 이 제작을 할 때 만들 때 네. 디자인 뽑을 때 뭐 이럴 때 막 이 친구들이랑 진주랑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0: 네.
1: 내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라요. 너무 속상했어.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오늘은 너무 좋았는데 너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갔으면 좋겠어. 벨소리 네. 다.
2: 예, 예, 예.
0: 그래요.
2: 야,
0: 네. 친구 한 명도 없다는 분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친구 없는 분들.
2: 그러니까 친구를 네. 만날 겨를이 없으시고
0: 여기 오셔서 맞아요. 진주 사시어서
2: 친구 만날 시간에 진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1: 맞아요.
2: 다음 디자인 예상하고
1: 네.
2: 다음 행사 얘기하고
1: 네.
2: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다시 재투자해야 되고
1: 네.
2: 모자르면 모자라는 대로 여기저기서 메꿔야 되고
0: 네.
2: 진짜 말만 해도 이게 일주일은 가는 이게 일이에요.
0: 그러네요.
2: 그러니까.
0: 네. 자 친구 없는 분이 여기 오셔서 진주 목걸이를 친구 삼아서
1: 예. 네.
0: 하나 집에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1: 네.
2: 자,
0: 여기는
2: 이제,
0: 예. 고베일 주얼 그룹
2: 네.
0: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H마트 앞에 있는 고베일 주얼 그룹 행사장입니다.
2: 네, 저희가 오늘 떠나더라도 이 행사는 내일 토요일, 모레 일요일, 또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행사는
0: 네.
2: 계속됩니다.
0: 네.
2: 네.
0: 말도 못할 세일 가격 최대 80%까지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우리 대표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후에는 이제 빨리빨리 싸게 판다 하셨는데 저쪽에 아주 고급스러운 주얼리가 50불, 100불 섹션에 대폭 할인 세일하는 선물 구간이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쪽에서 또 득템하세요.
2: 네.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직접 나와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고 이거나를 쉽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0: 네.
2: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오셔서 이제는 그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석 팔찌 하나,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 진주 하나, 뭐 랩다이어 하나, 뭐가 됐건 간에 그 정도는 하나 받으실 자격도 있고 사주실 자격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평생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진주뿐만 아니라 아까 칼라 스톤을 외국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타이티안 진주부터 한국의 정교한 세공 기술이 들어간 반지가, 네. 반지가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손에다 딱 끼면 뭐 와우. 손이 아주.
1: 근데 네. 저희 칼라스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세팅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저 칼라스톤 보면요. 네. 기분이 우울한 게 싹 없어져요.
0: 네.
1: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에 옷 색깔에 맞춰서 네. 착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쵸. 여름에는 저 칼라스톤이 네. 너무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고객님들이 지금 신제품 저희가 한국에서 공장에서 도착한 지가 딱 이틀이에요.
0: 네.
1: 이틀 전에 제가 서울 공장에서 이쪽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제가 네. 이제 지금 전시를 했는데요. 네. 정말 이쁜 제품 많이 있고 가격대도 좋고요. 네. 남편 되시는 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좀 저런 밝은 색으로
2: 예, 예. 네. 그렇죠.
1: 사주시면 아내들도 좀 우울한 일, 뭐 속상한 일 있겠지만 아 이거 색상이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네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네. 주얼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 칼라스톤이나 또 진주, 또 6월은 진주 탄생석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6월이 바로
1: 네 그러니까 6월달 생신 맞이는 생일 그러신 분들은 네. 진주를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구매하셔서 네. 선물하셔도 좋고요.
0: 그래요.
1: 자기를 위해서
0: 자기 탄생석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탄생에 맞는 그 스톤을 한다면 아무래도 좋은 기운을 네. 좋은 럭을 불러오지 않을까.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2: 아, 자 이렇게 뭐 우리 탱자 씨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뭐 공개 방송도 항상 많이 하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직접 살아온 인생을 들으면서
0: 네.
2: 왜 이 진주들이 태어나게 되고 왜 이 친구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거 영원히 끝이 없이 우리 헬렌 대표님이 계시는 한은 항상 더 다듬어지고 가공돼서 더 이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저는 감히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우리 헬렌 대표님께서 진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일반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이 가격이 50불짜리가 됐건 100불짜리가 됐건 뭐 500불짜리가 됐건 착용할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앞으로 최소한 미 전역에 널리 퍼져서 누구나 이 고베펄 보석들과 함께 아주 우리가 빛을 바라면 살아가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욕심이 제가 생겨요.
0: 네.
2: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0: 네. 대표님, 이 행사장에서 오늘 몇 시까지?
1: 아, 저희가 오늘 6시까지 끝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오전 10시 시작해서 6시에
0: 내일도
2: 오전 10시에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1: 네, 행사하는 동안.
2: 일요일도 네. 마찬가지고 월요일 메모리아 데이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0: 바로 이곳에서 네. 이곳은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입니다. 에취마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잘 네. 보시면서 들리셔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정말 2천여 점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1: 맞아요. 저희같이 이렇게 그 단일 기업이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전시 많이 하는 데는 별로 한인사회에서는 없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고객님들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어떤 제품 가격대를 원하시는지도 네, 네. 저희가 다 파악을 하니까
2: 아.
1: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네, 네.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실 뭐 보석이라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빛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일 열심히 하시다가 동창회 모임 생일 모임 있으면 제일 먼저 착용하는 게 목걸이.
1: 맞아요.
2: 귀걸이.
1: 네.
2: 반지.
1: 네.
2: 장롱에 깊이 넣어뒀던 거 이제 네. 하시거든요.
1: 네.
2: 그런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젊을 때 진짜 귀하게 몇 번 안 찼는데
1: 네.
2: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
1: 네.
2: 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네. 생활하시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하다 보니까
1: 네.
2: 내 거보다는 아이들 거 먼저
1: 네.
2: 아이들 공부시키고 나면
1: 네.
2: 시집장가 보내야지
1: 네.
2: 어, 요거는 우리 며느리 줄까 딸 줄까 뭐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장님께서 갑자기 선물 하나 내지는
1: 네.
2: 슬며시 손잡고 오늘 바람이 났을까 이렇게 매장 한번 나오셔서 어 참 이쁘네요 이거 하나 걸어봐 그러고 해주신다면 아마 근데 여자분들이 꼭 그러세요. 아유 고마워요 이뻐요가 아니고 돈도 없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 얘기하는 순간
1: 네.
2: 평생 마지막 선물이 될 거다. 남자들이 절대 안 사줘요.
1: 맞아요.
2: 물론 마음속으로는 네. 고마운데
1: 네.
2: 다 생각해서 그런데
1: 네.
2: 그래도 사주는데
1: 네.
2: 절대 돈도 없는 게 이런 걸 사 그러면 네. 그게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1: 네.
2: 여자분들
1: 네.
2: 제발 남편분들이 꽃을 네. 사온다든가
1: 네.
2: 이런 거 사오면 고마워요. 그리고 볼에 뽀뽀 한번 하세요.
1: 네. 맞아요.
2: 다시는 받을 수 없어요. 잘못하면.
0: 네, 바로 오늘 보석 쇼핑 After Mother's Day를 노리는 전품목 최대 80%까지 대박 세일을 하는 고벨 주얼 그룹 행사장 여기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 에치마타 앞입니다. 근데 대표님 원래 매장은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안에 있죠?
1: 네, 있죠. 네. 근데 맨날 매일 오픈하진 않아요.
2: 아 그러세요?
1: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요.
2: 네네.
1: 뭐 이벤트 행사 있을 때 또 무슨 일 있을 때 오픈해놓고요.
2: 아,
1: 그러니까
2: 예.
1: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구매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2: 네네.
1: 323-999-1558 323-999-1558이 저희 고객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메모 메시지 남기시거나 아니면 뭐 카톡 라인이 있으시면 카톡 하셔도
0: 네.
1: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0: 전화번호
1: 돼요.
2: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번호 323-999-1558 323-999-1558로 연락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서비스 가능하고 사실 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보니까 워낙 섬세하게 돼 있어서 만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베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1: 네, 공법이 틀리니까요.
2: 공법이 달라서.
1: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거는 다 고객님들 서비스를 우리가 하니까요.
2: 네네.
1: 고객님들께서 우리 행사하실 때 오셔서 맡기셔도 되고요. 323-999-1558로 연락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2: 아, 문자 메시지.
1: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근무자가 이제 연락 드리고 그래요.
2: 아.
0: 네. 네. 야, 오늘 진짜 대박 세일. 너무 멋진 진주와 각종 스톤과
2: 네.
0: 또 건강 팔찌까지
2: 그렇죠.
0: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와서
2: 네.
0: 잡으시고 또 고생했던 나에게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0: 아, 여기는 바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안에 있는 지하 1층 LED 광장 특설 무대 고베 주얼그룹 행사장인데요.
2: 네.
0: 25일까지
2: 월요일까지 행사는
0: 네. 아침 10시부터
2: 매일 오전 10시부터 네. 저녁 6시까지,
0: 6시까지
2: 하게 됩니다.
0: 네.
2: 자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는데 끝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
1: 항상 저희 고베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객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나를 위해서.
2: 아 나를 위해서.
1: 네, 가족을 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나를
2: 네.
1: 위해서 이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한번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 아
1: 나를
2: 그렇구나.
1: 나를 위해서.
2: 네.
1: 네.
0: 우리 고니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오늘 뭐. 맨날 나한테 땡큐만 하시고 뭐.
2: 알았어 말로만 땡큐했네 알겠습니다
0: 저기 50불짜리도 방송 끝나고. 있고 100불짜리도 있고 네.
2: 알겠습니다
0: 네.
2: 방송 끝나고 한번 봅시다
0: 네, 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LED 광장 앞에 H마트 앞에 고베펄 특별 세일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비록 나름대로 2시간 일부 일부 꽉 채워서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할 말이 많고 모자르는 게 항상 저희의 마음입니다.
0: 네.
2: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월요일까지 진행되니까 한번 오셔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체험이 아닌가
0: 네.
2: 싶습니다.
0: 착용도 해보시고 내 피부톤에 네. 맞는 거 어떤 건가도 그렇죠. 좀 보시고
2: 예.
0: 네.
2: 대표님에게는 뭐 한 가지 바라건대 다른 건 없고 네. 일단은 건강하셔야
0: 네.
2: 오랫동안
0: 네. 너무 아프셨어요.
2: 이 좋은 진주 친구들과 함께
1: 네.
2: 남은 생을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그게 이제 제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네.
0: 아니 친구가 하나도 없으시고 진주가 친구라 그러셔서
2: 아니, 친구가 어마무지하게 많죠.
0: 이 친구가 하나라나를 다 친구야.
1: 예. 아니까 이렇게 네. 하얀 친구도 있고 빨간 친구도
2: 그럼요.
1: 있고 친구예요.
2: 각양각색의 네. 친구들이 네. 있는데
0: 아우, 나도
2: 이 네. 친구들은 우정이 네. 변하지 않아요.
1: 네.
2: 영원합니다.
0: 네. 잘 보고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공기 통하는 곳에 네,
2: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0: 네. 네. 진주 같은 마음 잃지 않고
1: 네.
0: 네.
2: 참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네. 우리 고베펄 진주 그룹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가정의 달 맞이
2: 네.
0: 랩 다이아몬드 모나 사이트도 세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요즘 뭐 대세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다이아몬드 네. 못지않게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으니까
2: 자,
0: 여러분
2: 오늘
0: 오셔서.
2: 이렇게 특별한 네. 시간 내주셔서 탱샤 씨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네,
0: 네.
2: 앞으로 좀 오랫동안 네.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할 기회도 가지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또 우리 탱자 씨가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 굿모닝 차차차. 아무쪼록 네. 많은 성원해 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멘트 중에 하나인데
0: 네.
2: 앞으로 탱자 씨 사랑하는 인생에 바람이 있으시다면
0: 아 왜 또 2분 남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늘 질문을 어려운 것만 물어봐가지고
2: 폭탄 질문, 돌발 질문
0: 아니, 저는 예. 얼마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인생에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2: 네.
0: 그래서 저는 가만히 뭐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뭔가를 이뤄낼 때가 아닌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을 때가 가장 기쁜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2: 바로 얼마 전에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 씨 있죠.
0: 네.
2: 유해진 씨 인생론이
0: 네.
2: 행복이면 별건가요?
0: 네.
2: 좋은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에요.
0: 아 그랬어요?
2: 그랬어요.
0: 아, 나 그거 못 봤어.
2: 유해진 씨가 그랬어요.
0: 저는 제 생각이에요.
2: 아 그래.
0: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야. 말씀은 네. 오늘 맛있는 거 네. 좋은 사람들과 또 우리 대표님처럼 친구가 한 명이 없어도
2: 네.
0: 진주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2: 네.
0: 음악이 친구일 수도 있고
2: 네.
0: 그런 좋은 벗과 함께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네,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네. 탱자 씨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0: 네.
2: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0: 아, 저도 고니 오빠님 어떤 바람이 있어요?
2: 아, 저는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0: 야.
2: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아부성 발언이에요.
0: 꽉 잡았습니다.
2: 아, 그럼요. 꽉 잡았습니다.
0: 내 친구. 차차차.
2: 네. 차차차.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에 여러분들 아마 멀리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타운을 꿋꿋하게 지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타운을 지키기 위해서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러분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합니다. 오늘 끝곡은 진주 조개
2: 자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중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 원료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마약 전구체 3종에 대해 추가 수출 제한을 부과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도 같은 날 합성 마약 제조에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 8종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할 만큼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으며 취임 초부터 중국을 원료 공급처로 지목하며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관세를 10%로 낮추는 대신 중국은 원료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13일부터 15일까지 방중전으로 양국이 함께 해결한 마약 사건을 공개하며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연간 7만 명 이상의 과다복용 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양국이 마약 문제를 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이민국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바꿨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결혼이나 취업을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며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 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미국 체류 중에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본국 영사관 예약이 몇 달에서 몇 년씩 밀려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 출신이라면 영주권 신청 후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카토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 중 가장 중대한 변화라며 194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에볼라